0: 이미 걸어온 삶의 여정 속에 담긴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어떤 만남과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주혜미님의 세 번째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1: 그때는 2007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소망 소사이어티를 창립한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삶은 늘상 하는 말이지만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단어가 어쩌면 그렇게 크게 제게 다가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남편과의 이별을 떠올리며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립 예배는 성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호기심을 달래고 있는데 주최 측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PPT 영상 준비에 차질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는 허연 빛이 단상 위에 걸린 화면 위를 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로 보이는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며 컴퓨터를 만지는 30여 분이 흘러갈 동안 참석자들은 마치 버려진 고아처럼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순간 누군가가 이 청중들을 위해 나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요나 간단한 노래로 인도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며 저도 모르게 머릿속으로는 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삶 위하여 준비하리라. 홀로 가는 여행 위해 준비된 이별 맞으리. 남기고 가는 사랑 우리 해야 할 소명. 사랑 나눔 소망 소사이어티. 아름다운 삶 위하여 기도하리라. 준비된 이별 맞으며 위로를 서로 나누리. 그리던 주님 뵐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주님 뜻 가꾸는 소망의 동산.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피아노를 두드리며 가사에 곡을 붙여서 아름다운 삶 위하여라는 노래를 완성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 밤에 저는 남편을 보낸 사별의 아픔과 고통을 오히려 제 삶의 유익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 중 남기고 가는 사랑은 시신이나 장기 기증을 의미했습니다. 재능 기부와 같은 기부 문화를 생각했고 준비된 이별 맞으며 위로를 서로 나누리는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준비된 이별을 맞으며 가족이 서로 위로를 나누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소망의 동산은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악을 사별 가족들이 들으며 밀려오는 그리움을 달래고 회복을 위해 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밤에 어디에서 그런 착상이 생겼고 어디에서 그런 선율과 가사가 나왔는지 어디에서 밤새워가며 고치고 또 고치는 삼솟듯한 열정이 쏟아져 나왔는지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한 작업은 새벽 4시를 가리킬 때에야 끝이 났습니다. 다음날 악보를 들고 소망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낯선 방문객도 놀라운데 들고 온 노래는 더욱 뜻밖이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며 부르는 제 노래를 들은 유분자 이사장님과 또 다른 이사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이를 위해 준비를 한다면 죽음은 결코 슬픔이나 고통만으로 매듭을 짓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그 마무리의 중요성을 간단한 노랫말로 알려 교육 현장의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저는 소망의 식구가 되어 봉사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제가 선택할 수 없지만 소망 식구들은 제가 선택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소망에서 하는 봉사는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변화가 와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철학과 삶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순한 직업의식이나 얕은 봉사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은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무슨 일이든 감사하며 올인했습니다. 매 순간 어떤 프로젝트든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며 제게 주어지는 모든 일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동안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에서 공부한 노인학과 미주감리 신학대학원에서 작곡을 공부한 것이 빛을 발하는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소망에서 보내는 시간 중 가장 뿌듯했던 사역은 제가 그러했듯이 낯선 땅에서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는 사별 가족이나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보살피는 일이었습니다. 곁에서 언제까지나 함께해 줄 줄 알았던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잃고 슬픔에 젖어 지내던 그들은 똑같은 이유로 슬퍼하는 타인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슬픔의 색깔이 같고 무게가 같았기에 서로는 눈빛만 마주쳐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모든 일에 의욕을 잃고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6주간의 강의를 들으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는 시간을 보내며 오히려 자신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변화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들었던 떠나보낸 가족과의 기억을 나누는 중에 이별의 아픔은 어느새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동질의 슬픔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는 방법을 바꿀 수는 있고 피할 수 없다면 치매와 함께 잘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고령 사회를 사는 현명한 답이라는 것을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회원들은 노래가 좋아 모일 때마다 노래를 불렀고 1주년을 기념하면서는 애창곡 200개를 선정하여 로즈메리 노래곡집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역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움켜쥐고 있는 절망의 매듭을 풀고 희망으로 연결하는 따뜻한 손길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게 상처를 준 사건과 사람을 통해 고통을 볼 줄 알게 되었고 그들의 고통에 책임을 느끼며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역이 뿌듯했습니다. 지나간 사역 중 가장 생각나는 분은 뇌암으로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된 환자를 만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를 실컷 듣고 싶다고 하셔서 찬양을 연주해 드렸습니다. 그 댁을 직접 방문하여 피아노 연주를 해드리니 CD로 듣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은혜가 있다며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사흘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후에 남편과 딸이 찾아와서 어머니가 떠나시기 전에 천국잔치를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은 후 이 사역에 더욱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인 아파트나 양로원을 찾아 독거노인을 뵈면 내가 왜 여기에 살아야 해요? 나는 자식들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시며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노여움이 된 마음의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저 곁에서 넋두리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저 자신이 더욱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돈은 없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얻었고 돈은 많으나 가까운 이의 마음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진정성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쓰담쓰담, 토닥토닥 해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캥거루 케어처럼 엄마 배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체온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다정하게 속삭여주면 슬픔이나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많고 그것을 잘 견뎌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쓰다듬어 줄 수 있습니다. 포용하는 그릇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혜미님의 세 번째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바람꽃 18번째 주인공 주혜미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편이 이어집니다. 주혜미님이 지나온 삶의 여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정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 그냥 넘기기 쉬운 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오늘은 많은 시니어들이 겪고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건강 문제, 바로 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못 보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조금 답답하지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을 잘 가지 못하는 불편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3번 미만이거나 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줘야 하고 변이 딱딱하거나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변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비가 많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의 움직임이 예전보다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며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진통제, 철분제처럼 복용하는 약의 영향으로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일부러 적게 마신다 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더욱 딱딱해져 배출하기 어려워집니다. 변비를 오래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흔한 것은 치질입니다. 딱딱한 변을 보기 위해 계속 힘을 주다 보면 항문 주변 혈관이 늘어나 치질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이 장 속에 오래 머물면 복부 팽만감이 심해지고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영양 상태도 나빠지고 체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변이 장을 막는 분변 매복이 생겨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배변 시 지나치게 힘을 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비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이 없다면 하루 동안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 고구마, 콩류, 기리와 같은 통곡물은 장운동을 돕는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식이섬유만 많이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이 더 딱딱해질 수 있으므로 함께 물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걷거나 집안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배변 습관입니다. 변이를 느꼈는데도 참고 지나가는 일이 반복되면 장이 신호를 보내는 기능이 점점 둔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에는 장운동이 활발해지는 시간이므로 여유를 갖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비약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습관처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변비가 몇 주 이상 계속되거나 갑자기 심해졌거나 피가 섞인 변이 나오거나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작은 신호를 자주 보내줍니다. 변비 역시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부터는 물 한 잔 더 마시고 조금 더 걷고 채소를 한 접시 더 드시는 작은 실천으로 장 건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장은 편안한 하루를 만들고 편안한 하루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위대한 부르심에 응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인생은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남기려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는 목적에 대한 의식 없이 아무렇게나 살거나 혹은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의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남길 열매가 없습니다. 그저 소모적으로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뜻이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신문에서 소개된 미국 갑부 한 분에 대한 스토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척 핀니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혹시 그 이름 들어보셨나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은 그분들에 비하면 지명도가 낮은 사람이고 또 그들과 비교하면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아니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He is my hero. 그는 나의 영웅입니다. He should be everybody's hero. 그분은 모든 자들의 영웅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척 핀니는 1931년도에 아일랜드 이민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고생을 하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넬 대학을 나오고 그의 동창과 함께 1960년에 공학 면세점 그룹을 창시했습니다. 우리 DFS 그룹이라고 그러죠. 공학을 떠나드는 외국인을 상대로 고급 상품을 파는 면세점인데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199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3억 불씩 벌었다고 하니까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급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15불짜리 전자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고 비행기는 항상 이코노미 클래스를 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살고 있던 샌프란시스코의 아파트도 흐름한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0: 그래서 미국의 한 경제지는 그를 돈만 하는 흥망장자라고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IRS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게 됐는데요. 감사 중에 DFS의 지분 대부분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횡령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몰래 지불한 막대한 액수의 돈이 사실은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건금 절약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엄청난 돈을 기부한 것입니다. 그가 15년 동안에 아무도 모르게 기부한 금액이 8 billion dollars, 80억 불이었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그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Education, Poverty, Hospital,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라고 전 세계 그 기부금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행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두 가지가 다 어머님의 가르침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Giving as a participation in God's character. 주는 삶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Giving in secret.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익명으로 알리지 아니하고 많은 돈을 희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의 모토를 밝혔는데요.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Giving while living. 살아있는 동안에 주는 삶을 살자. 죽고 나면 베풀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주는 삶을 살자. 이것이 그의 삶의 모토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한 번밖에 살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저 낭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해야 될 바른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척 핀리처럼 살 수는 없겠죠. 사람마다 주어진 역량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몫의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콜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삶의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직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명 없이 일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 목적을 위해 일하게 되면 열매가 있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르게 인식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1: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고 마음이 무거운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을 잘 견디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9월에는 지나간 일에 대한 아쉬움보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감사하며 그렇게 좋은 날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4: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우리 동네 리더를 만나다 우동리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을 이끌어갈 지역의 리더들을 만나서 각 도시의 비전과 청사진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도민들이 직접 정책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100일 실행계획 상황판이 공개됐고요. 또 최근에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의 치안 불안이 커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앞두고 마주한 제주의 여러 현안들 위성곤 제주도지사 전화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죠. 지사님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성곤입니다.
4: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5: 네, 반갑습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처음 만나는 곳 제주로 이끌고 있는 제주도지사 위성곤입니다. 제주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방문과 여행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4: 네.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60일 정도 지났고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민선 9기 100일 실행계획 상황판이 누리집에 전격 공개가 됐습니다. 예. 네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5: 이제 100일 동안에 이제 출범을 하고 나서 100일 동안에 도민들께 체감 있는 정책을 만들어드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100일 이내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정리해서 당장 필요한 사업들, 민생에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불편함이 있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제를 만들고 그것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책임자를 지정했고요. 또 그 지정된 결과들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민선 9기가 힘있게 출발하고 있구나, 또 제주도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4: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100일 실행계획 상황판을 누구나 보실 수 있는 건데, 그 공약 추진 뭐 이행률 같은 경우도 이제 표시가 될 거 아닙니까?
5: 예, 그렇죠.
4: 지금은 전체 추진률이 한 23% 정도 맞나요?
5: 예, 예. 예. 뭐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요.
4: 그렇죠.
5: 최근에 이제 이 과제들을 확정 지었고, 분야별로 보면 경제나 1차 산업인 경우는 38%, 문화 관광인 경우는 23%, 좀 추진률이 이제 복지 안전은 33%, 좀 추진률이 낮은 거는 건설 교통 분야가 13%인데요. 그 건설 교통 분야가 낮은 이유는 이제 정책을 결정하고 설계하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 입찰 과정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4: 아, 분야별로 추진률을 볼 수 있고 또 전체 예. 공약 이행 추진률도 함께 볼 수 있고.
5: 예.
4: 아, 그렇군요.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도민들이 와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시는 거면 일하시는 예. 분들은 정말 긴장되시겠어요.
5: 그렇죠. 매일매일 이제 점검이 이루어지고 매일매일 이제 데이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죠. 또 피곤한 일이고.
4: 네.
5: 그렇지만 이제 도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네, 그렇습니다. 경제, 1차 산업부터 문화, 관광, 기후, 혁신, 보건, 복지, 안전까지 모두 6개 분야, 50개 과제에 선정하셨는데 이것 중에 도민 일상을 가장 먼저 좀 변화시켜야 하는 좀 대표적인 과제 어떤 것들로 보고 계세요?
5: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장기화돼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저금리 대안대출을 하고 위기업종 특별보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에는 이제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이런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기관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민생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농어민들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비료 판매 이제 가격이 인상되게 돼 있는데요. 이제 그 경영비를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섬 지역이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제주는 택배 추가 배송비를 내고 있습니다. 추가 배송비가 뭐 어떤 경우는 두 배에서 어떤 경우는 20배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지원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 네. 이 상황판을 보면은요. 이렇게 과제 추진 뭐 이행률이라든가 여부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 책임, 목표, 도민 체감 지표, 예산 집행 상황까지 함께 공개가 되고 있네요.
5: 예.
4: 이것도 그만큼 뭐 구체적인 숫자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책임 100일 됐을 때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걸 좀 평가를 하시게 될까요?
5: 예, 100일 결국은 이제 그것이 핵심적 가치는 저희들은 이제 도민 먼저라는 맥락에서 도달률이겠죠. 결국은 100%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도달률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민들께 체감이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4: 이것이 100일 실행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취임 100일을 기준으로 도달률 100% 지금 목표로 잡으시는 거예요?
5: 그렇죠. 그 도달률 100%를 이제 잡고 있는데, 뭐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늦춰지기도 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100일 안에 우리가 달성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 예.
5: 그런 사업들로 좀 사업을 모았습니다.
4: 네, 네. 이제 한 한 30여일, 40일 가까이 남았는데
5: 예,
4: 좀 바쁘게 뛰어셔야 되겠어요.
5: 예, 바빠야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4: 네.
5: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제주 만들기 해서 실내 친환경 놀이터 조성 사업 이렇게 했는데 현재 진행률이 한 50% 정도 돼요. 구체적 사업은 이제 서귀포시의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를 이제 몇 가지 좀 개선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런 걸 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된 거는 이제 그 관련 사업이 이제 발주가 돼서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4: 네, 정말 네. 전 분야 취임 100일 그때 봤을 때 100% 목표 달성 하시기를 저도 좀 응원해 드리고 싶고, 앞서 제가 이제 여쭤볼 때 경제 1차 산업 분야부터 해서 쭉 뭐 6개 분야 50개 과제 선정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6개 예. 분야 96개 과제네요.
5: 예. 예, 96개 과제입니다. 예. 6개 분야.
4: 그렇습니다.
5: 경제 1차 산업, 기후 혁신, 보건 복지 안전, 자치 행정, 건설 교통, 문화 관광. 이렇게 6개 분야고요. 6개 분야에 96개의 이제 그 과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4: 네, 제주도민분들도 100일 실행계획 상황판 지금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될까요? 도 홈페이지에?
5: 예, 예 도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오른편에 빨간 이제 분홍색으로 해서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그 100일 실행계획 이렇게 돼 있습니다.
4: 네, 제주도민분들도 들어가셔서 그때그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뭐 도민분들의 의견도 뭐 쓰거나 그러실 수 있는 난이 준비되어 있나요?
5: 의견을 개진하는 난은 여기는 없고요. 도민에게 바란다 이제 개진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사회자님께서 주셨으니까
4: 네.
5: 저희도 좀 보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제 도민들 네.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4: 사실. 네, 그렇죠, 그렇죠.
5: 원래 이제 그럴 목적으로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4: 맞습니다.
5: 결국은 저희들의 이야기보다 도민들의 이야기가 먼저 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도민분들이 거기에 이제 의견도 쓰시겠지만 아마도 네. 응원의 그런 글들도 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해봅니다.
5: 아, 고맙습니다.
4: 예. 제주도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도지사님과 이야기 나눌 부분은 좀 무거운 부분이긴 한데 아마도 도민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잖아요. 그러면서 치안 문제가 큰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는 특히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5: 네.
4: 많이 좀 불안해하시는 네. 것 같아요. 한 말씀 하시죠.
5: 예, 저희 제주는 여행을 편안히 올 만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일련의 이제 사건이 발생해서 제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저희 제주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주는 2007년부터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제안전도시에 가입해서 국가로서의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22년까지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안전도시로서 공인을 받고 있고요. 그동안 다른 지역은 하지 않았던 안전관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주가 모두 이번 사건으로 제주 전체가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관광객과 도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걱정과 불안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으로 통해서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도정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이제 범죄율과 관련되어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제주는 66만이 거주하고 있지만 관광객을 포함하면 생활인구가 한 82만 명 정도 되고요. 범죄율도 특별히 대한민국의 평균에서 벗어나는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특성들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통계가 인용되어져서 마치 제주가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가 그동안 2007년부터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꾸준히 안전 문제를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였던 말씀을 드리고 그 제주가 특별히 위험하거나 이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예. 근데 도지사님이 최근 인터뷰에서 함께 다니면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게 안전 확보의 책임을 행정이 아니라 개인한테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해서 당시 그 말씀하신 내용의 좀 취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예, 그 당시 이제 인터뷰한 말에 이제 앞뒤 맥락이 사라져 버렸고요. 그 저 문구만 이제 특별히 부각돼서 생긴 오해인데. 제주는 이제 서울 면적의 3배에 달하고 인구는 66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번화 지역에 해안가라든가 오름이라든가 중산간 등 인적이 드문 공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공간을 갈 때 함께 가면 훨씬 더 이제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 수칙이 있는데 혼자 다니는 것보다 같이 다니는 것이 이제 그런 지역을 다닐 때는 이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뭐 안전 수칙을 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는 이제 그 제주 전역을 혼자서도 안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 올레인 경우는 1인 여행객에게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더욱더 여행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제주도는 이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도록 안심 정보, 안전 정보도 제공하고 또 신고 대응 체계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고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 예. 그러니까 안전 수칙 차원에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사실 제주도는요. 예. 그 어느 곳보다 이제 둘레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혼자 여행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더 우려가 컸던 것 같고 실제로 온라인 중심으로 치안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어떤 괴담 수준의 이야기도 떠돌고 막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던 부분이고 사실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요즘에 이제 그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제주를 이제 찾으시려다가 조금 다음에 가야 되겠다라던가 이제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에 혹시 관광객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혹시 소상공인 분들 좀 만나보셨어요?
5: 예. 전체적으로 뭐 통계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숫자로 줄진 않고 있고요.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제주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고 치안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한 그 과제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여타의 다른 곳보다 더 특별히 위험하거나 이러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또 그 앞으로 이제 제주가 더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여행객을 보호하는 서비스들도 개발하고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제주의 특성을 아시겠지만 위험도가 높은 것들이 있죠. 뭐 산이라든가 아니면 해안가라든가 해안가에 가면 해안의 특성을 이해 못해서 뭐 실족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안류에 있어 사망사고가 발생하라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주가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4: 예.
5: 저희는 이제 그 국제 안전 도시로서 계속 그 안전 기준을 계속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4: 사실 제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지사가 지휘하는 제주자치경찰단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이 체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느끼실 수 있고 예. 예, 확실히 그 안전이 확보가 됐구나라고 예.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계신가요?
5: 예예. 예. 그 이제 하나 오해가 있는데요. 그 이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수색하고 그걸 수사하는 업무는 국가경찰의 업무입니다. 근데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런 지휘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고 법에서도 국가경찰로 위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주에는 자치경찰이 그것을 실수한 것처럼 자꾸 보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 제주자치경찰은 제주의 민생현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지 그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그 현장 대응 체계라든가 유관 기관의 대응 체계 그리고 관광객 안전 그리고 선제적 예방 체계, AI 기반 스마트 안심망, 이제 CCTV를 영상 기록물을 30일에 60일로 확대 이런 대책과 더불어서 저희 지역마다 지역의 이제 주민자치 경찰대라든가 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등이 있는데 그런 이제 시민사회들과 함께 안전수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 저희 이제 제주만 자치경찰이 있고 국가경찰이 있는데 자치경찰은 실종신고 접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하지만 그런 이제 사전 예방작업 그리고 그런 신고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예, 지사님 최근에 CCTV 관제센터 직접 방문하셨잖아요.
5: 예예예. 예, 예. 예,
4: 가서 뭔가 더 안전망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 챙기신 게 있을까요?
5: 예, 그 이제 CCTV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CCTV를 AI 기능을 탑재해서 움직임을 실제로 탑재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은 55%인데 거의 75%로 확장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CTV 영상 보존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뭐 공직자 모두와 제주도민 모두가 이 안전 문제에 좀 더 민감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사실은 이제 월간 정책 회의를 제주 안전 대책 회의를 통해서 각 실국별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 예. 이제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쭉 짚어봤잖아요. 경제, 관광, 복지 정말 여러 네. 현안과 여러 과제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건데 특히 이번 치안 문제를 통해서 안전이 그 무엇보다 제주도정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많은 국민분들도 그 부분을 좀 앞으로 더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5: 예, 제주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에 그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제주는 그 제주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들과 여행객들을 안전을 위해서 2007년부터 국제안전도시에 가입을 하고 인증을 높여나가고 안전분야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제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를 갖게 됐는데요. 저만이 아니라 저희 도민 모두가 함께 관광객과 여행객들이 안전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제주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와서 쉬고 그리고 그 힐링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새로운 마음의 충전을 통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에 와주십시오.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 예, 지금까지 위성곤 제주도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5: 네, 고맙습니다.
6: 네, 감사히 미국장 어떤 신호를 남겼을까요? 또 우리는 그래서 오늘 어떤 전략과 또 대비를 해야 될까요? 경제 전략 알려드리는 시간이고요. 앞서도 일본 국채금리 올리라고 미국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또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이런 얘기까지 잘 풀어내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님 이른 아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십니까?
6: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좀 약세였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 한번 말씀해 주시죠.
7: 네, 상당히 좀 좋지 않았고요. S&P가 0.7% 하락, 그리고 다우존스가 0.8%, 나스닥은 1% 하락을 했고 러셀 2000은 1.2% 하락을 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주, 그리고 제약주가 상승을 했고 애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은 방어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6: 예.
7: 반면에 이제 기술주, 또 반도체 이쪽은 좀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예, 기술주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어려웠는데 뭐 크게는 뭐 유가, 국채금리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좀 가장 원인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7: 일단 직접적으로 이렇게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5.7% 정도 올라서 $90를 넘어섰고요.
6: 네.
7: 브렌트 같은 경우는 $95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결국 문제가 됐던 미국 채권금리, 국채금리가 16년 같은 4.8%를 넘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좀 크게 컸고요. 또 우리랑 이제 관련이 높은 반도체 지수도 2.1%,
6: 네.
7: EM ETF 3.2% 가락을 했고,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도 많이 빠졌는데 이제 저희가 또 금리랑 민감하게 봐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 관련된 업체들인데요.
6: 네.
7: 오라클 같은 경우는 5.2% 가락을 했고, 호흡위브라는 이제 네오클라우드 업체도 3.6%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6: 예.
7: 이런 부분들이 좀 얽혀서 굉장히 복잡하고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6: 예, 유가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겠고요. 또 거기에 국채나 장기 채권 금리 또 자금 조달 관련해서 악영향이 있을 텐데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유가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좀 거시적인 얘기부터 볼게요. 정유사 불러서 압박하고 줄여라. 물론 이제 본인의 그 중간선거를 의식한 행위다라는 말도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대쪽에서는 좀 이란 때리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빨간불도 파란불도 아니고 보라색불 들어온 것 같은 상황인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큰 위협, 불확실성으로 읽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7: 그렇죠. 굉장히 사실은 모순된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정유사들한테는 유가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이란에 대해서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긴장 고조가 되면서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6: 네.
7: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원래도 사실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근데 정말 이제 지금 오락가락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게 또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6: 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이러면 정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는 가장 안 좋은 얘기인 것도 같습니다. 걱정되는 건 오늘 유가도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전쟁 상황도 해결이 안 된다면 지금 잭슨홀 미팅 이후로 금리 인상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확률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긴축으로 돌아설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7: 네, 그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케빈 워시가 어떤 얘기를 할까 했는데 뭐 좋은 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AI가 제4의 생산성 요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다. 그리고 현재의 미국의 금융 상황은 긴축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금리 인상을 어떤 염두에 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6: 네.
7: 그 전에는 잭슨홀 전에는 그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40%가 됐었는데 연설이 끝나고 이게 57%로 올랐고요.
6: 예.
7: 오늘 아침에는 이제 유가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68%까지. 그래서 정말 9월 16일 날 있어요. FOMC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좀 불안한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6: 예. 미리 장기 채권을 사신 분들은 이렇게 되면은 팔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장기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는데 베스텐트 재무장관이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요. 특히 10년물은 뭐 굉장히 오랜만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미국 경제의 자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7: 금리가 올라가는 게 사실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경기가 좋아서 올라갈 수도 있죠.
6: 네.
7: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경기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되게 큰 거고요.
6: 네.
7: 이게 경제가 좋아서 오르는 금리는 사실 시장에서 감당이 가능하겠지만 유가 그다음에 물가 재정 불안 때문에 오는 금리는 사실 결코 좋은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8: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저녁 인사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재현이고요.
1: 저는 박지수입니다. 노동절 연휴 다들 잘 쉬고 계신가요? 오늘 LA 하늘은 또 얼마나 맑은지 저녁 공기가 딱 좋더라고요.
0: 그러게요. 이런 날 저는 뒷마당에서 물구나무나 서고 싶은데 오늘은 그럴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좀 묵직하거든요.
1: 맞아요. 오늘 우리 LA 사는 이야기 주제가 뭐냐면요. 공중도덕이 먼저냐, 인권이 먼저냐, 사회가 왜 이렇게 변하나입니다.
0: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했다가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틀린 건가 세상이 바뀐 건가 요즘 진짜 헷갈립니다.
1: 선배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군가한테는 그 한마디가 상처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또 인권 얘기가 되는 거고요. 딱 떨어지는 답이 없으니까 오늘 얘기가 재밌을 것 같아요.
0: 차 안에서 혹은 저녁 밥상 앞에서 듣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주제 들으시면서 아 나도 그런 거 겪어봤는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1: 사연이나 생각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아이디는 RS1650루피 1650입니다. 그리고 오늘 양념 코너에서는 선배 자작곡 LA 주말 여자, LA 주말 남자도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0: 그럼 오늘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본편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양념 코너 먼저 소개를 해야겠는데요. 저 김재현 이번 노동절 연휴에 또 AI랑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결과물이 두 곡이에요. 근데 제가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편으로 나뉘더라고요. 연휴를 보내는 방식이 딱 두 가지잖아요.
1: 어머, 두 가지요?
0: 하나는 LA 주말 여자, 노동절 연휴에 LA 이 골목 저 골목 신나게 누비는 여자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LA 주말 남자, 연휴에 식구들이랑 집에서 그냥 뭉개는 남자 이야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후자예요. 소파에서 물구나무 서다가 잠드는 게 최고의 연휴거든요.
1: 선배, 그게 연휴 활용인지 낭비인지는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곡 제목 들으니까 벌써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오늘 맑은 하늘 아래 LA 어딘가를 신나게 돌아다니고 계신 분들, 또 집에서 가족이랑 느긋하게 쉬고 계신 분들, 두 분 다 이 노래 들으시면 딱 내 얘기다 하실 거예요. 자, 그럼 LA 주말 여자과 그와 LA 주말 남자, 오늘 본편 사이사이에 만나보시고요.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오늘 본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0: 박지수 씨 아침부터 바람이 좀 차네요. 이런 날은 괜히 윌셔 쪽 지나가다가도 사람들 표정부터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길 위 분위기 자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자꾸 나와요.
1: 맞아요, 선배. 저도 한인타운에 살면서 느끼는 게 숫자로는 뭐가 좋아졌다 해도 골목 공기는 또 다르거든요. 밤에 가게 앞 지나갈 때 마음이 편해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통계로는 폭력 범죄가 좀 내려갔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 마음은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예전엔 큰맘 겁났다면 요즘은 사소한 일도 계속 신경이 쓰이죠.
1: 어머, 진짜요. 저도 그 차이가 제일 크게 느껴져요. 누가 다치고 안 다치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길가에 뭐가 쌓여있고 어떤 소란이 반복되느냐가 생활을 바꿔버리잖아요.
0: 맞습니다. 제가 80년대에 이 동네 처음 왔을 때는 가게 문 닫고 나면 그 조용함이 좀 낯설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용한 게 아니라 불안해서 조용한 밤도 있더라고요.
1: 선배 말씀 들으니까 더 와닿네요. 요즘은 시에서 대책을 낸다, 경찰 인력을 늘린다 해도 현장에서 체감이 바로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 도대체 누가 우리 동네를 지켜주냐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그 질문이 오늘 제목이랑도 이어지네요. 공중도덕이 먼저냐, 인권이 먼저냐, 아니면 그 사이를 정치가 너무 쉽게 이용하는 거냐, 그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1: 그러게요, 선배. 누군가는 규칙이 먼저라고 하고 누군가는 사람부터 봐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정작 동네 사람들은 거창한 구호보다 오늘은 안전할까, 그 한마디를 더 궁금해하죠.
0: 그 한마디가 제일 무겁죠. 특히 한인타운은 가게도 많고 사람도 오가고 밤늦게까지 불 켜진 곳이 많으니까요. 겉으로는 활기찬데 속은 자꾸 지치게 만드는 동네가 됐어요.
1: 선배, 오늘은 그래서 가볍게 시작해도 결국 그 얘기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길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를 참아야 하는지요.
0: 그때는 말이죠. LA가 온 나라 뉴스에 맨날 나오던 도시였어요. 살인사건이니 갱폭력이니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는 밤에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웠던 시절이었죠.
1: 어머, 선배, 그 정도였어요? 저는 그냥 어릴 때 뉴스의 헬기 화면만 기억나는데요. 요즘은 예전만큼 총경 얘기는 덜 들리는 것 같은데 대신 길거리 상황이 너무 거칠어진 느낌이에요.
0: 맞아요. 지수 씨 통계를 보면요. 그 무렵에 비하면 지금은 폭력 사건 숫자는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니 시청 자료 보면 몇십 년 사이에 살인 같은 건 확실히 내려온 건 맞는 것 같아요.
1: 그런데 이상한 게요. 선배, 코로나 지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공포가 좀 다르잖아요. 총소리는 덜 들려도 우리 동네 골목이 생활 자체가 불안한 공간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0: 제가 올림픽 거리 근처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예전에는 밤이면 총소리 걱정했는데 요즘은 가게 앞에서 소리 지르고 쓰러져 있는 사람, 갑자기 유리 깨고 들어오는 사람 걱정을 더하게 되더라고요.
1: 네, 지금 LA시 얘기 들어보면요. 작년 기준으로는 큰 폭력 사건은 조금 줄었다는 보고가 많아요. 대신 도둑질 차 털리는 거, 상점 털이 같은 재산 범죄는 오히려 늘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0: 그게 참 웃긴 게요. 서류상으로는 안전해졌다는데 가게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누가 물건 들고 그냥 나간다, 주차장에서 갑자기 차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쌓여 있거든요.
1: 선배, 요즘 기사 보면 플래시 강도라고 해서요, 여러 명이 한 번에 들어가서 물건 싹 쓸고 도망가는 사건들 꽤 나왔잖아요. 시에서 전담팀 만들어서 좀 잡힌 건 있다고 하는데 소문은 계속 돌아요.
0: 예전에는 도둑질해도 혼자 몰래 들어왔다 나가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대놓고 여럿이 와서 카메라 다 보고도 그냥 하는 거니까 상인 입장에서는 아, 이 동네 질서가 무너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1: 그리고 홈리스 문제랑 정신질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선배. 요즘 윌셔 버먼트 웨스턴 길 따라 걷다 보면 천막 줄지어 있고 그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는 사람들 꽤 보이잖아요.
0: 저도 새벽에 마켓 나가다가 길 모퉁이에서 옷 반쯤 벗고 소리 지르는 분 보고 깜짝 놀란 적 있어요. 그분도 사연이 있겠지만 동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냥 무서운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죠.
1: 맞아요. 요즘은 노상대설 문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길 한복판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중도덕이냐 인권이냐 헷갈리면서 분노가 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0: 지수 씨, 저는 가게 앞에서 그런 장면 보면 마음이 참 복잡해요. 사람이 저렇게까지 내몰렸다는 게 안쓰럽기도 한데 동시에 우리 어머니 손주들 다니는 길이니 이거 그냥 둬도 되나 걱정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1: 선배, 요즘 세대는요, 인권 교육도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정신질환, 트라우마, 약물 문제 같은 거 알면서도 막상 내 집 앞, 내 가게 앞에서 위험한 행동이 반복되면 나와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커지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요. 공중도덕이 먼저냐 인권이 먼저냐 하는 질문에서 둘 다 소중한데 지금은 그 사이에서 동네가 조금씩 망가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1: 그런데 또 시청이나 카운티 입장에서는요. 강제로 치우면 인권 침해라고 욕먹고 그냥 두면 왜 방치하냐고 욕먹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말을 해도 공격을 받으니까 자꾸 말이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0: 제가 80년대 중반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요. 윌셔랑 노르망디 쪽은 밤이 되면 무섭긴 해도 그래도 여기 사는 사람들 얼굴은 알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동네 교회 반상의 상점끼리 서로 챙기는 게 쫙 깔려 있었어요.
1: 요즘은 그 서로 감시해주는 눈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선배. 집집마다 문 단단히 닫고 온라인으로 장 보고 동네 모임도 줄고 그러다 보니 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개인이 알아서 견디는 문제가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0: 노인 아파트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예전에는 애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더 시끄러웠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그 대신 밤마다 밖에서 싸우는 소리, 비명차 경보 울리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설친다고 하시더라고요.
1: 선배 그 얘기 들으니까 치안 통계는 내려가도 정작 약한 분들, 노인이나 아이들은 더 불안해진 것 같아요. 경찰차는 예전보다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 막상 우리 골목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느끼는 분들 많잖아요.
0: 경찰 얘기 나오니까 제가 아는 한인마트 사장님은요. 요즘은 물건 훔쳐가도 보험 처리도 힘들고 신고해도 다시 나타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포기가 쌓이는 거.
1: 네, 그런 무력감이 커지면서 법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그럼 우리도 알아서 지키자는 식으로 총기나 과격한 대응을 얘기하는 분위기도 생기고요.
0: 저는 그 방향은 참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옥상 올라가서 총 들었던 세대의 기억도 있지만 그게 또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법과 제도가 해야 할 일을 다시 개인이 떠안겠다는 건 지역사회가 더 무너지는 길일 수도 있죠.
1: 선배 한편으로는 요즘 세대가 경찰과 정부를 너무 불신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팬데믹 때 인종차별과 시위 경험 쌓이면서 시스템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고도 덜 하게 되고요.
0: 그러게요.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장로나 노인의 상공회 같은 대서경찰하고 얘기 좀 해봅시다 하는 자리가 자주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중간다리가 약해진 느낌이에요. 중간에서 서로 말 풀어주는 사람이 줄어든 거죠.
1: 선배, 제가 한인 콘텐츠 일하면서 느낀 건데요.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만 화가 폭발해요. 코리아타운에서 무슨 사건 하나 나면 댓글에서 쫓아내자 도시가 망했다는 표현이 쏟아지는데 오프라인에서 같이 대화하는 자리는 별로 없고요.
0: 그런 반응 속에 정치가들도 들어가는 거죠. 어느 쪽은 홈리스 인권이 우선이다만 이야기하고 다른 쪽은 질서부터 세워야 한다만 이야기하고 우리 동네 현실은 두 가지가 같이 엮여 있는데 말이 둘 다 극단으로 가버려요.
1: 맞아요. 선거철만 되면요. 한쪽에서는 텐트 다 치우겠다, 다른 쪽에서는 더 지원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정작 중간에 있는 주민들 일상 얘기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 가는 길 가게 앞에서 쫓기는 느낌 없게 하는 방법은 잘 안 다뤄지는 것 같아요.
0: 제가 동네 마켓 앞에서 보는 장면은요. 쓰레기 봉투 찢겨 있고 노상배설 흔적 남아있고 그 옆으로 손주 손잡고 지나가는 할머니 모습이에요. 그 그림을 보면 이게 정치구호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래서인지 요즘 상점들 사이에서는요. 경찰만 믿지 말고 우리끼리 연락망 만들자, CCTV 화면도 서로 공유하자, 심지어는 밤에 돌아가면서 골목 한 바퀴씩 돌아보자는 얘기도 슬슬 나오더라고요. 자율치한 아이디어들이요.
0: 그런 움직임은 참 반갑죠. 예전처럼 교회가 다 중심이 되어주긴 어려워도 마트 사장님, 식당 주인, 카페 매니저가 모여서 우리 블록은 우리가 챙긴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래도 동네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조금은 막을 수 있거든요.
1: 선배, 동시에 저는 정책 쪽에서 정신질환과 노숙 문제를 좀 더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텐트 치우고 끝낼 게 아니라 치료와 주거 일자리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길 위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사람을 거리에서만 보지 않고 그 뒤 사정까지 같이 보는 눈이 필요하죠. 다만 그 과정에서 동네 주민들 일상과 안전을 참아달라고만 할 수는 없으니까 두 가지를 함께 잡는 고민을 누가 진짜로 해줄지 그게 숙제네요.
1: 결국 요즘 코리아타운 LA 한인상권에서 느끼는 건요. 숫자로는 폭력사건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동네 공기가 거칠어지면서 서로 믿고 살던 마을에서 각자 도생하는 도시로 바뀌는 불안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공중도덕 인권정치가 다 뒤엉켜 있고요.
0: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지수 씨 오늘은 숫자나 통계 말고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처음 LA 왔을 때 골목 공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1: 좋아요 선배. 아까 메인에서는 큰 흐름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선배 눈에 보였던 그때 골목 얼굴들 그런 거 궁금해요.
0: 제가 17살에 LA 왔을 때요. 공항에서 나와서 올림픽 거리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아직도 기억나요. 차 창밖으로 웨스턴 지나서 윌셔 근처까지 간판들이 죄다 영어랑 한글이 섞여 있었거든요.
1: 어머 선배, 처음부터 한인타운 쪽으로 들어오셨네요. 그때는 간판도 지금이랑 많이 달랐죠?
0: 그때는 말이죠. 네온 간판이 많았어요. 파란불 들어오는 갈비집, 빨간불 번쩍이는 노래방 마켓 위에는 슈퍼라고 한글로만 써있는 간판도 있었고요. 밤에 그 불빛이 골목 전체를 좀 거칠게 비추던 느낌이 있었어요.
1: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윌셔랑 와이킹 그쪽으로 부모님 따라오면 항상 길가에 차가 빽빽해서요. 약간 어두운데 사람은 많고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제가 다니던 페어팩스 하이스쿨 끝나고요. 버스를 타고 올림픽 거리 쪽 부모님 가게로 돌아오면 해질 무렵이라 골목이 애매하게 어둑어둑했거든요. 그때 도착해서 가게 앞에 서 있으면 거리 소리가 참 다양했어요.
1: 어떤 소리들이 들렸어요, 선배? 저는 요즘은 차 소리보다 길에서 사람들 고함치는 소리가 더 기억나거든요.
0: 그 시절에는요, 마켓 앞에서 애들 농구하는 공 튀기는 소리, 옆가게에서 라디오로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 그리고 골목 끝에서는 힙합 음악 크게 틀어놓은 차들 소리가 같이 섞여 있었어요. 거기에 술집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까지 더해지고요.
1: 아,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럼 그때도 지금처럼 홈리스 분들 텐트가 쭉 늘어져 있고 그런 느낌이었나요?
0: 지금처럼 텐트가 길을 따라 줄지어 있는 모습은 없었어요. 대신 골목 구석마다 늘 앉아있는 같은 얼굴들이 있었죠. 가게 앞 쇼핑카트 밀고 다니던 노인분, 빈캔 주우면서 항상 인사하던 분, 그런 분들은 있었어요.
1: 아, 그러니까 노숙 문제는 있었지만 모습이 지금하고 많이 달랐다는 거네요. 요즘은 큰 도로 옆에도 텐트가 여러 개 이어져 있어서요.
0: 제가 또렷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올림픽가에서 한 블록 들어간 골목이에요. 밤에 가게 문 닫고 나왔는데 그 좁은 골목 한가운데서 누가 조용히 벽에 기대 앉아 있더라고요. 옆에는 커다란 검정색 쓰레기 봉투가 몇 개 쌓여 있고요.
1: 선배 그거 보고 좀 무서우셨겠어요. 요즘은 그런 장면 보면 사람들이 바로 경찰이나 시에 연락하자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어땠나요?
0: 그때는 다들 그냥 조심히 지나갔어요. 제가 부모님 가게에서 나온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쓰레기 봉투를 막 뒤지더니 캔이랑 병을 손에 한가득 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눈이 저랑 딱 마주친 거예요.
1: 아, 그 눈빛이 좀 선명하게 기억나시나 보네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선배?
0: 솔직히 말하면요,

0: 그 자리에서 누군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거죠.
1: 그 대비가 꽤 강했겠어요. 저는 요즘은 낮에도 길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그대로 계시고 밤이 되면 그냥 더 조용해지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0: 80년대 후반쯤이었는데요. 부모님 가게 옆 건물 뒤편에 작은 주차장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애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떠들어대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 바로 옆 구석에서는 어떤 분이 이불 하나를 바닥에 깔고 누워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웃음소리, 한쪽에서는 숨소리만 들리고요.
1: 선배가 말씀해주시는 그 숨소리라는 표현이 좀 와닿네요. 요즘은 숨소리보다 고함이나 욕설이 더 자주 들리는 것 같거든요. 밤에 집 창밖으로 들리는 소리도 달라요.
0: 옛날에는 노숙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대체로 말수가 적었어요.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죠. 가끔 가게 앞에 와서 워터? 하면서 물 한 잔 부탁하고 종이컵 건네주면 땡큐 하고 조용히 가고요. 그런 장면이 많이 떠오르네요.
1: 요즘은 요청이 아니라 요구나 위협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서 사람들이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선배 얘기 들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서로 눈 마주치고 인사하는 여유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0: 지수 씨 말처럼 다 근사했던 건 아니에요. 밤에 버몬트 쪽 버스 정류장에서는 술 냄새 잔뜩 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큰 소리로 싸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골목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랐어요. 어떤 골목은 위험해 보여도 어떤 골목은 그냥 동네 사람들 사는 냄새가 나는 거죠.
1: 그 골목마다 다른 공기라는 말이 멋있네요, 선배. 저는 한인타운으로 이사오고 나서 아침에 출근할 때 걷는 길과 밤에 돌아올 때 걷는 길이 느낌이 너무 달라서요.
0: 제가 USC 다니던 시절에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버스를 갈아타고 윌셔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윌셔 큰 길은 차가 많이 다니니까 오히려 안심이 됐는데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정적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곤 했죠.
1: 지금도 윌셔 큰 길은 불빛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한 블록만 들어가면 갑자기 어두워지는 곳들 있잖아요. 그 구분이 선배 때에도 있었군요.
0: 네. 제가 항상 지나던 골목에 쓰레기통 옆에 오래된 소파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누가 버린 건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어떤 분의 침대가 됐더라고요. 그 위에 담요 하나가 늘 펴져 있고 옆에는 쇼핑카트가 세워져 있었죠.
1: 그게 좀 상징처럼 느껴지네요. 집안에 있어야 할 소파가 골목에 나와 있다는 게요. 요즘은 텐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0: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가게 물건 정리하다가 늦게 나왔는데 그 소파 위 담요가 홀딱 젖어 있고 그분은 쇼핑카트 옆에 서서 비를 그냥 맞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가게에서 남은 비닐을 들고 나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조심히 소파 위에 덮어줬어요.
1: 선배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말이 잘 안 나오셨을 것 같은데.
0: 제가 영어가 서툴던 시절이라요. Rain so cold 뭐 이런 식으로 더듬거리면서 말했어요. 그분이 제 얼굴을 한동안 보다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고마워 라는 말을 들은 건 아닌데 그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1: 글쓰니까 선배가 이 동네에서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같이 비를 맞는 이웃으로 자리를 잡아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경험들이 선배 눈에 지금 거리도 다른 각도로 보이게 하는 것 같고요.
0: 지수 씨는 요즘 한인타운에 살면서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윌셔까지 걸어갈 때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세요?
1: 저는요, 커피 들고 나가면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거든요. 작은 나무 그늘 밑에 접이식 의자 펴놓고 옆에는 검은색 봉투 몇 개 그리고 쇼핑카트 하나. 그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저도 출근 준비하는 거랑 묘하게 겹쳐 보여요.
0: 그 말 듣고 보니 시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거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또 이어지는 게 있네요. 다만 제가 기억하던 골목의 조용함과 지수 씨가 느끼는 지금 골목의 긴장감은 좀 다를 수 있겠죠.
1: 네, 저는 가끔 그분 옆을 지나갈 때 늘 마음속으로 오늘은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빌게 돼요. 선배가 비 오는 날 비닐 챙겨 나가셨던 마음이 지금 제 마음 안에서도 어떤 모양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 같네요.
0: 그래서 저는요, LA 골목 얘기를 할 때 숫자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그런 얼굴들이에요. 언제나 같은 자리 같은 시간대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나치던 제 발걸음도 같이 기억나고요.
1: 선배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한인타운에서 제가 마주치는 분들도 언젠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는 그런 장면으로 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묵직하네요.
0: 지수 씨, 이번 블록에서는 아까 큰 흐름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문제를요. 길 위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장면들로 조금 더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네요.
1: 맞아요, 선배.

0: 요즘은요, 한인타운 골목을 걸어도 그냥 노숙이 아니라 대낮에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심하면 길에서 옷 벗고 앉아있는 분들까지 보이니까요. 동네가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가는 느낌이에요.
1: 제가 처음 LA 왔을 때만 해도요, 윌셔나 버몬트 쪽에서 그런 장면 보는 건 정말 드물었거든요. 지금은 웨스턴 올림픽 어느 쪽을 돌아도 정신질환하고 노숙 문제가 동네 풍경 일부처럼 돼버린 게 참 걱정스럽네요.
0: 선별 통계로 보면 큰 범죄는 예전보다 줄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홈리스 숫자 자체가 많이 늘고 그 안에 약 문제나 정신질환이 섞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은 다른 종류가 된 것 같아요.
1: 옛날에는요, 갱폭력이나 큰 사건이 무서웠다면 요즘은 일상생활이 흔들리는 게 더 무섭죠. 가게 앞에서 누구랑 마주칠지 모르고 아이들 손잡고 지나가면서도 눈치를 계속 봐야 하니까요.
0: 저도 밤에 집 들어갈 때요, 올림픽에서 팔가사의 골목들 지나가면 텐트랑 카트가 늘어선 자리들이 있거든요. 어떤 날은 누가 욕을 막 하다가 갑자기 다가오니까 그 순간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1: 그게 참 씁쓸한 게요. 누구는 인권 이야기하고 누구는 공중도덕을 이야기하는데 그 둘 사이에 껴있는 게 우리 같은 동네 주민들이죠. 길을 깨끗이 쓰자는 마음도 있고 힘든 분들 도와야 한다는 마음도 같이 있으니까요.
0: 맞아요, 선배. 요즘 논쟁이 좀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느낌도 있어요. 한쪽에서는 사람부터 살려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동네가 망가진다고만 얘기하는데 정작 한인마트 사장님 미용실 하시는 언니들 같은 분들 목소리는 중간에서 잘 안 들리거든요.
1: 제가 아는 윌셔 근처 작은 마켓 사장님은요, 가게 안에서 노상배설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하루 장사 접고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경찰 불러도 긴급 상황은 아니니 조금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0: 어머, 선배 그 얘기 들으니까요.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한인식당 사장님 글이 생각나네요. 손님들 앉아있는 바로 앞 창문에 누가 갑자기 와서 고성 지르고 바닥에 드러 누워서 손님들이 거의 뛰듯이 나간 날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1: 그렇게 되면요, 단순히 불편을 넘어서서 생계가 흔들리죠. 가게 망가지는 건 물론이고 이 동네에 더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니까 공동체가 약해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0: 선배,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게 다 그분들 탓이다라고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요. 정신질환이나 약 문제로 길에서 방황하게 된 배경에는 병원 시스템이나 보호장치가 제대로 안 돌아간 역사도 있잖아요. 그 부분 책임을 정치가나 행정이 같이 져야 하는데요.
1: 그쵸, 지수 씨. 옛날에 정신병원 문 닫고 시설 줄이고 동네에 맡긴다는 식으로 흘러온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거리로 밀려난 사람이 많아졌고요. 주민에게 만참아라고 할 수도 없고 노숙 당사자에게 만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참 어려운 문제네요.
0: 문제는요, 선배, 요즘 정치권에서 이걸 진지하게 풀기보다는 화면에 잘 잡히는 이벤트 위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대형 노숙촌 한 군데 치우는 장면은 크게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작은 골목들로 다시 퍼져나가고 서비스는 뒤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1: 한인타운만 해도요, 큰 길가 캠프 하나 치우고 나면 뒷골목 쪽으로 카트랑 짐이 옮겨간다는 얘기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요. 눈에 보이는 곳만 정리하는 식으로는 동네 체감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0: 그래서 요즘에는 요 공중도덕이 먼저냐, 인권이 먼저냐 같은 구도로 싸우기보다 실제로 효과 있는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정신질환 있는 분들에 대한 전문의료팀이 현장에서 바로 개입한다든가 약 문제를 다루는 특별팀을 늘린다든가요.
1: 그러니까 경찰만 더 부르자, 처벌만 세게 하자 이런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경찰은 위험 상황을 막는 역할을 하고 그 뒤에는 의료복지 주거가 뒤를 받쳐줘야 하는데 그 연결이 엉켜있는 상태에서 주민 보고 참고만 하라고 하면 그게 또 불신으로 돌아오죠.
0: 맞아요, 선배. 한인 커뮤니티에서는요, 예전 폭력 사건 경험 때문에 경찰에 기대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먼저 지켜야 한다는 정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CCTV 공유한다든가 상점끼리 연락망 만든다든가 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1: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가요, 웨스턴 인근 몇몇 가게들이 텍스트 그룹을 만들어서 수상한 움직임 있으면 서로 알리고 길에서 위험해 보이는 상황 있으면 먼저 서로 가서 같이 서 있는 식으로 동네 방패를 만드는 시도를 하더라고요.
0: 그런 자율적인 시도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요, 선배, 그게 또 우리끼리 해결하겠다 해서 끝나면 결국 큰 시스템은 계속 느리게 움직이고 정치인은 표 계산만 하게 되거든요. 주민 목소리가 시청과 카운티까지 제대로 올라가야 인력이나 예산도 따라오니까요.
1: 그러니까 지수 씨 말은 동네가 스스로 자구책을 만드는 동시에 이게 행정이 제대로 책임을 지도록 압박하는 도구도 돼야 한다는 거네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하고 있으니 이제 당신들도 역할을 하라는 메시지를 같이 보내야 하는 거죠.
0: 네, 그리고 인권 얘기 나올 때도요. 현장에 있는 주민들 감정을 같이 묶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노숙 당사자의 인권과 길을 지나는 아이들,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안전이랑 존엄이 같은 선상에서 논의돼야지 어느 한쪽만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는 식의 싸움은 오래 못 가거든요.
1: 제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건요. 공중도덕이라는 말도 인권이라는 말도 결국 서로를 어떻게 대할 거냐에 대한 다른 언어 같은데요. 그게 정치권에 들어가면 슬로건으로 쓰이면서 실제 골목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삶이 뒤로 밀려나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0: 그래서 더더욱 한인타운 같은 곳에서요. 생생한 목소리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트 앞에서 겪은 일,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친 상황, 노인 아파트 주변에서 느낀 불안 같은 이야기들이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모여야 제도도 바뀌거든요.
1: 지수 씨 말대로라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무너지는 느낌이 단지 범죄가 늘었다 줄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동네가 서로의 삶을 어떻게 같이 책임질 거냐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거겠네요. 우리 커뮤니티가 그 시험을 어떻게 치르느냐가 앞으로 몇 년을 좌우할 수도 있고요.
0: 네, 선배, 그래서 저는 요즘 골목 걷다가 힘든 장면을 볼 때 마다연우가 잘못이냐보다는 어디가 비어있냐를 먼저 생각하려고 해요. 거리의료팀이 비어있는 건지, 정신질환 지원이 비어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한 건지요.
1: 좋은 관점이네요. 동네가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게 결국 공중도덕도 살리고 인권도 살리는 길일 수 있겠죠. 경찰, 시청, 의료, 그리고 우리 같은 주민들이 조금씩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면 이 무너지는 느낌도 언젠가는 좀 달라질 거라고 믿고 싶네요.
0: 그 믿음을요. 한인타운 골목에서부터 시험해보는 게 우리 역할 같아요, 선배. 윌셔 웨스턴 올림픽 지나가는 분들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불안해지도록 오늘 이 얘기가 작은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AI가 본 LA 코너 시간이에요. 선배, 이번에는 제가 진짜 AI한테 물어봤거든요. 요즘 우리 동네 길위 문제를 숫자로 보면 어떻다라고들 하는지요.
1: 그래요. 지수씨, 아까는 골목에서 보이는 모습들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숫자랑 다른 도시 얘기도 좀 들어보면 좋겠네요.
0: AI가 코리아타운만 따로 뽑아서 보여준 게 재밌었어요. 미국 전체 평균이랑 비교하면요. 이 동네는 전반적인 범죄 지수가 꽤 위쪽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체감이랑 비슷하죠?
1: 아, 그건 좀 실감이 나네요. 제가 느끼기에도 윌셔에서 올림픽 사이 사람 붐비고 가게 많다 보니까요. 뭐가 하나만 어긋나도 바로 티가 나잖아요.
0: 네, 특히 다른 LA 평균이랑 비교해도 코리아타운이 훨씬 높게 찍혀요. 재산 피해 쪽, 그러니까 물건 도난이나 차 관련 사건 지수가 많이 치솟아 있는 동네라고 AI가 얘기하더라고요.
1: 폭력 사건보다 물건 잃어버리는 일이 더 많다는 얘기군요. 요즘 가게 하시는 분들이 CCTV를 몇 개씩 다는 이유가 있네요. 예전엔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0: 선배, 흥미로운 게 뉴욕 맨해튼 안에 있는 코리아타운이랑도 비교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안전이 아주 좋다고 보긴 어려운데 LA 코리아타운이 뉴욕 쪽보다 전반적인 위험지수가 더 높게 나와요.
1: 뉴욕 그 작은 코리아타운이랑 비교해도 우리 동네가 더 높게 나온다는 건 조금 의외네요. 거기는 관광객이 훨씬 많잖아요. 길도 좁고.
0: 맞아요. 뉴욕 쪽은 관광지 느낌이 강해서 단기 방문객 사건이 많다고 하고요. LA 코리아타운은 거주하는 사람, 특히 렌트 사시는 분들 비중이 크다 보니까 생활형 사건이 더 누적되는 패턴이라고 AI가 설명해줬어요.
1: 렌트 사시는 분들 많으면 동네 전체가 집이 좀 자주 바뀌고 얼굴이 계속 바뀌잖아요. 서로 누가 사는지 모르면 작은 이상한 기척도 더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0: 노숙 문제도 숫자가 좀 나와 있어요. 코리아타운 안에서 공식적으로 집이 없는 분들이 몇백 명 규모로 집계된 적이 있고요. 그 뒤로는 시에서 아내 모시려는 프로그램 돌리면서 조금씩 줄었다는 통계도 있어요.
1: 몇 분 정도겠지 했는데 그렇게 모이면 꽤 큰 숫자네요. 동네 골목마다 한두 분씩만 계셔도 전체로 보면 상당하다는 얘기죠. 체감이랑 또 이어지네요.
0: 재밌는 건요. 시 차원에서는 노숙 인구가 오랜만에 눈에 띄게 줄었다는 발표도 있어요. 그런데 AI가 보여준 현장 뉴스들을 보면 코리아타운 안에서도 빈 공터나 주차장 같은 사유지에 새로 모여드는 패턴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1: 길가 천막이 조금 치워졌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고 자리를 옮겨가는 느낌이네요. 건물 사이 빈 땅이 갑자기 캠프처럼 변하는 경우 저도 몇 번 봤어요.
0: 네, 실제로 팔가 근처 큰 빈 부지에 꽤 많은 분들이 모여 살면서 옆 건물 주민들이 전기선 연결하고 들어오려 한다고 항의한 사례도 데이터에 있더라고요. 그 자리 치운 뒤에도 비슷한 일이 다른 곳에서 반복됐고요.
1: 그렇게 반복되면 동네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디서 터질까 하는 마음이 생기죠. 제가 가게 하던 시절에는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모이는 장면은 좀 드물었는데요.
0: 선배 AI가 LA 전체를 보면 집이 없는 분들이 수만 명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그중 일부가 다운타운에서 밀려나서 코리아타운 쪽으로 옮겨오는 흐름도 기사들에서 많이 포착돼 있었어요.
1: 도시 전체 물결이 우리 동네 골목까지 밀려오는 거군요. 그러니 예전엔 특정 구역 이야기 같던 게 이제는 윌셔나 버몬트 근처 이야기로 바로 이어지네요.
0: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게 최근 몇 년 동안 LA 경찰이 잡거나 티켓을 끊은 사람들 중 적지 않은 비율이 집 없는 분들이라는 자료도 있었어요. 사소한 규정 위반 딱지에 거의 대부분을 그분들이 받는다는 분석까지 나와요.
1: 그 얘기는 많이 못 들었네요. 동네에서 체감하는 불편 때문에 자꾸 신고가 들어가고 그게 결국 그분들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니까요. 구조적으로도 꽤 복잡한 문제네요.
0: LA 안달은 아시아 커뮤니티랑 비교한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일부 지역은 주민회나 상인회가 밤길 순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돌리면서 생활형 범죄 지표를 꽤 낮춘 사례가 있다고 해요.
1: 아, 중국계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직접 돌아보는 그런 모델 말씀이군요. 우리도 예전에 상인회가 주차장 같이 쓰는 이야기 정도는 했는데 밤길까지 나서 본 적은 많지 않았죠.
0: 도시별로 보면요. 뉴욕이나 토론토 같은 데 한인 밀집 지역은 전반적인 폭력 사건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대신 술집 많은 거리 주변에서 단기 충돌이 묶여 나오는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LA 코리아타운은 거주와 상업이 섞여 있어서 양쪽이 다 섞여 나온다는 게 차이고요.
1: 사는 동네이면서 동시에 반문화 중심지라는 게 우리 동네 특성이죠. 집에서 쉬고 싶은 사람과 놀러 나온 사람이 같은 골목을 공유하니까 작은 마찰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0: 미래 얘기도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AI가 요즘 나오는 서비스들을 보면 동네 전체 CCTV 정보를 주민이 같이 보는 플랫폼이나 위험 상황을 여러 가게가 동시에 알림받는 시스템이 이미 시험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골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 각자 알아서 가 아니라 바로 옆 가게랑도 같이 대처할 수 있겠네요. 예전에는 전화 돌리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0: 그리고 요즘은 LA에서 특정 유형의 상점 터리에 대해 전담팀을 돌리면서 단체로 들이닥치는 식사건은 꽤 줄었다는 통계도 있대요. 대신 개별적으로 틈보는 사건이 더 늘어나는 모양이라고 하고요.
1: 크게 뉴스되는 건 조금 줄어들어도 사소한 피해가 여기저기 흩어지는 시기라는 거군요. 그래서 동네 분위기가 쉽게 안 풀리는 것 같네요. 사람들이 매일 작은 상처를 받으니까요.
0: 선배, 마지막으로 AI가 코리아타운 안에서 단순 폭행 계열 사건이 전체 중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알려줬어요.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동네라는 뜻이겠죠.
1: 그건 또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길 위에서 서로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말하자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네요. 숫자들을 들으니까 더 와닿습니다.
0: 그러게요, 선배. 오늘 AI가 던져준 숫자랑 다른 도시 얘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도 아, 우리 동네가 전체 흐름 속에서 어디쯤 있나 잠깐 가늠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1: 지수씨, 오늘은 낮부터 햇빛이 꽤 따가웠는데요. 이상하게 한인타운 하늘은 맑은데 길바닥은 좀 지쳐 보이는 하루였어요.
0: 맞아요. 선배, 저는 점심때 웨스턴 근처 카페에 있었는데요. 손님들은 웃고 얘기하는데 창밖 인도에는 또 긴장된 표정들이 오가는 게 대비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1: 그게 요즘 우리 동네 모습인 것 같아요. 가게 안에서는 어떻게든 일상 유지하려고 웃고 가게 밖에서는 오늘은 별일 없었으면 하고 살짝 숨 고르면서 걷는 그런 분위기요.
0: 그래도 제가 요즘 일부러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선배. 집에서 한인마트까지 걸어갈 때 모퉁이 지날 때마다 주변 한 번 더 살피고 미리 인사할 수 있는 분들께는 가볍게 말 걸어보려고 하거든요.
1: 아, 그거 참 좋네요. 위험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서로 얼굴 알고 있다는 느낌 자체가 어느 정도는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0: 그래서 오늘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는요. 이번 주에 한 번만이라도 단골 가게나 자주 지나가는 코너에서 주변을 조금 더 둘러보고 눈 마주치는 분께 짧게 안부 여쭤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1: 맞아요. 치안이 무너지는 것 같을수록 요리 동네 사람들끼리는 서로 챙긴다는 감각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운동 말고 오늘 저녁 골목 한 번 더 돌아보는 정도로요.
0: 그리고 혹시 길에서 불편한 장면을 보시게 되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이나 가게 교회 단체에라도 상황을 나누면서 대처 방법을 같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면 마음이 좀 달라지니까요.
1: 오늘 무너지는 지역사회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는데요.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엮일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본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작은 안부 인사 하나 가게 앞에서 잠깐 둘러보는 시선 하나가 출발점이겠죠.
0: 다음 회차에서는요. 이 치안 이야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 동네 청소년들이 어떤 공간에서 안전함을 느끼는지 세대별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녀 손주 세대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1: 지금까지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의 김재현이었습니다.
0: 박지수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동네 골목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공중도덕이 먼저냐 인권이 먼저냐 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말하면서 계속 제 생각이 흔들리더라고요.
1: 저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노동절 연휴, 이런 이야기 한 번쯤 해볼 만하잖아요.
0: 오늘 날씨도 맑고 저녁 공기도 좋은데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뭔가 한 번쯤 생각해보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1: 잠시 후에는 에필로그로 돌아올게요. 방송 끝나고 저희 둘이 나눈 뒷이야기, 조금 더 솔직한 버전으로 준비했으니까요. 금방 다시 만나요. 여기 불빛.

0: 끝났다. 후.
1: 선배의 그 한숨 소리 마이크에 다 잡혔어요, 지금.
0: 어? 진짜? 아이고, 뭐 어때? 끝났는데?
1: 오늘 좀 무거웠죠? 주제가.
0: 무거웠지. 근데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1: 맞아요. 근데 저 솔직히 중간에 좀 답답해서 말 세게 나올 뻔했거든요.
0: 어, 나 알아챘어. 목소리 톤이 확 올라가더라고.
1: 티 났어요? 참았는데.
0: 많이 참았지. 나도 참았어. 아, 근데 오늘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좋아?
1: 그쵸? 밖에 진짜 쨍쨍하던데. 맑은 날 이런 얘기 하려니까 더 씁쓸하더라고요.
0: 날씨 좋으면 다 나와서 걷잖아요, 한인타운도. 근데 걷다 보면 또 그게 보이니까.
1: 아, 맞아요, 맞아요. 저 지난 노동절 연휴에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0: 어디서?
1: 웨스턴이랑 올림픽 근처요. 연휴라서 좀 한산하겠지 했는데 오히려 더 난리였어요.
0: 아이고, 연휴가 더 심하지. 단속도 뜸하고.
1: 쓰레기가 그냥. 아, 이거 방송에서 다 했나요, 우리?
0: 했었어. 또 하면 안 돼. 딴 얘기 해요. 딴 얘기.
1: 맞다. 아, 근데 선배, 아까 방송 중에 제가 뭔가 말 끊었죠? 중간에.
0: 어, 끊었어. 근데 괜찮아. 흐름이 더 좋아졌어.
1: 아, 다행이다. 저 사실아차 했거든요, 순간. 선배 말하는데 내가 왜 끊었지 싶어서.
0: 에이, 나는 원래 끊어줘야 정신 차리는 타입이야. 안 끊으면 옛날 얘기 막 나와요.
1: 알아요, 그거. 저 그래서 일부러 끊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0: 어? 진짜? 야, 이 사람이.
1: 아니, 나쁜 뜻이 아니라 선배가 80년대 얘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0: 그건 뭐 부정 못하겠네.
1: 그쵸. 아, 그래서 오늘 좀 씁쓸한 게 있어요.
0: 뭐가?
1: 이거 방송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다는 느낌? 그냥 뭔가 허탈하달까.
0: 그 느낌 나도 알아. 근데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1: 그렇긴 한데. 아, 모르겠다. 배고프다, 갑자기.
0: 갑자기? 아, 맞다. 나도 점심을 너무 일찍 먹었나?
1: 저 오늘 진짜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방송 준비하느라.
0: 아이고, 지수씨. 그러면 안 되는데.
1: 선배는 뭐 드셨어요?
0: 나? 난 순두부 먹었지. 아침부터.
1: 하루아침에 순두부요?
0: 어, 나 그거 진짜 좋아해. 든든하고.
1: 선배 입맛은 진짜 뭔가 다른 세계예요.
0: 뭐가 다이에? 아, 근데 오늘 끝나고 뭐 먹으러 갈 거예요?
1: 글쎄요. 일단 나가봐야 알 것 같은데. 아, 근데 노동절 연휴라 사람 많겠다.
0: 많지, 많지. 뭐 어때? 오늘은 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1: 그럴게요. 아, 선배, 그나저나 오늘 주제 때문인지 저 집 가는 길에 괜히 주위 둘러볼 것 같아요.
0: 나도 그래. 매번 그래. 방송하고 나면 더 눈에 밟히거든.
1: 그렇죠.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갑자기 다 보이는 느낌.
0: 그게 방송하는 이유 아닐까 뭐. 나만 보이는 것 말고 같이 보자는 거지.
1: 아, 선배 그 말 되게 좋다. 오늘 방송에서 했어야 했는데.
0: 이게 진짜 방송이야, 지금. 마이크 켜져 있잖아.
1: 아, 맞다. 켜져 있구나, 이. 청취자분들 듣고 계시죠, 지금도?
0: 듣고 계시죠, 아마. 안녕하세요, 또.
1: 아, 부끄러워. 배고프다고 했는데.
0: 괜찮아, 괜찮아. 우리 다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지수 씨. 우리 PD님 노래 있잖아요.
1: 아, 맞다. 늘 답답한 날에는 기요?
0: 어, 오늘 딱 이 분위기에 맞는 것 같아서. PD님이 직접 만든 거잖아요.
1: 맞아요. 연휴에 한인타운 거리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 느낌으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0: 오늘 우리가 한 얘기랑 딱이네. 진짜.
1: 그쵸.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아, 이거다 싶었어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왜 답답한 날에는

0: 아, 근데 선배 남주엔 뭐예요?
1: 담주? 아, 맞다. 그거 생각 안 해봤네.
0: 저 사실 오늘 하면서 되게 무거웠거든요, 주제가.
1: 맞아, 맞아. 오늘 좀 묵직했지. 담주엔 좀 가볍게 가야겠다.
0: 그쵸? 그러면, 맛집 어때요?
1: 맛집? 한인타운 맛집?
0: 옛날에 있던 거, 없어진 데들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1: 오, 그거 좋은데? 추억의 맛집.
0: 그쵸, 그쵸. 저 그 얘기 되게 하고 싶었어요, 사실.
1: 근데 잠깐 그거 지수 씨가 알아? 없어진 집들을.
0: 그게 함정이긴 한데.
1: 지수 씨가 이 세대잖아. 내가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할 것 같은데.
0: 아니, 그러니까 더 재밌죠. 선배가 얘기하면 제가 헐, 진짜요? 하는 거잖아요.
1: 그건 그렇네.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아이디어 없어요?
0: 아니, 노동절이잖아, 이번 주. 노동절 특집 같은 거?
1: 노동절 특집? 그건 좀 뭔가 또 무거워질 것 같은데.
0: 아, 그렇긴 하다.
1: 아니면 학창시절? 한인타운 학교 다닌 얘기.
0: 오, 그거 좋은데요?
1: 지수 씨도 여기서 학교 다녔잖아요.
0: 맞아요. 저 여기 로컬이에요. 그거 저도 할말 많아요.
1: 그쵸? 근데 세대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게 또 재밌겠다.
0: 선배 때랑 제 때랑 완전 다를 거 아니에요.
1: 야, 나 때는 말이야. 아, 이거 꼰대 방송 되는 거 아니야?
0: 아이, 선배,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잡아드리잖아요.
1: 그건 맞네. 그래, 그거로 하자. 학창시절.
0: 좋아요. 저 준비할 것도 별로 없고, 그냥 기억 꺼내면 되니까.
1: 맞아, 이건 진짜 편하게 할수 있겠다. 오늘 같은 거 하고 나면 좀 쉬운 거 해야 해.
0: 맞아요, 진짜. 아, 저 지금 배고프다, 갑자기.
1: 나도. 오늘 날씨 이렇게 맑은데, 어디 나가서 뭐라도 먹어야겠네.
0: 선배, 뭐 먹을 거예요?
1: 아, 몰라. 일단 나가봐야지. 어쨌든 담주 학창 시절로 결정.
0: 네. 기대되는데요, 진짜.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선배.
1: 지수 씨도 수고했어요. 담주 해봐요.
0: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1: 김지현이었고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여러분.

0: 오늘 저녁 꽤 묵직한 얘기 나눴죠. 공중도덕이 먼저냐 인권이 먼저냐. 정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았어요.
1: 저도요. 선배랑 저랑 생각이 좀 달랐는데 그게 오히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들으시면서 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0: 노동절 연휴, 오늘 날씨도 맑고 좋았는데 이 좋은 저녁에 저희 방송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쉬는 날 편하게 들어주신 분들 고생하셨어요.
1: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사연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카오톡 1650루피로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라디오 서울 AM 1650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2: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히말라야가 녹아서 네팔이 잠긴다는 얘기, 그게 머나먼 나라 뉴스가 아니라 우리 얘기더라고요. 올림픽대로 달리다가 저도 한번 창문 좀 더 자주 닫아야겠다 싶었습니다.
1: 저도요, 선배. 솔직히 저 환경 얘기 나오면 좀 무겁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우리 한인타운 골목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싶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서 뭔가 하나씩 떠올려보셨으면 좋겠어요.
2: 다음 주에도 또 우리 동네 이야기, 우리 사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사연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보내주세요.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1: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며 동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5: 미 에너지부 장관도 조속한 군사 자산 투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백악관이 또 한국의 호르무즈 개입을 압박했다고요?
6: 그렇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오늘 한국이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면서 한국의 자원 투입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4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자원 전개를 기다린다는 발언에 이은 압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주둔이 새로운 일상이 됐지만 다른 국가들도 곧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7: But I think as you look forward, other nations will come and work with us in this endeavor. Certainly, trade for the world is important. Shouldn't be just a United States responsibility.
6: 라이트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현재 중동 지역 내 군사 자산이 관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서도 조속히 군사 자산이 들어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동맹국, 특히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를 들여오는 국가들도 이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오늘 휘발유 1갤런 평균 가격이 4달러 13센트로 노동절 기준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크리스 장관은 앞으로 몇 달 안에 휘발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7: Well, if you look at the futures prices, you wanted to buy today in bulk gasoline for 2 months out in November, it's about 35 cents cheaper than it is today. So the marketplace thinks gasoline prices are going to move meaningfully lower.
6: 이란과 비핵화 합의가 언제쯤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핵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군사적으로 무력화하고 핵 합의는 차기 지도부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4: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제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고요.
6: 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오늘 이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며칠 안에 호르무즈 해협 외곽 통제 구역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제 구역에 진입한 선박 모두를 제재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8: 기아스 하트 모하스리 نیروی دریایی آمریکا شروع میشه تا بیاد به همین منطقه تنگی هرمز و از این سمت هم بره داخل خلیج فارس.
6: 또 오만과 논의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통항로 지도도 며칠 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면서 현재 해협은 완전히 봉쇄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틀 전 미국 군함을 겨냥해 이란산 대함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미국인들에게 지옥을 보여줬다고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석유 수송을 위해 운항하려고 하고 있는 밀수선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선 이란에 대한 안전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자신들은 확실한 보장을 얻어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이란 내에 기근이 발생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이란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식량과 필수 물자를 충분히 비축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5: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영화 영상 산업의 미래를 논하는 국제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레드카펫이 깔린 프랑스 니스 코트다지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측 환영 인사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고 니스 시장으로부터 방문 기념 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한해 이 대통령을 초청한 지 5개월 만에 답방이 이뤄진 겁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세계 5대륙 창작예술인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튿날인 우리 시각 오늘 오후에는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 자격으로 니스 인근인 셀폴드방스에서 리미에르 서밋을 주재합니다. 영화를 발명한 리미에르 형제의 이름을 딴 행사이자 영화 영상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최초의 국제 정상회의입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문화 콘텐츠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K-콘텐츠의 유럽 진출을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10: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영상 영화 산업의 미래 논의를 선도하고 K-콘텐츠와 우리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9: 행사에는 세계 30여 개 나라의 영화와 방송 영상, 게임 분야 주요 인사 약 150명이 함께합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이 영상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 등 당면한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은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EU 핵심국인 프랑스 단독 방문으로 지난 4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양국 관계를 내실화하고 대유럽 외교 역량도 한층 강화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니스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 한동훈 의원이 신약 임상 척탁 의혹과 관련한 추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5: 민주당은 검찰 수사 자료가 유출된 것 아니냐며 반발했고 한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2021년 10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 씨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임상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양 씨는 담당자들의 연락은 오지만 과장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알았다고 답합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이 비서를 통해 담당 과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며 실제 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대해 불법으로 유출된 것 아니냐며 정치검찰의 못된 버릇이자 캐비닛 정치라 비판했고 고발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12: 검찰 내부의 구성원들만 확보할 수 있는 그 내밀한 수사 기록을 공개적으로 SNS나 이런 것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1: 또 김 후보자 행보와 관련해선 김 후보자가 두문불출한 건 가족의 건강 사정 때문이었다고 먼저 해명에 나서며 어모 태세를 더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신약 임상시험 과정에 특혜성 청탁이 있었던 거라며 지명 철회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김 후보자의 가족과 얽힌 사회적 협동조합 혈세 낭비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13: 식약처 청탁 논란까지 있는 상황 하에서 이 보건복지부 예산까지 가족들이 받아간다면 저는 도저히 국민이 이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이른바 노동당 언더조직 의혹을 제기하며 장관 후보직은 물론 의원직까지 사퇴하라고 압박했는데 민주당은 대응을 자제하며 용 후보자의 해명과 향후 거취를 지켜보는 등 김 후보자와는 다소 다른 기류를 보였습니다.
14: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날선 공방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다가올수록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이런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나흘 만에 다시 도어 스태핑을 진행합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9시 반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첫 도어 스태핑을 진행한 이후 식약처 청탁 의혹, 셀카 논란 등에 대한 잇따르는 해명 요구에도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공식 석상에 나서지는 않아왔습니다. 네팔 상황 보겠습니다. 네팔에서 구조 활동을 이어가는 한국 긴급구호대가 지난 주말 중국인 생존자 한 명을 구하는 생생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5: 홍수 발생 열흘 만에 구조된 중국인 남성은 스스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가 어퍼트리슐리 1 발전소 터널을 출발합니다. 수심을 예측 못할 물웅덩이에 둥둥 뜬 장애물을 헤치며 나아갑니다. 225m를 나아간 구호대는 마침내 구조물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16: 아, 오케이. 생존자.
15: 먼저 한국 구호대라고 밝히고 생존자 국적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이 더 있는지도 묻습니다.
16: 코리아. Where are you from? 네팔? 네팔?
15: 고립 열흘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순간입니다. 오랜 기간 고립됐는데도 스스로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서 내려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 구호대는 터널 내부 옆으로 넘어진 레미콘 차량 뒤에서 신원 확인이 아직 안 된 시신 한 구도 수습했습니다. 네팔 현지 언론은 네팔군과 우리 구호대가 함께 생존자를 구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조된 중국인은 이곳 카트만두의 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터널 내부 상황은 열악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4: 우리 한국 긴급구호대는 생존자를 발견한 상류 터널 쪽에 인력을 더 투입했습니다.
5: 또 다른 한국인 실종 추정 지역 파워하우스 근처에서는 정밀 드론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김철희 특파원입니다.
17: 아침 8시도 안 된 이른 시각 네팔 트리슐리 군기지 안으로 차량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잠시 뒤 한국 구호대원들이 헬멧 등 장비를 들고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향합니다. 긴급구호대는 네팔군과 짧은 면담 뒤 이곳 헬기 이착륙장으로 건너와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헬기를 통해 사고 지역으로 이동한 구호대원은 모두 13명. 이 가운데 10명이 하루 전 생존자가 발견된 위어댐 부근 터널로 다시 향했습니다. 영어가 가능한 대원이 합류했고 물이 찬 곳에 배까지 띄웠지만 생존자 흔적을 찾진 못했습니다.
18: 생존자는 발견하지 못했고 어저께 수습한 시체 한 구를 가져 나왔습니다. 저희 그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17: 한국인들이 실종된 거로 추정되는 파워하우스 근처에도 대원들이 투입됐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구호대는 이제 터널 안으로 통하는 또 다른 입구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18: 내일은 아마 이쪽 터널 구멍으로 들어가서 수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좀 불이 차 있어서 어저께 네팔군이 거기 양수 펌프로 좀 물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17: 한국 구호대가 최초로 생존자를 발견하는 등 활약을 이어가자 네팔 측도 깊은 고마움과 함께 든든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19: Very fantastic. We are working as a team, as a one team.
17: 구호대는 정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네팔 당국과 추가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김철입니다.
5: 한편 이번 참사에서 살아남은 네팔 어린이들이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눈앞에서 가족을 잃은 충격에 보호소에서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지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돌보며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세밀하게 당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번 참사로 네팔 어린이 1만 7천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네팔 정부기관은 19개 학교에서 학생 6,900명이 피해를 입었고 라수아와 누아코트에서만 622명이 실종됐다고 집계했죠.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은 교실을 급하게 개조한 임시보호소에 맡겨졌는데요. 아이들의 충격을 덜어주려 아동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이 애쓰고 있지만 말이 없거나 놀이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팔 정부와 아동단체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릴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지금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방송과 SNS에서 반복되는 홍수와 산사태 영상에 아이들이 노출돼선 안 된다는 건데요. 이런 자극은 아이들의 고통을 되살릴 뿐 아니라 재난 현장에 없었던 아이까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심스럽지만 매우 현실적인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팔에서는 갈 곳을 잃은 아이를 맡아서 키우겠다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는데 현지 전문가들은 가족이 아닌 보호자들에 의해 아이들이 후원금 미끼로 이용당하거나 강제노동, 심지어 인신매매를 당할 위험까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이미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나온 가운데 네팔의 미래인 아이들마저 고통받고 있는 현실, 정말 암울하기만 합니다. 한국 긴급구호대가 중국인 생존자를 구조한 바로 그날, 네팔의 한 60대 여성도 열흘 만에 기적전으로 생활했습니다. 가족들은 슬픔 속에 이미 장례식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대홍수 참사가 발생한 지 11일째였던 지난 5일, 네팔 누아코트에서도 믿기지 않는 구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찬디카 슈레스타라는 이름의 64살 네팔 여성이 무너진 집 아래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구조대는 육군 헬리콥터를 동원해 이 여성을 부근 차우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21: 밑으로부터 개이 바차우 구하르 만네가 아와즈 아요. 테스파치 아므라 우다르마 카티에카 톨리하룰레 아미상감 바이카 우다르카 이쿱멘트하루 프라이크 가레라 거르마 바이카 사바이 लेदोहरू पानीहरू काठहरू मुङ्ग्रोहरू सबै पन्छाएर त्यहाँ भित्र हामीले उद्धारको टोली हाम्रो उद्धारकहरूलाई चाहिँ प्रवेश गरायौँ त्यसपछि त्यहाँ भित्र उद्धारकहरूलाई प्रवेश गराइसकेपछि एकजना चण्डिका श्रेष्ठ वर्ष 64 चण्डिका श्रेष्ठजी चाहिँ जीवितै हुनुहुन्थ्यो
20: यी जग्गा देवुबन कंक्रीट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퇴적물 때문에 쉽게 파낼 수도 없는 상황 슈레스타 씨는 물과 진흙으로 가득 찬 땅 속의 좁은 틈에서 무려 열흘을 버텨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숨졌다고 생각하고 발견 이틀 전에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슈레스타 씨가 파묻힌 순간 마을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은 홍수에 떠내려가거나 진흙에 파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가운데 골든타임을 훌쩍 넘기고도 기적같이 살아 돌아온 한 여성의 소식에 실종자 가족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4: 대참사로 초토화된 중국 티베트와 네팔 접경 지역의 처참한 현장이 외신 취재진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5: 험준한 지형과 대규모 토사에 가로막혀 구조대와 중장비가 피해 현장에 진입하는 데만 일주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2: 지난달 26일 거대한 물살이 쓰나미처럼 덮쳤던 중국과 네팔 국경 검문소 현장. 대홍수 발생 열흘여 만에 취재진에 공개된 모습은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23: It's just absolutely unbelievable how destroyed this area is. It was once a bustling border crossing.
22: 사람들로 붐볐던 국경 검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바위와 진흙더미로 뒤덮인 피해 현장 한쪽엔 희생자들을 기리는 임시 추모비와 노란 꽃이 놓였습니다. 해발 고도 4,000m가 넘는 험준한 고산지대인데다 중간중간 도로마저 완전히 파괴돼 구조대와 중장비가 접근하는 데만 일주일 넘게 걸렸습니다. 어렵게 도착한 현장에선 잔해를 한 층씩 걷어내고 수색한 뒤 또다시 잔해를 치우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궂은 날씨에 추가 산사태 위험까지 겹치면서 수색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24: 24시간 监测, 边坡, 沟口, 堆积物的位移, 沉降变化, 为搜救工作提供安全保障.
22: 이 지역에서 실종된 50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외국인으로 알려지면서 각국이 주목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4: 어제 네팔에서 또 다른 산사태가 일어나 추가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이번 네팔 대참사의 원인으로는 물 없이 산사태만으로 범람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유력 거론되고 있는데요.
5: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지,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수근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네. 네. 먼저 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팔에서 또 다른 산사태가 일어나서 두 명이 사망을 했는데 네.

0: 에서 산사슬 할때 안반의 단층을 따라서 무너졌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발생하는 게 여기저기 똑같은데 여기서 문제는 뭐가 있냐면 네팔 당국에서 뭐 빙하호의 그 수위 같은 것만 돼가지고 그것만 수위만 재는 거지 산에서 산사태 떨어진 거에 대한 대비책이 왜 없었는지 거기도 그 카트만두 대학 이런 데도 지질학과 교수들이 있거든요. 아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걸 반영을 왜 그런지 모르지만 못했거나 아마 정치적으로 불안하거나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전문가들은 거기도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1: 이번에 그두 명이 사망한 그 최근의 산사태 역시 그 대참사를 일으켰던 그때의 산사태와 원인이 같다라고
0: 네네, 같습니다.
1: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산이 조금 흐물흐물해진 그런 영향이 있는 겁니까?
0: 꼭 그것도 영향이 있는데요. 일부는. 그러니까 뭐가 주요하냐 문제인데, 주요하냐는 안반 내에 있는 단층의 문제.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역을 이해하려면 히말라야가 왜 생겼냐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유라시아판을 밑으로 인도판이 바로 급하게 들어가면서 이 산이 올라간 거거든요. 올라가면서 산이 막 단층이 생기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지금 안반도 있지만은 단층이라는 게 연장성이 한 수십 메타, 수 킬로미터까지 갑니다. 큽니다. 그래서 이거 무너진 걸 제가 딱볼때 처음에는 남들은 지금 뭐 빙하산사태라 했지만은 저는 안반 산사태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안반이 밑으로 무너지면서 빙하가 딸려 내려오고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지진이 5.2가 됐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너진 걸 이렇게 딱 보면은 그거는 단층으로 이르지 않으면 발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안반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원래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습고기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히말라야 지질이 원래 좀 복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 태백에 석탄 있지 않습니까? 석탄 같은 것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약한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인수봉처럼 그런 돌이 아니고요. 여기는 약한 돌들입니다.
2: 그러니까 처음에 이번 네팔 참사를 대홍수로 많이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단층에 의한 안반 붕괴다 이렇게 보신 건데, 그럼 대홍수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인 건가요?
0: 대홍수는 결과입니다. 산사태가 나가지고 빙하고 떨어져서 나온 결과지 그 포인트 제일 중요한 거는 산사태거든요. 그걸 딱 보면은 갈라진 걸 보면은 저 직선을 보는데 너무 직선으로 돼 있어요. 딱 무너진 게요. 그리고 원래 산의 경사가 50도 내지 60도 경사고 무너진 경사는 35도 내지 40도라 그럽니다. 그게요. 그러면 저렇게 직선이 되는 거는 안반이 저렇게 직선으로 뭐 그게 폭이 600m인데 그게 축구장이 100개 정도 되고요. 규모가. 그리고 63 빌딩이 5개 높이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떠가지고 지진이 5.2 정도 될 정도라면은 그리고 안반은 비중이 3이고 그리고 물은 1이고 빙하는 0.9거든요. 빙하가 떨어져서 이렇게 5.2에 그렇게 지진이 나는 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렇게 떨어지면서 왜 그러면 이렇게 토성으로 변했느냐? 크게 안반이 단층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즉 직선으로 된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토목공사 하다가 안반 산을 건드리면은 단층으로 무너지는 게다 저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네팔이나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다 원리는 똑같아 다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않고 그냥 빙하호의 수위만 봐서 그렇지 산에 산사태라는 건 당연하거든요. 왜 근데 그거를 사전에 그거를 그리고 거기도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정책 당국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제대로 예측을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기후가 많아서 기후 탓을 하지 않습니까? 온난화? 그건 것도 있지만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산에 인수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빙하가 아무리만 녹아도 거기는 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층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게 있으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단층이라고 하면 이미 이제 그 거대한 바위들이 쪼개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0: 근데
1: 건가요?
0: 아니 크게 산이 부딪히니까 지반이 갈라져 가지고요. 우리가 어딘가 우리도 경부고속도로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대구에서 경주 갔다가 부산 가는데 그 경주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가 100km 있거든요. 그게 직선이거든요. 그것도 우리 단층입니다. 양산 단층이라고 큰 단층. 그러니까 어디나 단층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 근데 저기도 좀큰 단층인데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산 위쪽에 있거든요. 그 위치는 높으니까 떨어지면 운동이라는 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도 히말라야를 다 조사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큰 것들 고기를 보고 그리고 이쪽으로 계곡을 내려 사람이 민가 많이 사는데 그렇게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만 그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은 뭐 크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그러면 이제 단층에 의한 안반 붕괴라면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건지, 그럼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할수 있는 건가요?
0: 그 지역의 지질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도 네팔도 지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 지질 있고요. 그러니까

0: 저기도 지질하는 학자들이, 저거는 이제 산사태는 지질이거든요. 지질학자들이 과연 저기에서 어느 정도 얘기할 때 정부에서 받아들였는지,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뭐 주장하는 거라고 받아들인 건지, 저거를 제가 보기에는 네팔, 저는 네팔 당국에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그거를 전문가들의 그거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예.
1: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그런 단층이나 지질 구조나 이런 것은 그 관측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0: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되냐면 육안으로 보면은 저기도 보면은 전부 다 빙하가 있지만 빙하가 위에 있고 밑에는 없거든요.
1: 네.
0: 근데 그 단층 같은 것들은 위로 쭉 올라갑니다. 직선으로.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보면 이게 연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질 전문하는 사람들 보면은 산을 어느 정도 보고, 그리고 또 뭐냐면 윙공선으로 보면은 이게 산하고 계곡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단층입니다. 서울에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게 단층입니다. 큰 거. 그래서 서울에서도 5호선 지나갈 때 마포에서 지나갈 때 보면은 마포역에 써 있습니다. 5m로 낮췄다고 써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층 공사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걸 낮춘 겁니다. 우리도
2: 예.
0: 5호선도.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단층이.
1: 예.
0: 뭐 중량 정도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각 지역마다 단층이 많은 경우가 뭐 싱크홀 사고도 그렇고요. 전부 다 단층입니다.
2: 네. 예. 자, 충분히 예측 가능한
0: 네.
2: 그런 재난인 만큼
0: 네.
2: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네.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 긴급구호대가 네팔 발전소 터널에서 열흘 만에 생존자를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0: 네.
2: 당시 높은 곳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가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내려왔는데 터널 안이었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했던 걸까요?
0: 그리고 공사가 지금 거의 끝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2: 예.
0: 그러니까 이제 공사 끝나면 거기서 이제 상부에서 나오는 물을 이렇게 취수해가지고 취수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터널로 뽑는데 그 취수댐에서는 흙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물 아마 그렇게 막는 구조가 어느 정도 공사 끝났으니까 돼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오더라도 그리고 돌하고 나무가 보니까 어느 정도 막았기 때문에 우리 쪽은 저는 생존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봅니다. 시설이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1: 예, 지금 저희도 화면으로 그 구조 당시의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내부에 저렇게 큰 공간이 군데군데 있나 보죠?
0: 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쉴 공간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환기구도 있고요. 환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통해야 되니까요.
1: 예.
0: 그래서 공사하는 진입로도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희망을 갖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2: 네, 예. 그러면 터널 구조상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좀 어느 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그거는 구조, 저는 거기 구조를 모르니까요. 근데 구조는 그 폭이 지금 한 6m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저기는 지금 중국 산에 발견된 데가 4m 정도 된대요. 그럼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고요.
2: 예.
0: 그러면 그런데 어떤 에어포켓처럼 공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도 뭐 터널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시설물들이 좀 있거든요. 건물도
2: 맞습니다.
0: 좀 있고요.
2: 예.
0: 그리고 공사 현장, 공사 장비도 좀 있었을 거고요.
1: 예.
0: 그런데 부딪혀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1: 거의 공사가 완료가 됐다면 지금 이제 생존자가 구조된 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 시설이 무너진다거나 하는 그런 위험은 좀 적은 건가요?
0: 그건 없습니다. 그건 거의 저희가 공사하면서 저 발파하면서 전부 다 볼트를 받기 때문에요. 그런 건
1: 네.
0: 없고요. 저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중국산에 발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근데 네팔보다 훨씬 지질이 좋아가지고요. 산에 흙이 1m밖에 없습니다. 돌이 그대 있고요.
1: 예.
0: 그래서 1m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인허가 해줄 때는 산 쪽에 뭐 철근 콘크리트 하고 산 쪽으로 창을 내면 안 됩니다. 창을 내면은 그 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기존에 판넬식이나 뭐 블록으로 만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면 2m 높이에 철근 콘크리트의 보호벽을 기초 같은 거 만들어 주면은 치고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토성에도 보니까 막 힘이 많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대체 없이는 그냥 우리가 어때 진흙처럼 오면은 못 당할 수 있지만은 약간 보호벽만 있으면 치고 빠져나가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우리 그런 구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충분히 보강할 수 있고 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0: 네네, 네, 근데 그게 아직 지금 우리나라 크게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 여쭤볼게요.
0: 네.
1: 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
0: 네.
1: 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이제 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0: 첫째는 산사태 예측이 지금 우리나라 안 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무너진 데도 보면은 산림청에 산사태 위험 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산은 또 산림청이 맡고 밑에는 또 행안부가 또 맡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또 급경사 위험 지점증이 있는데
1: 예.
0: 거기 아무데도 안 들어가 있다가 저 주민들은 자기 지역이 위험한지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는 저런 지역이 산사태에서 인명피해 나는 지역 봐보면 정부에서 위험 지역이라고 지정하지 않은 곳이 90%입니다. 대부분.

0: 그러니까 대부분은 위험 안전하다고 있다가 자기가 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럼 그렇게 맞지 않는 제도를 왜 우리가 운영해야 될까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위에 산림청 맞고 이거 뭐 탱안부 맞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나 살려달라는 얘기거든요. 예. 나한테 알려만 줘. 그럼 내가 피할게, 비 올 때만. 그 알려줘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산림청 비가 올 때 보면은 산림청에서 이렇게 뭐 산자한테 주의보 경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거제도에 비가 많이 가 주의보 경보. 그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몇 동 몇 호 네가 위험하니까 핸드폰으로 피하라. 이렇게 지정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실태가 우리나라는 한 100만 개 정도가 관리할 지역인데 예. 추정하는 건데 그 지역에 지금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산사태 취약 지역이 한 3만 5천 개, 급경사지 지역에 행안부에서 한 3만 5천, 한 7만 개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한 90%는 저희가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어디가 위험한지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1: 앞서 교수님께서 이번 네팔의 대참사 원인으로 단층에 의한 안반 붕괴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고 우리나라에도 단층이 있는 산이 꽤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0: 무지매 많습니다. 우리나라 예. 작년에 강동은 명일동에서 싱크홀 하다가 싱크홀 나지 않습니까? 터농사 하다가 그것도 예. 싱크홀이고요. 또 작년에 또 3월 달에 경기도 광명시에서 철도 하다가 또 싱크홀 났고요. 전부 다 나중에 밝혀보면 단층입니다. 단층을 제대로 공사하면서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지질 전문가들이 제대로 없어서 그런 겁니다. 공사 현장에 예. 마지막에 그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토목 기술은 세계적이고요. 뭐 임업도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지질 분야가 가장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질 조사는 시주 조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은 문제입니다. 서울도 지금 서울도 어디가 산을 건드리면 우면서 산사태가 나는 거고요. 뭐 건드리면 싱크홀 나는 거고요. 그게 그런데 그러면 원인이 거의 단층이거든요. 예. 그럼 단층이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사실입니까? 그러면 서울에 대한 그 지질도가 없습니다. 지금 예. 제대로 된 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없이 공사하는 겁니다. 공사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근데 홍콩 같은 데는 그 이것만 전담 조직이 한 600명이 있거든요. 홍콩 지질재해청처럼요. 예. 거기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울도 대도시에도 없으니까 지질을 아까 같이 히말라야도 알려면 어디가 아는지 알아야 되는데 계측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무조건 계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위험할지 거기도 계측하는 거거든요. 지질이 우선이고 계측은 두 번째입니다. 계측이 해결해 주는 건 이번에도 못 막지 않습니까? 네팔도.
2: 예.
0: 계측은 두 번째고요. 원인은 산사태인데 산사태를 막을 어디가 나는지 알아야 거기다가 위험한지를 확인을 하죠. 저희가요. 뭐 인공위성을 확인하더라도. 계측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2: 예, 예. 더 큰 그림부터 보고 그 이후에 이제 계측이 들어가야 한다. 네. 네,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산사태에 대해서 이제 대비가 더 철저히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네. 해주셨잖아요. 우리나라 산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고 또 그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하는지.
0: 네, 제가 90%는 엉뚱한 데서 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못 피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한 희생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네. 근데 또 무너진 데가 보면요. 산사태로 임용편안으로 가보면 그 상부에 70, 80%가 사람이 건드린 데입니다. 그러니까 임도, 벌목, 뭐 예.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2: 예.
0: 거기를 우리가 산을 70%이기 때문에 개발하지 않자는 게 아니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2: 예.
0: 개발하면서 지질이나 지형에 맞게끔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 다 행안부 같은 데들이 토목직이 있거든요. 지질직이 거의 없습니다. 수만 명이 있지만 지질이 없습니다. 아까 네팔도처럼 산사태는 지질이 문제인데 지질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그 공무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인허가 하더라도 그게 조사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드린 데인데 근데 산림청은 그거는 자기네 산만 하지 산에서 건드린 거는 자기네 것도 아니라 그런데 산림청은. 행안부는 거긴 또 지질직이 빠져 있고요.
2: 예.
0: 자연재해법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누구 전문가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하지만 공무원들도 여러 전문가들이 요새 융복합이거든요.
2: 예.
0: 그 융복합이가 여러 전문가들이 해야지. 네팔처럼 저기도 지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게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땅속 지질도를 제가 서울에도 98년도 만들어줬는데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단층이 서울도 어디인지 땅속 지도가 없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네팔과 비슷한 유형의 지진이 우리 한국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네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네팔 사태와 산사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중국에서
2: 바람 배추에 이어 이번엔 염색 상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 네, 중국 간수성 란저우시 위중현의 한 채소 작업장 모습입니다. 작업자가 물에 어떤 가루를 타더니 그 물에 줄기 상추를 담갔다 빼는데요. 자세히 보니 통에 든 물 색깔이 초록빛을 띱니다. 최근 중국의 한 블로거가 SNS를 통해서 폭로한 건데요. 줄기 상추를 더 신선해 보이도록 색소로 염색한 뒤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블로거는 현지 채소 작업장 13곳을 둘러본 결과 절반이 넘는 곳에서 줄기 상추를 정체불명의 액체에 담그는 것을 발견했고 또 한 작업장에서는 복합 착색제라고 적힌 제품이 포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실제 작업에 사용된 용액을 검사한 결과 파란색과 노란색의 식용 색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용된 색소는 음료 등에 허용되는 식품 첨가물이지만 신선 채소에 사용하는 건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현지 당국도 조사에 나섰는데요. 지역 당국이 해당 지역 저장 유통업체 53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6개 업체가 색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끊이지 않는 먹거리 논란에 중국 누리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또 중국산을 다량으로 수입해 먹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사고 실종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예인선 TNS 캐처 호가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뒤집힌 건 지난 2일 오후입니다. 31명은 배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바로 옆 상선 사다리로 구조됐고 다른 한 명은 해경이 예인선 침몰 전 선내에서 발견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나머지 승선원 6명은 유류품조차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까지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한 실종자 수색에 성과가 없는 이유는 총력을 다할 수 없는 상황 탓이 큽니다. 사고 당시부터 조류와 파도가 강했는데 지난 4일 새벽엔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진 겁니다. 초기에는 함정 20여 척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지금은 높은 파도를 버틸 수 있는 1000톤급 이상 6척만 투입된 상태입니다. 바람 역시 강해 야간에는 항공기를 동원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닷물 흐름을 예측한 수색 범위가 계속 넓어지는 상황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수중 수색 또한 조류와 파도 영향으로 중단됐습니다. 한시 바삐 실종자를 만나고 싶은 가족들은 거친 바다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현재 수색 범위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 나흘 만에 다시 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2: 취재진과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준비단 설명 자료로 각종 의혹을 적극 반박한 김 후보자가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4: 네,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입니다.
1: 네, 김 후보자 오늘 언제 출근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4: 네,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쯤 뒤인 오전 9시 반쯤 이곳 사무실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첫 도어 스태핑 이후 나흘 만에 취재진을 대면하는 건데요. 그동안 김 후보자는 청문준비단 사무실이나 국회의원회관이 아닌 외부에서 업무를 이어왔습니다. 준비단은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김 후보자가 앞선 첫 출근에 비해선 상세하게 의혹을 해명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준비한 간단한 모두 발언 이후 취재진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그동안 주말까지 계속 서면으로 해명 자료를 내오기는 했잖아요.
4: 네, 김 후보자 직접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준비단 설명 자료를 통해 각종 의혹을 반박해왔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과 셀카, 부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까지 논란이 번진 상황인데요. 먼저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어제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당시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해 청탁이 위법하다 단정하기 어렵고 이례적 심사나 실제 금품 수수는 없었다는 검찰 판단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김 후보자 측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을 잘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족 관련 의혹은 부인 등이 김 의원 지역구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옮겨 3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 측은 돌봄이란 업무 특성상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들이 현장을 지킨 거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선관위 특검팀이 준비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정식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태한 특검이 이끄는 선관위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선관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모두 12가지로 최장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전쟁과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촉발된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를 많이 사용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하템의 모하제라니 이란 정부 대변인은 국영 매체를 통해 소량 사용자에 대한 연료 가격은 변동이 없지만 110리터 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리터당 10만 이란 리알, 자유시장 환율 기준 약 4센트로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코프와 트럼프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에 3시간 넘게 논의했습니다. 회담에 배석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위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 특사가 현지 시간 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종전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코프 특사는 모스크바에서 진전을 이룬 새로운 아이디어를 키이우로 가져왔다고 말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도 논의된 아이디어들이 이전과 같은 것들이 아니며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달러 환율을 문제 삼으면서 양국 간 관세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서 미국과 캐나다 달러의 불균형을 용납할 수 없다며 수년 동안 그래왔지만 더는 아니라고 말했고 이는 캐나다 달러화가 미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최근 흐름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1: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오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연사로 나서며 선거 지원에 총력전을 펼칩니다.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JD 벤스 부통령을 포함해 각 부처 장관들도 연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공화당이 대선이 아닌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 미국 기업 아마존의 화물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차량과 연쇄 충돌하면서 최소 5명이 사망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현지 시간 6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착륙한 화물기가 활주로를 빠른 속도로 지나쳐 나갔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독일 정부가 지난달 발생한 폭발물 드론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한 것을 두고 독일이 다시 전쟁을 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총영사관과 문화원 폐쇄 등 독일 정부의 보복 조치에 본질적으로 실제 전쟁의 시작이라며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기 전 상황을 떠오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2: 그리스 아테네 북쪽 지역에서 열린 대규모 에어쇼 도중 F4 팬텀 전투기 한 대가 지상으로 추락해 조종사 두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전투기는 저고도 비행을 선보이던 중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지상으로 곤두박질치며 폭발했는데 당시 행사장엔 수천 명의 관람객이 운집해 있었지만 다행히 민간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에 있는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이 강력하게 분화하며 뿜어낸 화산재가 최대 15,000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로 인해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인근 지역을 덮치면서 자카르타 외곽,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 6곳의 운영이 일시 중단됐고 항공편들이 무더기로 결항되며 승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2: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몰고 온 거센 폭우로 중국 남부 장시성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새벽 지안시의 한 마을을 덮친 흙더미로 주택 12채가 파손되고 전기와 통신이 완전히 끊기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고 장시성에서만 16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1: 네, 미국과 이란 사이 군사적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동맹국의 군사 지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2: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을 향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관계 속 미국의 속내는 뭘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금 미국과 이란 다시 충돌이 거세지는 모습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지금 보복과 맞보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5: 네, 탱크 포 탱크라는 영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예. 유조선 대 유조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란이 통제를 하면서 미국 측에다가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미국이 이에 굴하지 않고 세 척의 이란 측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란이 세 번 공격을 하니까 또 미군이 여섯 목표물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점점 에스컬레이터가 되고 있죠. 이러다가 이거 전면전으로 또 확산되는가 아닌가 우려가 있는데 다만 이제 미국과 이란이 확전을 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제 더 이상 전쟁으로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스몰 포테이토 영어 단어를 또 쓰셨는데 이를 대서 뭐 작은 감자니까 사소한 일이야. 별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고 또 이란 역시 경제가 매일 어려워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확전은 쉽지 않으나 그렇다고 또 완전히 미사일이 멈추지는 않는 교착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2: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곡괭이 사안을 다시 폭격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건 뭐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까?
5: 일단 곡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일종의 곡괭이 모양에 있는 지하 안반 지대입니다. 네. 이란 중부의 타탄즈라는 이제 핵시설 인근인데요. 지하로 한 100m 평균 내려갑니다. 여기에 이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미국 의회에서 이제 의원들이 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공격해서 부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우리의 벙커버스터는 어떤 시설도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 다만 득실을 따질 뿐이다. 그런 표현을 씀으로써 미국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 곡괭이산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내보이는데 실제로 실현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무리 벙커버스터가 지하로 공격을 하지만 이게 했는데 정확하게 목표물을 또 때리지 않는다든가 또 지하 안반을 뚫지 못했을 경우에 그동안의 벙커버스터에 대한 어떤 신화, 믿음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구태여 지금 벙커버스터를 사용해서 곡괭이산 우라늄 시설을 공격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새로운 해상 통제 구역을 발표하겠다, 선포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5: 예, 이란 입장에서 지금 남은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벽한 통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에 좀 경계가 이완됨으로써 최근에 오만 해협 쪽으로 유조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미국이 상당히 경계 업무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를 놓칠 경우에 미국과의 여러 가지 협상 문제에서 결국은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제를 강화하는 길만이 미국을 어렵게 하고 이란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New Restricted Zone이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통제 해역 구역을 선포하고 여기를 지나가는 어떤 선박도 이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뭐 그러면 결국은 통과료 즉 톨게이트 비용을 받겠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이 반영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시행되면 뭐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해오는 한국, 일본 등이 가장 피해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와 겹쳐서 한국의 파병 요구 또 이란의 새로운 통제 해역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이란 경제는 지금 버틸 수 있는 상황인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2차 제재까지 하면서 이란과 교역하는 나라들에 대까지 이제 엄포를 놓은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그동안 수십 년을 견뎌왔던 저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로 보십니까?
5: 네, YTN 우리 앞서 뉴스에서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죠. 이란은 세계 석유 매장량 5위권의 나라인데 석유 또 가솔린을 많이 쓰는 운전자에 대해서 가솔린 판매를 금지하겠다, 제한하겠다. 이거 이해가 안 될 정도죠. 왜 그럴까? 근데 결국은 정유 시설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러죠. 이 미국은 무력으로는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전쟁을 선포했고요. 이 경제전쟁 중에 하나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합니다. 즉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을 다시 제재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이란 측 입장에서 위장 회사들을 세워가지고 미국의 달러 유통망을 통해서 원유 결제 대금을 이제 받고 있는데 이거를 막으면 이란 경제가 숨을 쉴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미국의 판단이 있는데
1: 예.
5: 이게 이제 매일 가난해지고 있다는 이란 보도에 맞춰서 과연 이제 압박과 제재 견딤 그게 이제 충돌인데 뭐 이란이 당장 손을 들고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미국은 이제 중간 선거 11월 3일까지 압박 작전을 계속하고 이란은 이제 버티기를 하고 이런 지루한 힘겨루기가 아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서 동맹국들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연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에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5: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좌표를 찍힌 거 아니냐 세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들이 안 가는 게 좋겠다. No thanks라는 표현을 썼고요.
1: 예.
5: 두 번 얘기하고 또 백악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일단 매일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들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과 이 문제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프랑스와 영국은 작전 해역이 그 오만 쪽이기 때문에 함정들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만 갖고는 안 되고 미국의 절대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한국은 대북 어떤 안보 책임의 무임승차국이라는 그런 이제 브랜드를 붙이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죠.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비행기, 함정, 또 기뢰 제거단 한 세 종류로 이제 이 파견을 해야 되지 않느냐를 검토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초계기 같은 게 한국에 17대밖에 없거든요. 해상 초계기.
1: 예.
5: 해상에 움직이는 적의 함정을 탐지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 비행기가 빠져나갈 경우 한반도 안보 대처가 또 구멍이 뚫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또 군사작전 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또 우리의 피해가 우려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란 지금 관계자들의 반발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여러 가지 무기, 함정, 비행기를 보낸다면 한국은 이란의 적대 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함으로써 우리의 입지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 앞으로 굉장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예. 그런데 동시에 또 러우 전쟁에서 또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듯한 그런 압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팔아라 이런 식의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5: 이건 네, 지금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점은 드론은 문제가 없어서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이제 미사일에 방어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이 지금 고갈 바닥이 났습니다. 사실은 이거 미국이 그동안 무기를 판매하거나 지원해 왔는데 이제 미국도 이게 40% 이하로 재고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과연 이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결국은 한국의 천궁2라는 아주 좋은 무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칼럼 리스트가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든지 팔든지 해야 된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또 기사를 인용하면서 한국의 어떤 지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이제 이란 전쟁, 러우 전쟁 양측에 지금 한 손씩 지금 걸치게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교수님,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까요?
5: 우리의 선택지가 물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과연 선택지가 강하냐, 이거에 관해서는 좀 회의죠. 왜? 상대 요구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이란 측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우 전쟁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천궁투를 자꾸 보내고 살상무기 팔으라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 문제는 조금 후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직접 지금 참여하고 있는 전쟁은 이란 전쟁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파병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운항에 동맹국인 한국이 좀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 왜? 한국, 일본이 거기서 원유를 수입해 오지 않느냐? 왜 미군 함정만 이 부담을 지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또 발언이 조금 한계는 있기 때문에 고심 중입니다.
1: 네, 우리 정부에서도 파병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검토 중이라는 얘기만으로도 파장이 지금 상당히 크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파병 카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묘안은 없을까요?
5: 트럼프 대통령은 요구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요구를 안 들어주고 다른 걸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그 요구를 포기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반도체 투자거든요. 지금 3,500억 달러의 반도체 투자를 안 하는 것. 지금 느린 협상가로서 한국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요구를 포기하겠느냐. 그건 또 아닐 거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표를 찍고 집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수용 가능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 제가 2004년에 이라크 아르빌 파병 때 현장에 한번 그 부대 위문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경제계 군사 분야 분들하고. 그런데 그 당시는 다행히 바그다드에서 60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안전한 지역에 있어서, 또 이라크로부터 뭐 그 당시 큰 반발이 없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란이 반발하는 문제, 또 전쟁이 아주 심각한 상태,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전투병 파병과 비전투 분야 파병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게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예, 만약 파병을 결정하기로 이제 방향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먼저 움직이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 지금 프랑스 국빈 방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좀 모이는데요.
5: 일단 프랑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자세히 좀 물어보지 않겠느냐.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함정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안전한 건지, 또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지, 한국이 갔을 때 위험성.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지긋지긋한 더위가 끝나고 나니 가을의 분위기가 아침 저녁으로 물씬 납니다. 이럴 땐 정말 영화 보기 좋은 계절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 이 영화 가운데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시면 즉시로 그 영화를 보시면서 들었던 영화 음악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첫 번째 곡 들려드립니다.

0: 조지 스티븐스 감독이 연출하고 라커드슨과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리고 제임스 딘이 등장했던 1956년 대서사시 자이언트의 명품 메인 테마곡을 들으셨죠. 사실 이 영화는 뭐 나오는 배우들이 너무나 멋진 배우들이었지만 다른 것보다도 제임스 딘의 유작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더 눈길이 갑니다. 디미트리 팀킨 작곡의 자이언트의 메인 테마 뭐 This is Dan is Texas. 촬영 직후에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청춘의 아이콘 제임스 딘의 유작이죠. 석유가 뿜어져 나오자 온몸에 석유를 뒤집어쓰고 광결인 환호를 지르던 장면은 영화 사상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이눈, 알라모, 오케이 목장의 결투의 거장 디미트리 팀킨 음악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텍사스의 광활한 대지와 석유 개발 시대의 번영 그리고 욕망과 사랑을 그렸던 선율 힘찬 벅찬 서정적인 텍사스의 풍광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던 서부극 음악의 정수처럼 들렸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요. 뭐 제임스 딘과 엘리자베스 테일러 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의 아련한 기억들도 있었던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임스 브룩스 감독이 연출하고 잭 니콜슨과 헬렌 헌트에게 아카데미 남녀 주연상을 동시에 안겨주었던 1997년 로맨틱 코미디 명작 이보다 다 좋을 순 없다의 메인 테마 네킹콜의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 들으시겠습니다.
1: And in every single thought that you have and how you say what you mean and how you almost always mean something that's all about being straight and good. I think most people miss that about you. And I watch them wondering how they can watch you bring their food and clear their tables and never get that they just met the greatest woman alive. And the fact that I get it makes me feel good about me.

사실 이 영화는 영화 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 작곡의 메인 테마도 멋지지만 어쨌든 두 남녀가 마음을 열었을 때 나왔던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이 노래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편집증 환자에 대한 얘기죠. 강박증에 걸렸던 잭 니콜슨과 그리고 그러한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헬렌 헐트 주연의 1997년작 명작입니다. 1998년 제7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 2관왕을 석권할 정도였죠. 까칠한 강박증 작가 멜빈, 즉잭 니콜슨이 캐럴, 즉 헬렌 헐트에게 던진 세 개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이 대사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이고, 잭 니콜슨이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시상을 받게 되었을 때, 바로 영화에서 나왔던 그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의 반복된 행동, 그리고 과장된 걸음걸이를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끔 해서 웃음을 유발했던 걸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매우 아름다운 영화이고, 못 이루어질 사랑이 없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기도 했죠. 다음에 들으실 곡은요, 샘 플러 감독의 1982년 컬트 스릴러 영화였던 막연, 원제는 화이트 덕, 프랑스 개봉 제목은 드레스 부흐 뚜에흐의 명품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탈리아가 나온 영어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의 작곡의 곡이기도 한데요. 거장 사무엘 플러 감독이 연출했고 크리스티 스완슨과 폰 윈필드 주연의 1982년 작품인데 그냥 화이트 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얀 개, 왜 하얀 개였을까요? 이 개는 흑인을 공격하도록 인종차별적으로 훈련된 개였습니다. 그 개를 화이트 덕이라고 하는데 이걸 재교육하는 조련사의 이야기를 다룬 파격적이고 날카로운 사회 비판 명작이었죠. 이 영화는 한 번쯤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에이드리안 라인 감독이 연출하고 제레미야 연스와 도미니크 스웨인 주연의 1997년 시네마 명작 로리타의 메인 테마 Love in the Morning 들으시겠습니다.

사실 로리타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물론 이 영화도 리메이크 영화이기도 하지만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고전소설을 바탕으로 에이드리안 감독이 리메이크했던 1997년 작품이죠. 감성 로맨스 드라마라고 할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어린 아이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소녀를 사랑한다. 아슬아슬하고 비극적인 사랑과 집착을 담아낸 작품인데 이 말이 지금도 로리타 하면 뭐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련하면서도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품었고 엔니오 모리코네 특유의 피아노와 클래시컬 오케스트레이션이 금지된 사랑에 대한 열망과 그 뒤에 숨겨진 서글픈 비극성을 서정적이고 몽환적인 현악선율로 승화시켰던 곡이기도 하죠. 다음은 프랑스의 전위적 클래식 거장 에릭 사티가 1888년 작곡해서 영화 화양연화와 맨해튼, 마음의 소리 같은 수많은 명작 영화에 미장센을 수놓았던 피아노 명곡 짐노페티 1번 들으시겠습니다.

19세기 말 프랑스 음악계 이단아이자 미니멀리즘 음악의 선구자였던 에릭 사티가 고대 그리스 라코니아 지방의 축제 짐노페디아에서 영감을 얻어 1888년 완성했던 피아노 소품집 중의 하나입니다. 고독과 애수, 고즈넉한 인물 내면을 연출할 때 이 피아노 클래식은 4분의 3박자인 느리고 단조로운 왼손 반주 위에 얹어지는 몽환적이고 정적인 멜로디가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곡의 매력을 극도의 절제미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디 앨런의 맨하튼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여졌다고 과언할 수 있죠. 다음은 마우로 블로니니 감독이 연출하고 마르첼로 마스트로니아니 주연의 1975년 이탈리아 시네마 명작 고대의 계단 아래의 주제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영어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의 곡들을 많이 소개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곡은 세르지오 기체라는 플루트 연주가가 있는데 그의 연주가 빛나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탈리아 배우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와 찰스 바니 그리고 마로트 켈러 주연의 1975년작 이탈리아 드라마죠. 1930년대 토스카나의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미치광이 정신과 의사의 광기와 지성, 인간 내면의 솔직함과 비극을 고풍스럽게 담아낸 수작이기도 한데 이 내용과 달리 너무나도 영화 음악은 청아하고 슬픈 플루트 솔로 연주, 엔니오 모리꼬네 특유의 탄미적인 클래시컬 오케스트레이션이 너무나도 멋지게 조화를 이룬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풍스런 이탈리아 대저택의 계단을 내려가듯 아련하고 서정적인 곡이기도 하죠. 다음은 영화 라 노비아의 주제가 라 노비아를 들으시겠는데요. 대부분 토니 달라라가 원곡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칠레의 영화였기 때문에 칠레의 가수 안토니오 피에르토의 오리지널 곡과 그리고 연주곡 함께 들으실게요.

칠레 출신의 배우이자 가수 안토니오 프리에토, 형제인 호아킨 프리에토가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961년 발표돼서 남미와 유럽, 아시아 전체에서 폭발적인 히트를 기록한 깐촌의 라틴 스탠더드 팝의 전설이죠. 스페인어로 신부, 즉 The Bride를 라 노비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의 드라마에 많이 삽입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신부의 비극적인 순애보를 담은 곡이었고, 성당의 종소리, 즉 아베 마리아를 연상시키는 장엄하고 슬픈 코러스가 인상적이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천상의 목소리를 지닌 그리스의 국보급 디바 나나 무스크리가 불렀던 프란츠 슈베르트의 영원한 가곡, 명곡이었죠.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들으시겠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명작 타이타닉 음악으로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현악 연주를 흐르게 함으로써 상류층의 우아함과 다가올 비극의 아이러니를 극대화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포레스트 검프의 주제가죠. I am Forrest, Forrest Gump 들으시겠습니다.

맑고 투명한 피아노 선율로 시작해서 깃털이 바람에 날리는 영화의 서정적인 첫 장면과 포레스트 검프의 순수한 심성을 표현했던 포레스트 검프의 주제가였죠. 제67회 아카데미 시상식 6개 부문 수상을 했는데 톰 행크스의 열연이 돋보였던 20세기 최고의 감동 대서사시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포크 음악의 전설 존 바이즈가 부른 영국의 스코틀랜드 전래 포크 발라드 명곡 조르디와 이선율을 한국적 서정으로 재해석한 대한민국 가왕 조용필의 데뷔초 아날로그 낭만 번안곡 사랑의 마리아 명품 교차 라인 들으시겠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왕의 사슴을 훔쳐 교수형에 처해질 위기에 처한 연인 조디를 살려달라며 런던 법정으로 달려가 애원하는 아가씨의 절절한 사랑과 비극을 담은 멜로디였는데, 1970년대 초에 가수 은희 씨가 사랑의 자장가로 먼저 발표했고, 가왕 조용필이 데뷔 초 특유의 감미롭고 앳된 비성으로 사랑의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해서 청취자들에게 영원한 향수로 안착한 곡이었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은구의 시네마 전곡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의 첫 곡은 프랑코 제페렐리 감독이 연출했고 올리비아 하세와 레너드 화이팅 주연의 1968년 세계적 시네마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의 명품 테마곡이었죠. 이탈리아 음악의 거장 니노 로타 작곡의 A Time for Us 역시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가장 완벽하고 탐미적인 영상미로 화면에 옮겨 세계 영어사를 새로 썼던 명작이고 올리비아스의 출세작이기도 하죠.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그러한 영원한 두 청춘의 순수한 사랑을 오롯이 묘사한 곡이기도 했고요. 또한 영화 음악을 항상 가사를 붙여서 불렀던 앤디 윌리엄스의 곡도 멋진 곡이어서 두 곡을 한꺼번에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은 Love is Blue, L'amour est bleu 들으시겠습니다.

머리와의 곡이 워낙 유명하죠. 1967년 앙드레 포프가 작곡해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출품된 이후에 프랑스의 경음악 거장 폴모리아 오케스트라의 환상적인 연주로 1968년 미국 빌보드 핫100 5주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세계적인 이지 리스닝 팝 클래식 명곡이기도 한데 원작이 워낙 훌륭했고요. 특히 1967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룩셈부르크 대표로 출전했던 비키 레안드로스가 부른 프랑스 샹송곡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저는 오늘 매니 켈런 앤 히스 오케스트라의 경음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다음은 피터 첼슨 감독이 연출했죠. 존 쿠셋과 케이트 베킨세일 주연의 2001년작 운명적 로맨틱 코미디 명작 세렌디피티의 대표수록 OST When You Know 수완 칼빈의 곡 들으시겠습니다.

세렌디피티 하면은 뜻밖의 완전한 행운 혹은 우연히 찾아온 소중한 발견을 뜻하는 단어인데, 단순한 운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길을 걷던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얻게 되는 기분 좋은 기회나 발견 같은 거죠. 우연히 만났는데 인연이 되는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어의 유래로는 1754년 영국의 작가 호레이스 월플이 동화 세렌디프, 지금의 스리랑카의 새 왕자에서 착안해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동화 속 왕자들이 여정 중에 지혜와 우연 덕분에 예기치 못했던 소중한 보물들을 연속해서 발견하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는데, 정말 이 영화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보면 정말 사랑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랑스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태아 샤록 감독 연출의 에밀리아 클라크와 샘 클라플린 주연의 2016년작 감성 로맨스 명작 미비포유의 대표 수록곡이죠. 미비포유 들으시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의 명품 러브송을 경음악으로 들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조조 무에스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 원작입니다. 에밀리아 클라크 즉 루이자 역의 샘 클라플린 윌리엄 주연의 2016년작 영국 멜로 영화. 전신마비 환자가 된 전조로 유명했던 젊은 사업가와 그의 간병인으로 돌아온 엉뚱하고 밝은 여인의 가슴 아프지만 존엄하고 눈부신 사랑 이야기였죠. 당신의 삶을 크게 살라 이렇게 외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을 함께했던 아름다운 스토리 영화였습니다. 다음은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 연출의 에단 호크와 줄리 델피 주연의 1995년 작품 청춘 로맨스 명작 비포 선라이즈의 대표 수록곡 캐스 블룸의 Come Here 들으시겠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가장 아름다운 청춘 로맨스 명작 3부작 중에 비포 선라이즈의 수록곡이었죠. 미국 텍사스 출신 싱어송라이터 캐시 맥카티가 명곡 Come Here를 불렀을 때 우리는 전율했습니다. 비포 시리즈 3부작 중에 첫 번째 명작이었는데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미국인 청년 제시 즉 에단 후크와 프랑스인 여대생 셀린느 즉 줄리 델피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내려서 단 하루 동안 걷고 대화하며 빠져드는 청춘의 낭만과 대화의 미학을 담은 작품이었죠. 레코드샵 감청실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

를 지그시 바라보며 묘한 기류를 형성할 때 조용히 나오던 이 곡입니다. 단 한마디 말 없이 눈빛만으로 서로의 마음에 스며들던 그 좁고 조용한 공간의 묘한 떨림 같은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음은 프랑스 누베바그 음악의 대부이자 서정적 현악의 거장이었던 조르주 들루류가 완성했던 20세기 거장 클래식 스코어라고 할수 있겠죠? 영화 경멸의 명품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르메프리스 영화 경멸의 까미오의 테마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 씬 피날레 두 곡을 한꺼번에 들으셨는데요. 프랑스 영화 음악의 거장 조르주 들루류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희에게는 뭐 카피에 노이르, 플래툰, 아메리카의 밤, 뭐 20세기 최고의 영화 음악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중요한 것은 1963년작 경멸. 아, 이 작품 좋습니다. 장리 고다르 감독과 브리짓 바르도 주연의 사랑이 경멸로 바뀌어가는 비극적 로맨스를 담았던 이 작품에서 끊어질 듯 이어지는 현악의 서정성, 뭐 잔혹하리만치 아름다운 이 곡이 정말 영화를 빛냈다고 할수 있는데 훗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카지노에서도 오마주되어 쓰이기도 했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론 하워드 감독이 연출하고 러셀 크로와 제니퍼 코넬리 주연의 2001년작 휴먼 드라마 명작 뷰티풀 마인드의 주제가 들으시겠습니다.

음악의 거장 제임스 호너가 작곡했고 샬롯 처치의 영롱한 보컬이 어우러졌죠. 굉장히 제목은 어렵습니다. A Kaleidoscope of Mathematics. 론 하워드 감독이 정말 이 영화를 통해서 2001년작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천재 수학자 존 내쉬의 천재성과 조현병이라는 비극, 그리고 그 곁을 평생 지켰던 아내의 위대한 사랑을 다뤘던 감동 실화이기도 하죠. 제7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각색상, 그리고 여우조연상 등 4개의 부문을 석권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타이타닉, 아바타, 가을의 전설 같은 그런 영화들을 맡았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거장 베르나르도 베르톨리치 감독이 연출하고 말론 브랜드와 마리아 슈나이더가 주연을 맡았던 1972년 문제작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의 주제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합작 영화였죠. 아내의 자살로 상실감에 빠졌던 40대 중년 남성 폴과 결혼을 앞뒀던 20대 파리 여인 잔드가 이름을 서로 밝히지 않은 채 파리의 빈 아파트에서 만나 관능과 고독 그리고 허물을 교차해 나가는 파격적인 심리 멜로 드라마였죠. 아르헨티나 출신의 전설적인 재즈 테너 색소폰 연주자 작곡가 가토 바르비에리가 바로 특유의 거칠면서도 울부짖는 듯한 라틴 재즈 색소폰 솔로와 웅장한 아르헨티나 탱고 리듬으로 정말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는데요. 인간 본연의 지독한 고독과 허무 그리고 애절한 관능미를 재즈 테너 색소폰의 관현 음색으로 오롯이 표현해낸 정말 멋진 음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이 제목은 누구나 들어보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천민미래의 주제가였죠. 여명과 장만옥 주연의 진가승 감독 연출 세계적 홍콩 로맨스 명작 주제가였죠. 월양대표 아적심 등려군 떡리진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 1000mm 상영됐던 1996년 뭐 이때가 홍콩의 마지막 전성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공으로 반환된 이후에 홍콩은 변해 있죠. 홍콩은 10년 정도 거주했는데 가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영어도 쓸수 있었고 그리고 이국적 낭만과 그리고 아시아의 진주라는 게 무색하지 않을 정도의 도시였는데 중공이 들어와서 10년 만에 망가뜨리더니 지금은 거의 뭐 숨도 쉴수 없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우산 혁명 좌절된 이후에 더 심했죠. 그래서 이 1000mm라는 영화를 볼 때마다 아련한 남녀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와 주인공이었던 주제가였던 월량 대표 아적심 달빛이 내 마음을 대변하죠. 이 주제가도 아련하지만 옛날에 영화로 왔던 그 홍콩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지기도 합니다. 1986년부터 10년간 홍콩과 뉴욕을 배경으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두 남녀의 엇갈린 운명, 그리고 등려군의 노래를 매개로 한 낭만적 사랑을 그린 작품이었죠. 등려군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던 뉴욕의 전자제품 매장 진열대 TV 앞에서 우연히 재회하는 엔딩 장면이 흐르며 영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재회 장면을 완성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 팝의 거장, 잉글버트 험퍼딩크의 신나는 고정명곡 텐 기타와 이를 한국적 서정으로 밝게 번안해 7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이연의 춤추는 첫사랑 두 곡을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키 164cm에 활발하고 애교가 많은 성격,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줌, 청순하고 큰 키, 쿨한 성격.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최근 SNS를 통해 퍼진 한 문서에 실제 적혀있던 내용들입니다. 무슨 결혼정보업체 프로필인가 싶으실 텐데요. 아닙니다. 이 문서에 등장한 여성들, 교정시설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이었습니다.
5: 교정 펜팔 매칭 한 분당 7만 원이고요. 매칭된 여성분한테 편지 3번 받는 것까지 보장됩니다.
6: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5: 그럼요. 일반인 남성이나 다른 교정시설에 계신 분도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원하는 연령대나 외모, 성격 알려주시면 조건에 맞춰서 다 연결해드려요.
6: 오!
4: 교정시설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을 펜팔 상대로 연결해주는 업체가 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여성 수용자와 펜팔 상대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인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건,
5: 아, 그리고 혹시 19금 위주로 원하시면 신청할 때 따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펜팔은 별도로 연결해드립니다.
4: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가 전혀 모르는 이성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돈을 받고 상대를 골라 연결해주는 건 어떨까요? 게다가 그 목적이 성적인 교류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건 아닐까요?
6: 그러면 정보를 제공한 여성 재소자들은 업체한테 수수료 같은 걸 받는 건가?
5: 소개비 일부를 영치금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다던데?
6: 와, 교도소 안에서도 돈을 버네?
5: 많이 버는 사람은 한 달에 몇백도 번다던데?
4: 보도된 대로 업체가 받은 소개비 일부가 여성 수용자들의 영치금으로 지급된다면 이런 식의 돈벌이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교도소 펜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자, 일단 펜팔. 일단 펜팔이라고 하면은 펜팔, 진짜 펜으로 하는 친구. 서로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외부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까지 막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옥중 편지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뭐 전혀 모르는 이성과 펜팔을 한다, 괜찮은 겁니까?
7: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교도소 안팎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현행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본 원칙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른 사람은 뭐 가족이어야 된다거나 원래 알던 사이여야 한다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도소의 수용자는 물론이고 방 동료에게 수용 번호를 전해 듣거나 무작위로 보내 우연히 연결된 낯선 사람과도 펜팔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물론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법의 대원칙은 어디까지나 원칙적 허용에 맞춰져 있습니다.
4: 펜팔 자체는 가능하다는 건데, 그런데 이 19금 펜팔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업체가 아예 신청할 때 19금 위주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성적인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에 법적으로 앞선 경우와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을까요?
7: 네, 사실 성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게 어떤 범죄를 구성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음란물 유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때 처벌받기 때문에 성인들이 1대1로 나눈 편지 자체는 처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간의 사적 대화가 아니라 업체가 19금을 아예 유료 신청 옵션으로 만들어 성적 교류를 상품화했다는 점입니다. 사적 서신의 영역을 넘어 성적 대화를 상업적으로 중개하고 유통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은 물론 교정시설 내부 규율 위반 소지도 대단히 커 보입니다.
4: 편지 내용만의 문제도 아닌 게요. 과거 한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편지 안에 아, 참 얘기해야 되나? 채모나 채까지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문제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7: 네. 이러한 사안은 편지 내용이 아니라 금지 물품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정 당국이 수용자의 편지 글 자체를 검열할 수는 없지만 반입 금지 물품이 있는지 봉투를 열어 확인하는 보안 검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채모나 채액 같은 것은 애초에 교정시설에 오갈 수 없는 명백한 부정 물품입니다. 적발되면 우편물은 즉시 압수 및 폐기되고 발송자는 엄격한 내부 조사와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상대가 원치 않았음에도 이러한 물품을 동봉했다면 단순 규율 위반을 넘어 직접적인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4: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 논란인 건 펜팔 자체보다 소개팅 업체 마냥 조건을 받아서 연결해주는 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1인당 뭐 7만 원, 편지 3회 보장 이런 식으로 가격까지 붙였다는 말이죠. 돈을 받고 수용자와 펜팔 행위를 연결해주는 행위, 소개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어때요? 불법입니까?
7: 네, 이른바 옥바라지 대행 업체가 여성 수용자의 신상을 넘겨 유료 펜팔을 중개한 사건인데요. 7만 원의 편지 3회를 보장, 나이나 취향, 심지어 남은 향기까지 맞춰 소개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동의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유료 중개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 연결의 선을 완전히 넘었다는 점입니다. 외모와 체형을 품평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성적 교류까지 옵션으로 만들어 팔았습니다. 과연 수용자가 이런 용도까지 온전히 이해하고 동의를 한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를 상업적 성적 착취의 수단으로 악용했는지가 이 사건 사법 처리의 핵심 갈림길입니다.
4: 댓글도 보면 수감자 신상으로 돈벌이 하는 게 정상이냐 이런 반응이 많았지만 사실 보기 불편하다와 실제 불법인가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근데 뭐 이 정도로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뭐 키 몸무게 정도가 아니라 성격, 뭐 남은 형기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뭐 당연히 당사자 동의를 받았겠죠.
7: 네, 사진이 오고 간 점을 보면 본인이 일부 동의했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에서는 분명합니다. 만약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키, 몸무게, 남은 형기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즉각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얼굴 사진 유출했다는 초상권 침해, 그리고 임의로 외모와 성격을 품평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까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신상 리스트가 SNS로 유출되면서 무관한 재소자들까지 무차별로 노출되었다면 2차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업체의 사법 처리 수위도 훨씬 무거워질 것입니다.
4: 근데 뭐 그럼 뭐 본인이 동의했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7: 동의가 모두 면제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동의가 정말 자유로웠는지를 봐야 됩니다. 수용자는 바깥의 도움 없이는 물건 하나 받기 어렵고 상대가 옥바라지 대행업체라면 사실상 의존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받아낸 동의는 서류만 남고 실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의했다고 정보가 어디까지 퍼져도 되는 건 아닙니다. 유료 신청자에게 보여주는데 동의했다 하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명단체로 퍼지는데 동의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출은 별개의 책임이고 관리 소홀 책임은 업체가 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을 조건별로 골라 담게 배열한 방식 자체가 인격적 이익 침해로 평가될 수 있고 시설 내부의 질서 문제는 당사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4: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에 동의를 했냐, 그 문제도 남는 것 같아요. 나는 펜팔만 동의했지 뭐 키, 몸무게 이런 정보가 외부로까지 공개될 줄은 몰랐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7: 맞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대목이 바로 이 동의의 범위입니다. 개인정보 동의는 반드시 특정된 목적 안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편지 상대를 구해달라라고 동의한 것과 키, 몸무게, 외모, 품평표를 만들어 유료 매칭 자료로 쓴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동의입니다. 법원 역시 당사자의 의도와 목적을 벗어나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하면 위법하다고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민감한 신체정보에 19금 옵션까지 얹었기 때문에 이용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동의서에 어떤 용도로 어디까지 쓰겠다고 적어뒀는지 그 문구 한 줄이 이 사건 업체의 처벌 수위를 가를 부분일 것입니다.
4: 그리고 이 돈 문제를 좀 더 따져보면 업체가 소개비 일부를 여성 수용자에게 영치금으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많이 버는 경우는 몇 배까지도 번다는 건데 사실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수용자가 이런 식으로 펜팔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돈을 버는 것, 뭐 영리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영리 활동 해도 되는 겁니까?
7: 네, 사실 단순히 편지를 써주고 사례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교정시설 내부의 규칙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영치금은 소장의 허가 아래 엄격히 관리되는데 소개비의 절반이 정기적으로 입금된다면 지인의 용돈이 아니라 사실상 교도소 안에서의 불법 영업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자 본인에게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원내 규율 위반에 따른 징벌 처벌은 물론 향후 가석방 심사에서도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신상정보 제공의 대가라면 업체와 함께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금액에 따라 소득신고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4: 네. 근데 만약에 호의였다, 그냥 영치금을 선물로 보낸 거다라고 하면요?
7: 네, 사실 그 부분은 명목보다는 실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순수한 호의나 선물이라면 금액과 입금 시기가 불규칙해야 되는데 건당 7만 원, 19금 옵션은 두세 배라는 정형화된 가격포가 붙어있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정기적으로 벌어들였다면 법적으로 대가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설령 단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반입되는 모든 금품은 소장의 허가와 엄격한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변명으로 내부 규율 위반까지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일각에서는 교정당국이 내용 좀 걸러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교도소에서 오가는 편지라면 당연히 교도관들이 마음대로 보겠거니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7: 네, 교도관이 편지 내용을 일일이 다 읽어볼 것이라는 건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과거와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을 거치며 편지를 봉인한 채 제출하는 무검열 원칙이 정착됐기 때문입니다. 수용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보호받고 외부와의 자유로운 소통이 교화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 때문입니다.
4: 이 구조가 단순히 좀 이상하다를 넘어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은 지점은 실제 과거에 교도소 펜팔로 알게 된 상대에게 접근해서 또 사기를 쳐서 실형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7: 네, 실제로 교도소 펜팔이 중범죄로 이어진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수감 중 수십 통의 편지로 결혼할 것처럼 환심을 사고 출소하자마자 수천만 원을 뜯어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옥중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산 범죄뿐 아니라 출소 후 빈집 털이를 함께 공모하거나 마약을 같이 투약해 함께 구속된 사례들도 여러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나이, 성격, 남은 형기까지 정리된 명단이 상업적으로 유통된다면 범죄의 표적을 고르기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4: 한쪽에서는 수용자도 외부와 소통할 권리가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돈벌이, 사기, 또 다른 범죄 통로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현실적인 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7: 네, 제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편지 자체를 다시 검열하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 결정 취지에도 어긋나고 수용자의 사회 복귀라는 교정 목적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규제의 초점은 편지가 아니라 중개업체와 돈의 흐름에 맞춰야 될 것입니다. 동의 범위를 벗어난 신상 유통은 현행법으로도 현재 엄단이 가능하고 정형화된 수익이 들어오는 영치금의 흐름 역시 당국의 관리망 안에서 충분히 포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용자 대상의 사전 경고와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동의가 훗날 사기나 협박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당사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4: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존 케이의 파라수트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일하다 다치거나 쓰러지면 그래도 산재는 되겠지. 그런데요, 막상 판결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치가 않습니다. 몇 가지 사건을 비교해볼까요? A씨는 그날 임원들 앞에서 중요한 PT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8: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만요.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9: 에이, 괜찮으세요?
8: 아, 잠시만요. 아, 왜 이러지?
4: 프레젠테이션 도중 두통과 식은땀을 호소한 A씨. 이후 숙소로 들어갔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뇌출혈. 과연 산재로 인정이 됐을까요? 이번엔 수상스키 강사로 일하던 B씨의 사례입니다.
10: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자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8: 우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타고 싶다.
9: 자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8: 어머 선생님!
4: 손님들 앞에서 수상스키 시범을 보이다 넘어져 숨진 B씨. 근로복지공단은 사적 행위였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는데요. 과연 법원의 판단도 같았을까요?
6: 아 오늘 더워도 너무 더운데.
8: 이 정도면 오후 일 못하겠다. 오전까지만 해야겠는데.
6: 아, 그러게요. 안되겠다. 오늘은 오전 작업만 하고 들어가시죠.
4: 폭염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C씨. 그런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훨씬 일찍 나온 건데 이 사고도 산재가 될까요? 어떤 경우는 산재로 인정이 됐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체 뭐가 이 차이를 만든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산재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들 실제 사건과 비교해가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0: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4: 오프닝에서 나온 사례들 산재가 인정된 사례도 있고요.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인정이 됐고 어떤 게 인정이 되지 않았을지 한번 맞춰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10: 네 일단 세 가지 사례 다시 간단히 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임원진 앞에서 중요한 PT를 하다가 이상 증세가 생겼고 다음날 뇌출혈로 숨진 A씨 사건이고 두 번째는 수상스키 강사 B씨가 손님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다 넘어져 사망한 사건 세 번째는 폭염 때문에 오전 작업만 하고 조기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C씨 사건입니다.
4: 저 셋 중에 어떤 사건이 산재로 인정이 됐습니까?
10: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로 인정된 건 두 번째 수상스키 강사 사건과 세 번째 조기 퇴근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반면 첫 번째 업무 중에 쓰러진 PT 사건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네. 결과만 놓고 보면요 아 의외다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이게 산재가 아닌 경우도 있고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다가 밖에서 난 사고가 오히려 산재다. 도대체 뭐가 이 차이를 만든 건지 하나씩 비교를 해봐야겠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사례부터 볼게요. 중요한 PT를 하던 중에 이상 증세가 발생을 했고 다음날 뇌출혈로 숨졌는데 업무도중 증상이 시작됐는데도 왜 산재 인정이 안 된 겁니까?
10: 네, 청취자분들도 일하다 쓰러졌는데 왜 산재가 아니야? 라고 의아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건설산업관리 감리 업무를 하시던 분인데요. 임원진 앞에서 용역 수주를 위한 PT를 하다가 두통과 식은땀 증상이 생겼고 숙소로 돌아간 다음 날 오전에 뇌출혈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감리 용역 유찰과 대기 근무로 인한 임금 삭감, 거기에 PT 준비와 시연 과정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급성 과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업무량이에요. 발병 전 일주일 업무 시간이 40시간 3분으로 평소보다 30% 이상 늘지 않았고요. 발병 전 4주, 12주 평균 업무 시간도 각각 39시간 20분, 39시간 39분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간에 갑자기 일이 폭증했다거나 만성적으로 과로했다는 게 수치로 입증이 안 된 거죠. 둘째로 PT 자체의 성격인데 법원은 이분이 입사 후 수년간 입찰 준비와 PT 발표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PT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10년 이상 당뇨병 진료를 받아온 점, 고혈압과 30년 흡연력이 확인된 점, 부검에서도 혈당 조절이 안 된 상태와 심장 동맥경화가 확인된 점 등이 더해지면서 법원은 업무 스트레스보다는 장기간의 당뇨, 고혈압, 흡연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혈관이 약해진 것이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4: 네, 방금 개인적 소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산재를 따질 때 이 지병이나 뭐 개인적인 질환이라든지 기왕증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나 중요한 변수입니까? 지병이 있으면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받기 훨씬 어려워지는 건가요?
10: 지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병이 있으면 법원이 이게 업무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지병이 자연스럽게 악화된 건지를 훨씬 꼼꼼하게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35년간 음주와 흡연을 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휴게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2011년부터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소견이 있었고 2019년에는 간 경변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4일 이상 하루 평균 소주 3병을 마셨고 35년 이상 흡연을 했는데 법원은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흡연, 음주는 뇌출혈에 잘 알려진 위험인자라면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발병 전 업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달했고 급격한 작업 환경 변화도 없었다는 점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4: 그러면 앞선 PT 사건, 지병이 만약에 없었다면 산재 인정이 됐을까요?
10: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병이 없었더라도 과중한 업무가 입증되지 않아서 인정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고 담배도 피우지 않던 건강한 사람이 중요한 발표 직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법원이 PT 발표라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발병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지병과 업무 과중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요. 산재가 인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수상스키 강사 B씨의 사건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은 강습이 아니라 개인 운동을 하다가 난 사고다 이렇게 봤어요. 손님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다는 사고인데 왜 개인 운동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또 법원은 업무 중의 사고로 판단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랐던 겁니까?
10: 네, 법원이 업무 중 사고로 본 근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고 시점이 사업장 영업 개시 시간 이후였고 장소도 사업장 내부였습니다. 둘째, 보트를 운전한 사람도 같은 사업장 직원이었고 통상적인 코스로 운행했습니다. 셋째, B씨가 수상스키를 타기 전에 손님들에게 지상교육을 실시했고 손님 중 한 명은 수사기관에서 강습료를 내고 일주일에 3에서 4회 강습을 받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넷째,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법원은 개인 운동을 위해서라면 굳이 손님들을 보트에 태운 상태에서 수상스키를 탈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수상스키 강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 자체가 특별히 이래

0: 보느냐, 이게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인데요.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은 그 행위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느냐입니다. 즉, 업무 시간 중 업무 장소에서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거기에 개인적인 목적이 일부 섞여 있다고 해서 바로 산재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사적 일탈, 예를 들어 근무 중에 개인 용무를 보러 전혀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 사고가 났다면 그건 업무와의 연관성이 끊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PT 사건과 이번 수상스키 사건, 둘다 뇌출혈인데 결과가 달랐잖아요? 그 차이를 보면 PT 사건은 업무상 질병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따진 거고요. 수상스키 사건은 업무상 사고로서 사고 자체가 업무상 수행 중에 발생했는지를 따진 겁니다. 즉, 업무상 질병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반면, 업무상 사고는 그 행위 자체가 업무상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보는 거라서 판단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폭염 때문에 오전 작업만 하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던 C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처음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계약서에 퇴근 시간이 오후 5시 30분으로 돼 있는데 조기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관리자에게 보고하거나 허락받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팀은 정상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법원은 왜 이걸 따로 산재라고 판단을 해버린 겁니까?
0: 네, 일단 이분은 건설 현장 일용직 타일 작업자이신데요. 2023년 8월 3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오전 작업만 마치고 귀갓길에 올랐다가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따르던 버스에 추돌까지 당해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타일 작업자의 임금은 작업량에 따라 산출되므로 통상적인 형태의 근로와 달리 정해진 근로시간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도 법정에서 현장 관리자에게 출퇴근 보고를 하지 않았고 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원청 회사도 일용직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게 계약서보다 실제 현장의 근무 관행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점 같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엔 그렇게 나와 있어도 평소에는 이렇게 일했다. 이걸 막상 입증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번 사건처럼 증인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맞습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공식 기록이 없을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건 역시 동료들의 진술, 즉 사실 확인서나 법정 증언입니다. 이번 타일 사건에서도 동료들의 일관된 법정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 네. 오늘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재의 기준과 실제 판단 기준이 꽤 다른 점이 있다 생각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당연히 산재가 되겠지 하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0: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회사에서 쓰러지면 무조건 산재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PT 사건이 딱그 경우인데 업무 도중 증상이 시작됐는데도 산재가 안 됐잖아요.
1: 네.
0: 뇌출혈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는데 이건 발병 장소가 아니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1: 네.
0: 두 번째 오해는 지병이 있으면 어차피 산재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가 그 지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게 입증되면 산재가 될수 있습니다.
1: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플로우라이다의 휘슬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1: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부활할 수 있다. 재벌보다 더큰 부자가 될수 있다. 말도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간절한 사람에겐 그 말이

0: 비란 희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1: 나를 하늘 아버지라 부르면 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교과 함께하면 재벌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겁니다.
2: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그게 가능할까요?
1: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먼저 하나님 기업의 사업자가 돼야 합니다.
0: 영생과 부활 그리고 막대한 부,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 허황된 약속을 앞세워 고령층과 빈곤층을 중심으로 신도 1,800여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32억을 받아냈다고 하죠. 하지만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3: 비고인들은 종교를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액도 32억에 달합니다.
1: 저는 그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으로 푼 것뿐입니다. 아니, 사기라니요? 아닙니다.
2: 아유, 저 인간은 반성은 안 하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0: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요, 중형이 선고됐으면 사건은 끝난 걸까요? 피해자들에겐 아직 훨씬 더 절박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3: 교주가 감옥에 가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제 돈은요? 평생 모은 건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감옥까지 갔으니 돌려주는 거죠?
1: 아니, 나한테 고맙다면서 준 돈인데 내가 달라고 억지로 떠민 것도 아닌데 이거를 왜?
0: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피해금이 저절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슷한 사기로 돈을 못 받고 있는 분들 방법은 없는 걸까요? 처벌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피해금 회수의 뼈아픈 현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0: 자, 먼저 이번 사건의 실체,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신도들을 상대로 32억이라는 피해가 났다고 하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신도들을 끌어들이고 어떻게 피해를 입힌 건지 말씀해 주시죠.
4: 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무렵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주로 고령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고 죽더라도 부활할 수 있으며 이른바 하나님 기업에 참여하면 재벌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약 1,800명의 신도를 모은 뒤 일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에 가입시켜 대리점 가입비나 교육비, 물품 구매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보도된 피해자는 5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약 32억 원에 이릅니다.
0: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현존하는 신이다라고 했던 건가요?
4: 네.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를 이끌던 가족들은 자신들을 각각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현존하는 삼위일체의 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달한 수준을 넘어서 자신들의 말을 따라야 영생과 부활을 얻고 후손들까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신도들을 믿게 했다는 건데요. 특히 남성 교주가 사망한 뒤에는 기도를 통해 부활할 것이라고 했다가 실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가 다른 형태의 존재가 됐다는 식으로 교리를 바꿨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신도들의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0: 겉으로는 종교단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을 들여다보면 다단계 사기 성격이 강했던 것 같거든요. 어떤 구조였습니까?
4: 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종교 활동과 수익 사업이 사실상 하나로 결합된 구조였습니다. 신도가 되면 무등록 다단계 업체의 판매원이나 사업자로 가입을 하게 하고 일정 금액을 내거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도록 했다는 건데요. 이들은 12개 계열사를 만들고 신도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겠다거나 활동 지원금과 후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업 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나 구체적인 능력이 없는 허위 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약속한 수익을 얻은 사람은 없었고요. 일부 피해자는 돈을 내고도 물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0: 근데 어쨌든 종교라면은 천국, 뭐 구원, 부활, 당장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종교의 자유로 보호되는 신앙의 영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처벌되는 사기와는 어떤 지점에서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4: 법원이 어떤 종교의 교리가 옳은지 부활이나 구원이 가능한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니까요. 다만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거나 실제로는 그 약속을 지킬 의사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가입하면 반드시 큰돈 번다, 주식을 받아 재벌이 된다라고 믿게 해서 가입비 물품 대금을 냈다면 법원은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재산을 받아내기 위한 기망 행위인지를 살핍니다. 결국 처벌의 기준은 신앙의 진실성이 아닌 거짓말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유도했냐입니다.
0: 공동교주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으로 푼 거다라고 끝까지 무죄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스스로 믿고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 뭐 내가 억지로 뺏은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나요? 책임 피할 수도 있을까요?
4: 피해자가 직접 송금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사기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돈을 낸 이유가 피고인의 거짓 설명이나 허위 약속 때문이었다면 자발적인 재산 처분처럼 보여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조직적인 포교와 사업 설명, 실제 수익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서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은 형량에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0: 같은 조직에서 벌어진 범행인데도 피고인마다 형량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달랐고 왜 달랐던 겁니까?
4: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공동교주 역할을 한 배 씨에게는 징역 6년, 박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김 씨에게는 징역 3년 4개월이 선고됐고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조직에 있었다고 해도 범행 기획, 지시한 정도, 실제 관리한 피해금의 규모, 포교나 교육에 참여한 정도, 과거 동종 범행 전력,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0: 특히 이번 사건은 고령층이나 빈곤층처럼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겨냥을 했다는 점에서 더 괘씸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까?
4: 네, 충분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원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범행했는지는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절박함 혹은 구원에 대한 바람을 의도적으로 이용했거나 장기간 반복을 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을 했다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뭐 불리하게 반영된 것 치고는 형량이 아주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피고인들이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끝난 문제는 아닌 게,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감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돈 어디 갔냐, 내 돈 돌려받을 수 있냐 이거거든요.
4: 네,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유죄와 실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법원이 피해자의 통장으로 돈을 자동으로 반환해주진 않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배상명령을 신청해 편취당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있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돈을 소비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놨다면 회수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는 있죠. 또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500명이 넘으면 확보된 재산을 여러 사람이 나눠야 하는 문제 때문에 각 피해자가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피해액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0: 방금 말씀하신 배상명령 신청 받아들여지긴 할까요?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죠?
4: 네. 배상명령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별도의 민사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은 있지만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고 피해 금액과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각자 낸 금액과 계약 내용도 다르고 여러 피고인의 책임 범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형사재판부가 배상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주나 모집책 등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람들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편취금과 지연손해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기동원 부지와 건물을 산 정황도 파악이 됐다 하는데 이거 뭐 압류,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4: 그 부동산이 실제 범죄 수익으로 구입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수사기관이 재산을 동결하거나 법원이 몰수, 추징을 명하는 절차가 진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피해자도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이전했다고 하면 좀 복잡해지는데요. 명의만 빌린 허위 이전이라면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집행을 시도할 수 있고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헐값에 넘긴 것이라면 사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0: 피해자가 500여 명이 넘는데요. 재산은 한정돼 있어요. 아까 말씀을 주셨죠. 먼저 신고하거나 소송한 사람이 돈을 먼저 가져가게 되는 구조인지 아니면은 확보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건지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4: 네, 부동산이 경매되거나 예금이 압류돼 배당 절차가 진행되면 담보권이나 세금처럼 법에서 우선권을 인정하는 채권이 먼저 배당되고 동순위의 일반 피해자들은 채권액에 따라 비례해 나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를 해두면 피고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후 배당 절차에도 참여할 기반을 마련합니다.
0: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도 나도 혹은 내 주변에도 비슷한 일 있는데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당장 밟아야 할 법적 절차, 뭐 행동 요령 알려주시죠.
4: 네, 상대방을 바로 찾아가 따지기보다는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가입 신청서, 문자, 메시지 대화, 강의나 설교 녹음, 홍보 자료처럼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해 경위를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경찰에 사기와 불법 다단계 피해를 신고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자료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면 배상명령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민사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검토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거나 인터넷 검색을 막고 원금과 고수익을 확실히 보장한다면 전형적인 위험 신호로 보고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10cm의 Fine Thank You and You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달여 전 SNS에 아주 기괴한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서 있던 한 남성을 찍은 영상인데요. 그 모습이 마치 좀비 같았죠.
2: 어머, 저 사람 좀 봐! 왜 저래? 마약한 거 아니야? 왜? 미국 영상 보면 저렇게 허리 완전히 굽히고 비틀거리는 사람들 나오잖아. 딱 그 모습 같은데?
5: 일단 찍어보자, 얼른.
0: 영상이 퍼지자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죠. 소변 정밀 감정 결과 놀랍게도 음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 남성 역시 경찰 조사에서 몸에 힘이 없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6: 아, 소변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5: 예, 그래서 일단 석방됐습니다.
6: 아, 그래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다른 증거 있는지 더 확인해보자. 압수수색이랑 그 휴대전화 포렌식, 그것도!
0: 실제 경찰은 남성이 석방된 뒤에도 보강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됐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된 사람인데 어떻게 집을 압수수색하고 개인의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걸까요?
6: 선배님! 모발 정밀검사 신청한 거요. 결과 나왔습니다. 양성 떴어요. 그 자식 마약 맞았어요.
0: 이렇게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모발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이 찍힌 바로 그날 이 남성이 마약에 취해 있었다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날 투약했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모발 검사 하나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사건인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네, 감사합니다. 김상민 변호사입니다.
0: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사건으로 불리던 케이스인데 일단 처음 영상이 올라온 순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7: 네, 지난 6월 SNS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사건의 전말입니다. 대낮에 등을 굽힌 채 비틀거리는 남성의 영상이 퍼지자 경찰이 CCTV를 추적해 30대 남성을 찾아냈고 현장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죠. 국과수의 1차 소변 감정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하루 만에 석방된 것입니다. 진짜 반전은 또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접지 않고 자택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고 결국 최근 나온 국과수 모발 정밀 감정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양성에서 음성으로 다시 양성으로 결과가 두 번이나 뒤집히면서 경찰은 이 남성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0: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사 결과가 계속 뒤집혔는데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소변은 비교적 최근 투약 여부가 확인이 되고 모발은 수개월 전 흔적까지 볼 수 있다고는 하니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 자체는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 드는 궁금증. 처음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영장 없이 체포가 되는지 그 다음에 길에서 행동이나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경찰이 마약 검사 받아보자라고 하면 무조건 또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7: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긴급 체포의 정당성과 마약 검사 거부권 두 갈래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 경찰의 긴급 체포는 적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필로폰 투약은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인데다 마약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몸속 성분이 빠져나가는 증거가 스스로 사라지는 범죄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간이 검사 양성이 나왔는데 영장을 받으러 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니 긴급체포 요건을 모두 갖춘 셈입니다. 그렇다고 마약 검사 좀 합시다 라는 경찰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변이나 모발은 신체 시료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만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점을 소명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오면 결국 강제 채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부하면 끝이 아니라 거부하면 절차가 한 단계 더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0: 아무튼 국과수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석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석방됐다고 해서 마약 혐의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었던 거죠. 경찰은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7: 네, 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구금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냐와 수사할 혐의가 남아있는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체포와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우리 법의 대원칙은 어디까지나 불구속 수사입니다. 국과수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당장 과도둘 법적 근거가 약해지자 즉시 석방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상행동 영상이나 스트레칭을 했다며 말을 바꾼 진술 등 수사할 혐의는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모발 감정과 포렌식 같은 보강수사를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특히 한 번 긴급체포 후 풀려난 사람은 영장 없이 다시 체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재체포가 아니라 증거를 쌓아 정식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0: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어쨌든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아서 풀려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의 집을 막 압수수색을 하고 휴대전화를 또 뺏어서 포렌식을 하고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물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진행을 했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죠.
7: 네, 맞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도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압수수색 영장의 요건과 소변 검사의 한계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두는 구속영장은 기준이 매우 엄격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과 수사의 필요성만 소명되면 비교적 폭넓게 발부됩니다. 특히 소변 검사는 최근 사흘에서 열흘 이내에 투항 여부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즉 소변 음성은 최근 며칠간 안 했다라는 의미일 뿐 마약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무죄 증명이 아닙니다. 반면 모발은 길이에 따라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전 투약 이력까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결국 소변으로는 잡히지 않는 과거의 투약 증거를 모발 감정과 포렌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던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특히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문자, 뭐 사진, 검색기록, 금융정보 사실 한 사람의 생활 전체가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 경찰이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고 여기서 나온 정보를 정부 증거로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7: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요즘 세상에 휴대전화는 마치 작은 집과 같죠. 그래서 법도 실무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기기를 통째로 터는 것이 아니라 영장에 적힌 혐의와 직접 관련된 내용만 골라내는 선별 압수 원칙입니다. 마약 사건이라면 구매 대화나 송금 내역, 검색 기록처럼 혐의와 직결된 데이터만 합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특히 피의자나 변호인이 어떤 파일을 추출하는지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 포렌식 참여권이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이 절차를 어기고 확보한 자료는 나중에 증거 능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포렌식 중 우연히 다른 범죄 흔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별도의 영장 없이 곧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휴대전화를 열었다고 해서 내용 전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이죠.
0: 아무튼 보강수사를 거치면서 모발 정밀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모발에서 마약이 검출됐다는 것과 긴급체포 당일에 마약을 투약했다가 같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혐의를 입증하려면 긴급체포 당시 투약 사실을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해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건 팩트니까 처벌이 또 가능한 건지 어떻습니까?
7: 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바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느 시점에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는가? 두 번째는 영상 속 그 순간에 마약에 취해 있었는가입니다. 국과수 모발 감정 양성은 첫 번째 사실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투약 날짜를 특정 기간 범위로 기재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하지만 두 번째, 영상 속 해당 시점에 그 이런 이상 행동이 과연 마약 때문이었느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 직후 채취한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소변은 최근 며칠간의 투약을 잡아내는 만큼 그 시간에 마약에 취해 있었다라고 단정하기엔 수사기관에 불리한 정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도 영상 촬영 시점의 투약 여부는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처벌 여부는 모발 감정과 휴대전화 물증으로 다투게 되고 영상 속 행동과 마약의 연관성은 유무죄보다는 양형 그리고 어떤 약물이 어떻게 작용했는지의 문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0: 네, 또 보도를 보면 이 남성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신경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이 됐거든요. 물론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 때문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 남성이 병원에서 받은 약 때문이다 주장을 한다면 마약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7: 네,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현장 간이 검사는 감기약 같은 일반 약물에도 반응하는 위양성 가능성이 있어 법적 최종 판단은 늘 국과수 정밀 감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번 사건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정당한 처방약이냐 불법 마약이냐입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수면제나 정신과약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대로 복용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수사기관은 국과수가 특정한 검출한 성분과 병원 처방 내역을 면밀히 대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으로 소명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된다면 불법 투약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죠. 하지만 처방받은 약이라는 말이 무조건적인 방패막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는 의료 쇼핑이나 처방 한도를 넘긴 오남용, 또한 타인 양도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결국 단순 투약이냐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오남용이냐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실제 불법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 가정을 해보고 전과 없는 초범이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떤 종류의 마약이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까?
7: 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마약을 손댔느냐가 사법부의 잣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대마 흡연의 경우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인 것과 달리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훨씬 더 극심한 필로폰이나 펜타닐은 징역 10년 이하로 법정형 자체가 훨씬 무겁습니다. 양형 기준상 단순 투약이라도 징역 10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대나 버스 정류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들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안긴 정황은 아주 불리한 사유죠. 이 행동 자체가 별도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 판단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결정적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징역형뿐만 아니라 의무적인 재활교육 이수 명령과 마약 가액에 대한 전액 추징까지 뒤따르는 만큼 초범인이 집행유예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0: 그리고 마약은 보통 누구에게서 구했냐, 이것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함께 투약한 사람, 뭐 건넨 사람, 혹은 반대로 이 남성이 누군가에게 건넨 또 정황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무게도 달라지겠죠?
7: 네, 만약에 그러한 사정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된다면 맥락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 투약이 개인의 일탈에 가깝다면 매매나 유통, 수수는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중대 범죄로 보아 법정형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영리 목적의 유통은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규정되어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건네면 법정형 하한선이 징역 5년이라 집행유예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죠.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미스 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8: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0: 인천 무의도의 한 선착장 주민 한 명이 수상한 여행용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누가 버린 짐이려나 싶었다고 하죠.
2: 어휴, 저 가방 뭐야? 누가 저기다 또 쓰레기 버렸나 보네.
9: 그런데 꽤 큰데. 그리고 왜 하필 선착장 뒤에 저렇게 놔뒀지?
2: 하긴 좀 이상하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0: 결국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방을 연 순간
2: 어? 이게 뭐야? 어우, 냄새!
0: 가방 안엔 20대 남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시간을 이틀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9: 돈 문제도 그렇고 뒤에서 우리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계속 아니라고 하면 돼? 말로는 안 되겠구만.
10: 야, 이거 받아.
9: 오호.
0: 세 사람은 동갑내기 친구 사이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험담과 금전 문제를 두고 말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두 사람이 한 명을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10: 아니, 분명 싸우다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죽어있었어요. 겁이 나서 살인하려던 게 절대 아니라고요.
0: 가해자는 당시 마약을 흡입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가 됐고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 살인의 고의는 부인했습니다. 사람을 때려 숨지게 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 깨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 이건 과연 살인일까요? 상해치사일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웅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1: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웅준 변호사입니다.
0: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날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11: 네, 세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험담 문제 그리고 금전 거래 문제로 감정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2020년 7월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세 사람이 만났는데 말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두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 가해자 두 사람은 마약을 흡입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결박한 뒤 스테인리스 봉 같은 둔기로 무려 7시간이 넘도록 폭행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결국 정신을 잃었고 그 상태로 2시간가량 방치되다 숨졌습니다.
0: 그런데 보도를 보면요, 가해자들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아, 죽을 줄 몰랐다, 자다 깨보니까 숨져 있었다,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법적으로 상해치사, 살인 뭘 기준으로 가리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번 사건도 결국 살인의 고의가 문제였던 건데 직접 죽이겠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거죠?
11: 네, 맞습니다. 일단 핵심은 하나입니다.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느냐,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상해치사는 때리다 보니 죽게 된 것, 살인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한 것,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꼭 죽여야겠다는 확정적인 마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행위에 나아갔다면 이것만으로도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살인죄의 범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결국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0: 그렇죠. 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정이 안 되고 확정적 고의만 된다고 하면은 총으로 쏴놓고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를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이런 행동이 살인의 고의를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 뭐 양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잔혹성 여부로 고려가 되는 정도인지 어떻습니까?
11: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고의 판단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가 피투성이가 된 상태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는 건 그 순간 피해자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두 사람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심각한 상태인 걸 알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이게 바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미필적 고의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2심 재판부도 한 씨는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앞에서 인증샷을 남길 목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는 등 가학적 엽기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양형 측면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범행의 잔혹성,
1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5: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16: 오늘은 뭐죠? 주말이니까

오늘은 주말이니까 좀 여유 있게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만두집에요. 만두는 살 안 쪄요. 이미 쪄서 나오니까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위트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쪄드실 때 아유 고구마 살 안 쪄 이미 쪄서 나왔잖아 이러면 센스 있는 거 아닙니까? 뭘 하나 먹더라도요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느끼면서 먹지 막 대충 하무 막 그냥 삼키고 이러면 그게 다 진짜 느끼면서 밥 하나를 씹어도 정말 아 이렇게 쫄깃하고 맛있네 하고 느끼면 느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많이 느끼시기 바래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뜻밖의 음식이 아주 힙한 트렌드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바로 통조림 생선입니다. 캔 피쉬 얘긴데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요즘 야채나 치즈 대신 통조림 정어리, 사딘, 그리고 고등어 이런 걸 예쁘게 차려놓고 즐기는 생선 와인 파티나 정어리 데이트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레트로 감성의 알록달록한 통조림 패키지 덕분에 감성적인 식탁이 완성되는 거죠. 비단 예뻐서만이 아니라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 높은 영양식을 찾는 스마트한 청년들의 소비 트렌드도 한몫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트렌드를 아주 반가워하고 있는데요. 이 정어리나 꽁치, 고등어 같은 생선 통조림에는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D, 단백질이 풍부한 데다 몇째 먹을 수 있어서 칼슘 섭취에도 으뜸이거든요. 특히 정어리나 멸치처럼 작은 생선은 먹이사슬 위쪽에 있는 대형 생선보다 수온 걱정도 훨씬 적다고 합니다. 저쪽 남극의 빙산이 녹으면서 수온이 많이 방출이 된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기름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그래도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올리브유나 물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또 비상식품으로 캔을 많이 구입을 하시기도 하는데 미국 와가지고요. 아유 그냥 요리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 그냥 때려 넣는 거죠. 그냥 푹 익은 김치에다가 꽁치 통조림 하나만 넣어도 얼마나 맛있었어요. 저는 맨 처음 유학생활 시절에 같이 살던 룸메이트 언니가 이 꽁치 통조림 찌개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놓으면 그렇게 행복했던 그때가 있네요. 바로 이 통조림으로 해먹을 수 있는 게 많죠. 김치찌개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 TJ 가면 엔초비, 엔초비가 바로 멸치잖아요. 이거를 저는 샐러드에 이렇게 넣어서 먹어도 뭔가 이렇게 새우젓 같은 젓갈 이렇게 느낌이 나서 그런지 특히 파스타 할 때도 엔초비를 넣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사딘, 정어리입니다. 이것도 오픈 샌드위치, 크래커 위에다가 조금 놓고 좋아하는 야채, 뭐 토마토나 아루굴라 이런 거 깔고서 거기에다가 좋아하는 소스를 얹어서 먹으면 또 멋진 그런 안주가 되는 겁니다. 아우 나 기름기 싫어. 이런 분들은 와인을 한 잔 곁들여도 되겠는데 오늘이 마침 내셔널 키안티 데이입니다. 키안티. 뭐 캐비넷 소비뇽, 피노누아 뭐 여러 가지 들었지만 키안티는 또 뭐요? 저는 예전에 한 친구가 키안티를 그렇게 좋아해서 이거를 자주 마셨었어요. 근데 이 키안티는 그 이태리의 토스카나 지역에 그 지역이 아주 상큼한 산미와 체리향 그리고 은은한 허브와 흑향이 특징이어서 이렇게 뭔가 느끼하고 이런 거를 쫙 잡아주는 거예요. 키안티도 좋고 또 레드와인 중에 술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좀 가볍게 먹기 좋아하는 게 피노누아죠. 레드와인 중에 가장 섬세하고 가벼운 품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연어, 참치구이, 그리고 버섯 리조또, 표고버섯 요리 여기에 잘 어울린다고 그래요. 캐비넷 소비뇽, 한국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많이 드시는 게 이 와인인 것 같아요. 묵직하고 풀바디라고 그러죠. 뭔가 꽉 차있는 그런 거예요. 이건 스테이크랑 잘 어울립니다. 먹는 얘기했더니 아무튼 아, 요즘 뭐 스테이크 사 먹을 돈도 없고 유럽에서도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데는 그 소를 또 많이 키우고 이러면서 목초를 재배했는데 이번에 그 폭염 때문에 목초지가 막 다 타가지고
수출하던 나라가 이 목초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고기를 그 관세를 예외시키면서 수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작 고기 이 그런 걸 파는 분들은 우리의 그 원가는 어떻게 하고 경쟁력에서 떨어지잖아. 그래가지고 또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젖소를 키워도 이거를 잘 교배를 시켜서 얘는 확실하게 또 고기로 키울 수 있는 그 유구랑 또 이렇게 접종을 하고요. 그 인공수정을 하는데 성별을 정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암컷으로 젖소로 젖을 짜는 소는 그 젖소 그 유전자를 넣지만, 숫소는 아유 먹을 소로 뭐 만들지 뭐 해서 그렇게 개배를 한다는 거죠. 아유 정말. 빌이라고 그래서 송아지 고기 그 태어나자마자 방향이 이상하게 가네. 먹는다는 게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는 그래서 송아지 고기를 조금 꺼려하는 동물 애호가랍니다. 오늘이 마침 또 와일드 라이프 야생동물 보호의 날입니다. 아 진짜 우리 인간만 사는 게 아죠 아니죠. 이 지구는 모든 생명이 같이 공존하는 별인데 너무 인간이요 너무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생태계를 망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를 보존하자라고 해서 제정된 야생동물의 날입니다. 아, 야생동물 보면 진짜 아, 쟤네들도요 이렇게 소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야생동물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까 해서 저 아는 분은 그거를 개발을 해가지고요. 뭐 벌써 물론 강아지의 언어 뭐 고양이의 언어 이런 거를 개발한 분들이 있지만, 각 그런 분들이 산하에 들어와서 모든 생명들과 심지어는 개미 곤충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내가 지금 뭐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그 연세가 있으신데도 그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소통을 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긴 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도요 소통이 안 돼서 뭐라고 한겨? 뭐 그랬어? 네가 그랬어? 네가 언제 그랬어? 이래가지고 정말 싸움의 발단이 되고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오늘은 소통을 잘 하면서 좋은 분위기에 주말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 레이버데이 연휴 시작 금요일 굿모닝 차차차.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확실한 투자 뭘까요? 바로 차세대 꿈나무들을 키워내는 일일 텐데요. 힘든 여정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청년들에게 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누군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든든한 용기가 되어주곤 합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에서요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가주한시 장학재단의 키안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1: 고선민님 전에보다 더 많이 예뻐지셨네요.
0: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번 모셨었어요.
1: 예.
0: 네, 요번에도 뭐 굉장히 장학금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모자를 쓰고 오셨네요.
1: 예.
0: 젊은이라는.
1: 젊은이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0: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1: 예.
0: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이한데요?
1: 아니요. 작년에, 한국에 갔을 적에.
0: 예.
1: 남대문 시장에 가서 모자를 보니까 우연히 이런 게 있어서 특이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0: 네네네.
1: 사서 썼는데.
0: 너무 잘 어울리세요,
1: 예,
0: 진짜.
1: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세요.
0: 와, 너무 좋은데. 아니, 딱. 보는 순간 젊은이 예. 이걸 보는 순간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1: 예예.
0: 아, 참 멋진 모자 쓰고 오셨는데요. 스튜디오가 환해졌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네네.
1: 근데 사실
0: 네.
1: 많은 분들에서 저를 보고 몇 년생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0: 네.
1: 몇 살이냐고 그래서 47살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서
0: 아니.
1: 그래서 어떻게 47살이냐 해서 47년생이면 47살 맞죠? 내가 그런다고. 그럼 맞다고 그러지.
0: 아, 참 재미있으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영원히 뭐 이렇게 청춘의 네. 마음으로 사시는
1: 그러니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고선미님보다 제가 더 젊습니다.
0: 아,
1: 저는 47.
0: 저는 그러면 37으로 네. 갈래요.
1: 아, 연도수가 있잖아요. 연도수가 나보다 훨씬 높은데.
0: 네네네. 네. 아, 참 재밌습니다. 아, 젊은이라는 모자, 네. 이 모자 하나가 이렇게 웃음을 주네요. 네.
1: 감사합니다.
0: 항상 젊게 사는.
1: 아, 근데 모자 아, 한번 벗어봐요. 모자 벗어 사실 젊어.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예. 젊게 사는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예. 네. 즐겁게 살려고 아주
0: 그렇죠.
1: 좀 활기 있게 살려고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즐겁고 젊게 살 나야 아프지 않고
1: 그러죠.
0: 건강하게 오래 살 수
1: 예,
0: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 부동산에 대한 일화를 잠깐 소개를 해주셨어요.
1: 예.
0: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1: 오늘은 네. 제가 1976년에 미국에 와서 79년도에 이제 네. 첫 번째 집을 샀는데요. 그 집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0: 네네네.
1: 저기 예, 사우스베이 쪽에 그 스카셀 타운하우스라고 카슨에 있는 집인데요.
0: 네.
1: 79년 제가 초에 샀어요. 1월인가 2월쯤에 된 거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일보에
0: 네.
1: 조그맣게 이제 광고가 나왔습니다. 단돈 네네. 2,000불만 다운하면 살 수 있다고.
0: 아.
1: 그래서 전화를 해서 가봤더니 그 스카스델 타운하우스라고 600동을 지은 1963년에 지은 그 타운하우스 대단지 타운하우스예요. 엄청나게.
0: 네네네네.
1: 그랬는데 이제 거기가 그동안에 이제 우여곡절이 많아 가지고
0: 네.
1: 이 유태인이 거기 300동을 샀대요.
0: 네.
1: 처음에 쥐들이 얘기 듣기는 이제 그 누가 이제 루머로 와전이 잘못된 얘기인데 그 1965년 와츠 폭동 때
0: 네.
1: 이 건물이 63년에 지고 65년 와츠 폭동 때 그 와츠 지역에 있는 흑인들이 그쪽으로 막 침입을 해가지고 거기 주민들 뭐 두 명을 뭐 총살하고 막 이래서
0: 아이고.
1: 주민들이 다 무서워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래요.
0: 아,
1: 어쨌거나 관리들을 잘못해가지고
0: 네.
1: 유태인이 그 동네에서 한 300동을 한꺼번에 산 거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거를 70년대 한 76-7년도에
0: 네.
1: 300동을 사가지고 자기가 하나하나 수리를 해서 이제 한국 사람한테 팔기 시작한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그냥 소문이 바짝 나가지고 78년부터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 2만 불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0: 야, 그 당시에는 진짜 집값이
1: 그러니까 2,000불만 이제 주면은 이 뭐야 그냥 들어가 사는 거예요. 아파트 렌트보다 훨씬 쌌죠.
0: 네.
1: 아, 그리고 동네도 좋았어요. 그 안에 시설도 잘 해놓고 그래가지고 저도 2만 3천 불 주고 이제 79년 이제 2월인가 3월에 이제 들어갔는데
0: 네.
1: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한 1년쯤 돼 거의 연말 되니까는 갑자기 저 관리비가 그때 우리 들어갈 때는 50불만 냈거든요.
0: 네.
1: 근데 우리가 들어가 이제 막 1년 사이 한국분이 거의 300동 다 차지했어요. 한국일보 광고가 대단하더라고요.
0: 저희 한국일보 광고가 대단합니다. 요즘 또 네. 라디오 서울 광고도 대단해요. 네.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1: 예. 네. 제가 이따 그건 또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라디오 서울 광고 때문에.
0: 네네네. 네, 네.
1: 근데 네. 그래가지고 300동이 다 들어사니까는 이 관리 사무실에서 네. 80년 초에 네. 관리비를 50%에서 100%를 올린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때 50%, 100%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지금 100%는 또 차이가 있죠. 불과 1년 사이에 두 배로 올리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관리 사무실에 물어보니까는 아 글쎄 관리협회 회장도 회비를 관리비를 6개월이나 안 내고 있고
0: 어머나,
1: 대부분
0: 어머나.
1: 흑인들이 안 내고 있고
0: 어머나.
1: 우리한테만 이제 뭐야 100불씩 더 내라고 이제 막 그런 그렇게 된 거야.
0: 네.
1: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흥분해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가지고 한 300동 정도 한국 사람들이 막 뭉쳐 가지고요.
0: 네.
1: 이제 우리도 보이콧했어요. 보이콧한 거예요. 관리비 안 낸다고.
0: 아하.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으니까
1: 예,
0: 그래가지고, 뭉치기도 좋고
1: 예, 그래가지고 뭐 예. 한인협회도 맺는다 가지고 거기서 이제
0: 예.
1: 임시 한인을 만들고 아. 이래가지고 이거 절대 이제 우리가 인종차별이다 해가지고 그쵸. 뭐 안 내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라이센스를 이제 부동산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이제 79년 이제 말 7월인가 땄는데
0: 네.
1: 처음 미국 브로커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브로커도 거기에 세 동인가 샀더라고요. 두 명이 아. 다들 세, 네. 세 동씩 그러면서 우리 보고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관리비 안 낸다고 그런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안 되는데 돈을 내야 된대요.
0: 어허.
1: 그래서 이해는 잘 안 됐지만은 돈을 내야 된다고 저는 그냥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러다가 암만 해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저는 얼른 이제 애들 이제 학교 갈 나이도 되고 해서
0: 네네네.
1: 거기 팔고 이제 토렌스로 그 80년대 이제 5월인가 6월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한국 분들이 이제 관리비를 안 내니까는
0: 안 내신 분들 어.
1: 저 흑인들도 안 내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왜 안 내냐 했더니 그 유태인 그 사람이
0: 네.
1: 자기가 300동 지분이 있으니까 그도 거기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0: 네.
1: 그 돈으로 자기 유닛을 고쳐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파는 거야.
0: 아~
1: 그러니까는 거기 있던 그 협회 회장은 흑인인데
0: 네.
1: 그 내용을 알으니까는 이건 부당하다.
0: 어~
1: 관리비를 왜 네가 네 마음대로 이용했냐 해가지고 이제 안 내기 시작한 건데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냥 갑자기 관리비를 두 배로 올리니까는 이거는
0: 그쵸.
1: 차별이다 해가지고 이제 뭣도 모르고 안 내고 했는데 저는 80년 이제 5월 달에 이제 팔고 이제 뭐야 토렌스로 이사를 했는데
0: 네.
1: 그 뒤에 이제 은행에서 이게 관리비가 안 들어오니까는 협회가 이제 관리협회가 뱅크럽시를 해가지고
0: 네.
1: 은행에서 융자가 안 나온 거예요.
0: 어머나.
1: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만 해도 값을 두 배로 이제 2만 3천에 사가지고 5만 불에 팔고 나왔는데
0: 네네.
1: 그다음에 값이 그냥 전혀 팔지를 못하니까요. 아주 한 7, 8년 동안
0: 고생하셨네요.
1: 고생들 하셨어요. 거기 계셨던 한국분들이. 그런 일이
0: 야,
1: 있어서.
0: 그 당시에 2만 3천 불이면 집을 샀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지금은 집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이민왔으면은 아, 집 사는 건데.
1: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1: 지금보다는 그래도 많이 네. 좀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0: 아, 네. 그런 그런데, 히스토리가 있군요.
1: 예, 네. 그래서 지금도 관리협회에 있는 그 타운하우스나 이런 콘도 같은 이런 대단지 들어갈 적에
0: 네.
1: 관리협회 회비가 어떤 때는 이제 횡포 부리는 그런 관리 사무실도 있는 모양인데
0: 네, 네, 네.
1: 하지만은 웬만하면은 관리협회에서 하는 거에는 될 수 있으면 좀 주민들이
0: 네.
1: 따라서 해줘야지 안 내면은요
0: 네.
1: 관리협회비 안 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그 집 팔 적에 벌금까지 다 붙어서 그냥
0: 아~
1: 벌금이 엄청 세게 붙어 나와요.
0: 그렇습니까?
1: 그래서 그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는 꼬박꼬박
0: 그렇죠,
1: 늦지 말고
0: 그렇죠.
1: 잘 내주시는 게 아주 굉장히 네. 좋습니다.
0: 예. 요즘에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떤 것 같아요?
1: 지금도 매물이 좋은 것들은 잘 팔립니다. 그런데 매물이 좋은 것들이 잘 나오질 않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지금 토렌스 팔로스포스 지역에서도 잘 고쳐놓고
0: 네.
1: 집이 깨끗하고 가격이 쌈지 크다 그러면은 복수로 오퍼가 여러 개 막 들어오고 그럽니다.
0: 그렇죠. 예. 금방금방 나가고.
1: 예, 예. 예. 예.
0: 지난번에 제3회 가주 한 씨

0: 들이 많이 왔었는데 이번에 라디오
1: 네네.
0: 서울 때문에
1: 네.
0: 아 전부 다막 타주에서 시카고 필라델피아
1: 필라델피아에서도 예. 신청하고
0: 예. 또 아. 하나는 시카고에서 오고
1: 아, 라디오 서울 광고 효과가 예. 이렇게 좋다니까요.
0: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 네네. 보스턴
1: 세상에
0: 보스턴에서 세 군데 이렇게 학생을 뽑았어요. 그렇게 예. 그냥 아 여기 뭐잖아 이거 잘못하면 한국에서도 신청 들어올 것 같아요.
1: 네,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셨네요.
0: 예, 예.
1: 네.
0: 유튜브 방송도 나가니까 아마 한국에서도 아마 볼 것 같아서 이거 어떡하지 싶은 네.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네. 그래서 세 명을 뽑아서 이 뭐야 저 오라고 했는데
1: 네. 인상적인 학생이 있었습니까?
0: 아주 그
1: 네.
0: 그 김희재라는 학생은 여기 한국에서 삼성전자에서 아, 뭐야 근무하다가
1: 네.
0: 지금 32살인가 되는 모양인데
1: 늦가기 학생이네요.
0: 회사를 그만두고
1: 예.
0: 미국에 와서 그냥 미국에 와서 공부를 더 하겠다고
1: 네.
0: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그 삼성이면 굉장히 와, 좋은 회사인데
1: 그러네요,
0: 회사를
1: 정말.
0: 그만두고 자기는 저 이 컴퓨터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고 싶고 삼성 거기에서 그냥 그 봉급 생활하는 게 좀 뭐야 자기 한계가 좀 이렇게 제한되는 것 같아가지고
1: 네네.
0: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전지공학 전자공학과에 이제 지금 아. 뭐야 하면서
1: 네네네
0: 예, 하는데
1: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그 장학금 받고서
0: 예 그래가지고
1: 너무 감사했을
0: 예,
1: 것 같아요.
0: 그래서 내가 놀랬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1: 네.
0: 미국에 더 공부하러 왔다고 해서 너무나 기특해서
1: 네.
0: 뭐야 이제 제가 장학금 줄 적에 그냥 네. 주는 게 아니라 계약 저 계약서를 하기 서약서를 받거든요.
1: 서약서요? 어떤 네. 내용일까요? 궁금한데요.
0: 장학금 신청해서 이걸 받게 되면은
1: 네.
0: 자기가 뭐 10년이고 20년, 30년 후에 몇 네. 명의 장학생에게 몇 년 동안 주겠습니다 하고 꼭 서약을 해서 아. 서약서를 받아요.
1: 네.
0: 근데 이 학생이 예,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은 예, 사후에
1: 네.
0: 15년 후에 매년 다섯 명씩해서 50년 동안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렇게 써왔더라고요.
1: 어머나. 와, 그래서 멋진 학생이네.
0: 전화해서 야, 50년 동안이면 너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32살이니까는
1: 예, 예, 예, 예.
0: 48살이면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죽은 후에도 장학금을 줄 수 있게끔
1: 네.
0: 뭐야 조치를 해놓겠다고.
1: 해놓겠다.
0: 예,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서는 와,
1: 감동입니다.
0: 예, 그래서 야 참 나보다 한 수위네.
1: 진짜 한 수위네 젊은이가.
0: 예.
1: 와, 50년 동안 나는 장학금을 주겠다.
0: 예,
1: 우리
0: 예.
1: 꿈나무들에게. 그게 예. 아예 서약을 한 거네요. 약속을 한 거죠.
0: 그래서 자기가 약속, 자기 스스로 약속을 한 거니까
1: 와.
0: 뭐 지키고 안 지키고는 이제 본인 마음이지만. 그래도 그런 동기부여로 하게 되고 또
1: 네네네.
0: 뭐야 스스로 그런 약속을 해주는 걸 보니까는 아유,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굉장히
1: 아,
0: 뭐야
1: 아.
0: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1: 네, 대표님 이런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하는 거 참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0: 아이고,
1: 근데 정말
0: 머리야.
1: 이 모자 젊은이라는 모자 너무 잘 어울리세요.
0: 아니 나 이거 벗어볼게요. 벗어봐도 더 젊지 않아요?
1: 네, 저 더 젊으십니다. 근데 그 모자가 진짜 포인트네요. 젊은이
0: 예, 예.
1: 모자.
0: 예. 이거 잊지 말아요. 제가 이제 도로 써야 돼. 잊어버려. 너 잘
1: 예, 예,
0: 놓고
1: 예.
0: 다녀요.
1: 예.
0: 이 젊은이가.
1: 그쵸. 너무 잘 어울리세요. 지난번 한번 나오셨을 때
0: 예.
1: 이런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캘리포니아 주 하원 그 66지구죠.
0: 예, 예.
1: 네. 그분이 폴서
0: 예, 폴서 예, 지금 팔로스 시장님이십니다.
1: 팔로스 시장님이신데 가주 하원에 출마를 하셨잖아요.
0: 예, 예.
1: 이분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0: 지난번 6월에
1: 예.
0: 이제 중간 선거에서 6명이 출마해서 이분이 지금 1위로 뭐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때 2명을 뽑았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은 이제 민주당인데 공화당 분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1: 네.
0: 제시카 이렇게 하는 그분은 이제 공화당 분은 저 떨어지고 같은 그 민주당 분 한 분 다른 한 분 여자분인데
1: 네.
0: 그 의사하신가 봐요.
1: 네,
0: 그분이
1: 네, 네.
0: 지금 이제 같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폴서 시장님이 그때 당시 그 지금 차점자고 한 2600표 차이로 이기긴 했는데요.
1: 네네네. 네, 네. 11월 선거 있잖아요.
0: 네, 11월 이제 본선에서 이제 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1: 네.
0: 제가 불만인 것은 사우스베이 지역에 한국 분들이 죽어도 3만 명 이상
1: 많이잖아요.
0: 사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1: 네.
0: 투표를 안 하, 별로 많이 안 하셨어요.

0: 그분들만 투표했어도 한 5만 불, 5만 표 이상으로 해가지고
1: 네.
0: 뭐 따로 뭐 더 투표할 것도 없이 그냥 직접 그냥 거기서
1: 오.
0: 단독으로 그냥 당선되고 많은 그런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1: 네네네.
0: 표가 전혀 나오질 않아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본선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11월에
1: 네네네. 네네.
0: 11월 3일 날 이제 투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꼭 좀
1: 그쵸 그쵸 많이들, 본선에 진출을 예. 하셨으니까
0: 예. 이제 거기에서 예. 좀 틀림없이 뭐야
1: 당선되셔야죠.
0: 당선되시게끔 이분이 참 살아오신 걸 보니까
1: 네. 훌륭하시더라고요.
0: 예, 1983년생인데요. 그 부모님이 뭐 1970년대 말에 미국에 오셔가지고
1: 네.
0: 산페드로 조선소에서 전기공으로 일을 하시고
1: 아,
0: 이제 부인은 이제 다른 일을 하시다가
1: 네네네.
0: 돈을 모아가지고 잉글루드의 리커스타를 사가지고
1: 네.
0: 그거를 열심히 잘 했는데 4.29 폭동 때 92년대 폭동이 났었죠.
1: 네.
0: 그쪽에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1: 아, 세상에.
0: 그 흑인 종업원도 데리고 와서 그 동네에서 인심 잘 얻어가면서 잘 했는데도 이 그 동네가 잉그루드라는 그것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네. 해가지고 이 폴서
1: 세상에,
0: 시장이 그때 당시 아홉 살이었는데 자기
1: 세상에.
0: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그냥 그 다음부터 고생하시는 걸 보고
1: 예.
0: 굉장히 마음에 이제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커서 꼭 저 뭐야 미국 정계 진출하겠다 해가지고
1: 아하.
0: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육군 사관 학교를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런데
1: 네.
0: 그 체격도 저보다 조금 클까 말까 작아요.
1: 아,
0: 큰
1: 그렇습니다.
0: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양반이 사관 학교를 들어갔나.
1: 네.
0: 순전히 그냥 깡다기로 그냥 자기
1: 네? 네.
0: 아버님 부모님 고생하시는 걸 보고 진짜 결심을 단단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
1: 아니 11월 본선 전에 한번 모시고 나오시는 거 어때요?
0: 그러죠.
1: 그죠?
0: 10월 달에 한 번 좀 오셔가지고
1: 몰라서 네. 투표를 못 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그럼,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1: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됩니다.
0: 오셔가지고서는 한 번 좀 당신
1: 네.
0: 얘기도 하시고.
1: 어, 그럼요, 그럼요.
0: 예, 그렇게 하면서 좀 본인의 그 저 저는 이민 1세들은 정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1: 네네.
0: 정말이지 영적으로 신의 선택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땅에
1: 네.
0: 이민 온 이민 1세들은 그 당신의 그 신의 어떤 거대한 뜻과 목적에서 이 땅에 보내진 건데 우리 집들이
1: 네.
0: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1: 네.
0: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면은
1: 그렇죠.
0: 먼저 우리가 발굴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나왔을 적에 서로 힘을 뭐야 모아서 좀
1: 그럼요,
0: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우리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도 모두가 좀 힘을 합쳐 주셔야 됩니다.
0: 그렇죠. 예.
1: 자, 이 지역을 제가 보니까요, 66지구예요.
0: 예.
1: 예, 토렌스, 가디나,
0: 예.
1: 렌초, 팔로스버디스, 샌페드로,
0: 예.
1: 이 사우스베이 지역이 다 속하더라고요.
0: 예, 자, 한국분들이 인식하기 쉽게 하면 105번
1: 네.
0: 프레이 남쪽,
1: 남쪽으로
0: 110번 프레이 서쪽. 예,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자, 렌초 폴리스버디스 이 시장과 시의원을 지내셨어요.
0: 예.
1: 그러니까 아시아계 시장으로 역사상 첫 한인 시장님으로 활동하셨습니다.
0: 렌초 팔로스버디스 시가요,
1: 네.
0: 굉장히 백인
1: 예.
0: 백인들 보수 지역이고
1: 네.
0: 아주 백인 우월 지역이라고 하면은 좀 뭐지만은. 이제 73년대 그가 시가 생겼는데요.
1: 네, 네, 네.
0: 지금 이제 50년 좀 넘어 53년대죠.
1: 네.
0: 이제까지 소수민족은 뭐 흑인이고 동양인이고 소수민족은 유태인이고 단 한 사람도 시의원조차도 출마조차도 못했어요.
1: 자랑스럽습니다.
0: 그런데
1: 근데,
0: 이분이 네. 4년 전에 이제 거기 시의원에 출마하셔가지고
1: 아하.
0: 이제 예, 당선이 되셔가지고
1: 우리 폴서 시장님
0: 예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시의원 하시고
1: 네.
0: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부시장 하시고
1: 네.
0: 금년에 이제 시장 1월 1일부터 이제 시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1: 네 그리고서 예. 이제 가주 하원 출마하셨어요.
0: 출마하시고.
1: 그래서
0: 예.
1: 예선은 통과되셨습니다. 이제 본선
0: 예. 지금,
1: 11월에
0: 예.
1: 이제 투표를 많이 해주셔야만
0: 그죠.
1: 예, 당선이
0: 43살의
1: 되죠.
0: 나이에 그렇게 참
1: 예.
0: 열심히 그 당신의 비전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는
1: 네.
0: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1: 예. 대표님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0: 예, 예.
1: 자, 제가 이 폴서 이 시장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0: 예, 예.
1: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셨고
0: 예.
1: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특수팀 검사 출신이시네요.
0: 예,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다.
1: 현재 지금
0: 검사 하시면서 시장하시고
1: 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정부 프로그램과 로열라 로스쿨 입수하셨어요.
0: 예.
1: 아, 참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0: 예.
1: 또 본선에 진출을 하셨다고 하니까 예선 통과를 하셨다 하셨다고 하니까 관심이 너무너무 많이 가는데요. 아마도 우리 한인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들으시면 예. 아 몰랐네 내가 이러신 투표도,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0: 투표도 하시고요. 좀,
1: 이제 투표하실
0: 좀,
1: 겁니다.
0: 예, 좀 창피한 좀 예. 저 말씀인데요. 네네. 이분이 지금 선거운동을 하시면서도 사무실도 없어요. 선거사무실.
1: 세상에.
0: 그래가지고 중국 저 젊은 저 중국 학생 네. 파트타임 하나 데려다가 이제 그 학생 내 그 아파트에다가 이제 이 뭐 선거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 거기다가 넣어놓고서 이렇게 하는데 네, 네, 네. 그 참 제가 듣기에도 참 그거 참 이거 좀 너무 좀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민 1세 분들 중에서 네. 팔로스버지스 꼭 그 지역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좀 네. 이번 기회에 좀 후원도 좀 많이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쵸. 폴서 시장님이 네. 웹사이트가 여기 있는데요.
1: 아.
0: 예, www.polso.com으로 들어가시면은 네, 네, 네, 네. 도네이션을 뭐 얼마든지 아. 하실 수 있는 그 저게 있어요.
1: 그렇죠.
0: 웹사이트가.
1: 네네네. 네. 폴서 예. 시장님, 예, 네. 도네이션 네.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폴서 PAULSEO.com입니다. 폴서.com으로 들어가셔서 도네이션 하신 예. 분들 예. 좀 도와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1월 본선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그렇죠. 많이 좀 관심을 예. 가지시고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시장님 하시면서 예. 그렇게 선거 운동 하시는데 사무실도 없다는 얘기도 들었죠. 깜짝 놀랐어요.
1: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0: 글쎄 말입니다. 네네. 대단하세요.
1: 아, 감사합니다. 예. 아, 다음에는 한번 모시고 나오세요.
0: 예, 제가 10월 9일 날 예,
1: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0: 예, 해서 예, 네. 저 한번 다시 한번 좀 그때 폴서 시장님하고 같이 와서 네네. 한번 그분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듣도록 좀 예, 해주셨으면
1: 감사합니다.
0: 고맙겠습니다. 예.
1: 자 이제 키안 대표님 앞으로 이제 이 장학 사업을 포함한 향후 계획도 궁금하고요. 그 이민 사회에 전하고 싶은 뭐 그런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0: 글쎄요.
1: 지금은 뭐 폴서 우리 시장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예.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장학 사업은 하실 거죠.
0: 그렇죠. 장학 사업은 네. 앞으로도 우리 그렇죠, 제가 그렇죠. 못하면 우리 애들이라도 계속 네네. 하도록 하게끔
1: 아, 감사합니다. 예,
0: 뭐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고요.
1: 네네네. 정말 뭐야. 씨앗 하나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잖아요.
0: 그렇죠.
1: 예. 예, 숲을 이루고 이렇듯이. 이렇게 우리 키안 대표님처럼 이런 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그런 관심과 사랑이 우리 차세대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꿈의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죠. 그리고 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이민 1세들은요 정말 참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네. 조건이 있는데 네. 좀 마음을 좀 활짝 열고 네. 좀 한번 좀 일세답게 근사하고 멋있게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좋은 분들 나왔을 적에 네, 네,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네. 해서 좀 제 생각으로 이분 한번 뭐야 하원 의원 한 서너 번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가주 주지사까지 한번 좀 우리 한인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밀어서
1: 그럼요.
0: 주지사도 한번 시켜드리고 네. 지금 저쪽에 그 제안킴? 네, 제안킴이라는 분이 예. 네. 그분이 뭐 미국 정계에서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다들 그렇게 네. 좀 그분이 대통령감이라고
1: 아,
0: 하면서
1: 그렇군요.
0: 상당히들 좀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분하고 이 벌써 여기 지금 시장님하고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나중에 한국 제안킴 대통령의 폴서 부통령이나 무슨 장관 이런 식으로
1: 대통령이 나와야죠.
0: 그러죠. 네. 그런 식으로 좀좀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려가지고 우리 네. 한국 분들이 좀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포트도 하고 좀 이런 이 좋은 인물 나왔을 때가 좀 한국 분들이 힘을 좀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자, 폴서 시장님 예. 이제 가주 하원 출마하셔서 예선은 통과하셨고 이제 11월 본선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도와주시고 으쌰으쌰 응원해 주시고 또 도네이션 하실 분들은 또
0: 글쎄요,
1: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신
0: 좀
1: 분들은 예, 그것도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0: 예.
1: 자, 우리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예, 오늘 예.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히 가세요.
0: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0: 그러시죠. 예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말씀하신 대로 화면 보셨죠? 우리 어여쁜 비니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자 주말은 어떻게 찰지게 보내셨습니까?
1: 주말이요? 저기 주말에 지나 뭐 했는지 생각이 안 날까요?
0: 우리가 표현할 때 좀
1: 찰지게 지냈어요.
0: 어떻게 찰지게?
1: 아, 저희 친구 집에 가가지고 각자 이제 팟락으로 음식들 해와서 네 실컷 먹고 마시고 그 다음날 숙취로 조금 고생하다가 그래도 골프 치러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 않았었어요.
0: 그냥 돌발 질문, 주량이 어느 정도 됐어요?
1: 저요?
0: 그냥 평균.
1: 저요?
0: 그냥 내가 기분 좋을 때까지.
1: 아니, 술을 예. 잘 먹는 건 아닌데 술자리를 엄청 좋아해요.
0: 아, 애주가구나, 애주가.
1: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술 먹고 좀 이렇게 풀어지고 막 속마음 얘기하는 것도 너무
0: 고기가
1: 재밌고.
0: 고기가 어느 정도까지예요? 어느 정도 넘어가면
1: 그때 달라요. 세게 마실 때도 있고, 근데 제가 독주는 못 마시고.
0: 그러면
1: 맥주.
0: 좋아하는 취향은 맥주, 소주.
1: 맥주. 소주 못 마셔요. 그냥 시원한 맥주나 막걸리.
0: 막걸리.
1: 네, 그리고 약간 좀 뭐 바나 뭐 좀 이렇게 가서 약간 좀 분위기 좀 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와인. 아, 근데 주종은 주로 맥주예요. 그래서 제가 다 맥주 잘해요.
0: 맥주가 종류가 많은데.
1: 저는 특별히 애정하는 게 쿨슬라인 사장님, 저 진짜 상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몇 바퀴를 사 마셨어요.
0: 막걸리도 종류가 많던데.
1: 국수당.
0: 아, 국수당.
1: 그게 이렇게 탄산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막걸리 마실 때 흔들지 않고 위에만 마셔요. 흔들어서 마시면
0: 내가
1: 진해져.
0: 어머님 장례 치느라고 한국을 갔는데
1: 네.
0: 거기 오시는 모든 분들
1: 네.
0: 또 내 후배들 친구들이
1: 네.
0: 전부 막걸리 마시는데
1: 안
0: 흔들지 않고 위에 것만 마셔.
1: 요새 다 그래요.
0: 그래야 다음날 네. 더 개운하대.
1: 그리고 숙취가 진짜 없기도
0: 그러니까,
1: 없고 그리고 제가 잘못된 정보를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0: 뭔데?
1: 그 맥주를, 아니 맥주래, 막걸리를 위에만 이제 먹고 밑에 남은 찌꺼기로 팩을 하면 좋다. 이게 쌀 국물이고 알코올이 들어가고 팩을 하면 좋다. 그 팩 하는 동안 더 술 취해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좀 이렇게 막 덥고 이럴 때 막 시원한 막걸리 한잔 하면 막걸리 하고 싶네요.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속도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 같고.
0: 자, 본인만의
1: 네.
0: 술이 어느 정도 돼서 기분 좋은 습관이 있다면 뭐 나는 뭐 춤을 춘다, 노래를 한다.
1: 안 그래도 제가 목소리가 하이톤인데 한 단계 더 올라가요.
0: 그래서 더 올라가는 거야.
1: 그래서 제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하이톤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렇게 웃겨요, 저는. 좀 취하면 우는 것보다 낫죠.
0: 그럼요. 아니 뭐 저는 술을 안 먹다 보니까
1: 네, 안 드시니까
0: 모든 종류의 술 먹는 사람을 다양하게 봤는데
1: 네.
0: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1: 네.
0: 바로 천태만상.
1: 아니 근데 술을 안 드시면서 술자리에 있는 건 좀 힘드시죠?
0: 힘들긴 한데
1: 네.
0: 제 저는 개똥 철학이 몇 가지가 있어요.
1: 네,
0: 내
1: 네.
0: 혼자만의
1: 네.
0: 세상에는 술 말고도 취할 게 많다. 저는 분위기에 그렇게 취하는 편이에요.
1: 네. 그러니까 혼자 다 바닷가 갖고 노을 보면서
0: 아니,
1: 계시고.
0: 그 사람들 그 술 취하는 그 술자리 분위기에 취해요.
1: 그 제가 좋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0: 저는 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1: 네. 술도 술이지만 그 자기 모여가지고 즐겁게 뭐 각자 지내온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어디 또 놀러가자. 올해 가기 전에 어디 가자. 뭐 주로 이제 어디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게 아주 좋은 거예요.
0: 그리고 술 취하면 사람이 평소보다 요만큼은 용감해지잖아요.
1: 아, 맞아요.
0: 그러니까
1: 네.
0: 평소에 안 하던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1: 네.
0: 그럼 난 그 얘기 듣는 게 재밌는
1: 그렇지.
0: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런 면이
1: 속마음
0: 있었네.
1: 속마음이 이제 그 취중진담이라고
0: 그렇죠.
1: 속마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물론 뭐 조금 과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1: 네.
0: 그렇지만 뭐 어떻게 다 내 맘 같았어요.
1: 그쵸.
0: 그냥 다 즐기고 하는 건데.
1: 네네.
0: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제가 풍류가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옛날로 돌아가면 버킷리스트가 1번이
1: 네.
0: 강물에 배 띄워놓고
1: 한량 아니야 한량
0: 거기서
1: 네.
0: 소리 한 자락 들으면서 탁 부채를 한번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1: 아, 지금 그려지네요. 잔잔한 강가에서
0: 네, 혼자
1: 배 타고.
0: 가장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예요.
1: 전생에 약간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해요.
0: 네, 그래서
1: 네. 그러다가 이제 다 어리따운 또 근데 탄 아가씨 보면 또 사랑에 빠지시고 막걸리 얘기하다 보니까 네. 오늘 우리 주제하고도 너무 잘 맞네요.
0: 아 그렇죠. 그쵸? 오늘 잔치 얘기하기로 했죠.
1: 잔치날.
0: 사실 우리나라에서 잔치에서 막걸리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그렇죠. 없었어요.
1: 네.
0: 특히나 서울 쪽보다는 그 이외 지역에 가면 네네. 잔치에는 소주 맥주보다는 막걸리가 그리고 옛날에는 요새는 네. 뭐 국순당 이동 막걸리 있지만 네. 네. 옛날엔 다 집에서 빚거나
1: 누룩으로
0: 방앗간에서 직접 수제 만든 수제 막걸리.
1: 방앗간에서 막걸리 되시나요?
0: 네, 막걸리도 해줘요.
1: 아, 쌀.
0: 쌀. 쌀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밀주라고 얘기를 하죠.
1: 네.
0: 옛날엔 집에서 담궈서
1: 그렇죠.
0: 그 큰 정종병 있어요. 거기다가 막걸리 이렇게 담아서 먹은 적도 있고.
1: 너무 독하지 않아요?
0: 저는 못 먹었어요.
1: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술빵인가 이런 것도
0: 그렇죠.
1: 만드는 거죠?
0: 술빵은 먹어보았죠. 네. 술만 나는 거.
1: 술빵만 먹어도 취하는데.
0: 그리고 제 기억에 옛날 막걸리 색깔이 지금 나오는 색깔보다 그렇죠. 훨씬 더 진했던
1: 그러니까
0: 거.
1: 얼마나 그 알코올 도수도 높을걸요?
0: 네.
1: 근데 거기다 설탕 탁 사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근데 잔칫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0: 네.
1: 그 잔치 음식들.
0: 아, 그럼요.
1: 머릿고기, 머릿고기 맞죠? 뭐 그런 거랑.
0: 머릿고기.
1: 잡채.
0: 그 다음에 전.
1: 전.
0: 전이 기본이.
1: 무조건 전이죠.
0: 네, 들어가죠.
1: 그리고 뭐 생선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네, 네, 네. 주로 이제 항상 그 한국인의 밥상에 잔치상에 빠질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서울 말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1: 네.
0: 잔칫날은 대강 천막 쳐놓고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쳐놓고
1: 맞아요. 맨날
0: 그러니까
1: 며칠을
0: 큰 그 저기 후라이팬이라고 그러죠. 소뚜껑 같은
1: 소뚜껑.
0: 거
1: 네.
0: 거기다가 네. 빈대떡 부치고
1: 네.
0: 뭐 전 부치고
1: 네.
0: 난리가 났죠.
1: 그 음식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 전 부치는 냄새와 막 한쪽에 마당에서는 막 애들 막 뛰어놀고 있고.
0: 그렇지. 근데 거기서 맛이
1: 네.
0: 중간에 가서 한 점 얻어먹는
1: 그러니까요.
0: 거.
1: 그러니까요. 그게 킥이죠.
0: 그게
1: 뜨끈뜨끈할 때. 네,
0: 그런 거.
1: 그리고 막 그 고기 수육도 김치에 그럼. 그냥 이렇게 막 싸가지고
0: 막 손으로 싸가지고
1: 싸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탁 먹고 막걸리 쫙 마시면 끝장 나는 거죠.
0: 글쎄,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뭐 윷놀이 같은 것도 하고 뭐 화투도 치시고 그냥 이렇게 특별한 게 없는 동네 잔치를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만약에 뭐 애기 돌이다 이러면 이제 또 애기
0: 그러니까
1: 앉혀놓고
0: 어렸을 때 돌하고 100일보다는 돌 잔치를
1: 그렇죠.
0: 좀 더 했던 것 같고
1: 네.
0: 어렸을 땐 뭐 생일 잔치는 뭐 그런데
1: 네네.
0: 돌 잔치를 주로 많이 했었죠.
1: 그렇죠, 꼭 해주죠. 네.
0: 그리고 이제 만일에 식당 같은 데 간다고 치면
1: 네.
0: 돌잔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노란 석쇠판에 불고기가 나와요.
1: 아, 구멍 뚫뚱 뻥뻥 뚫린 거.
0: 육수 불고기.
1: 육수 불고기.
0: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불고기를 먹는다는 굉장히 잔칫날이나 먹는 거니까.
1: 소불고기니까.
0: 아주 귀했던
1: 네.
0: 것 같아요.
1: 맛있겠어요. 아. 먹고 싶다. 그리고 잔치국수.
0: 아, 그럼요.
1: 네, 그냥 아. 멸치국물에 별다른 고명 없이.
0: 그렇죠.
1: 다 잔치국수 먹고 김치 먹고 또 전 하나 먹고
0: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러지만
1: 네.
0: 그 당시에 제 기억에 TV에서 장수 만세라는
1: 장수 만세.
0: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1: 네네.
0: 그 나이가 55세에서 65세 사이예요.
1: 아 진짜요? 어머
0: 보통 57세 59세 한갑 전후에서
1: 그게 장수 만세예요?
0: 그게 그 나이였었어요. 그때만 해도 60을 넘어가면 이제 장수한다 그랬었어요.
1: 그래서 환갑 잔치를 열어주셨나 봐요.
0: 네.
1: 기념하느라고.
0: 제 어렸을 때 기억에 팔순 잔치는 거의 가본 적이
1: 좀 드물고.
0: 없고 70 그 칠순 잔치 고이라고 그러고
1: 네.
0: 주로 환갑 잔치만 해도
1: 네.
0: 이렇게 옆에 과자 놓고 사진 찍는 거 있죠. 옛날
1: 네,
0: 같이
1: 네, 네. 그런 이렇게 빨간색 흰색
0: 그렇죠.
1: 있는
0: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세워놓고
1: 네.
0: 그랬던 것 같고
1: 약과랑 뭐 이런 거 넣고
0: 그랬던 기억이 나요.
1: 와
0: 그리고
1: 그러니까.
0: 이제 잔치가
1: 네.
0: 돼서 환갑 잔치건 결혼식이건
1: 네.
0: 가면
1: 네.
0: 항상 이렇게 갈비탕이 나와요.
1: 맞아요.
0: 갈비탕인데.
1: 네.
0: 대접은 무지하게 큰데
1: 네.
0: 가운데
1: 네.
0: 요만한 갈비가 딱 두 덩어리 있어요.
1: 네.
0: 뼈만 있는 거 산이
1: 네.
0: 거의 없고
1: 네. 그 당면 넣고
0: 당면 넣고 그랬던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 네. 그렇게 다 같이 막 음식하고 같이 나눠 먹고 얘기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진짜 정이 너무 많은 국민.
0: 그럼요.
1: 그쵸?
0: 그럼요. 자, 우리 비비아님, 그래서 잔치국수라는 이름이 생기고,
1: 네.
0: 할머니 환갑날 기억난다고.
1: 네.
0: 그래요.
1: 어떠셨을까요,
0: 환갑날.
1: 할머니 환갑날?
0: 글쎄요. 저도 뭐 할머니 환갑날 있었는데,
1: 네.
0: 글쎄, 뭐랄까
1: 할머니 그, 환갑이니까 일단 고모 이모 삼촌 다 뭐, 모실 수,
0: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이제 네.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네. 저희 어머니가 형제 중에서 세 번째이긴 하지만 네. 가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희 집이 잔칫날이었어요.
1: 같이 모이기에 드물어서요. 네,
0: 그래서 매년 네. 12월 31일이 되면 네. 저희 집에 모여서 네. 3일날이 그러니까 시무식 네. 시작하는 날이라서 네. 30일, 1, 2, 3일 동안을 저희 집에서 먹고 자면서 네. 윷놀이와 고스톱과 네. 섰다와 갓정놀이를 즐기면서 네. 쌀이 한 가마니씩 동이 나던 그 시절.
1: 그게 가족의 전통이 되는 거죠,
0: 그럼,
1: 이제.
0: 그럼죠. 네. 그래서 뭐 위로는 노사연님의 네. 식구들도 다 오고 네. 밑으로 이모네 식구들도 네. 한 3, 40명이 모여서 3일을 먹고 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향이 어머니가 이북이다 보니까 네. 이북식 평양 만두를 만들어서 만두국을 해요. 네. 보통 한 3, 400송이를 만들어야 3일 동안 소화가 되는 거예요.
1: 만두를
0: 계속 먹어야 되니까.
1: 그 평양만두 꽝만두
0: 뭐 꽝도 넣고 고기도 네. 넣고 하는데 네. 네. 그만데 돌이켜보면 네. 그때가 가장 그리워요. 지금 사람들 그치. 모여서 네. 이렇게 같이
1: 그게
0: 놀고
1: 잔치집 분위기 와, 빈대떡하고
0: 추억인 것 같아요. 네.
1: 진짜 맛있어요. 잔치 음식 빈대떡이랑 네. 진짜 탕국 뭐 이런 것도 있고
0: 그렇죠. 네. 자 비비아님 부모님 칠순에 한국으로 모시고 잔치했는데 네. 장구도 치고 한복 입고 오신 분 춤도 치고 사라다 잡채 그렇죠. 사라다도 있었죠.
1: 맞아요.
0: 동네 아주머님 봉투에 넣어서 음식 가져가시고 예 그게 바로 이제 맞아요. 와서 도와주시니까
1: 장구 치고 너무 존경네요. 어머니 너무 좋아하셨겠다. 네.
0: 그랬던 거죠. 사실 그때만 해도 노래방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노래를 하는 문화는 거의 없었어요. 그거보다 네. 이렇게 그 장구 치고 북치고
1: 얼마나 즐거우셨을까요?
0: 네.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1: 세상에.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부모님이 네. 엄마든 아빠든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는 자식은 또 얼마나 흐뭇해요.
0: 그러니까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네. 제가 이제 그 딸기 아빠인데
1: 네네.
0: 딸 하나 기집애 하나 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첫 딸 낳고 한국에서 돌 잔치를 했는데 네. 네. 6일을 스트레이트로 했어요.
1: 6일에 애기 네. 돌을요?
0: 네. 왜냐하면 네. 첫 번째 날은 네. 가수들, 연예인들,
1: 손님들이 많으셔서
0: 어머님 주변에 네. 현미 씨 첫 손녀 났다고 네, 네. 가수들 잔치를 하루 치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 친구들
1: 네, 이제 아빠 쪽
0: 네. 네. 제 친구들 동창들 모여서 네. 하루 치렀고 네. 그다음에
1: 엄마 쪽인가요?
0: 아니, 저희 식구들, 친척들.
1: 아,
0: 네. 네. 하루 치렀고.
1: 아, 애기 힘들었겠어요. 네.
0: 그때 제가 이제 한국의 방배동이라는 데서 네. 옷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시장 사람들 내지는 그 아는 사람들 네. 치렀고.
1: 네. 주위 사람들. 네. 네.
0: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렀던 게 동네 사람들.
1: 네.
0: 그래서 매일매일.
1: 네.
0: 그
1: 어른 잔치네요, 어른 네. 잔치. 네. 애기 돌을 핑계로.
0: 네. 그래서 그렇게 아주 많이 추렀던
1: 네.
0: 기억이 나요.
1: 그래서 애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0: 그러니까
1: 네. 자기 생일인데 힘들고 어른들이 푸짐하게 드시고 네, 먹고 네. 마시고 즐기고
0: 순철님 음식 만드는 사람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1: 그쵸.
0: 그렇죠.
1: 네.
0: 비비아님 너무 먼 옛날은 아니라 잔치 끝나고 노래방 가서 사촌들 자매들 모두 모여 부르고
1: 그게 다 정이죠.
0: 예예 예. 예, 예. 그렇죠. 돌날은 사실 어른들 잔치예요.
1: 어른들 잔치예요.
0: 따지고 보면
1: 네.
0: 그랬던 기억이
1: 나요. 얼마나 힘들어요.
0: 자 그런데 네. 이 미국에서 잔치는 조금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1: 잔치?
0: 어떻게
1: 잔치가
0: 생각하세요?
1: 파티 아니에요 그러면?
0: 뭐 파티죠.
1: 그쵸,
0: 근데
1: 파티죠.
0: 우리 잔치인데 네. 물론 미국도 주로 보면 이제 생일 모임.
1: 네.
0: 저는 이제 사회를 하다 보니까 네. 주로 이제 팔순 요새는 그 사회를 많이 보게 돼요.
1: 네.
0: 칠순보다는.
1: 네. 저도 저희 아빠 칠순은 안 해드릴 것 같아요.
0: 아주 스페셜한 경우에 네. 수년 전에 네. 제가 아는 바디샵 사장님이 김수희 씨를 너무 좋아해서 본인 환갑 잔치에 김수희 씨를 초청을 한
1: 네.
0: 거예요.
1: 네.
0: 제가 모셔서 옥스퍼드에서 네. 네. 성대하게 전무후무하게 환갑 잔치를 그렇게 치렀던 네. 기억도 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어머님 생전에 계실 때 주로 팔순 잔치에 많이 이제 그 연예인들이
1: 디너쇼처럼
0: 뭐 많이 가잖아요.
1: 네.
0: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1: 네.
0: 했던
1: 축하해 주는 거죠.
0: 네,
1: 같이.
0: 그런 추억들이
1: 네.
0: 있고.
1: 네. 네.
0: 그 제일 기억나는 게 지금 뭐 지금 약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님 어머님이
1: 네.
0: 노래를 좋아하셔서
1: 네.
0: 현미 노래교실의 아주 그 VIP 회원이세요.
1: 네.
0: 그 팔순잔치에서 제가 갔던
1: 네.
0: 같이 갔던
1: 그런 일화도 그런
0: 추억도
1: 있습니다.
0: 있고.
1: 네.
0: 혹시 우리 비니 씨는 뭐 여기 미국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잔치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1: 그렇게 딱히 없어요.
0: 네.
1: 저는 지난주에 지난주 토요일 저희 손녀 제가 할머니거든요.
0: 오, 그렇지 그렇지.
1: 저희 손녀 돌잔치.
0: 아 손녀 돌이었어요?
1: 손녀 돌이었는데 그날 애기가 너무 힘든데 얘도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많고 막 뭐 반짝반짝반짝 막 이러고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이제 안아주고 그러니까 그때는 지도 정신 없이 놀다가 우리 애기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파요. 몸살났어요.
0: 몸살났구나.
1: 네.
0: 아, 근데 보니까
1: 네.
0: 저도 작년에 이제 그 큰 손자.
1: 네.
0: 돌잔치를 했는데
1: 네.
0: 어떤 이런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1: 네.
0: 음식 캐러링 해서
1: 맞아요.
0: 그냥 양쪽 식구들 모여서
1: 네.
0: 차분하게 사진 찍고 담소하는 거지
1: 네.
0: 우리나라 잔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1: 근데 그것도 또 그리고 요새 애들이 하는 거에는 섣불리 간섭하면 안 되겠다는 걸 제가
0: 그러니까
1: 확실히 느낀 게
0: 지네들이 알아서
1: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0: 그냥 가서 사진만 그냥 찍는 거예요.
1: 캐시가
0: 우리는.
1: 최고예요. 그냥 이렇게 주고 캐시죠. 준비하라고.
0: 저도 캐시 줬어요.
1: 너무너무 그 재밌게 코너 코너마다 너무 재밌게 하고 저희 이제 딸이 어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또 다 그 베이비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네끼리 또 모여서 놀고 진짜 우리는 그냥 옆에서 근데 보는 것도 재미는 있더라고요.
0: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 한국에서 이제 어머님 생전에 이제 그 찬양 감증 집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1: 네.
0: 그러다 보면 작은 교회일수록
1: 네.
0: 동네 잔치인 거야.
1: 그럼요.
0: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느라고 골목길을 들어서서 찻길로 올라가면 동네 사람이 전부 한복 입고 여기 띠둘르고
1: 아~
0: 초청 잔치 그래서
1: 띠는 왜 둘러요?
0: 여기 그 이렇게 미스코리아 같이
1: 네.
0: 무슨 잔치
1: 네.
0: 천국 뭐 초청 잔치
1: 네.
0: 이래서
1: 네.
0: 쭉 안내로 하고 가면 돈 동네가 모여서 음식 같이 하고 동네 사람 초청해서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가수 현미 씨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산다. 근데
1: 네.
0: 명목은 그렇지만 그냥 동네 잔치예요.
1: 그러니까요.
0: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1: 미국에서 파티라면은 뭐 우리 뭐 독립기념일 같을 때 모여서
0: 그렇죠.
1: 바베큐 하고
0: 그렇죠. 그렇죠. 땡스기빙 때 모여서
1: 땡스기빙 때 모이고 또 뭐 크리스마스 모이고.
0: 근데 여기는 보니까 파티할 때 주로 팔락이라고 그래서
1: 팔락. 네.
0: 음식 하나씩 갖고 와서 전 그거 좋은 것 같아요.
1: 제일 좋아요.
0: 그리고 집집마다 네. 손맛이 다르잖아요.
1: 다양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0: 난 그거 코리아예요.
1: 네, 너무너무 좋죠.
0: 너무너무 좋은
1: 서로 부담도
0: 같아.
1: 없고
0: 그러니까요.
1: 진짜 꼭 저 집에는 뭐 먹고 있나?
0: 그 다양하게 와서
1: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하나씩만 가지고 와도 벌써 상이 이제 푸심하죠.
0: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자, 우리 로빈님 축하드린다고 하고.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맞아요. 우린 줄 거 주고 빨리 와야 된다고.
1: 빨리 빠져줘야 돼요. 지네끼리
0: 예.
1: 놀게.
0: 예.
1: 네.
0: 그랬던 추억이 나고.
1: 네.
0: 사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여기서도 뭐 생일 잔치나
1: 네.
0: 파티나 이렇게 가면 뭐 동네 아줌마 같은 그런 분위기에 그 여성분들이 모여서
1: 네.
0: 서로 준비해 주고 가면 음식 날라 주고 이게 우리만이 가지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외국 파티하고 조금 다른 게
1: 네.
0: 외국 파티는 그냥 자급자족
1: 네.
0: 내가 알아서 떠먹고 그냥 인사 정도 하는
1: 네.
0: 하면
1: 네. 네.
0: 한국 파티는 가는 순간 다 챙겨다 주고
1: 그리고 이게 저도 보면은
0: 문화의 차이 같아.
1: 네, 저희 큰엄마가 이제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이시잖아요. 생신상을 한다 그러면 벌써 한 달 전부터 메뉴 짜시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스트 하시고 초대할 손님 짜시고
0: 네.
1: 그걸 이제 저희 할머니한테 또 컨펌 받으시고
0: 네네.
1: 아가 이거는 빼는 게 좋겠다. 네. 빼서 또 대체 음식을 넣으시고 그런 게 시집살이 같아요. 근데
0: 그렇죠. 그쵸? 그런 게 시집살이지.
1: 네. 지금처럼 막 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 잔치는 또 그렇지만 또 제사 음식은 또 달라서
0: 그럼요
1: 네.
0: 다르죠.
1: 애기야 이거는 꼭 집에서 해야 되는
0: 그럼요.
1: 거다 뭐 이런 거.
0: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1: 네.
0: 저도 이제 아버님 제사를 모셨는데
1: 네.
0: 그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 뭐 그리고 본인이 각종 좋아하던 음식들
1: 그쵸.
0: 끼고
1: 네.
0: 배 있어야 되고 사과 있어야
1: 네.
0: 되고 생선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그
1: 놓는 자리도 다 다르고
0: 홍동백서라고
1: 그러니까요.
0: 해서 붉은
1: 네.
0: 거는 동쪽으로
1: 왜 그럴까요?
0: 뭐 하얀 거는 그냥 풍수지예요.
1: 없겠죠.
0: 그냥 뭐 뜻보다도 그냥 저거고 네. 그냥 우리나라 풍습에서 이렇게 차려놓으면 네. 귀신이 와서 맛있게 드신다.
1: 드시고.
0: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릇 국그릇에다가 밥 한 숟갈 넣고 음식 조금씩 넣어서
1: 네네.
0: 어디 저 먼 데다가 세 먹이로 주면 네. 뭐 그런 그게 일종의 풍습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양쪽으로 갈리는 게
1: 네.
0: 예를 들어서 불교적인 거라고 해서
1: 네.
0: 교회 다니시는 분은 절 대신에 기도로 대신하고
1: 네.
0: 뭐 우리는 향도 피우고 그게 이제 뭐 문화의 차이지 어떤 조건 아니
1: 그럼요. 네. 네. 저도 보니까 저희도 제사를 자주는 안 지냈는데
0: 네.
1: 이렇게 현관문 열어놓고 이렇게 네. 모신다고 해서 모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제사 음식 안 드시는 분들도
0: 아, 그런
1: 계시잖아요.
0: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계시고 네. 또 반면에 우리 비비아님은 동네 아줌들이 모여서 재미나게 하셨던 기억도 나고 떡도 만들고
1: 맞아요.
0: 그렇죠.
1: 떡도 만들고
0: 예, 떡도 만들었어요.
1: 진짜 동네 잔치.
0: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우리 집에서는 그 시루떡이라고 그래서
1: 네, 위에 팥고물 있는 거.
0: 있는 거
1: 네.
0: 그거 만들었고
1: 금방 뜨끈뜨끈하게 쪄가지고
0: 또 조그맣게 백설기라는 것도
1: 네,
0: 만들었거든요. 흰 쌀떡.
1: 네, 그 최고로 맛있었어요.
0: 예,
1: 달짝지근해가지고.
0: 예.
1: 그리고 뭐 시장에서 사오는 거는 뭐 무지개떡
0: 그리고
1: 뭐 이런
0: 또
1: 거
0: 이렇게
1: 있고.
0: 가래떡을 뽑아서 쌀 갖다 주고.
1: 너무 맛있죠.
0: 그거를.
1: 네.
0: 후라이팬에 약간 참기름하고 구워가지고
1: 끝장나.
0: 꿀 발라 먹으면 정말 꿀맛입니다.
1: 네, 그리고 막걸리 한잔 해야 되는데.
0: 그랬던 추억이
1: 기승전
0: 나요.
1: 막걸리.
0: 이거 뭐 정말 네. 여담도 아니고 저도 네. 몇 년 있으면
1: 네.
0: 이 칠순이 커밍 순인데
2: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9월 5일 토요일 오후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벌써 제가 분명히 8월 달에 8월입니다라고 하신 건 어제 같은데 눈 떠보니까 9월에 인사를 드리고 있네요. 여러분 9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인사드립니다. 고품격 음악방송 훈훈한 카페. 이제는 막 무더웠던 여름은 좀 가고 조금씩 선선한 날씨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 주말에는 곳곳에 따라서 또 비가 오는 예상이 되는 또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 외부 활동하시는 분들 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또 선블락 잘 챙겨 바르셔야 됩니다. 햇빛이 좀 덜하고 덜 뜨겁다고 피부가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그러다 한번 제대로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이번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주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반가운 손님 모시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A 또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미국 전 지역의 여러분들의 헬스 건강 지킴이 헬스코리아의 우리 김원종 호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헬스코리아입니다.
0: 반갑습니다. 아, 네. 아니 이제 좀 더위가 좀 가셨잖아요. 드디어 더위가 가셨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더니 또 주변엔 이제 뭐 여름 지나도 감기 걸리시고
1: 많아요. 저도.
0: 되게 막 또 가을
1: 사무실에도.
0: 되니 아니 가을 되면 원래 이제 아직 뭐 가을까지 완연한 가을은 아닌데 네. 가을은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뭐지 모두 살찌게 하는 가을 계절이잖아요.
1: 천고마비의
0: 천고마비 계절. 네. 천하의 고약한 마녀도 비말이 된다. 그래서 천고마비였는데 저희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주변에 왜 입맛이 없다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1: 왜냐면
0: 이해가 안 가.
1: 어떻게 온도 차이도 있고 네.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잖아요. 일단.
0: 일교차가 있죠.
1: 그러면 사람이 몸이 이제 뭔가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네. 면역력이 강하고 기초 체력이 튼튼하신 분들은 네. 외부의 환경에 그렇게 변화해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단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공이 있으면. 근데 네. 뭔가 왜 단단한 성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왜 그 갑자기 그 돼지 세 마리가 생각이
0: 돼지 세 마리가 아니고요. 돼지 삼형제입니다. 그냥 돼지 세 마리 구워 먹는 게 아니에요. 돼지 삼형제.
1: 혼날 것 같아.
0: 더 웃긴 건 알아요? 아기 돼지 삼형제입니다. 그냥 막 지나가는 돼지 세 마리가 아니에요.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좀 떨어졌나? 이런 분들의 최고 네. 중에 최고. 또 이 시대 때 이 시간대 선물 좀 했을 때 가장 좋을 만한 받으신 분이 너무나 고마워하실 만한 녹용 홍삼을 뺄 수가 없습니다.
1: 그럼요. 헬스코리아를 녹용 홍삼. 아시는 분들은 네. 첫 번째로 요즘은 마사지 체어 딱 떠올리시지만
0: 그렇죠. 명가로 떠지죠.
1: 저희 19년 된 회사잖아요.
0: 그럼요.
1: 그 시작부터 쭉 함께한
0: 있고, 네.
1: 녹용 홍삼이고 이 녹용 홍삼은 고객층이 이제 15년 이상 된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0: 네네네.
1: 그만큼 계속 드신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그분들이 뭐 좋은 거 한두 개 드신 것도 아니고
1: 그럼요.
0: 몸이 딱 알죠. 드시는
1: 이 녹용 홍삼을 알아보시면서 계속 네. 드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건강밖에 생각을 안 하고 네네. 내 소중한 몸에 들어가는 그 정말 이런 야채를 하나도요 신선하고 좋은 것만
0: 거, 네.
1: 찾게 되거든요.
0: 올게니.
1: 그런 제, 거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0: 돼지가 계속 떠있죠. 지금 표정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1: 아니, 그만하세요.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소중한 몸에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먹는 보약인데 좋다 그러면 다 드셔보세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네. 최고를 가려내실 줄 아는 그런 분들이 꾸준히 드시는. 그래서 앞에 애칭으로 붙은 게 국민보약이잖아요.
0: 아 국민보약.
1: 국민보약이다라고 네. 딱 그 대표 주자입니다.
0: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청취자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녹용, 홍삼 좋은 건 정말 같이 묻혀있는 정말 시너지인데 이런 유사한 제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호앤케어 그러면 정말 대표적으로 녹용 홍삼인데 이 천호 식품 우리 헬스코리아의 녹용 홍삼이 왜 다른 유사품보다 뛰어나냐 요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일단
0: 기가 막히죠 이거 내용이. 네.
1: 녹용이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0: 좋죠.
1: 네. 근데 어떤 녹용을 사용했냐가
0: 그게 또 차이가 많다면서요. 퀄리티가
1: 가장 최상급 네. 뉴질랜드산 녹용입니다.
0: 그 방목 간단
1: 원산지가
0: 뉴질랜드.
1: 중요해요. 그럼요. 오. 뉴질랜드는 네. 청정 지역인 건 저희가
0: 그럼요.
1: 잘 알잖아요. 네, 네. 호주보다도 더합니다. 근데 이 뉴질랜드는 국책 사업으로 녹용 관리를 해요. 사슴을 관리를 하면서 네. 녹용 잘하는 그런 환경까지 다 하나하나 깐깐하게 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뉴질랜드산 녹용이다 하면 다들 믿고 최상급으로 쳐주시는데 네. 이거 CO 마크가 있어야만 또 뉴질랜드산 녹용인 게 입증이 돼요. 왜냐하면 다 믿고 살아야 되는 시대지만 그냥 그렇죠. 뉴질랜드산 녹용이에요. 뉴질랜드산 그렇죠. 녹용이에요. 뭐. 그러면 예, 예, 예. 우리가 그걸 요즘은 다 깐깐하게 체크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네. 서류상으로도 다 있습니다. 네. 여기에 아무리 좋은 원산지의 녹용을 사용했다고 해도 얼만큼 들어갔냐 양이 중요해요.
0: 그럼요. 함량이 엄청 중요하죠.
1: 함유량이 중요합니다.
0: 그냥 맛만 낼 수도 있고 향만 낼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뭐 살짝 담갔다 뺄 수도 있다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녹용삼이라는 얘기를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네. 하지만 어마무시한 양이 들어갔습니다.
0: 얼마나 들어간다고
1: 저희
0: 그렇죠,
1: 한 달치가 이제 한 박스죠. 네. 60팩 들어가 있어요. 네. 아침 저녁 드시는 네. 22돈. 이거 녹용 드시는 녹용 분들은 22돈. 알아요.
0: 와.
1: 한 달치에 22돈이라 그러면 녹용은 드셔보신 분들이 드시거든요. 그 네. 효과를 알고 그럼 깜짝 놀라시고 이 가격에 아니 넣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 가격 때문에 깜짝 놀라시는 거죠.
0: 야, 한 박스 60팩 한 달치가 그 안에 좌장 최고급 뉴질랜드산 녹용이 22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녹용도 또 뭐 녹용 그거보다 다르다면서요.
1: 부위별로.
0: 부위별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1: 저희가 그냥 이제 위치에 따라서 상대 중대 하대예요.
0: 네네네.
1: 근데 이게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위로 자랄수록 아무래도 영양 성분이 이제 밀집돼 있잖아요.
0: 모여있겠죠.
1: 밀도가 높죠.
0: 네네네.
1: 그리고 거기는 세포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드셨을 때 몸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몸의 기력을 회복하는데 더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0: 그게 상대인 건가요?
1: 상대죠. 상대. 가장 윗 부분. 거기에서 상대 부분 중에서도 붕골 팁이라고 해서 맨 끝. 끝. 그
0: 끝자락.
1: 끝자락. 와. 그 부분은 펜트하우스라고 합니다.
0: 아, 그러네. 펜트하우스구나.
1: 3%밖에 안 돼요. 전체 녹용에.
0: 아, 그래요?
1: 그러면 고가라는 얘기죠.
0: 그렇죠.
1: 귀하다는 얘기고 네. 그 드셨을 때 그만큼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용하는 녹용 제품 뭐 보약이다 해도 그것도 찾기 힘드시거든요.
0: 네.
1: 저희는 그 붕골 팁 3% 펜트하우스까지 다 넣었다는 얘기죠.
0: 와.
1: 그리고 이제 녹용

0: 수중이 자라다 보면 밑에는 아무래도 각질화가 이루어져요.
1: 그렇죠. 네네네.
0: 그런데 그 부분도 또 칼슘 성분이나 이런 성분들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 예.
0: 강글로시안 뭐 이런 성분들이 밀집돼 있어서 그 부분들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전지를 다 사용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 아하.
0: 사실 이제 좀 저렴한 것들을 드시다 보면 이 아래
1: 밑에
0: 하대
1: 부분만
0: 중대만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뭐 부위별로 뭐 어디 사용했는지 잘 얘기 안 하니까
1: 그렇죠. 그냥 녹용 이렇게 버리니까.
0: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거 다 이제 또 사용을
1: 야.
0: 한다는 걸 22돈이며 이런 것들이 그냥 저희는 함유량이나 이런 성분들이 뭐 들어갔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렇게 서류상으로 돼 있고 그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기 통관이 안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0: 매해 미국 농무부 USDA 퍼밋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들여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몇 박스나 뭐 대충 뭐 이렇게
1: 그렇죠. 보따리 장소로 표현하는 것처럼
0: 들여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판매하고 이게
1: 아니니까.
0: 아니라 정식 절차를 다 거쳐서
1: 네네네.
0: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녹용삼은 정말 계속 이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만큼 드셔보신 분들이 계속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다단계도 아닌데 이게 계속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도 유지하면서 함유량까지 그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 물가도 오르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녹용홍삼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판매량을 저희가 계속 늘리면서 천혜앤케어에서도 저희 독점인 거 아시잖아요.
1: 네네,
0: 위주 전
1: 그럼요.
0: 지역 독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미국으로 보내는 건 따로 공장이 가동이 돼요. 그리고 천물만을 사용을 해요.
1: 천물이라는 게,
0: 원재료도 저희가 이제
1: 네.
0: 뭐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옛날 이런 사극 같은 거 보면 쫙
1: 그
0: 짜서
1: 탕약에서
0: 천물
1: 짜서 먹,
0: 그 재탕
1: 네.
0: 삼탕 막 하잖아요.
1: 그렇게 해서 그래도
0: 그때는
1: 먹어야지. 예, 네,
0: 귀했으니까.
1: 그래도
0: 그렇죠.
1: 먹어야지,
0: 그
1: 우리는. 네.
0: 조금이라도 안 먹는 거보다 나으니까.
1: 그럼요.
0: 그러면 그 천물은 정말
1: 제일
0: 집안의
1: 귀가 높은 건,
0: 가장이나
1: 네.
0: 뭐 큰아들한테도
1: 왕한테.
0: 가죠. 그렇죠. 근데
1: 큰아들.
0: 그런데
1: 저도 둘째라서 마음이 아픕니다. 네.
0: 근데 이제 저희는 천물만을 사용을 하고 모든
1: 그러니까 재사용 재택이 아닌
0: 원료들을 다
1: 거죠.
0: 폐기해요.
1: 아예 폐기를
0: 아예 폐기라고
1: 하시는구나.
0: 다시 또 천물을 꽉 짜낸.
1: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0: 그럼요.
1: 거거든요.
0: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물론 국내 한국 내에서 판매되는 건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도 막 있었어요. 저희 거를 다시 역수출.
1: 재활용을 해서
0: 그러니까 아니
1: 그러니까 그런
0: 미국
1: 얘기가
0: 수출용을
1: 네.
0: 산다. 왜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자동차도
1: 네.
0: 한국에서 수출용은 약간 스페셜로
1: 가격
0: 만드는 거 아시죠?
1: 네.
0: 그래서 왜 여기 걸
1: 그거를
0: 갖고 가고
1: 역으로
0: 막
1: 맞아
0: 이러잖아요.
1: 맞아 아
0: 네.
1: 그렇게
0: 근데 부품이 좀 달라서 AS 받는 게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1: 그마만큼
0: 녹용홍삼도
1: 퀄리티가 와
0: 그런 뒷얘기가 좀 있습니다. 아,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1: 아니 근데 여러분 그마만큼 진짜 이
0: 네.
1: 퀄리티만큼은 최고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정말
0: 드셨을
1: 돌려주시는
0: 때
1: 거고
0: 효과가 나니까.
1: 이런 거는 드셔도 효과가 안 나면 다시는 안
0: 네.
1: 드시거든요.
0: 아무리 말로 이렇게 해도요.
1: 네.
0: 효과가 안 나면
1: 그렇죠.
0: 드시다가 말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아유, 얼마나 좋은 걸다 드셔보셨기 때문에
1: 그러니까 맞아요.
0: 아시는데요.
1: 그쵸, 딱
0: 근데
1: 드시면 아시죠.
0: 녹용삼은 딱안 먹고 다른 걸 대체해서 먹었더니 뭐가 달라요. 나이 들수록 더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은 꼭꼭 가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태양천진단
1: 네.
0: 한 번씩 이렇게 또 임패 있게 드시는 분들이 있고.
1: 잠깐만 태양천진단 말씀하셨는데 지금 녹용홍삼을 구매하시면 천진단을 또 선물로 주시는 지금
0: 그건 이제
1: 이벤트가
0: 천진단.
1: 있잖아요.
0: 태양천진단은 이제 좀
1: 아, 태양천진단. 아, 지금은
0: 황제
1: 천진단.
0: 프리미엄 최고의 저희 디바급이죠. 마사지적으로
1: 저 그거
0: 따지면.
1: 한번 딱 먹어봤다니까요. 아,
0: 근데
1: 진짜.
0: 정말 좋죠.
1: 네.
0: 그거는 태양천진단도 여러분 좀 문의해보세요. 지금 프로모션 너무 좋아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아마 3호안 들어가 있는 특별판을 두 박스 더 주는 거기다 500불 할인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또 매장으로 문의하시고
1: 그건
0: 전화하시고
1: 선물용으로 진짜 좋더라고요.
0: 그럼요. 갤러리아 몰은 지금 또 스페셜
1: 아 맞다 이번 주말까지
0: 이제
1: 지금 내일까지
0: 내일이구나.
1: 오늘 내일까지입니다.
0: 네,
1: 토요일 마지막입니다.
0: 갤러리아 몰에 있는 저희가
1: 네.
0: 모든 매장에 똑같이 항상 프로모션을 거의 진행하는데 반짝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갤러리아 몰과 같이 하면서 갤러리아 몰은 굉장히 스페셜한 더 특별한 할인가와 더 특별한 선물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매장을 가시거나 문의를 해보세요.
1: 좋습니다.
0: 네.
1: 그래서 녹용홍삼을 지금 두 박스 구매하시면은 사은품으로 천진단 이게 250불 상당의 그한 박스를 선물을 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 방송을 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말 토일까지는 올림픽 갤러리아에 있는 1층, 2층에 있는 헬스코리아 지점에서만 특별 세일이 하나 더 붙습니다.
0: 네네.
1: 뭔지는 직접 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정말 가기 전에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를 한번 여쭤보세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예약 문의하셔도 되고요. 전화 받으신 분 지금 운전하시거나 이동하시는 식사하시러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살짝 식사하시고 또는 지금 식사하시기 전에 얼른 들리셔가지고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직접
0: 뭐든지
1: 보시면
0: 뭐든지 미루잖아요.
1: 맞아, 미루면 안 돼요.
0: 그러면 이제 내일까지 하는 갤러리아 모 저희 모레 있는 1층
1: 세일?
0: 2층 네. 매장 그것도 놓쳐요.
1: 맞아요. 꼭
0: 근데
1: 그래, 꼭
0: 그냥
1: 그래요.
0: 생각났을 때 행동으로
1: 지금 들으실 때 바로 가셔야 돼요.
0: 맞아, 맞아.
1: 맞습니다.
0: 거기 갤러리아 모레 식당 가도 괜찮은데.
1: 어, 맞아요.
0: 그러니까 이제 갔다가 또 마사지 체어도 해보시고.
1: 그렇죠.
0: 특별한 프로모션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세요.
1: 아,
0: 그리고 궁금해요. 갤러리아 몰 전체가 지금 뭐 행사를 크게 하고 있다니까.
1: 네네네.
0: 거기 옷가게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 저는 거기 잘 가는데.
1: 어디요? 몇 층이요? 2층.
0: 레이디버그.
1: 아.
0: 레이디버그에 예쁜 옷들 많아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거기 가셔서.
1: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네. 뭐 저야 뭐.
0: 제가 입는 옷들 거기 것들
1: 어,
0: 많아요. 지금 입고 있는 요 슈트도. 네.
1: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옷은 또 어느 분이 입냐에 따라 또
0: 네.
1: 굉장히 다르거든요.
0: 아니 레이디버그 네. 옷은 네. 그 옷이 사람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1: 네.
0: 네. 아 이러다 어쩌다가 또
1: 사람이 옷을 바꿀
0: 네.
1: 수도 있죠. 자,
0: 네, 지금,
1: 아무튼
0: 네.
1: 저희는 그 레이디버그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우리가 아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녹여홍삼 여러분 진짜 이거는 요새 몇 년 떨어진 분들 또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또 잘하는 청소년들도
0: 그럼요.
1: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0: 그 칼슘 성분도 굉장히 풍부해요.
1: 그쵸, 그쵸, 그쵸.
0: 그리고 그 머리가 좀 총명해지고 체력 유지하는
1: 또 운동하는 우리 아이들
0: 여기 좀 외국 애들한테 우리가 서양
1: 신체적으로
0: 타고난 그거에 밀리는 게 있어요. 체력점에서
1: 네.
0: 그렇지만 녹여홍삼 먹고 어떤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드님이 그 풋보라는
1: 본인이 챙겼다는 그분
0: 네네 생일 선물로 달라고
1: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니까 확실히 아니까 그렇게
0: 타주,
1: 하는 거죠.
0: 근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거 사가시더라니까 여기서 전화 주문도 되는데 저희 타주도 무료로 배송해드린다고.
1: 어 맞습니다. 전화
0: 네.
1: 타주 배송 무료됩니다. 213-385-1005번.
0: 네. 네, LA 이제 뭐 자주 텍사스에서 오시는 분이셨나봐요.
1: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학창 시절 때 이 헬스코리아를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미 19년 되셨으니까
0: 네.
1: 물론 제가 그때는 학생이 아니었겠지만 그랬더라면 제가 운동할 때 이거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0: 그럼요.
1: 아쉽네요. 그거를 뭐, 제가 그냥 악으로 깡으로만 버텼거든요. 이런 면역력이 딱 이런 게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0: 그 악으로 깡으로 하다가 몸
1: 한계가 있어요.
0: 그럼요.
1: 한계 확실히
0: 한계가
1: 있어요.
0: 있고 네. 또 젊어서는 또 그렇게 버틸 수 있지만 나이 들수록 그러다가 병 키웁니다.
1: 저 병 났잖아요.
0: 큰일 나요.
1: 그래서 어릴 때 막 놀다가
0: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 네. 아 네. 저는 그래서 가끔 챙겨 먹습니다.
0: 네,
1: 진짜.
0: 네.
1: 근데 이 녹여홍사 여러분 꼭 한번 챙겨 보시고요. 또 이게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루의 피로는 발에서 풀린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0: 그럼요.
1: 정말 사랑하는 연인들의 발 한번 그날 오늘 밤 마사지 살짝 해봐주세요. 야, 5분 이상 못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마음은 5분이 다예요. 하다 보면 내 팔이 더 아프거든요. 하시는 분도 아직 그만해 그만해 이런데 이런 발을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딱 앉아있을 때 편하게 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지 FM 발 마사지기 이거는 뭐 솔직히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긴 한데
0: 너무 사랑스러운 아니죠.
1: 네, 이거는 진짜
0: 가장 큰 매력은 발 관리, 발바닥, 혈자리들 관리부터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발등
1: 비벼주고
0: 제대로
1: 그냥,
0: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발 마사지기예요. 저희가 발 마사지가 헬스코리아의 발잡사 1, 2
1: 네.
0: 챔피언까지
1: 챔피언, 네.
0: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네. 막내예요. 이제 FM은
1: 최근에
0: 그리고 얘는 딱 발에 그 종아리는 안 되지만 발 자체에 집중적으로 온전히 관리가 되는데
1: 네.
0: 이 아이만의 매력은 운동을 시켜줍니다.
1: 아니,
0: 발목 근력을 강화시켜줍니다.
1: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0: 그럼요. 이런 마사지 저 발 마사지기는
1: 네.
0: 찾아보실 수 없어요.
1: 혹시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뭐 운동을 시켜준다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건지
0: 그러니까
1: 설명을 좀 해주세요.
0: 발목이 이렇게 약하면요 여기 근육만 되게 좀 우리가 힘들어요.
1: 그럼요, 그럼요.
0: 근데 살짝 삐끗하면은
1: 네.
0: 그냥 침대 생활. 특히 어르신들
1: 오래가요.
0: 그래서 평소에
1: 네.
0: 수시로 요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하시는 게 까치발 운동.
1: 그렇죠.
0: 들어오셨을
1: 벽 잡고
0: 거예요.
1: 이렇게 까치발 올렸다 했다 하시는 거.
0: 그리고
1: 네.
0: 뭐 그거 뭐 유튜버들도 많이 올리더라고요. 막
1: 올려.
0: 이렇게 하라고.
1: 어, 예,
0: 설거지
1: 정말 중요해요. 네.
0: 하고 발목 근력 정말 중요합니다.
1: 저 운동할 때 맨 처음에 무조건 이걸 시작했어요.
0: 그거를 저는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눈동.
1: 눈동?
0: 한 거 같아요.
1: 눈으로 눈동.
0: 보면 그 유튜버가 하고 있는 거 보면서 그냥 내가 한 거 같고
1: 네.
0: 잠깐 따라하다 말아요.
1: 맞아요. 못해 못해요.
0: 그리고 그냥 일주일, 이주일 그냥 넘어가요.
1: 맞아요.
0: 설거지하면서 해야지 한두 번 해요. 그러고 말아요. 근데 EGFM을 딱 집에 놓으니까 네. 볼 때마다 발을 넣어요. 사무실에서도 볼 때마다 발을 넣어요.
1: 그렇죠.
0: 그러면 발 바닥 관리 제대로 그 얘 좀 안 하면 발 밑으로 내려간 게 이렇게 순환이 잘 발이 갑자기 이렇게 저리거나 네. 막 이렇게 막 이 신호가 와요. 발이 이렇게 약간 좀
1: 그 운전 많이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렇게 뭔가 서서 이러시고
0: 둔하게 이렇게 좀
1: 붓기도 하고
0: 맞아요. 그리고 각질 같은 것도 더 생기는 이유도 순환이 잘 안 돼.
1: 맞아요. 각질 있어요. 그것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주물러주고 마사지하고 이러면 네.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피부도 야들야들해집니다.
1: 그래서 제 와이프 발이 야들야들합니다. 제가 그냥 꾹꾹 눌러주니까.
0: 그게 아니라 디바겠죠.
1: 그렇죠. 사실은 그걸 이따가 2부에 내가 쓰려고 했는데 네. 아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0: 근데 얘는 이제 발만 온전히 하기에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부피도 별로 차지를 안 해요. 공간 차지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책상에서 근무 많이 하시는 분들
1: 네네네.
0: 발 마사지 받으면서 운동까지 되니까
1: 그렇죠. 발목 운동까지 쫙
0: 저희 이지바이크 사랑 많이 받지만 이지바이크는 네. 이제 메인이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발 그 마사지 볼이 막 돌아가면서 흉천혈을 자극해 주잖아요. 예. 개든 얘든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그치. 전 봐요.
1: 맞아요.
0: 그 데스크에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저는 그 책상 아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후회 안 하십니다. 평소
1: 그러네요,
0: 관리하는
1: 진짜.
0: 거. 그러니까 이걸 안 해보셔서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데 지금은 건강하니까 잘 모르세요. 잘 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작 계속 지나잖아요. 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 평소 습관으로 만들면서 건강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1: 야, 제가 지금 그 말씀 딱 들으니까 사실은 그 거래처 다른 분 지금 그분한테 저는 이지바이크를 선물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좋을 수도
0: 괜찮아요.
1: 있겠네.
0: 아니 이지바이크도 이지바이크대로 네. 괜찮지만 그러니까 마사지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분이 있고
1: 네네네. 그분은
0: 운동에 좀 더 메인으로 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네. 이지바이크는 발목 근력만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1: 전체
0: 하체 관리가 되잖아요. 예. 하체 근력 강화 운동. 그쵸.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내가 뭐가 필요한가 그거에 따라서 제품이 결정이 둘 다 있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지만 한 대를 선택하셔야 된다 그러면 어느 게
1: 쪽이냐?
0: 내가 지금 더 필요한가
1: 네.
0: 그거에 초점을 맞추셔야죠.
1: 그 EGFM 발 마사지 다른 그냥 한번 하시면 한 15분 딱 자동 그죠 하시면 정말 발 저리신 분들 오래 일어서 일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도 오랫동안 또는 재활 단계에 계신 분들까지 정말 편안하게 전문가의 손길 같은 관리 여러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방송 특별 할인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가격이 원래 399불로 알고 있거든요. 100불 할인해 주신다고요?
0: 네.
1: 여러분, 299불에 이지 FM 발 마사지기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정정해 주세요. 이번 주말까지는 갤러리아 가면 또 뭔가 있습니까?
0: 뭐라도 달라 그러세요.
1: 뭐라도 있겠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훈훈한 카페를 파세요. 훈이훈이가
0: 라디오 방송 듣고 왔는데
1: 고품격 음악 방송 듣고 오셨다고 하십니다.
0: 준다 그랬다. 네. 사은품 준다 그랬다. 얘기하세요.
1: 네. 이번 주말까지입니다, 여러분.
0: 정말 토요일. 내일이에요. 네.
1: 내일 거 오늘 내일 끝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0: 이거 방송 듣는 건 정말 찬스예요.
1: 맞아요.
0: 그리고 정말, 여러분 정말. 물론 요즘 경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막 지출 줄이시는 건 알아요.
1: 네.
0: 근데 건강을 위한 지출은요.
1: 아, 그건 줄이면 안 됩니다.
0: 이건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1: 투자입니다, 진짜. 네.
0: 내가 지금 이걸 아끼는 것보다 제대로 투자를 해서 내 몸이 건강해야 더 큰 돈도 버실 수 있는
1: 그럼요.
0: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내가 가족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면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망가지면 그때 정말 병원비로 들어가는 돈 생각해
1: 그렇죠.
0: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서글퍼요.
1: 맞아요.
0: 아프고 갑자기 발목이 저려오잖아요. 내가 막 발을 주무르면서 눈물이 난다니까요. 이거는 저도 경험을 해본 적도 있고 비단 네.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이런 이민 생활에서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는
1: 맞아요,
0: 그런
1: 맞아요.
0: 부분일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평소에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내 건강 챙기지 못해.

0: 홍삼 만나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지 FM 우리 마사지기 해서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헬스코리아입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오늘 내일 이번 주말까지만 LA 올림픽 갤러리에 있는 1층 2층 매장에서는 또 하나의 특별 세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거는 제가 방송상 말씀을 못 드리니까 꼭 방문하셔서 직접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전화를 말씀 듣고 와서 마저 또 건강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고품격 음악방송 훈훈한 카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건강지킴이 우리 헬스코리아 김원정호 스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 아까 그 녹용홍삼이랑 우리가 또 이지 FM 발마사지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 잠깐 그 전화 말씀 들었잖아요. 그새 제가 우리 김원정호 스님을 쓱 뵀는데 오늘 의상이 또 굉장히,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헬스코리아는 두 분의 여신이 있다라고, 뭐 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여신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는 우리 김원정 호스트님 그리고 또 다른 여신은 디바. 이렇게
1: 제가 헬스코리아에서 일하면서 네. 디바한테 너무 감사하죠. 디바 덕분에 네. 그 디바를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을 해주시니까 네. 진짜 마사지 체육에선 여신급이 그 이름에 걸맞다 그러다 보니까 네. 디바를 속.

0: 하는 저까지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도 뭐잘 사귀어야 된다 그런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또
0: 직장도 중요해요.
1: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0: 아, 그럼요.
1: 네, 좋습니다.
0: 디바 덕분에 제가 그렇습니다.
1: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좀 잠깐 디바 말씀을 나눌 건데 디바가 사실 여러분 정말 옛날에 제가 기억이 맞다면 내 집안의 퍼스트 클래스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가격대도 물론 이렇게 들으시면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건 맞는데 가격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 요거 얘기할 건데 요것도 우리 갤러리아 그 1호 2호 거기 1층 2층 지점을 가면은 뭔가 또 스페셜 이번 주말에 있나요?
0: 마사지 체어는요. 네. 디바도 그렇고 네. 모든 8가지 모델 예. H 솔루션 8가지 모든 모델에 네. 스페셜 선물이 더
1: 있어요.
0: 듬뿍 갑니다.
1: 예.
0: 디바 선물도 지금 굉장하잖아요.
1: 지금 최고의 선물이 나가고 있거든요.
0: 원적외선 권
1: 원적외선 네. 이 자체만 해도 너무나 핫한
0: 그럼요.
1: 아이템. 이것만을 구입하러 가셨다가 이거 선물로 받으시려고 디바를 구매하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0: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86기가. 가서 발견하는 재미를 좀 느껴보세요.
1: 어...
0: 너무 좋은 사은품으로 거기다가 뭐 할인 행사 그리고 막 무료 시음까지 여러분들 다 누릴 수 있어요.
1: 근데 그러면 이번에 그 갤러리아 그쪽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뭔가 행사를 하시는 거에 사실 우리 헬스코리아가 우리 돈 질 수 없대서 더 뭐 해주시는 거죠 사실은.
0: 그렇죠. 저희가
1: 그러다 보니까 네.
0: 또 지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1: 그러니까
0: 아니
1: 우리 은 대표님께서는
0: 저희는 네. 선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사지 체어뿐만 아니라 네. 녹용홍삼도 원조예요.
1: 맞아요.
0: 처음에 녹용과 홍삼을 같이 해서
1: 같이
0: 그
1: 해서
0: 하늘의 네. 기운, 땅의 기운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럴 때
1: 네.
0: 정말 정말 이랬던 다 따라서 만들었잖아요. 어설프게 왜, 맛집 제대로 되면 그 주변이 이렇게 타운
1: 그쵸,
0: 형성이
1: 뭐
0: 되는 것처럼
1: 나오면서,
0: 쫙 하지만 그 줄을 서는 곳은
1: 아,
0: 원조잖아요.
1: 원조, 네.
0: 그런 것처럼 저희 헬스코리아의 녹용홍삼도 그렇고
1: 네.
0: 마사지 체어도 뭐 이제는 뭐 맛집 원조 뭐
1: 그렇죠.
0: 명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뒤처지는 걸 좀 싫어하세요. 항상
1: 네.
0: 앞서서 나가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1: 네, 네.
0: 사장님이 이런 행사나 뭐 이런 갤러리아 뭘 전체에서 하는 거에서도 질 수 네. 없다 해서 가장 또 푸짐하게 크게
1: 그러니까
0: 준비를 하셨습니다.
1: 갤러리아에서 한다면 우리가 빠질 수 없다. 우리가 질 수 네. 없다 해서 1호 그 1층
0: 가보세요.
1: 2층에 있는 예, 지점에서 더 우리가 더 해주마 라고
0: 네.
1: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요 주말 놓치지 마시고요. 그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옷을 갖고 계신 그 레이디벅?
0: 아, 그 바로 옆에,
1: 그 옆에 있는 거
0: 또
1: 거기도 그럼 행사 뭐 하겠네요. 같이 하시겠네요. 뭐 있겠죠.
0: 하고 있겠죠.
1: 네.
0: 네. 근데 정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1: 네.
0: 디바도 그 외관적인 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1: 아, 너무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0: 디자인 때문에 처음에 반해서
1: 그렇죠.
0: 와요. 우리가 소개팅을 나가도
1: 일단은 네.
0: 뭐 아내의 성격이며 뭐
1: 어떻게 합니까?
0: 인간성 보고 해야죠.
1: 아, 그건 봐야 되는데
0: 그렇지만
1: 네.
0: 첫 느낌은
1: 그럼요.
0: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차려입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예.
0: 그런 것처럼 뭐 외관을 중요시 안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자분들도 신경 써야 되는데 저는 주로 레이디벅에서 왜냐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홈쇼핑할 때는 뭐 진행하는 옷들 어디서
1: 굉장히 옷을 또 잘 입으시니까
0: 구매했냐고 얘기하시는데 제 자랑은 아니지만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팁을 드리자면 거기 레이디벅도 지금 행사를 하니까
1: 그게 바로 옆이잖아요. 네. 헬스코리아
0: 네. 많은 분들이 아세요. 왜냐면 한국 감각이 굉장히 세련되고 다르잖아요. 미국에서
1: 다르죠. 느낌 완전 다르죠.
0: 그 한국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중국에서 오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원단부터가 다르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레이디벅.
1: 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
0: 이제 디바 얘기를
1: 호세님이,
0: 하면
1: 네.
0: 이제 외모
1: 외모를 얘기하다 보니까
0: 뒤태까지 네. 아름다운 디바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개팅에 나갔는데 오 너무 예뻐요.
1: 네.
0: 그런데 오 눈시랑 키도 크고 다 내 마음에 드는 딱 외모인데 사귀어봤어요.
1: 네, 아 좋아요.
0: 일주일 만나고 한 달 네. 만나봤는데
1: 네.
0: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이 너무
1: 성격이
0: 아니네요.
1: 어.
0: 그럼 살다가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마사지도 받아보셔야 돼요.
1: 네.
0: 가장 중요한 마사지 성능이
1: 그럼요.
0: 그리고 나한테 맞는
1: 맞느냐.
0: 마사지가
1: 네.
0: 제대로 제공이 되냐.
1: 그렇죠.
0: 이건 디바뿐만 아니라 저희 8가지 모델 다 만나보셔야 됩니다.
1: 그렇죠.
0: 만나서 사귀어보셔야 돼요. 그 사귀어보시는 게 뭐예요? 체험해보시는
1: 체험하는
0: 거예요.
1: 거죠.
0: 그러기
1: 네.
0: 위해서 매장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1: 근데 여기 체험은 뭐냐. 만나보실 때는 시간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죠. 뭔가 커미먼트가 필요합니다만
0: 네.
1: 헬스코리아는 여러분 그런 부담 하나도 없이
0: 전혀
1: 그냥 가셔서 체험하시면 됩니다.
0: 그리고 오면
1: 네.
0: 몸이 달라져 있고 가뿐하고 막 갑자기 의욕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근데 피가
0: 촥촥
1: 도니까 피로가 촥 풀리죠.
0: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저는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선입견이에요.
1: 그러니까 안 해보신 분들.
0: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핸드폰 없었을 때도 살았어요.
1: 아 그럼요.
0: 지금은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1: 맞아요.
0: 정말 마사지 체어가 그렇습니다. 한번 들여놓으면
1: 그 표현 정말 좋네요. 맞아. 우리 핸드폰 없고 스마트폰 없을 때도 살았지만 한번 써보면 그걸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 편리함, 그것이 주는 우리의 그런 인생의 삶의 편리함과 소중함을, 그거를 지금 우리의 느낌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원래 7가지 모델이었다 이제는 8가지 모델이 했단 말이에요.
0: 네.
1: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정말 최고 중에 최고는 우리 디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 다 나누다 보면 아 그래 디바 그래 나도 더 좋다고 들었던 것 같아. 체형하면 너무 좋아. 가격이랑 이게, 왜냐면 아까 지금 여성분을 살짝 빗대는데 뭐 여성이 아니고 불과 남성 여성 또가 이성을 얘기했을 때 상대를 만나고 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해서 아, 성격도 괜찮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1년 사귀었는데 어? 이 사람이 갑자기 몸져 누워버리네.
0: 그쵸.
1: 근데 병원을 갈 수가 없어. 이거 안 되잖아요.
0: 그 뒤치다
1: 뒤치다 그 AS가 안 되는 거예요.
0: 병간
1: 이러면 이거 정말 이거 이 사람 이거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디바나
0: 없는 장사 없어요.
1: 어, 헬스코리아는 그런 게 없죠.
0: 저희는
1: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0: 또 AS까지
1: AS가 풀로 섭렵이 되잖아요.
0: AS가 바로바로 연결이 되면서 지원이 되니까 마사지 체어 길게는 10년 이상 다 사용하세요.
1: 그렇군요.
0: 그러다 보니까 저도 벌써 6년 됐는데 근데 AS
1: 제가 지금 4년 전하니까요. 디바가 나오자마자
0: 그러다 보니까요. 네. 저희가 풀 워런티 3년 드리는 건 그만큼 자신 있어서 드리는 거고
1: 네.
0: 뭐 부품 같은 것도 바로바로 연결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네. 사용하다 보면 기계니까 마모가 돼요.
1: 되겠죠.
0: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1: 네.
0: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회사가 사라졌다.
1: 맞아요.
0: 팔고 그냥 말아버린 거죠.
1: 맞아요.
0: 근데 저희 회사 항상 얘기하는 게 회의 때도 팔고 마는 회사가 아니다. 헬스코리아는 항상 고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관리가 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시니까 믿을 수 있는 회사. 19년 됐습니다.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20년이네요.
1: 그러겠네요.
0: 네.
1: 그때 되면 또 우리가 또 한 번 느끼겠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뭐 방송 때 자주 얘기 말씀을
0: 사람도
1: 드렸는데
0: 사람도 한결같다라는 것만큼 그 사람을
1: 아이,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없어 사실 거의 없죠.
0: 신뢰할 수 있는
1: 그렇죠. 19년을 여러분 지금 한결같이 왔다는 거는 그만큼 모든 분들이 그거를 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고 저만 해도 사실 디바를 만나기 전에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샀던 꽤 유명한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마사지 제품을 구매했는데 AS가 안 돼요. 그때 한 4년 썼는데 안 돼. 그러니까 막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만큼 사람이 정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는데 우리 헬스코리아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 여러분 딱 접어든다는 말씀이시고 가격만 해도 가족끼리도 알아준다는 무이자 할부 48개월까지 물론 그거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플렉시블하게 조정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디바를 48개월 무이자 할부한다면 가격이 거의 230% 텍스밖에 안 돼요.
0: 그렇죠. 근데 그것도 내 형편에 막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없어도 살고 막 여기저기 내 몸은 계속 그렇게 제가 열심히 살았다 산 만큼 내 몸은 고생을 한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마사지 체어를 좀 늦게까지 망설이시다가 구매하신 분들 중에
1: 네.
0: 진짜 울면서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어르신 중에 내가 내 몸한테 너무 미안했다 이렇게
1: 뒤늦게
0: 관리를
1: 뒤늦게.
0: 하면서 내 몸을 진짜 좀 내 몸을 위하면서 내가 살 수 있었는데
1: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0: 내가 너무 무지했고 몰랐고 내 삶에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 내 몸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난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래도 그렇게 알아서 만났으니까 지금부터라도
1: 네네네.
0: 다른 삶을 사시는 거잖아요. 마사지 체어가 있기 전과 후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1: 그렇죠.
0: 꼭 나이 드셔가지고만이 아니라 네. 젊을 때 건강할 때부터 관리가 되면
1: 네.
0: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 요즘은 진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1: 맞아요.
0: 오래오래 살면 의학도 계속 발전이 된다고 하는데
1: 네네.
0: 내 건강 내가 지키면 살아야 돼. 누구도 안 챙겨줘요. 이거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1: 네.
0: 가족, 자식 아니에요. 내가 챙겨야
1: 다 공감하실 거예요.
0: 내가 네. 챙기면서 그리고 마사지 체어를 들여놓으면 내가 다른 식구 건강까지 같이 챙기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현명하게 이렇게 또 센스 있게 남편분이 오셔서 아우 와이프를 위해서 본인이 더 하시는
1: 원래 그래서 남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죠. 네? 아 우리 와이프를 위해 구매를 하고
0: 네.
1: 정작 사용은 내가 할지언정
0: 거기 이제 항상 누워 계신 분은
1: 네 저희죠. 네.
0: 근데 그렇게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하는데 그것도 최고의 마사지 체어예요.
1: 그렇죠.
0: 이 외에도 뭐 그라비티는 93불 플러스 택스예요.
1: 네, 진짜로.
0: 그라비티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훌륭합니다.
1: 정말 최고의 가성비.
0: 처음 구매하시는 분은 전 그라비티 강추인데 최고를 원하신다 하는 분들은 디바.
1: 네, 네.
0: 근데 230불 플러스 택스.
1: 그러니까요.
0: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이자입니다. 무이자.
1: 렌탈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시는 거예요. 소유하시는 감액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건식 원적에선 반신욕기 1500불 상당 핫 아이템까지 상품으로 사은품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그것도 무료 배송이에요. 여러분 반신욕 좋은 거 누구나 하시면 솔직히 얼마나 귀찮아. 물 받고요, 물 잠그고 닦고 씻어야죠. 또 물 들어가면 뭐 금방 식어요.
0: 그럼요.
1: 누가 또 해줘야 돼. 아, 너무 걱정. 이거는 그냥 이동도 편하고요. 바퀴가 달려 있어서 그냥 가서 파워만 끼시면 진짜 단전부터 따뜻한 몸이 쫙 올라오는 그 반신욕을 여러분 즐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디바입니다. 뭐 사실 저는 뭐 제 방송 한 번에 들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현무는 디바 갖고 있어 맨날 자랑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방송은 오늘도 아침에 하고 왔고요. 어젯밤에도 했는데 제가 요새는 또 달라졌어요.
0: 하루에 두 번.
1: 하루에 두 번을 제가 목표로 하는데 네. 밤에 하는 게 바뀌었어요. 밤에 저는 사실
0: 모드를
1: 바꿨어요. 그 전에 밤에는 제가 보통 허리하거나 목하거나 아니면 보통 수면 모드라거나 CEO 모드 이런 쪽으로 가고 네. 긴장 안 와. 이런 쪽 긴장 안 와도 저는 은 대표님이 네. 저보고
0: 너무 좋다고
1: 너무 막 흥분하셨고 네. 그걸 하라고 막 저한테 너무 네. 그러셔갖고 긴장은 별로 안 해. 왜냐면 저는 긴장을 별로 안 하니까. 근데 또 그게 얼마나 좋더라고요. 한동안 긴장 안 할 했었어요.
0: 네.
1: 근데 지금은 저는 저녁 때 무조건 등합니다.
0: 그러면 지금은 이제 등 쪽이 좀 많이 뭉쳐 계시니까.
1: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제가 소화기관이 좀 약해요. 위가.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밤에 뭘 먹고 자는 늦게 먹어요.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야식을 먹는 게 아니라 퇴근하고 뭐 하다 보면 식사가 늦어지고 아니면 뭐 회식하고 늦게 이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자꾸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치. 근데 정말 밤에 등 마사지를 딱 받고 난 뒤에 자잖아요. 어쩜 이렇게 속이 편한지 몰라요.
0: 그럼요.
1: 등을
0: 쓰다듬어주고
1: 해주는 것처럼 찔러주고. 너무 좋아요. 그 느낌이 쫙 올라갔다 쫙. 근데 그게 정말 쫙 풀어주면 하루 그냥 쫙 풀리는 느낌. 근데 등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온몸을 다 해주잖아요.
0: 그럼요.
1: 손도 꽉 잡아주지 풀어주고. 다리 쫙 풀어주지. 그걸 한번 쫙 느끼고 자고 일어나서 샤워할 때는 기상모드 딱.
0: 하루에 뭉쳤던 뭐 모든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삶은 없잖아요.
1: 없죠. 그럴 수
0: 없죠. 또 일을 하고 그렇죠. 네. 특히 뭐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쌓여가는 피로와 그 스트레스 이게 관리가 안 되면
1: 네.
0: 어느 한순간 그냥 쓰러지시는 분들 많아요.
1: 맞아요. 정말.
0: 그냥 뒷목 잡고 쓰러지신다는 게 농담이 아니라
1: 맞습니다.
0: 주변에 60도 안 되셨는데 그러고 그냥 정말 안 좋은 소식이 네네네. 들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요즘은 딱 그런 것 같아요. 건강관리를 너무 잘하셔서
1: 네.
0: 진짜 그 나이로 안 보이시는 분 네. 있는가 하면
1: 저희 둘 같이
0: 너무 네. 네, 저희보다 훨씬 나이 드신 분들도
1: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쭉 들면
0: 네,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소홀히 하시는 분들은 네. 나이에 비해서 정말 60도 안 되는데 뒷목 잡고 쓰러지셔가지고 실려가셨는데 그냥 어떻게 운명을 달리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또 친구분들이나 그런 연락 듣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 그럴 수 있죠. 예.
0: 바로 헬스코리아 매장을 찾아오셔가지고
1: 네네네네.
0: 어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서 마사지 드려놓고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뭐 힘들 때 줄여야 되고 지출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 그러지만 건강을 위한
1: 그렇죠.
0: 내
1: 그건 양보할 수 없습니다.
0: 나를 매일매일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그 비용을 생각하신다면
1: 네.
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혜롭게 현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망설이질 않으시는 거죠.
1: 아니 정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저는 두 번을 최소한 쓰려는 게 저희 루틴입니다. 아침 밤에 하는 게 루틴인데 그렇게만 한다 치더라도 이게 몇 번을 제가 하는 건지 몰라요. 주말에 막 두세 번씩 하고 하니까 그거를 여러분 금액으로만 계산해도 너무 계산이 쉽게 나오거든요. 정말 이 가격에 이렇게 저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건강함을 지킨다는 거는 정말 감사하고 복입니다. 이거를 구매하게 허락해준 우리 내부 장관께도 감사드리지만 그거를 또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헬스코리아 너무 감사드리고 그걸 또 바로 알아채고 산 저에게도 고맙고
0: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너무 잘 사용해 주시면서
1: 그러니까요.
0: 또 디바 사용 꿀팁도 알려주시잖아요.
1: 저는 진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정말 꿀팁들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아마 헬스코리아에서도 잘 생각 안 하셨던 것도 저는 몇 가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0: 저희 사장님 다음으로 정말 후니님이 분석하시면서 네. 하시는 것 같아요.
1: 저는 진짜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네. 와이프가 저한테 칭찬 아닌 칭찬을 하면은 자기가 제가 지금 결혼 17년 차입니다.
0: 네.
1: 제가 결혼해서 산 것 돈 쓴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이건 같아라고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0: 그 말은
1: 자동차를 사든 뭐 하든 항상 좀 혼나거든요. 항상 바보질 한다 혼나는데 디바는 정말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오늘 내일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가서 체험을 해보세요. 그게 디바를 만나셔도 좋고요. 정말 트로이드를 만나도 좋고 정말 뭐 8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몸에 맞는 거 정말 내 집에 맞는 거 보시고 디자인도 보시고요.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왜 저렇게 정말 고품격 음악방송 훈훈한 카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 여러분 헬스코리아로 가서 얼른 체험을 해보시고요. 체험하실 때 아 요거 한번 같이 해보세요. 이거 조그만 거잖아요. 저주파 고주파기 그 뭐지
0: 터치, 터치도
1: 저주파, 고주파기가 아니라 저주파 마사지기.
0: 마사지 마이 마이크로 커런트.
1: 네, 마이크 터치투.
0: 네, 터치투. 요거 가격 너무 좋아요.
1: 지금. 이게 지금 저 출시가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0: 거예요, 네. 진짜로. 그, 왜냐면 저희 또 여기다가 네. 그 패드를 드리잖아요.
1: 아 맞아 맞아. 몸에
0: 그래서
1: 패드.
0: 약간 좀 넓은 면적 관리도 할 수 있고. 요거 네 장이나 드려요.
1: 그거를 패드. 그냥 같이 넣어주시니까.
0: 그 같이 연결해서 본체에 사용을 네. 하시니까 약간 침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기자극을 줄 수도 있고 네. 또 헤드도 다섯 가지 나가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모드도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런 저주파 마사지기들 사용 많이 해보셨겠지만
1: 네.
0: 이 가격엔 절대 만날 수 없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고요.
1: 네네네.
0: 요거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해보세요. 그냥 반하십니다. 통증 여기저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쑤시고 아프고 결리고
1: 손목,
0: 막
1: 발목, 뭐, 무릎,
0: 휴대하기도
1: 어깨.
0: 간편하고.
1: 맞아, 휴대가 그냥 여러분 정말 딱 볼펜 조금 큰 거.
0: 수시로 해야 돼요.
1: 아, 그렇죠. 수시로 그냥 언제 어디서나 이건 이게 또 충전연 단자라서 그냥
0: 가볍고.
1: 어, 가볍고 진짜 저는 처음에 물건을 딱 받았는데 어, 이거 배터리 없는 거네요. 장도 안 되네요.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이 세 가지 모드가 있었나요?
0: 네,
1: 그렇죠. 세 가지 모드를 이제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되는데 저는 두 번째 모드가 좋았습니다만 이름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모드가 좋던데.
0: 약간 조이는 거예요. 어, 그런 거 맞아요. 거. 뭐 망치처럼 그거, 두드리는 것도
1: 근데
0: 있고.
1: 근데 신기하게 이게 제가 손목을 쫙 하다 보면 틱틱틱틱틱 하다가 아픈 지점 가면 딱 와요.
0: 맞아요, 맞아요.
1: 어디를 했을 때 똑같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안 아프고 안 아프고 안 아프고 틱틱틱틱 하다가 딱 아픈 지점 가면 이게 정말 막 찌르듯이 아프거든요.
0: 맞아.
1: 그때 됐다 거기를. 잡았다 거의 딱 몇 초만 되고 있으면. 그렇게 시원해요.
0: 풀리죠.
1: 와 이게 진짜 신기해 이게.
0: 이제 수축 이완을 시키면서
1: 네.
0: 어, 풀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전기랑 가장 비슷한 네네네네. 게 저주파예요.
1: 네네네.
0: 저주파가 들어가서 또 원활하게 이게 딱 뭔가 막혀 있지 않고 우리 몸에 흐르는 그런 전기들도 잘 돌아가게끔 해줍니다.
1: 이게 그 저희가 카이로프랙터 이런 데 갔을 때 쓰시는 네. 그런 거잖아요.
0: 똑같은,
1: 그 똑같은 원리잖아요.
0: 그 가정용인 거죠.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요거 하나 여러분 갖고 계시면요, 진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쓸 수도 있고 주변에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사업, 뭐 직장 동료들 좀 아플 때 야치 내가 바로 한의사다 해서 딱 이게
0: 맞아요.
1: 또 동봉된 그 그림에. 사람 속에 손에 돼 있는
0: 혈자리들,
1: 모든 혈자리가 있더라고요.
0: 저희가 드려요.
1: 이게 너무 좋아. 그거를
0: 네.
1: 탁 보면서 약간 뭐
0: 누르면.
1: 위가 안 좋고 간이 안 좋고 피곤하고 눈이 아플 때 그거를 딱 지압을 해주시면요. 이거는 정말 다른 지압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정말 쉽게 해주시면 물론 댁에서 디바나 이런 카이로아트 딱 누우시면 제일 좋지만 어디 여행 다니시거나 이 근무하시거나 어디 이동 중이실 때는 요거 하나만 딱 있으면 핵심 모드 세 가지를 정말 도우면서 아까 헤드 다섯 가지 주신다고 했고 또 부착형 젤 패드까지 오늘 또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요거는 저는 딱 떠오르는 게 그냥 저는 그 회사 생활할 때마다 하여튼 그 어카운팅 쪽 계시는 여성분들 전부 다 팔목에다가 손목에다 붕대 감고 계시고
0: 중후군,
1: 이거
0: 그렇죠.
1: 어 손목 터널 증후군 디자인 하시는 분들 뭐 컴퓨터 하시는 분은 죄다 여기에 정말 특화인데
0: 그럼 요즘은 꼭 직업이 그렇지 않더라도
1: 네.
0: 우리가 어, 컴퓨터나 이런 작업을 많이 해요.
1: 네.
0: 그리고 손목 많이
1: 손목 많이 쓰죠.
0: 주부들만 해도 우리가 기본 집안일 하는 데 있어서
1: 그렇죠, 그렇죠.
0: 그 이렇게 보호대 같은 거 끼고 막 하시는 분들
1: 맞아요.
0: 그리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손목 많이 쓰시는 뭐 골프를
1: 골프,
0: 하든 테니스를 치던
1: 네.
0: 네,
1: 엘보
0: 그,
1: 같은 거
0: 그렇죠.
1: 네.
0: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비상용처럼 하나
1: 네.
0: 딱 들고 다니시면 너무 좋죠.
1: 이거
0: 가격이 너무 너무 지금
1: 그 지금 가격 얘기했어요.
0: 더 이상 착할 수 없다. 착한
1: 네.
0: 착한 가격.
1: 자, 그럼 들으신 분들 도대체 얼마일까 궁금하신 분들 오늘 정말 출시 특별가입니다, 여러분.
0: 초특가입니다, 이건. 99불.
1: 99불이 여러분 앞에 숫자 없어요.
0: 네.
1: 99불에
0: 부자리입니다.
1: 여러분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갤러리아 몰로 가세요.
1: 글로 가시면
0: 네.
1: 뭐가 또
0: 아, 저희 매장 사실 다 똑같지만 딱
1: 네.
0: 이번 주는
1: 이번 주말까지만
0: 갤러리아 몰은
1: 이번 주말까지만
0: 꼭 방문해 보세요.
1: 토일 오늘 9월 5일, 9월 6일까지 사실은
0: 네.
1: 9월 첫째 주가 지금 1주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말 일요일까지 9월 6일까지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기왕 가시는 거면 사실 가까운데 뭐 오렌지카에 계신 분들은 가든 그룹 가셔도 좋고 뭐 플러튼 부에나팍 가셔도 되지만 LA 쪽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그 올림픽 갤러리아 부츠점을 가시면 조금 더
0: 심한 상품
1: 혜택을 더 푸짐하게
0: 네.
1: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저주파 마사지 터치2가 여러분 특별가 99불입니다. 저는 이거 닥터 마우스랑 그제 터치1도 저는 다 구매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 당시 했던 기억을 하면 가격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근데 마사지 체어 구매하시면서
1: 네.
0: 저희가 기존에 뭐 그라비티
1: 네.
0: 이지바이크 드리고 있잖아요.
1: 네.
0: 요거 다 요거 또 달라고
1: 어...
0: 엔드 터치2
1: 오.
0: 그 제가 준다 그랬다고 하세요.
1: 얼마큼 힘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0: 갤러리아, 갤러리아,
1: 갤러리아 뭐래? 갤러리아, 뭐, 네. 갤러리아 뭐, 지정입니다. 이 다른 데 가셔서 그러면 네. 혹시 하와이 들으신 분들은 안 네. 되고요. 네.
0: 터치 2 마사이체어에 마사이체어 구매하시면 터치 2까지. 아, 근데, 디바도.
1: 아 근데 일단 터치 2를 일단 체험해 보세요. 이건 이게 진짜 네. 방송할 때 해봤는데 진짜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뭐 원도 있었고 닥터 마우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사용법을 너무나 잘 아는데 진짜 운동하시는 분들, 진짜 테니스 엘보, 골프 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특화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 골프 치러 가실 거 할 때 정말 들고 가셔도 되겠다.
0: 그럼요, 너무 좋아요.
1: 아 그러네요.
0: 그리고 손목에 물이 안 가고 가벼워서.
1: 네 그렇죠.
0: 네. 헬스코리아 매장을 가시면. 네. 이런 제품들 건강을 위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매장을 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한 걸음 더 가시는 거예요.
1: 진짜 지금 만약에 앞서 못 들으신 분들 지금 두 번째 1시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 야 뭐지? 그러면 우린 마사지 이것만 보러 가야 되나? 앞에 저희가 노경홍 선생님 다 말씀드렸고요. 네. 태황천재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발마사지 이제 저기 FM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시면 헬스코리아 가시면 필요하신
0: 프로모션.
1: 모든 것들이 정말 특별 프로모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매장을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은데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갤러리 매장이 가장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0: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죠. 네. 마켓 들어가는 1층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1: 네.
0: 여기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벗 선상, 길벗 플라자.
1: 아,
0: 인마학관 덕지 발레비. 그러니까
1: 예.
0: 가세요.
1: 대표번호 213-385-1005번입니다. 아 그럼 아까 제가 자꾸 레이디버그 궁금해서 그런데 그게 무당벌레잖아요 한국말로. 그게 그러면은 갤러리아 그 2층에 옆인 거죠? 그
0: 에스컬레이터 매장 옆에 있어요.
1: 옆에. 그렇죠.
0: 네.
1: 2층 옆에.
0: 네.
1: 1층 아니고 2층 옆에 있습니다.
0: 딱 들어가서 네. 주차장에서 들어가시면
1: 오른쪽으로,
0: 오른쪽으로 꺾으면 네. 에스코리아. 그쵸. 왼쪽으로 꺾으면
1: 레이디버. 아 무당벌레 레이디버입니다. 아 왜냐면 너무 궁금해.
0: 아 우리... 정말 이렇게 약간 명품 스타일 옷들이에요 다. 근데 가격은 너무 합리적이고.
1: 아니 왜냐면 너무 스타일링이 멋있고 좋으시니까.
0: 아, 감사합니다. 또... 레이디버입니다. 네. 레이디버 지금 또 특별한 행사하고 있을 거예요. 가보세요.
1: 네 오늘 김원정 호스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헬스코리아였습니다.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2: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그 주말에 여러분들과 조금 뭔가 좋은 글귀를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유진아라는 시인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유진아 시인 계신데 제목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따뜻한 사람. 한번 짧으니까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제목은 따뜻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데워줍니다. 잘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어지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가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에 듣는 문학, 조금은 무섭지만 아름답기도 하고 또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소원을 빌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내가 아니라 저 벽에 걸려있는 저 그림이 나 대신에 늙었으면 좋겠네.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작품,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작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 어우, 라스네임 성이 와일드요. 굉장히 와일드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상남자네요. 자, 오스카 와일드는 1854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 자체가 굉장히 독특했다고 해요. 작가이면서 시인이자 극작가이고 일단 말을 어마어마하게 잘했다고 합니다. 당시 런던 사교계에서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은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름다움과 예술, 쾌락, 위선적인 도덕 이런 것들에 대해 도발적인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혹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우아하게 말을 좀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그의 인생도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작품처럼 화려함과 추락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작가로는 큰 성공을 거두고 그 사교계의 스타가 되긴 했지만 훗날 동성관계를 둘러싼 재판 끝에 영국 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으로 갑니다. 출소한다면 건강, 명예, 재산을 뭐 다 잃고 1900년도 파리에서 향년 46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렇게 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 인생 자체가 화려한 겉모습, 그런 사회의 시선, 숨겨야 하는 욕망, 파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 작품,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1890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당시 독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퇴폐적인 거 아니야? 너무 비도덕적인데? 비난을 쏟아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수정하고 일부를 보강해서 나중에 책으로 출간하게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날 그의 작품 가운데 유명하게 살아남은 작품은 바로 이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화가, 그림 그리는 화가죠, 바질 홀월드의 작업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바질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그린 작품 중에 가장 뛰어난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모델이 바로 도리언 그레이. 그레이 자식아, 도리언 그레이. 네, 젊고 순수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대요. 요새 막 아이돌 막 한운 이런 느낌의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인데 바질은 도리언에게 거의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본인의 예술의 세계가 달라졌다. 그래서 막 그분을 이제 닮은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바질의 친구가 이름이 헨리 워튼 경입니다. 이 친구가 작업실을 오게 되는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자, 헨리 워튼 경. 이 헨리는요, 굉장히 이분도 매력적이에요. 말도 잘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철학은 조금 위험해요. 왜? 인생은 짧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즐겨라. 도덕 때문에 너의 욕망을 억누르지 말아라. 라는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이 헨리란 분이 존경합니다. 근데 자, 헨리는 도리언을 처음 보는 순간 그의 순수함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언에게 말하죠. 이봐, 젊음은 아주 짧아. 지금은 굉장히 당신은 아름답고 젊지만 언젠가는 너도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눈빛도 흐려지고 젊음은 사라질 거야. 그러니 지금 너가 가진 그 아름다움을 최대한 누리라고. 이 말을 듣기 전까지 두리안은 한 번도 자기가 늙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팍 자기 마음에 큰 씨앗이 하나 들어갑니다. 아, 나도 늙는구나. 언젠간 늙겠구나. 자, 바질이 드디어 초상화를 완성했습니다. 도리언은 그림을 쫙 봅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자기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쫙 남아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순간 헨리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너는 언젠간 너도 늙어. 그 생각이 막 나는데 근데 그림 속에 나는 그대로잖아요. 가만 있어봐. 그림에 나는 영원히 젊어 있는데 나는 늙어갈 수밖에 없네. 그림을 질투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안은 야 잠깐만, 왜 나는 늙어야 되지? 억울하잖아. 저 그림이 늙고 내가 지금 계속 이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렇다면 정말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텐데 라고 무심코 내뱉은 소원. 자, 이렇게 무심코 내뱉은 소원이 앞으로 모든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재밌죠? 자, 얼마 뒤에 도리언은 런던의 한 허름한 극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한 여배우를 만나요. 그 여의 이름은 시빌 베인. 발음 조심하겠습니다. 시빌 베인. 발음 점 하나 붙이면 큰일 납니다. 시빌. 근데 이 시빌은요, 부유한 이렇게 잘나가는 배우가 아니에요. 스타가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극장에서 섹스피어의 작품을 연기하는 젊은 여배우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도리언에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줄리엔 역할을 하고 어느 날은 이모젠도 하고 그냥 도리언은 그녀의 연기에 완전 빠집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빌도 죄송합니다. 시빌입니다. 시빌. 시빌도 잘생기고 돈 많은 도리언 남자에게 빠지죠. 시빌은 그를 이름 대신에 프린스 차밍이라고 부릅니다. 여자 배우도 이 남자에게 푹 빠졌죠. 근데 도리언이 이제 그 여자를 만나면서, 여배우를 만나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헨리와 바질한테 떠벌립니다. 나 이제 결혼할 거예요. 나 이제 결혼해. 그 시빌의 연기를 보면 너희도 놀랄 거야. 가서 봐봐. 도리언과 바질, 헨리가 모두 함께 연기를 보러 갔습니다. 시빌이 무대에 딱 나왔어요. 근데 이상해요. 연기를 너무 못해. 감정도 없고 목소리 톤도 이상하고 모든 게 엉망입니다. 관중들이 재미없고 야유를 붓다가 끝이 나버려요. 도리언은 충격을 받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시빌을 만났죠. 이런 시빌, 이런 시빌, 너 오늘 왜 그랬어? 죄송합니다. 농담하고 싶었습니다. 시빌은 그 도리언을 아주 사랑에 가득 담긴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제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난 당신을 통해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동안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가짜 사랑을 몰입해서 연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 도리언 당신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나니 모든 배우 역할, 로미오와 줄리엣도 다 가짜고 다 가짜예요. 저에게는 당신만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 시빌은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을 한 거죠. 근데 도리언은 어땠을까요?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왜? 도리언은 시빌의 그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시빌이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연기에 빠졌던 겁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사랑을 죽였어. 나는 네가 위대한 배우라서 사랑했단 말이야. 지금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꺼져 시빌. 이런 시빌 가. 시빌은 울면서 제발 시빌 팔려주세요. 제발 돌아주세요. 하지만 도리언은 그녀를 버리고 가버립니다. 도리언이 집에 갔어요. 집에 들어가 초상화를 싹 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그림 속의 입가가 뭔가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착각인가?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림 속 도리언의 입가에 잔인한 표정이 생겨 있습니다. 본인의 얼굴은 그대로인데 그림 속에 얼굴이 잔인한 얼굴로 변해 있는 거야. 그때 도리언은 깨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빌었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악한 행동을 할 때 그 죄가 나의 얼굴이 아니라 초상화에 나타나는구나. 그때 도리언은 두려워합니다. 아, 내가 너무 잔인했구나. 내가 시빌한테 내일 가서 사과해야겠다. 그리고는
그녀와 결혼해서 책임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진 도리언에게 양심이 최소한에 남아있던 거죠. 다음 날 헨리 워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하, 시빌 베인이 죽었지. 시빌 베인이 죽었단 게? 이런 시빌 죽었단 게? 시빌은 도리언에게 버림받은 뒤에 너무 막 가슴이 아파서 극장에서 독극물을 먹고 자살한 거예요. 도리언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어떡하지? 근데 헨리는 다르게 말합니다. 이거 봐. 그냥 비극적인 연극처럼 생각해. 아름다운 여배우가 사랑 때문에 죽었다. 이게 얼마나 예술적인 결말이냐. 이거 이 예술 아니야? 그녀는 예술가답게 배우답게 예술처럼 죽은 거야. 도리언이 조금씩 그 논리에 빠져듭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에 이 시빌의 죽음을 아름다운 비극처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초상화를 바라봤을 때 초상화는 조금 더 추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얼굴은 완벽하죠. 아직까지 도리안은 결정합니다. 좋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는 나의 아름다운 젊음을 누릴 거야. 그리고 나의 늙어가는 나의 모습과 죄는 저 그림이 대신 가져가면 되잖아. 그때부터 도리안은 선을 넘어버린 게 되죠. 자, 도리언은 그림을, 그 초상화를 집 위층에 아무도 쓰지 않는 오래된 방으로 집어넣습니다. 문을 잠궈버리고 열쇠를 숨겨버리죠. 아무에게도 보여주면 안 되니까요. 이제 사람들은 젊고 아름다운 도리언의 모습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요거쯤에서 제가 잠깐 끊고 갈게요, 여러분. 야,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일단 살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삶의 그런 풍파가 있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얼굴인의 관상은 과하다 막 이럴 정도로 얼굴에 사람이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게 행동과 얼굴에 남잖아요. 어떤 죄책감도 느낄 수 있고 남들의 시선도 좀 두려워하게 되고. 근데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의 얼굴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 사람들은 계속 나를, 아, 쟤는 참 잘생겼어, 참 멋진 얼굴이야, 너무 아름다운 얼굴이야, 하, 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순하고 저렇게 정말 잘생기고 조각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도리언은 본인 판단에 완벽한 하지만 위험한 자유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근데 여기서 잠깐, 그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여성분도 그렇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중년의 남성, 요새는 뭐 뭐라고 그러죠, 그 영포티라는 표현을 쓰죠. 영포리, 그 젊어 보이는 행동을 하는 40대를 영포티라고 표현을 하고 하는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거죠. 좀 이렇게 비하하고 40 나이값 못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 40대인데도 불구하고 막 젊은 척하고 어린 척하고 어리게 입고 막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다 뭐 이런 걸 좀 비하 조롱해서 영포티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그 인생이 촥 그게 얼굴에 또는 주름에, 그죠, 눈가에, 그 다음에 눈 속에, 입가에, 코, 인중, 이게 사실 좀 나타나거든요.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그런 관상도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냥 사람을 보면서 야, 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착 보면 착 알아,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면접을 저도 많이 봤지만 제가 또 면접을 많이 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뽑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을 뽑을 때 면접을 하다 보면 그런 약간 촉이라는 것도 있고, 얼굴을 이렇게 싹 뜯어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할 때 눈동자, 그죠, 눈빛, 얼굴 형태, 뭐 입술 형태, 말할 때 입술 모양, 그다음 눈 그 떨림 뭐 이런 거, 뭐 그런 걸 제가 갖고 다 판단할 수만은 없지만 그런 것도 한 몫을 한다는 거죠. 근데 평생 정말 바뀌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 글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남자입니다. 여성분들이랑 뭐 아름다운 분 많지만 남자인데 정말 조각 같고 아름다운 얼굴이다. 연예인분들 중에 공감할 수 있는 얼굴이 누가 있을까요? 일단 저 빼고, 한훈 빼고, 네, 너무 공감하기 힘드니까 그거는 빼고, 뭐 누가 있을까? 뭐 정우성, 장동건, 원빈 이런 느낌일까요? 뭐 차은우, 아니면 뭐 신성우 씨, 아니면 옛날에 신성일 씨, 뭐
뭐 옛날에 그 누구야, 하여튼 뭐 그런 분들, 아니면 뭐 탐 크루즈,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 이런 얼굴일까요? 그런 얼굴을 가졌는데 평생 그 얼굴이야. 와, 늙지도 않고 얼굴이 항상 그 온화한 표정 그대로다.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준비해서 노래 한 곡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평생 젊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쁘지 않겠죠? 뭐 마냥 좋기만 하겠지만. 자, 알파빌이 부릅니다. Forever Young 들으시고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연이어서 우리 문학 가볼게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이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인공이 조금씩 선을 넘고

처음 만난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해요. 도리원과 가까워졌던 사람들이 인생을 망쳤다. 누군가는 사회에서 사라지고 누군가는 명예를 잃고 누군가는 중독과 타락에 빠집니다. 하지만 도리원은 늘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순수하고 깔끔하고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이 그런 나쁜 짓들을 하겠어? 자, 도리원은 가끔 본인이 잠궈놨던 그 2층 방으로 올라가서 그 본인의 초상화를 복원 하는데요.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가에 작은 잔인함이 보였죠.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 초상화 속의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눈빛도 타락하고 입술도 비열하게 뒤틀려 있는 거예요. 본인이 저지른 나쁜 행동 한다 하나가 그림에 새겨져 있는 거죠. 도리원은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만 즐거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괜찮아. 왜?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젊잖아. 거울을 보고 좋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에 그의 그림을 초상화를 그렸던 화가 바질 호월드가 도리원을 찾아옵니다. 바질은 도리원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봐 도리원, 사람들이 자네에 대해 끔찍한 이야기들 하고 있어. 알고 있어? 도리원은 그 남들이 뭐라든 난 상관 안 해. 그지? 바질은 나는 그 소문들을 믿고 싶지 않네. 바질이 처음 도리원을 만나서 그의 초상화를 그릴 때만 해도 도리원의 얼굴과 눈에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바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말이야, 자네의 그 순수한 영혼을 볼 수만 있다면 자네의 진심을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러자 도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정말 내 영혼을 보고 싶어요? 당신 정말 내 영혼을 보고 싶어요? 무섭죠,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내 영혼을 보고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도리원이 바지를 위층으로 데려갑니다. 오랫동안 잠겨있고 아무도 오지 않았던 방. 그 안에 천으로 덮여있는 초상화가 있습니다. 도리원이 천을 촥 걷어들이고 바질이 그림을 보자 그는 너무 놀라서 얼어붙습니다. 이거 내가 그린 건데. 근데 그 그림 속에 있는 남자는 자기가 그림을 그렸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처음 보고 그 순수함에 너무나 황홀했던 그 아름다운 도리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초상화 안의 얼굴은 늙었고요, 추하고 잔인하고 타락한 그런 얼굴의 도리안의 초상화입니다. 바질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떻게 아이고야 와. 이 뒷골 와. 그리고는 그때 알아차린 거죠. 이 그림이 진짜 도리원의 영혼이었구나. 이게 진짜의 도리원의 모습이구나. 근데 바질은요, 도리원을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 도리원, 아직 늦지 않았어. 자, 우리 기도하자. 응? 자네는 다시 선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 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도리원에게 그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근데 도리원은 그림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갑자기 바질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 야, 이 그림을 만든 처음에 그린 사람이 누구야? 이 그림 당신이 그렸잖아. 자기가 타락해서 그림이 변한 건데 그림을 그렸던 바질을 욕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그리고 그 도리언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도리언은 옆에 있던 바질, 화가 바질을 공격합니다. 위아래, 위아래. 꼬마해라, 마이 묵다이가. 칼에 찔린 바질은 죽습니다. 꼬마해라, 마이 묵다이가. 도리언을 가장 순수하게 사랑했고 그의 아름다움을 알아채고 그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남긴 사람, 그 사람 화가 바질을 자기 손으로 죽인 겁니다. 자, 도리원은 시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옛 친구들을 협박을 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초상화를 다시 봅니다.

초상화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초상화 속에 자신의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제는 초상화 속의 얼굴이 단순히 늙어가는 게 아니라 살인자의 얼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녀 기억하십니까? 이 시빌, 이런 시빌 베인, 그 여배우, 안타까운 죽음을 했던 시빌 베인, 그에게는요, 그녀에게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소설에 오빠가 나와야죠. 이름은 제임스 베인. 제임스는 예전부터 동생을 버리고 죽음으로 만들었던 남자를 찾아서 복수하겠다고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빌이 도리언을, 도리언, 내 사랑 도리언 이렇게 불렀던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프린스 차밍, 마이 프린스 차밍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제임스는 도리언의 이름을 몰라요. 정체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알아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도리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빠가. 그리고는 총을 겨눕니다. 내 동생을 죽인 놈이 바로 너지! 도리언은 순간 기지를 발휘합니다. 잠깐만요. 당신 동생이 죽은 게 몇 년 전이라고 그랬죠? 그 18년이야. 18년 전에 죽었어. 도리언이 얼굴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자, 내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아름다운, 정말 잘생긴 20대 초반의 얼굴이죠. 제임스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도리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당신이 말하는 그 살인자라는 남자가 나야라면 이렇게 젊겠어요? 나처럼 이렇게 젊은 20대 얼굴이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젊은데?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18년 전에 당신 여동생이 죽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말이 돼요? 제임스는 어? 이 사람이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왜? 이렇게 젊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젊음이 도리언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중에 제임스에게 알려줍니다. 저 사람 맞다 몇 년 지나도 안 늙는다 카이. 저 맞아 얼굴 그대로 간다 저. 20년 전에도 저 얼굴 그대로 간다잉. 정말 맞다. 니 놓친 기다. 그래서 제임스는 아이씨 날 죽였구나. 다시 도리언을 추적합니다. 자, 그때부터 도리언은 무서워진다. 왜? 제임스가 자기를 추적하고 쫓아다니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밖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자꾸 쫓아오는 거 같고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막 무섭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그죠? 이제 자기가 그런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냥을 나갔는데 우연한 총격사고로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을 보니까 제임스 베인. 야, 이게 웬일이야?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혼자 그냥 죽었네? 이게 웬일? 아싸! 아싸 가오리! 나이스! 그는 또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도리언은 어느 순간 생각합니다. 야, 내가 그동안 좀 너무 못되게 살았나?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골에서 만난 한 순진한 여성을 유혹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래, 난 착한 일을 했어. 나 이제 그림이 좋아졌겠지? 초상화가 다시 얼굴이 좀 좋아졌겠지? 라고 기대하면서 초상화를 탁 확인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초상화의 얼굴이 더욱더 위선적인 표정으로 변해 있습니다. 왜일까요? 도리언이 그 순수한 시골 여성을 놓아준 이유가 정말 도리언이 착하고 순수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순수한 선의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착한 짓을 하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자기 만족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초상화는 그 선한 행동, 결과죠. 선한 결과에 대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크, 초상화 똑똑해. 도리언은 점점 초상화를 증오하게 됩니다. 야, 이 그림만 없으면, 요것만 없으면 나의 그 추악한 과거도 없어지지 않을까? 바질의 죽음도, 시빌의 죽음도,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죄 다 이 초상화와 함께 사라지지 않을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그림이 나의 양심이다. 그렇다면 양심을 없애면 되겠지. 그리고 바질을 죽였던 그 칼을 집어듭니다. 그리고는 초상화를 향해 그 칼을 찌릅니다.
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
음성이 들립니다. 하인들이 위층으로 뛰어올라갑니다. 문은 잠겨있죠. 하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벽에는 초상화가 걸려있는데 놀랍게도 그림 속 도리안은 다시 젊고 아름다운 원래의 초상화 모습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무엇이 있느냐? 한 노인이 죽어 있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 흉측하고 타락하고 끔찍하게 늙어있는 남자. 사람들은 처음에 누군지 못 알아봅니다. 근데 손에 낀 좋은 반지, 멋진 반지를 보고서 확인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리언 그레이. 자, 도리언은요 평생 그림이 자기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었죠. 그 그림은 죄를 대신 짊어진 게 아니라 도리언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봐,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도리언은 그것을 보면서 반성하기보다는 그냥 숨기고 부인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천을 덮고 세상 사람들에게 숨긴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본인의 양심 자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을 죽이려고 칼을 찌르는 순간 결국 죽은 것은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도리언 그레이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원한 젊음을 원했다? 영원히 아름답고 싶었다? 뭐 사실 그것만 봤을 때는 그거는 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악, 나쁜 악은 아니죠. 누구나 늙기 싫고 누구나 건강하고 싶고 누구나 좋은 모습을 평생 유지하고 싶을 테니까요. 진짜 문제는 자기 행동에 대가가 없어야 한다. 자기 행동에는 대가가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 왜? 즐거움은 내가 갖지만 그에 대한 결과 또는 행동에 대한 대가, 책임은 내가 아닌 그림이 가져가라. 난 모르겠다. 욕망은 내가 누리고 죄책감은 그림이 가져가라. 글쎄요. 현실에서 이런 생각들을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무도 모르겠지. 이건 뭐 나 하나 한다고 누가 알겠어? 아니 뭐 보는 사람 없잖아. 경찰 없잖아. 안 들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슬쩍 하는 거 아무도 모르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이미지는 상관없잖아. 자, 여러분, 도리언에게는 초상화가 있었죠.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는 얼굴과 혼자 있을 때 얼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헨리 워튼이라는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 인물이 처음에 도리언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너가 지금 아무리 잘생기고 아름답고 젊어도 너도 언젠간 늙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도리언에게 얘기를 했죠. 젊음을 즐겨라. 욕망을 억누르지 마라. 왜? 그는 그런 모토를 갖고 살았으니까. 인생은 쾌락을 위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도리언에 했으니까 사실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취한 사람은 도리언 자신이었습니다. 여배우 시비를 벌인 것도 도리언, 바지를 죽인 것도 도리언, 타락을 선택한 것도 본인 도리언. 그래서 이 작품은요, 이 독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나쁜 영향을 준 사람과 실제 행동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책임이 큰 것인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죠. 아, 자녀분들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있을 때 뭐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좋은 친구들 만나야 된다. 좋은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게임들, 아이들 많이 하는 게임들의 폭력성, TV에서 나오는 그런 폭력성이라든가 선전성 이런 것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도 많은 말들이 많은데 과연 그런 영향을 준, 나쁜 영향을 준 사람 또는 미디어, 그런 주변의 환경들이 잘못한 게 더 책임이 큰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행동한 사람이 책임이 더 큰 것이냐. 저는 어쨌든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미디어든 어떠한 뭐 주변 사람 환경에 처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후천적인 거겠죠. 선천적일 수도 있고요, 물론.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실제 어떤 행동, 액션을 한다는 건 본인이잖아요, 어쨌든. 왜 주식하는 것도 이런 얘기 많잖아요. 주변에서 아무리 주식 고수네, 뭐 주식 귀신이네, 뭐 어쩌네.
이건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이건 너만 알려주는 건데 우리만 아는 건데 이러면서 뭐 주식 정보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주식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좋은 소식을 줬어. 내가 거기다가 뭐 100이라는 걸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게 막 올라서 만, 10만, 100만, 1000만이라는 수익을 얻었어. 그러면 제가 그 수익을 준 사람에게 야 너 덕분에 내가 100에서 1000만을 얻었으니 500만 가져가시게 이런 사람 거의 없죠. 거의 없을 겁니다. 반대로 내가 100을 투자했는데 반토막 나서 50밖에 안 남았어. 너 내가 인마 너 때문에 막 반토막 나서 50 물어내 자식아 이런 사람 많아요. 그죠? 책임을 자꾸 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쨌든 아무리 주식 방송을 보든 누가 옆에 하든 그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주식을 구매했던 뭐 했던 하신 행동에 그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환경이 뭐가 됐든 당연히 그런 환경에 처해진 사람에 대한 것도 다 봐야 되고 생각해야겠지만 일단은 그냥 굳이 흑백을 고르라면 행동한 사람이 조금 더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크게 세 명의 인물을 얘기해 볼게요. 바질, 헨리, 도리언. 바질 요 세 명이 도리언 안에 있는 세 가지 양심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질은 어떻게 보면 양심이죠. 마지막까지 그에서 선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기도하자고까지도 했죠. 헨리, 헨리는 유혹입니다. 뭘 그렇게 살아? 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인생은 쾌락이야. 뭐 평생 젊을 줄 알아? 젊었을 때 즐겨. 이런 게 헨리였죠. 그 가운데가 도리언. 양심과 유혹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런 아주 나약한 인간이 바로 도리언이었죠. 처음에는 양심에 가까웠겠지만 점점 헨리의 말을 따라 타락하고 결국에는 자기 양심마저 칼로 찌르게 됐던 그런 도리언. 처음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부도덕하다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말은 도덕적이죠. 도리언은 결국 죄의 결과에서 도망칠 수 없었고 어딘가의 흔적은 남아있었고 어디에? 초상화에. 결국 그 결과를 본인이 받아들여야 했던 겁니다. 그쵸. 그 그레이의 초상,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여기에는 분명히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이 도리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세월을 피어가고 늙지 않고 항상 아름다운 그의 얼굴을 봤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집의 위층에 잠긴 방에는 하루하루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괴물처럼 변하는 초상화가 있다는 것을. 요 작품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건 한 문장이 이렇게 되겠죠. 사람의 얼굴은 속일 수 있어도 본인의 양심까지 속일 수는 없다. 그죠?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그려놓은 초상화를 볼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 그 모습을 그대로 초상화로 만들 수 있다면 그 그림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도리언처럼 천으로 가리고 문을 잠궈서 숨겨야만 할까요? 지금 나의 모습을 남긴서 그대로 초상화로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오늘 함께한 문학은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었습니다.

네, 이승철의 말리꽃 들으셨습니다. 아, 이 왠지 저는 이 초상화 얘기를 하면서 이 이승철 씨 말리꽃 음악이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네, 저만 그런 건가요? 자, 아무튼 오늘 하루에 듣는 문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소설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문학 한 번쯤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 웃고 떠들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과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어떻게 오늘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고품격 음악 방송 훈이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고요. 남은 주말 건강하시고 아주 그냥 행복하시고 즐거움이 많은 그런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훈이훈이 한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크엔드 수다 로빈입니다. 예이! 레이벌데이 롱 위크엔드의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싸라비오! 월요일까지 쉬는 날이에요. 아, 그런데 혹시 월요일에도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깨방정을 떨었죠. 죄송해요. 혹시 월요일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 로빈이 특별히 더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월요일까지 푹 쉬시는 분들은 혹시 어떤 계획 세우셨어요? 여행 계획 세우셨어요? 아니면 이번 연휴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내일 3일 동안 집에서 푹 쉬는 계획이신가요? 저는요, 진짜 지난달부터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아, 레이벌데이 연휴에 3일 동안 도대체 뭐 하지? 딱히 뭐라고 할 건 없어도 어디든 가고 싶고요. 집에만 있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억울하고요. 갑자기 주어진 그 하루 더의 시간이 이렇게 큰 의미일 줄 몰랐어요. 그 하루를 어떻게 알차고 당차게 보내야 좋을지 진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보너스 하루의 의미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이번 연휴에 뭐 하실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다들 뭐 딱히 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책에서 본 건데요.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자꾸 이게 맞나? 아, 이거 말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약간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다요. 초보에서 고수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경험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상황 전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굳이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답이 떠오르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관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처음부터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선택을 경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경험이 되는 거고요,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건 역시도 경험이 됩니다. 레이벌데이 롱 위크엔드,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하든 그 순간만큼은 최고로. 저 로빈도요, 오늘은 연휴인데 뭐 하나 너무 완벽한 계획 세우려고 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이 되는 대로 알차게 잘 놀아보겠습니다. 레이벌데이 연휴에 기분 좋은 토요일 아침 위크엔드 수다 이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즐겨보시는 오락 프로그램이나 혹시 드라마 있으신가요? 요새 드라마 뭐 재밌어요? 저는 딱히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또 드라마보다는 오락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거의 다 보는 편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주말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정말 거의 다 봅니다. 뭐 나 혼자 산다, 냉장고를 부탁해, 놀면 뭐하니, 전지적 참견 시점 등등 그런 오락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지난주에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오락 프로그램을 정말 의미 있게 봤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주말이면 그냥 습관처럼 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연예인들의 하루를 매니저나 또 그 연예인의 친구의 시선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평소에는 젊은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주에는 아주 반가운 분이 등장을 하셨더라고요. 바로 82세 배우 선우용녀 선생님이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선우용녀 선생님 하면 어떤 모습 떠오르세요?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순풍선 부인과 그 대사 빡 치시는 그런 활발한 목소리, 그리고 항상 밝고 에너지 넘치고 화려한 옷에 액세서리도 진짜 멋지게 하고 나오시는 그런 이미지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방송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그냥 그렇게 밝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선우용녀 선생님은요, 과거 뇌경색을 겪으셨고 젊은 시절에는 영양실조로 쓰러질 정도로 일에 매달려서 사셨다고 해요. 당시에는 정말 본인의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너무 중요했고요.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은 뒷전이 돼버린 거죠. 어느 날 촬영 중에 갑자기 대사가 잘 나오지 않고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한쪽 팔에 힘이 쭉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으려고 하는데 한쪽 팔이 올라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아차 싶으셨던 거죠. 내가 그동안 정말 나를 너무 함부로 했구나. 그 일을 겪고 나서 선생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본인의 몸을 아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이후부터 건강관리를 정말 꾸준히 하면서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재활과 건강관리 루틴을 이어오시고 있대요.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고 혈압과 혈당도 체크해서 기록을 하시고요. 선생님의 아침 풍경이 참 산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물을 한 잔 드시는데 그냥 물만 이렇게 벅벅벅 드시는 게 아니라 물을 받는 그 잠깐의 시간에 발 뒤꿈치를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몸을 깨우기 시작을 하고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면서도 그 틈새에 또 약간의 스트레칭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제철 과일과 요거트 등으로 챙겨 드시는데 음식을 드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맛있다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똑같은 사과 하나를 먹어도 아 이게 몸에 좋으니까 먹어야지가 아니라 맛있다 그렇게 먹는 즐거움을 제대로 느끼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또 드리냐면요, 저는 아침에 사과가 좋다니까 먹어야지 그냥 억지로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달디 단 사과 뭐 슈가비 뭐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그게 약인 거예요. 사과에 그 좀 사과가 쉴 수도 있잖아요. 좀 새콤달콤 해야 또 사과의 맛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아, 아침 사과 좋다니까 그냥 먹어야지. 그렇게 먹으니까 그게 맛있겠어요? 세상 맛없죠?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진짜 로빈 이런 못 써. 이렇게 귀한 과일을 먹으면서 아침에 눈 떠서 먹는 이 귀한 과일 한 쪽을 먹으면서 이렇게 투정되면 못 써. 제가 정말 느꼈거든요. 아, 그리고 또 선생님은요, 외출하시려고 단장을 다 마치고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용녀 화이팅! 이렇게 응원을 하더라고요.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교과서구나 그렇게 싶었어요. 그리고 또 외출할 때는 또 얼마나 멋지게 차려 입으시는지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액세서리를 하고 본인을 더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 과하게 막 주렁주렁 이렇게 치장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리게 딱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 이유도 저는 참 좋았어요. 아니, 나를 위해서 예쁘게 입고 예쁘게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내가 예쁘게 하려고 다 그런 거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 더 몸에 긴장은 오게 되고 삶의 활력이 조금은 생긴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가요. 호텔 뷔페를 혼자 가시는 걸 좋아하신대요. 주 2회 정도 가실 만큼 뷔페를 즐기시는데요. 그냥 단순히 많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골고루 그렇게 드시면서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으시대요. 젊었을 땐 남들 보기에는 화려한 배우였지만 실제로는 본인은 너무 힘들게 살았고 가장의 책임을 하면서 자신을 너무 아끼지 않았다가 뇌경색도 겪고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도 하면서 비로소 깨달으셨다고 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헌신짝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에게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셔서요. 혼자 뷔페도 가고 예쁘게 옷도 입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더 대단한 거 뭔지 아세요? 혼자 운전해서 전국 일주를 하셨대요. 82살이시거든요. 82살이라는 그런 연세에도 삶을 스스로 즐겁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고요. 저 정말 본받고 싶었습니다. 유쾌하고 밝고 건강한 삶의 시작은 다름 아닌 바로 나에게서부터입니다.

0: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0: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0: 고려가요 청산밀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0: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0: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일상생활 속에서요 은근히 헷갈리는 것들 좀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매일 하는 일인데도 갑자기 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요 양치질 할 때 치실을 먼저냐 워터픽을 쓰느냐 양치를 쓰느냐 치실 워터픽 양치질 뭐가 순서가 제일 맞냐 뭐 맞고 틀리고가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살짝 궁금해진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치실 항상 먼저는 하죠. 기본적으로 치아 사이에 끼어있는 음식물이나 뭐 플라그 먼저 이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저는 워터픽을 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샥 쏴대고 그 다음에 양치질 하는데요. 이게 순서가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세요? 치실을 하고 양치를 하고 워터픽을 쓰는 게 맞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다음에요. 양치 후에 물로 몇 번을 얼마나 헹궈야 할까요? 우리 어릴 때는 양치하고 나면 입안이 막 뽀드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을 한 컵 받아서 계속 몇 번씩 헹구고 그런데 요즘에는 또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 성분 때문에 너무 여러 번 헹구지 않는 게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치하고 나서 물로 입안을 막 몇 번씩 헹구는 것보다는 적당히 뱉어내는 방식이 좋다는 의견도 있고 너무 헹궈내지 않으면 구취의 원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위크엔드 수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치과 선생님 계시면 답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샤워할 때 머리부터 감아야 하느냐 몸부터 씻어야 하느냐 이거는 뭐 약간 심리 퀴즈 할 때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보통 머리부터 감지 않나요? 물 틀고 고개 숙여서 머리 감고 컨디셔너 좀 묻혀놓고 그 사이에 몸 씻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몸부터 씻고 마지막에 머리를 감아야 샴푸나 린스가 몸에 묻으니까 또 몸을 씻어내야 되니까 머리는 맨 나중에 감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설거지 할 때요 그릇을 물에 불려놓고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바로 씻는 게 좋을까요? 바로바로 설거지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오히려 많으실걸요? 저도 조금 바로 하는 편이에요. 물 마셨던 컵도 그냥 바로바로 치우는 편인데 왜냐하면 제가 뭐 부지런하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나중에 진짜 하기 싫잖아요. 싱크대에 뭐 쌓여있으면 그거는 조금 나중에 더 많이 하기 싫어지니까 그냥 그때그때 해치우는 게 그리고 또 싱크가 항상 깨끗하면 또 보기에도 좋잖아요.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릇에 물 좀 담아놓고 좀 불려놓은 다음에 나중에 다 몰아서 한꺼번에 확 설거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가 맞고 틀리고는 없죠. 뭐 사실. 그리고 또 있어요. 계란을 씻어서 냉장고에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넣어도 상관없을까요? 깨끗하게 한번 씻어서 냉장고에 넣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넣어도 상관없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 계란은요. 보관 전에 물로 씻는 게 그렇게 뭐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계란 껍데기에는 자연스럽게 보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씻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계란 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닦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닦으면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삶는 것보다 이 물로 닦아낼 때 그 온도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계란을 삶는 중간에 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란을 삶을 때는 한번 좀 닦아내는 편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빨래 이야기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빨래할 때 수건이나 일반 옷을 같이 빨아도 될까요? 사실 뭐 빨래 양이 많지 않으면 같이 돌려

와슈에서도 보면은 조금씩 다 구분돼서 빨래 돌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뭐 양말 입은 양말, 뭐 수건이면 수건, 그렇게 다 구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빨래 돌리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과일. 과일 마켓에서 사오자마자 씻어서 보관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보통은 그냥 드시기 전에 닦게 되잖아요. 미리 근데 다 씻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미리 한번 이렇게 프리워시 하고, 그 다음에 드시기 전에 한번더 씻고 먹기. 대부분의 과일을 저도 당연히 씻어서 먹는데요. 저는 사과는 안 씻어요. 왜냐하면 사과는 껍질을 칼로 벗겨내고 먹기 때문에 굳이 안 씻어도 될것 같더라고요. 사과 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저는 껍질을 다 깎아내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는 안 씻고 껍질을 벗겨내고 먹는다. 약간 조금 이상한 잔말이. 그리고요, 냉장고에 음식 넣을 때 뜨거울 때 바로 넣는 게 좋을까요? 식혀서 넣는 게 좋을까요? 밥은 뜨거울 때 소분을 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나중에 데펴서 드실 때 거기다 얼음 하나 놓고 데피시면 정말 금방 한 밥처럼 맛있어지거든요. 밥은 뜨거울 때 소분을 해서 냉동실에 넣는 게 맞고요. 국이나 찌개 같은 거는 한 소끔 식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쏭달쏭 우리 일상 속에 은근히 헷갈리는 살림 이야기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0: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수정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1: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2: 99센트부터라고요?
1: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3: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수정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1: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기.
4: 지금 맥도날드에서 완전히 새로운 음료들을 만나세요.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 그리고 톡톡 터지는 보바가 들어간 맹고 파인애플 리프레셔. 매 순간에 어울리는 얼음처럼 차가운 음료들을 즐기세요. Refreshers contain caffeine.
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5: 중국계 미국인은 베라 왕 디자이너인데요. 최근에 7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SNS에 자신의 생일 파티를 공개했는데요. 야, 사진 속 베라 왕, 허리 아래로 주름이 잡힌 하얀 홀터넥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이 홀터넥 드레스 아시죠? 뒤에서 보면은 상반신이 거의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보면 뭐 20대로 보입니다. 정말 앞모습도요, 글쎄요, 보정을 조금 했다 쳐도 30, 40대 이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베라왕 1949년 6월생 맞습니다. 네, 패션 잡지 보그의 에디터로 시작해서 랄프 로렌에 합류했고요. 40세에 자신의 브랜드인 VW 베라왕을 만들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 미셸 오바마 등 많은 유명인사가 그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패션계에서 성공한 그는 사실 이 성공뿐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로 70대 후반이라고 믿기 어려운 외모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사는 게 건강을 위한 최고의 해독제다라고 말이죠. 네, 바쁘게 살면 새로운 자극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이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활력을 높이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정말 실제 자신의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면은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감소는 체내 염증을 억제해서 각종 질병의 가능성을 낮추게 됩니다. 노화를 막습니다. 이와 관련한 독일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봐도 평균 연령 64세인 5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스스로 느끼는 나이, 스트레스 수준, 일상활동 수행 능력 등의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스스로가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역시 활동적이라는 사실, 다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게 되는 순간은 뭔가 예전의 나와 다르다고 느껴질 때, 그 가운데 활동성이 줄어드는 것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다시 일을 찾기 어렵다면 운동이라도, 취미 활동이라도 꼭 하셔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위크엔드 북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사이토 다카시의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산 책인데요. 그래 뭐 인생관을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도대체 궁금하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 사이토 다카시는 50대부터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50대가 되면 몸도 달라지고 사회적인 역할도 달라지고 가족관계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이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몸이 진짜 달라지잖아요. 체형도 달라지고 또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기력도 딸리고 사회적인 역할을 봤을 때에는 회사에서는 안정권에 속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슬슬 은퇴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죠. 가족관계는 또 어때요? 이제 자녀들이 슬슬 제짝들을 만나서 새 가정을 만들고 그들만의 가족이 이제 또 저의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때쯤 이제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바꾸라는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요.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자. 아무리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위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성적을 신경 쓰고 직장에서는 승진 혹은 인정,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와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애쓰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전히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는요 이런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요. 다만 남의 평가가 내 행복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면 좋은 거고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 삶의 가치까지 작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겠다.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두 번째는요. 자존심보다 편안함을 선택하자.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수록 결국 마음이 불편한 건 우리 자신이잖아요. 저자는 50대 이후에는 자존심을 무조건 지키려고 하기보다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그냥 웃고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해치는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되 별것 아닌 일로 마음을 소모하지 말자는 거죠.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요. 큰 꿈보다 오늘의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자. 이거야 뭐 말 안 해도 어떤 느낌의 말인지 아시잖아요. 50대 이후에는 너무 먼 미래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아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우리의 일상을 실제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나중에 해야지 미루는 게 아니라 좋았어 당장 한번 해보자. 네 번째는요. 인간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 이 말은 진짜 많이 공감해요.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도 많이 만나야 하고 모임에도 되도록 빠지면 안 되고 누구누구와도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어릴 때 부모님께 그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두루두루 다 둥글둥글하게 순둥순둥하게 두루두루 다 잘 지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는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굳이 애쓸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나를 계속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만나고 돌아오면 기운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늘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조금은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내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그냥 웃음이 나는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관계가 더 소중해지는 50대입니다. 친구가 꼭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몇 명이면 50대의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50대에는요,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여행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요, 비교를 멈추면 인생이 편안해진다. 50대가 되면은요, 이런저런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어머머, 누구는 벌써 은퇴했대. 아니, 그 옆집 누구는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대.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었대. 아이고, 누구 자식은 의사가 됐다더라. 누구 자식은 판사가 됐다더라. 아니, 누구누구는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닌대. 크루즈를 몇 번을 갔다 왔는지 모른대. 그런 얘기들을 주위에서 듣다 보면 솔직히, 나는 뭐하고 살았지? 나는 여행 어디 갔다 왔지? 나는 몇 살에 은퇴를 해야 되나? 나는 집 없는데? 뭐 이렇게 좀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르고 살아온 사정이 다르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다릅니다.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해서 누가 더 잘 살았는지 굳이 점수 매길 필요 없잖아요. 50대 이후에는 남과 경쟁하는 삶에서 벗어나서요, 내가 만족하는 삶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삶, 남들이 멋지다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삶, 이제는 그거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마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 나에게도 좋은 것을 해줘야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 먹고, 입고 싶은 옷도 입고, 가고 싶은 곳도 가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쉬고 싶을 때는 편하게 쉬고,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으니까요. 앞서 우리 얘기했던 선우영녀 선생님의 생각이 이런 거였잖아요.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라는 책은요, 50대가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부터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라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오늘의 작은 행복을 누려보자. 50부터 인생관을 바꾼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되라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잘 살아온 나를 조금 더 아껴주고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갈 나를 조금 더 소중하게 대하자, 뭐 이런 저자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위크엔드 북스토리, 오늘은 사이토 다카시의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라는 책 소개였습니다.

위크엔드 수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 거기에 삶의 가장 큰 영광이 존재한다. 넬슨 만델라의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캔버스와 같다. 가능한 많은 물감을 거기에 쏟아부어라. 데일 카네기의 말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처음부터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여러 색깔을 사용해보고 실수하면 덧칠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색이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캔버스에는 정해진 색깔만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취미도 배워보고 가보지 않은 곳에도 가보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평소 하지 않던 일도 과감히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한 군데 머물면 한 페이지만 읽는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문화를 만나고 내가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됩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새로운 책 한 권을 읽는 것도 새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내 인생의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기는 일입니다. 늘 같은 생각, 같은 생활, 같은 사람들 속에만 머물다 보면 세상이 그게 다 전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인생의 페이지는 내가 움직이는 만큼 더 많이 펼쳐집니다. 큰 성공은 작은 성공을 거듭한 결과이다. 크리스토퍼 몰리의 말입니다. 우리는 큰 성공을 생각하면 대단한 목표부터 떠올립니다. 그것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하나 둘씩이라도 쌓이면 어느 순간 큰 변화가 오겠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부터 우리 도전해봅시다.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뚫고 나가는 것이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말입니다.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대화, 해결해야 할 문제, 미뤄둔 결정.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문제를 없애는 첫 걸음은 정면 돌파,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을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돌부터 드러낸다. 공자의 말입니다. 큰 바위를 한 번에 옮기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막막하죠. 하지만 작은 돌 하나씩 치우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이 생깁니다. 계속 화를 내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그 석탄에 대는 것은 자신이다.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힘들게 해주고 싶잖아요. 골탕 먹이고 싶잖아요. 따주고 싶고 한마디 콱 쏴주고 싶고 상대방도 똑같이 속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때요?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정작 힘든 사람은 본인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 화를 계속 들고 있어야 하지? 내 마음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은 레이벌데이 롱 위크엔드의 토요일 아침답게 이번 연휴에 뭐하지?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여행을 떠날까? 가까운 곳에 드라이브를 가볼까? 맛있는 걸 먹으러 갈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푹 쉴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도 계획이고 늦잠을 자는 것도 계획이고 뭐가 됐던 그 모든 것이 아주 좋은 연휴의 사용법 아니겠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명언처럼요. 인생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요.
큰 성공은 작은 성공을 하나씩 쌓아가는 결과라고 하죠. 그리고 화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내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위크엔드 수다 우리 패밀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레이벌데이 롱 위크엔드 보내시고요. 이후에도 이어지는 저희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 더욱 알찬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가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청탁 의혹이 뜨겁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였던 김 후보자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문자가 포착된 이후 사안이 폭발적으로 커졌는데요. 그 문자의 당사자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4: 예, 서영교입니다.
3: 네, 또 이른 아침에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4: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네. 시작 말씀부터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3: 아, 어떤 점인데요? 지적해주세요.
4: 예, 저에게 보낸 문자를 잘 보면
3: 네.
4: 이승원 간사가 저에게 보내온 문자를 잘 보면 그 기사를 처음 쓴 기사 안에도 이 내용이 청탁이나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잘 들어있습니다.
3: 네.
4: 자세히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3: 네.
4: 이것은 뭐 부정청탁이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더 잘 드러나 있고요.
3: 네.
4: 그리고 제가 먼저 그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물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와중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3: 네. 근데 예. 후보자가 왜 위원장님께 송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걸까요?
4: 그 내용 문자를 보셨습니까?
3: 읽어봤어요. 네.
4: 그렇죠.
3: 네.
4: 그런데 위에 내용은 이런 내용이 부정한 청탁이나 이런 게 아니었고
3: 네.
4: 그래서 기소유예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쓰면서 송구하다라고 쓰시잖아요.
3: 네.
4: 그럼 제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무턱대고 공격을 하니까 제가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저에게 했습니다.
3: 네.
4: 그리고 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보낸 것 같아요.
3: 네.
4: 그 문자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문자가 있고 거기에 송구하다는 건 그 김승원이라고 하는 후보자가 겸손합니다.
3: 네.
4: 제가 위원장이고
3: 네.
4: 저희 법사위 간사셨잖아요.
3: 네.
4: 일을 아주 잘하고 모든 일에 겸손하고 꼼꼼하고 예의 바르고
3: 네.
4: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 네.
4: 네.
3: 김승원 후보자가요. 이 사건은
4: 네.
3: 부정청탁이 아니라 민원처리다. 그래서
4: 네.
3: 기소유예 처분도 부당해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건이다. 라고 주장을
4: 예.
3: 하지만
4: 예.
3: 지금 각종 문자, 녹취록 보면은요.
4: 네.
3: 여러 가지 이게 청탁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4: 네.
3: 청탁 문자 내용과 함께 김 후보자가 후원금 계좌까지 보냈잖아요. 그 결국에는 돈을 받으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4: 앵커님.
3: 네.
4: 정치인은 후원금을 합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3: 합법적으로 받아야죠. 당연히.
4: 그렇습니다.
3: 네.
4: 그리고 선관위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내면
3: 네.
4: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해줍니다.
3: 네.
4: 그래서 정치인들은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문자도 보내드립니다.
3: 네.
4: 그러면서 의정보호를 같이 보내드리죠.
3: 그렇죠.
4: 국민들께 일 잘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깨끗한 정치 후원금으로 지원해 주시면 나라에서 세액 공제해드립니다. 대신 이런 정치 후원금으로 국민께 문자도 보내고 의정보고도 하고
3: 네.
4: 활동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3: 네.
4: 정치 후원금 계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3: 네.
4: 그런데 김승원 의원은 당시에 일 잘한다며 정치 후원금이 기본적으로 다 찼다는 거 아닙니까?
3: 네.
4: 그래서 정치 후원금을 더 넣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3: 네.
4: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목적이다. 이렇게 왜곡시키는 그 검사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아니 그 문자를 검사가 보낸 게 아니고 어쨌든 김승원 의원이 보낸 거는 맞잖아요. 돈 후원할게요. 그랬더니 후원 계좌 보내준 거는 돈 받을 의도가 있었고 그럴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4: 김승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봤습니까? 후원한다고
3: 후원
4: 하면 후원 계좌는
3: 네.
4: 홈페이지에도 띄워놓고
3: 그렇죠.
4: 페이스북에도 띄워놓고 다 있는 겁니다.
3: 네.
4: 그러면 그냥 제가 보기엔 절차일 뿐이지
3: 네.
4: 그것을 돈을 받을 목적으로 라고 이야기해서 계좌를 보냈다. 그럼 그건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3: 네.
4: 그것은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다.
3: 네.
4: 그리고 기본적으로 후원금도 다 찼다. 그 후원금이 다 차지 않아도 정치인들은 충분히 활동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그냥 하나의 절차일 뿐이지 돈을 받을 목적으로 그리고 뭔가를 도와준 대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엮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걸로 3년 동안 검사가 11명이 투입돼서 털었다는 거 아닙니까?
5: 네.
4: 그리고 이런 내용이 어떻게 흘러나가가지고 이런 수사 기록이 어떻게 흘러나가서
5: 그러니까요.
4: 한동훈 의원이 또 들고 네. 흔들어댄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3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검사가 11명이 투입돼서 아마 수도 없이 압수수색 당했을 겁니다.
5: 네.
4: 그래서 그런 문자도 나왔을 것이고요.
5: 네.
4: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이건 그냥 정치인들의 행위 중에 하나.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잘 엮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 청탁을 김승원 의원이 말 그대로 전달했다고 하는 식약처 관계자들 수도 없이 압수수색 당했는데 식약처장부터 관계자들 모두 무죄 받았잖아요.
5: 네.
4: 그리고 김승원 의원은 무죄도 아니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무죄 나오니까 올가미 씌우듯이 기소유예 이렇게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 의원님 저도 이제 국회에서 한 30년 있으면서 네. 민원 처리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4: 그렇습니다.
5: 민원 처리하는 거는 좀 형 저희가 국회에서
4: 네.
5: 민원 처리 시스템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빠 오빠라는 단어를 쓰는 분이 그냥 김승원 의원에게 부탁을 하고 김승원 의원이 보좌진들과 어떠한 검토 없이 본인이 시약처장에게 전화를 해서 아 이거 좀 빨리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보통의
4: 빨리 어떻게 처리해 달라 그런 건가요? 다른 것보다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한 건가요?
5: 네.
4: 순서를 바꿔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승인이 안 나는데 뭐를 생략해서 승인 절차를 해달라고 한 건가요?
5: 빨리 그런 처리해 내용이 달라고
4: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5: 네.
4: 이거는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해달라거나
5: 네.
4: 아니면 어떤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하는 겁니다.
5: 그러니까,
4: 이런 내용을 우리가 법원 판결문도 다 제대로 못 보고 수사 내용은 모르니까 마치 수사할 때 쥐고 흔들었던 사람들의 내용을 가지고
5: 네.
4: 이야기라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인가 보네. 승인 절차를 생략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좀 알아보게 돼서
5: 네.
4: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원에서 판결은 무슨 승인 절차를 빼고 무슨 시험 절차를 빼고 아니면 누구보다 빨리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이 식약처 관계자나 모든 관계자들 걸 다 따져보면서 이건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무죄가 된 것이고 그렇게 무죄가 나고 김승원 의원에게는 아 거기가 무죄가 났으면 기소도 안 했으니 무죄가 무혐의가 당연하잖아요.
5: 네.
4: 그런데 기소유예라고 하는 올가미를 씌워놓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면 아 살았다 이랬으면 아마 헌법소원 안 했을 겁니다. 헌법소원 김승원 간사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5: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의원님, 박종훈 의원이
4: 그래서 3년을 검사가 털었지 않습니까?
5: 네.
4: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요.
5: 네.
4: 3년을 털었고 11명의 검사가 투입되었고 그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고 그때 대통령이 윤석열이었던 겁니다.
5: 네.
4: 그래서 그렇게 다 털고 다 해서 몇 년이 지나고 무죄 그리고 여기는 기소유예라는 올가미가 씌워졌는데 그걸 지금 와서 다시 털면 그때처럼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판결문을 한 번 더 제가 체크했더니
5: 네.
4: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5: 박종훈 의원이 어제 이제 본인 SNS에 이제 폭로한 공개한 것을 보면은요.
4: 네.
5: 김승원 후보자의 청탁을 받은 김강립 식약처장은 부하 직원에게 신속히 처리해라. 국회의원에게 그런 소리 듣게 하냐라는 닭달 문자를 보냈다. 이것까지 네. 확보를 했대요. 그럼 이거는
4: 그런 내용이어서
5: 네.
4: 검사가 다 수사했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5: 예.
4: 마치 그런 내용을 넣어서
5: 예.
4: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하게 한다든지 순서를 바꿨다든지
5: 예.
4: 아니면 뭔가 시험 절차를 생략했다든지 그랬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죄가 나왔고요. 그런 단서로 3년을 11명의 검사가 털었고요. 제가 여러 번 당해봐서 그렇습니다. 저도 동네 주민을 막 털고 있어서 동네 주민이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5: 네.
4: 검사들이 전화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저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소유예 없으면 기소를 하지 말고 무혐의하면 되는데 기소유예 올가미를 씌웠었어요. 그건 21년도에 있던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헌법소원 냈고 저는 그거를 털게 됐습니다.
5: 네.
4: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내서 터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건 우리 앵커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5: 네.
4: 그래서 제가 더 동네 사람을 다 털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아무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은 위에서 기소하라고 했던 건데 기소유예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5: 네.
4: 저는 그래서 그걸 다시 헌법소원까지 내게 됐고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럴까요? 그런데 이런 보상은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5: 네.
4: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년을 11명의 검사가 온갖 것을 가지고 다 털었고 그리고 아무 내용도 없다고 되었으면서도 죄가 있으나 재판에 안 넘기는 것처럼 올가미를 기소유예라고 씌웠지만 그걸 다시 헌법소원 걸어놓은 상태.
5: 네.
4: 그렇다면 이거 다 벌써 우려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자는 어디서 나왔냐. 그걸 제보라고 이야기할 텐데 글쎄요. 그런 것인지 수사 내용이 유출된 것은 아닌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5: 네.
4: 윤석열 한동훈 체제하에 그 검사들이 무슨 짓을 했었는지 제가 국정조사에서 증거도 조작했던 것 그리고 그런 것을 온 언론에 다 터뜨리면서 마치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했으나 그것이 다 조작의 과정이었다라고
5: 알겠습니다.
4: 하는 걸 제가 수도 없이 밝혀낸 사람으로서
5: 알겠습니다.
4: 예, 예.
5: 위원장님 근데
4: 네.
5: 그 영장 전당 판사와 유착 관계로
4: 네.
5: 같이 뭐 술자리에서 사진 찍고 이런 것까지
4: 네.
5: 공개됐거든요. 그런
4: 네네네.
5: 과정 중에서 제약업체 온호인 강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프로필
4: 네.
5: 알려진 양모 씨, 김승원 후보자 영장 판사 함께 찍은
4: 네.
5: 사진까지 공개됐어요. 이건 적절하지 않은 행동 아니에요?
4: 그 사진들이
5: 네.
4: 고맘 때 찍힌 사진인가요?
5: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4: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5: 네.
4: 저도 알아보게 됐거든요.
5: 네.
4: 그 사진들은
5: 네.
4: 2년 전에 찍어진 사진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기 훨씬
5: 구속영장 기각 2년 전에 찍은 사진이다?
4: 그렇습니다.
5: 네.
4: 그때 사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진이 나왔으니
5: 그건 확인하신 거예요?
4: 세상에. 그렇습니다.
5: 네.
4: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방식 아닙니까? 그때 그맘때 만나서 그걸 찍고 로비가 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검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5: 네.
4: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엮어서 유죄하고 재판에 넘기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떤 검사인데요. 한동훈, 윤석열, 치하의 검사들이었을 텐데요. 이런 내용 한동훈이 보고 안 받았을까요?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은 보고 안 받았을까요? 저는 이것을 의문으로 제기하고요.
5: 근데 그 사진은
4: 이런 사진이 당시의 사진이 아니라 훨씬 전의 사진 이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5: 그 사진은 훨씬 전에 2년 전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김승원 후보자가 서부지법 영장 판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다 나와라 하면 수차례 술자리 가질 만큼 상당히 좀 친분 관계가 높았다.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되기 전에도 술자리를 가졌다. 이게 또 이제 박정원 의원의 얘기거든요.
4: 그런 사진들과 그런 내용을 교묘히 엮는 게 그들의 능력이죠.
5: 엮은 거다.
4: 박정훈 네.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당시 위증을 앞뒤를 잘라내고 엮어서 제가 지적한 사람이었거든요.
5: 네.
4: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그 자료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5: 네.
4: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요. 그게 뭐 과정 속에서 일찌감치 찍었던 사진 그런데 마치 지금처럼 그러면 그 검사들은 3년 동안 탈탈 털면서
5: 네.
4: 뭐 했던 걸까요? 3년 동안 탈탈 털면서 그때 이거 가지고 다 지적하고 수사했을 텐데 왜 지금 그것이 나와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될까요? 그러면 수사를 잘못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 네.
4: 3년 동안 탈탈 11명의 검사가 털어서 재판까지 갔다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승원 간사는 기소도 되지 않고
5: 네.
4: 그 재판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무죄 났을 때 식약처장 등 강모 씨 등 그런 부분으로는 무죄 났을 때 김승원 간사 의원이 뭔가 부탁했다며 부정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무죄 났을 때 그 이후 8일 이후인가 기소유예를 쳤다는 겁니다.
5: 네.
4: 이런 내용을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년 탈탈 털었고 못 살게 풀었고 모든 자료 다 가져다가 했다면 끝내는 이 부분은 잘못됐네요. 미안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검사들이
5: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코로나19 치료제
4: 그렇습니다.
5: 관련해서
4: 네.
5: 그것을 이렇게 쉽게 식약청장에게 부탁을 하고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4: 당시에 코로나 당시에는
5: 네.
4: 저희가 외국에서 백신이 안 들어오고
5: 네.
4: 아주 긴장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임상실험 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5: 네.
4: 빨리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그 안에 누구보다 빠르게 순서를 바꿔서 아니면 절차를 생략해서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중엔 무죄가 난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들도 적절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
5: 네.
4: 그러나 이것을 그래서 유죄라며 탈탈 3년을 털었던 것인데
5: 알았어요. 원장님
4: 네.
5: 그렇게 계속하셨고 그
4: 네.
5: 경기도당 뭐 200만 원씩 뭐 페이백 자금 5억도 있고 또 김성훈 후보자가 성범죄자 가해자를 좀 변호한 이력까지 좀 제기된 상황이고요. 음주운전 뭐 70만 원 벌금 받았다 이런 상황도 있어가지고 야당에서는 이건 부적격자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어떠세요 위원장님 생각은?
4: 예, 제가 사실은 페이스북에 올렸었고요.
5: 네.
4: 또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하면 잘하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5: 네.
4: 제가 법사위 위원장이고요. 저희 간사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분이면 아주 좋겠다라고 했던 게 약자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는 분입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나가는 과정 속에 저희가 가장 먼저 한 게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와 그리고 장애인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이런 단체 등의 분들과 만났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대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법안에도 잘 넣어놨고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 꼼꼼하게 일을 하는 모습들과 겸손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겠구나.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잘 반영해서 국민들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정치하면서 국민이 낸 세금에 이자 붙여 돌려드리는 정치.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 대변자인 만큼 그것을 입법과 예산으로 잘 반영해야 된다. 이런 사람인데요. 그런 일을 그분이 잘할 것이다.
5: 아니 근데 위원장님,
4: 네.
5: 우리 민주당은요 지난
4: 네.
5: 공천에서 성범죄자
4: 네.
5: 가해자를 옹호한 분들 그냥 공천
4: 네.
5: 안 주고 컷오프 시켰어요. 근데 이런 두 번이나 지금 성범죄자 가해자 이분들을 변호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4: 네.
5: 말씀하신 거랑은 좀 괴리된 그런 과거의 이력이잖아요.
4: 그건 과거 이력이라 그것은 저는 뭐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또 잘 몰라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5: 네, 알겠습니다.
4: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것들은 그분이 잘못한 부분이다라고
5: 네.
4: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그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5: 네.
4: 그리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 자신이 표현한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알겠습니다.
4: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5: 네.
4: 예,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위원장님, 김승원
4: 네.
5: 후보자 말고 또 문제되는 후보자는 없을까요?
4: 그 제가 보기에는 살아온 삶도
5: 네.
4: 그리고 또 그 청와대에서나 관계자들이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5: 네.
4: 인선했다
5: 네.
4: 그 후보자로 지명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5: 네.
4: 그 과정 속에서 혹시 국민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5: 네.
4: 철저히 돌아보아야 하고요.
5: 네.
4: 그리고 또 그러나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으로서 네. 그 정체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더 잘 발휘해서 국민을 위해 그 능력을 쓰는 그런 공직자가 되길 기원하고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5: 김민석 대표가 어제 좀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 의사와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까지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4: 그렇습니다. 네. 그 상대도 있고 예. 상대의 공격이 여러 가지를 국민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5: 네.
4: 그래서 공직자라면 그런 부분들도 잘 국민께 소상히 보고 드리고
5: 네.
4: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후보자일 때 맞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국민께서 마음을 열고 힘을 실어주시고 또 일 잘하라고 격려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5: 네.
4: 남은 시간 인사청문회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전 후라도 네. 자신의 그 능력을 잘 보여드리고 또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공직 후보자들이 보이시길 바라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4: 네.
5: 조국
4: 네.
5: 전 대표가 이재명
4: 네.
5: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 상당히 쓴소리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나 레깃팀한다
4: 네.
5: 이런 얘기를
4: 네.
5: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어떤
4: 네.
5: 생각이 드세요?
4: 그 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5: 네.
4: 그게 선거법 관련한 거잖아요.
5: 네.
4: 네, 그것은 제가 저도 선거법 관련해서 엄청나게 검찰로부터 매번 선거할 때마다 수사를 받았고
5: 네.
4: 그리고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무죄도 받고 온 사람입니다. 똘똘 말아서 기소하거든요.
5: 네.
4: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검사들이 정말 권력을 너무 함부로 휘둘렀다라고 하는 걸 제 사건도 보았지만 많은 사건에서 보았습니다. 이재명
5: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4: 관련한...
5: 이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4: 저는 좀 더 잘 살펴보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네.
4: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봐온 사람으로서요.
5: 네.
4: 그 사건이 잘못된 기소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고요.
5: 네.
4: 그리고 2심에서 아주 또박또박 2심 판사께서 무죄다라고 선고한 겁니다. 그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파기환송했던 내용인데요.
5: 네.
4: 그런 것을 공격하신다면 저는 다시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5: 네.
4: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리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5: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희대
4: 네.
5: 대법원장이요. 이제 복귀했잖아요. 지난번에는
4: 예.
5: 재청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비판도 많이 하셨고 탄핵 얘기도 좀 꺼내셨는데
4: 예.
5: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4: 우선 대법관 재청과 관련해서는
5: 네.
4: 기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5: 네.
4: 대법관이 4천여 건의 사건을 담당합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내 사건을 빨리 해주길 바라는데 반년이 훨씬 넘게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대법관을 재청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5: 네.
4: 그다음 절차는 저는 제가 해석한 절차로 법원 조직법의 해석에 의하면 추천된 후보 중에 다시 재청하는 것이
5: 네.
4: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 네.
4: 제가 탄핵 이야기를 했던 것은 높은 사람일수록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사람일수록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처벌받고 다른 높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니다.
5: 그럼요.
4: 법무부 장관은 계엄 때 긴급 회의를 열어서 계엄
5: 네.
4: 윤석열 계엄의 그 주요 임무 종사 역할을 했습니다.
5: 네.
4: 계엄날 긴급회의를 연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5: 위원장님
4: 한 곳이
5: 지금
4: 법무부고,
5: 시간이 다 됐어요.
4: 네, 한 곳이 법원이었습니다.
5: 네.
4: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시를 받아서 당시에 법원에 계류된 재판들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는 긴급회의를 했던 곳이
5: 네.
4: 법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꼭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5: 알겠습니다.
4: 네.
5: 위원장님
4: 네.
5: 오늘
4: 네.
5: 불편한 질문 있으셨을 텐데 설명 잘해주셔서
4: 아닙니다.
5: 너무 감사드려요.
4: 네, 고맙습니다.
5: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네, 이상 서용교 법사위원장이셨습니다.
6: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뉴스타 스마트 2부 이어갑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여러 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윤희 기자입니다.
7: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이 언급되는 데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

0: 뿐만 아니라 비전투 병력이나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해상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같은 자산 지원 방안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전투나 수색 등의 언급은 예시 차원의 설명일 뿐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파병안이 구체화되더라도 한반도 안보 영향을 점검해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국회 협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 정부는 관련국들과의 실무 협의와 함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따져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병 여부나 수위가 조기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해 우리나라를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SNS 트루스 소셜에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마크 티센의 칼럼을 공유했습니다. 티센은 칼럼에서 우크라이나가 당장 요격미사일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는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팔도록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티센의 칼럼을 공유하면서 별다른 언급을 덧붙이진 않았지만 한국의 천궁2의 우크라이나 판매를 압박하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이란의 국경위선을 조만간 타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백악관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새로운 지하 핵시설로 의심하는 국경위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곧 공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미국 8월 고용이 시장 예상을 3배 가까이 웃돌면서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상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미국 고용 수치부터 살펴보죠. 시장 예상치를 3배 가까이 뛰어넘었다고요?
4: 네, 미국 8월 고용이 깜짝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통계국은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7월보다 16만 2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5만 5천 명이었는데 이 3배 가까이 웃돈 건데요. 지난 3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전 고용 지표도 6월 고용은 기존 2만 명 증가해서 3만 1천 명 증가로, 7월 고용은 2만 3천 명 감소해서 2만 1천 명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업종들로 자세히 보면 음식 서비스 부문에서 5만 9천 명이 늘었고 지방정부 교육에서 4만 2천 명이 늘어 전체 증가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효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5: It's a Labor Day weekend present to the American people that the president's economic policies are working. President Trump's economy, his policies have created now over a million jobs.
4: 이란 전쟁 장기화로 휘발유값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강한 고용 수치가 나오면서 이달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정책을 예측하는 페드워치는 금리 인상 확률을 58.2%로 예측했습니다.
2: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고요?
4: 네, 연준은 오는 15일부터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강한 고용 실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과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무역을 하지 않으면 적자도 없다면서 캐나다와 무역을 하지 않으면 9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또 EU와 멕시코에도 연간 수천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면서 미국의 금리가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6: Each point in interest in this country that we pay costs us $650 billion. We should be at 1% or a half a percent. We shouldn't be at 4%. We should be the lowest in the world, as we were 25 and 30 years ago.

0: 네, 앞서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할 거라면서 관세보다 나을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금리가 미국을 불이익에 노출시킨다면 연준 이사회는 현명해져야 할 거라면서 금리 인하를 재촉구했는데요. 미 CNBC 방송은 미국이 수십 개 국가와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며 매우 극단적인 위협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오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어서 네팔 상황 보겠습니다. 네팔 대참사 발생 9일 만에 구조대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2: 네팔 당국은 발전소 터널 안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들이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구조대가 흙더미에서 생존자를 조심스레 끌어올립니다. 생존자는 지치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팔 구조대가 참사 9일 만에 이른바 트리슐리 3A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트리슐리 3A는 실종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하던 발전소와는 6km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된 직원들은 수력발전소 기계반장과 기계감독관으로 확인됐습니다.
4: We pushed everything we had. You're absolutely right. Everything we had. So, remember I said earlier, first few hours we were not taking out food.
3: 현장에서는 터널 안에 생존자들이 더 있다는 소식에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터널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팀이 구하러 왔다고 외치자 터널 안에서 알겠습니다라는 답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터널 두 곳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 식량과 물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여전히 두꺼운 진흙과 바위에 가로막혀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 아니 त्यसपछि चाहिँ हामी यताबाट हुँदैन अब तलैबाट जानुपर्छ भनेर तलतिरै ओह्रालो लागेको.
3: 구조대는 이에 따라 우회로를 이용해 현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팔 군 당국은 구조 작업을 단기간에 끝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여러 달 계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앞서 보신 것처럼 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또 터널 안에서 서너 명의 생존자와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밝혀 추가 구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6: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들은 곧바로 수도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한 명은 중환자실에 들어갔지만 다른 30대 남성은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통제실에 있던 생존자는 모두에게 대피하라고 외치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널에 고립된 다른 생존자들도 언급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서너 명과 말과 소리로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터널이 아주 긴 만큼 깊숙한 곳에 더 많은 사람이 갇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달음에 병원에 도착한 생존자 가족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적적 생언에 이어 추가 생존자 신호까지 나오면서 현지 구조 작업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긴급 구호대는 실종 지점에 처음 헬기로 착륙해 수색 활동을 벌였습니다.
2: 수력발전소 시설 인근에서 드론 촬영을 실시한 구조팀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7: 네팔군 헬기에 오르는 긴급구호대 대원들, 사고 지점인 강 상류를 향해 날아갑니다. 헬기는 오전에만 두 차례 구조대원들을 산 위로 실어날랐습니다. 수색 현장에 2시간 반가량 머물며 지형을 살피고 드론 촬영도 마쳤습니다.
8: 헬기 접근했고요. 네. 이어댐의 사고 지역에 제일 가까이 랜딩을 했고 거기 터널 두 군데를 봤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드론도 뛰었습니다. 네. 드론도 뛰어서 거기 탄세를 다 수색을 했고
9: 이곳 군부대에서 사고 지점까지는 20km, 헬기로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조대가 헬기로 수색 현장에 착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7: 수력발전소의 대피소 역할을 했던 파워하우스 인근에 착륙한 수색 헬기. 취수용 구조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위어댐 부근에선 드론을 날렸습니다. 대홍수 이후 지형이 바뀌어버린 데다 진흙밭으로 변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오후에도 헬기를 타고 수색 작업을 이어간 긴급구호대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8: 유의미한 게 많았습니다.
10: 아, 그래요? 예.
8: 아니, 앞으로 수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저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상황 평가, 위험성 평가 모든 걸 다 해서
7: 구조대 헬기가 뜨고 내리는 군부대에는 참사 9일 만에 구조된 네팔인 생존자가 실려왔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들것에 실려 응급치료 시설이 마련된 텐트로 옮겨졌습니다. 참사 9일 만에 전해진 기적 같은 생존 소식에 실종자를 찾으려는 우리 긴급구호대의 수색 발걸음도 한층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1: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가 실종된 한국인들을 찾기 위해 가장 자주 찾는 곳, 바로 람체와 둔체입니다.
2: 베이스캠프에서 50km 남짓, 원래라면 차로 3시간이면 닿을 거리지만 대홍수 여파로 육로 이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철희 특파원이 직접 구조활동의 거점에 다녀왔습니다.
11: YTN 취재진이 긴급구호대 베이스캠프가 마련된 바타르를 떠난 시각은 오전 9시쯤. 대홍수로 끊긴 원래 도로 대신 낯선 우회로를 타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도 난생 처음 가는 길, 물어 방향을 정합니다. 출발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벌써 포장도로가 끝납니다. 심하게 덜컹거리는 차 때문에 카메라 들고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12: 조심해요.
11: 설상가상 이번에는 앞서 가던 트럭 한 대가 진창에 빠져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트럭을 건져냈지만 이미 1시간이 흐르고 난 뒤였습니다. 이곳 해발고도는 설악산과 맞먹는 1600m 정도입니다. 람체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 좁은 진흙길을 차량 여러 대가 아슬아슬 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량 한 대만 멈춰서도 차를 줄줄이 세워야 합니다. 쏟아지는 비도 이동을 막는 적입니다. 물줄기가 도로로 흘러들면서 진흙 속에 차들이 푹푹 빠지고 움직임은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약해진 흙벽이 무너지고 낙석이 도로 위에 쏟아지는 일, 뽑힌 나무가 길을 막는 일도 이곳에선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더 달려 드디어 람체. 한국인 실종 추정지 파워하우스와 현장 사무실이 있었던 장소도 안개 속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강까지 가는 길은 깎아 지르는 듯한 절벽에 가까워 한 발 내디디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험난한 지형을 이유로 네팔군은 위험성이 크다며 도보 수색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네팔군 헬기와 드론 4대를 동원해 정밀 항공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특이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네팔 직원 2명 구조 소식에 우리 구조대는 최악의 지형과 악천후와 싸우며 수색 범위를 넓혀 실종자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네팔 둔체에서 YTN 김철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양모 씨와 판사 정모 씨와 찍은 셀카 논란에 대해 그들과 2022년 사적 모임에서 마주했고 이후 연락이나 만남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2: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후보자와 양 씨는 이듬해 한 행사장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김 후보자 측은 개인적 만남이 없었다는 의미라며 해명이 거짓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3: 경기 수원에서 열린 제43회 장애인이란 행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업체 제품을 홍보하는 부스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옆에 붉은색 옷을 입고 선 인물이 양 씨입니다. 해당 업체는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한 양모 씨가 운영하던 업체입니다. 화장품을 만들고 파는 이 회사는 임상승인 청탁을 알선해준 대가로 제넨셀 대표 강모 씨에게 전환사채 인수명분에 6억 원을 받기도 한 곳입니다. 김 후보자 측의 해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건 행사가 진행된 시점이 2023년 4월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는 김 후보자와 양 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이던 정모 판사의 셀카가 공개되자 이 사진이 찍힌 2022년 2월 이후 두 사람과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YTN 질의에 해명이 사실과 다른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는 의미였다며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에 지역구 의원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지역 행사에서 마주치는 것까지 해명에 포함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견해도 덧붙였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승원 후보자가 브로커와 직접 통화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2: 승인되면 수천억을 번다, 오빠 선거에도 좋다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야권 공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정영 기자입니다.
1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폭로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사건 브로커 양모 씨 사이 새로운 녹취록입니다. 2021년 9월 4일 양 씨는 김 후보자와 통화해서 큰 투자회사가 붙었는데 자그마만 되면 오빠 선거에도 좋다며 식약처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 요청했고 김 의원은 바로 보자는 취지로 화답했습니다. 한 달쯤 뒤 양 씨가 거듭 전화로 독촉하자 김 후보자는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다. 치열한 로비가 있는데 설명을 들어봐야 하니 시간 절약을 위해 메일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실제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잘 챙겨봐달란 취지의 요청을 전했습니다. 김 처장은 실무진에 잘 전달했다고 보고했고 이 내용은 그대로 양 씨에게도 전달됐습니다. 공소장엔 10월 17일 김 후보자와 양 씨가 여의도 주점에서 만난 사실도 적시됐습니다.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제약사 관계자 부탁을 언급하자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를 안내했습니다. 다만 후원 계좌 한도가 이미 차있던 상황이라 실제 돈이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단순 고충 민원 전달 차원이었고 부정한 청탁 등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 역시 짜깁기가 심하단 입장인데 검찰도 입증을 못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의 기소유예 처분 과정에 대한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당시 서부지검 수사팀이 기소 의견과 징역 8개월 구형 의견까지 문서로 윗선에 보고했지만 묵살됐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도 김 후보자가 직접 후원금 계좌번호를 양 씨에 전달했다며 이게 뇌물공여 약속이 아니면 무엇이냐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청문회장에 설 자격도 없다면서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14: 다섯 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입니다.
1: 여야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15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청문 전국 최대 혈투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야권의 파상 공세에 맞서 철통 엄호에 나섰습니다.
2: 당내 투톱을 비롯해 지도부가 총출동해 조목조목 의혹을 반박하고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5: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낙인 찍기로 규정했습니다. 무분별한 공세를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며 당내 투톱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이딴 문제 제기를 총기난사로 깎아내렸고
16: 아마 국힘에서 상대를 안 해줘서 민주당에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잘못된 방향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당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5: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종혁 대표를 향해 답을 정해놓고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7: 하루 이틀도 아니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 같습니다. 애초에 사실을 검증할 생각을 있기는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 다른 상임위원장과 지도부 인사들도 저마다 여론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민원인에게 후원금 계좌를 전달한 것을 두고 정치인의 후원금 계좌는 늘 열려있는 것이고 실제로 오간 돈도 없다고 엄호했고
18: 일 잘한다며 정치 후원금이 기본적으로 다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공금을 더 넣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5: 3년여에 걸친 표적 수사에도 검찰이 기소조차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19: 눈엣가시 야당 국회의원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20: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재판에서 법원도 알선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5: 이런 가운데 신약 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강모 씨의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주 원재료 농장에 과거 민주당 지도부가 방문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이낙연 당시 대표가 격려차 찾은 건데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강 씨 업체는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기사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아직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야권의 잇따른 의혹 제기와 파상 공세에 청문회까지 가는 길이 꽤 험난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이 식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 발언이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2: 정당 국고 보조금을 6년 전엔 폐지하자고 주장한 건데 야권의 공세 속 여당도 용 후보자 논란과 거리를 두며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1: 지난 2020년 용해인 후보자가 참석한 기본소득당 주최 정당 국고 보조금 비판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고 보조금을 노려 이합집산하는 정치 세력이 많다며 이를 기생충 정치라 규정한 이들은 정치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당 국고 보조금은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 국고 보조금은 반대로 야당에서 용 후보자를 비판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관례와 달리 장관직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모두 놓지 않겠다는 건 결국 원내정당으로서 받는 국고보조금을 지켜야 해서가 아니냐는 겁니다.
22: 장관이랑 의원직 겸직한다는 의사인 변함없습니까?
21: 국민의힘은 나아가 용 후보자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주요 당직들을 지낸 점까지 파고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23: 특혜 독점 가족정당 용해인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부끄럼조차 이젠 후화무치의 끝판왕들입니다.
21: 비슷한 시각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용 후보자 이름이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24: 어제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용 후보자 논란이 여론은 물론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도 당이 달라 의원직이나 장관직 사퇴를 대놓고 촉구하긴 어렵다고 난처함을 표했습니다. 이런 탓에 당내에서는 장관으로 지명하기 전 미리 정리해뒀어야 하는 문제였다며 청와대 검증 과정을 아쉬워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1: 논란과 거리를 두며 고심하는 민주당과 청문정국을 오래 끌고 가려는 국민의힘 사이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처럼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국회의원으로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이 없어서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큽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25: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6: 페이스북에 밝혀진 입장 청문회 전까지 고수하신 건가요?
25: 성평등 가족부 정책에 대한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특히 용 후보자가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며 법안 통과 후 감개무량하다는 입장을 남기기도 했는데 여성단체와 진보정당은 이에 대해 일제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 후보자가 젠더폭력 피해자들 편인 것처럼 발언해왔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단 겁니다.
27: 피해자를 위한다는 정치를 한다고 평소에는 내세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냐.
25: 용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법률안과 결의안 116건 가운데 성평등 가족이 소관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도 전문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명 소감 첫 마디로 아이를 안고 국회에 출근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여성과 가족 정책의 적임자임을 호소했지만
28: 제가 5년 전에 일과 양육의 어려움을 전하고자 저희 아이와 함께 출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는데요.
25: 단지 워킹맘이라는 사실이 성평등과 가족, 청소년, 폭력 피해 정책을 이끌어야 하는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보증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에 큰 변화를 주면서 국정 반전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부동산으로 악화한 여론 흐름은 좀처럼 돌아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2: 전통 지지층을 염두에 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후보자 내정의 여풍이 거센 탓인데 프랑스 정상 외교로 지지율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0: 지난 일요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기 개각에는 경제부총리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악화한 민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의 세제와 공급을 주도하는 부처를 새 얼굴로 바꾸면서 쇄신 의지를 나타낸 셈입니다. 특히 청와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유임으로 내각 개편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이틀 뒤엔 김 전 실장 교체도 이뤄졌습니다. 국정 2년차를 맞아 경제정책 기조를 일부 수정하고 집행 속도도 높이겠다는 의도란 해석이 잇따랐습니다.
3: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0: 나아가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출신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연임 없이 퇴임시켰습니다. 반면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는 노동계 현안을 주제로 차담회를 마련했고 하루 뒤엔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의 의견 청취에도 나서면서 전통 지지층을 향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4: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회 대개혁에서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몫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0: 하지만 정작 같은 맥락에서 발탁한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레 악재가 됐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연임도 이례적인데 관례와 달리 비례대표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할 의사까지 밝히면서 한 주 내내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된 겁니다. 실제 개각 이후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하나로는 인사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여론의 목소리를 주시하면서도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이 대통령이 EU 핵심국인 프랑스 국빈 방문에 나서면서 국면 전환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청와대 안팎에서 나옵니다.
5: 문화와 첨단 분야 협력 등 정상 외교 성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겠다는 건데 다만 용 후보자 논란으로 외교 행보가 묻힐까 우려하는 시선 역시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전국 금융산업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해 금융기관 지방이전 반대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향후 교섭 결과에 따라 추가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6: 양산을 든 사람들이 대로를 가득 메우고 빼곡하게 앉아 있습니다. 전국 금융산업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며 3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린 겁니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사측과 교섭했지만 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도입 등 주요 요구사항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임금 인상에 대해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6% 인상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사측이 2.5% 인상안을 고수했다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선 금융노동자의 업무 강도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는 대신 노동시간을 줄이고 청년들을 채용해 일자리를 나누는 등의 방식을 거론했습니다.
7: 노동시간을 줄이고 실질임금을 지키고 수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주 4.5일제이고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여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인공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이적, 그것을 먼저 행하게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예수님을 시켜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맨 끝장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적이 많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이적이 많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여러분 잠 깨라고 울리는 소리인데 잠을 안 깨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퀴즈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이적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내가 보낸 메시아다.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받아들여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지금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특히 병 나은 사람들, 그죠? 또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이 성경 말씀,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그 성경을 봐라.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나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많은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을 브링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너희들이 요한도 못 믿겠지, 내가 일으키는 기적도 못 믿겠지. 그런데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신약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이 있는 곳까지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어두움을 밝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계시죠, 그죠?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알려져 있죠. 이분이 28살 때 이 짜르 이제 황제죠, 러시아의 황제, 이 짜르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그 클럽 활동을 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 시베리아에 가서 이제 총살형을 당하게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잠깐 중간 기착지에서 어떤 여인이 전해주는 성경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곧 얼마 뒤면 총살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막 온 신경들이 다 오픈되는 것 같아요. 마음도 정말 가난해지고 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이렇게 이 우리의 양심이나 모든 것들도 굉장히 좀 착해지는 그런 때인데 그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이 점점점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어둡던 감옥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 그리고 얼마 뒤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 사면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총살을 당하기 2분 전에 사면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그가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남은 이 복역 기간 동안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많은 정말 위대한 작품들을 이 땅 가운데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책의 형태로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것을 그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인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안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생명을 마시는 생명의 그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들인데 성경 지식하면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죠? 막 그렇게 해서 다 외우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머리가 좋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주인공인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한 목적이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육신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교인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짭이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생명이 담긴 생명의 그릇으로 읽은 것이 아니고 경전으로 그들이 읽은 것입니다. 그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외운 것입니다. 그들의 먹고 살 길을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공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팠어요. 그 결과 그들은 성경의 핵심 내용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전히 마지막까지 남았던 거죠. 이런 비슷한 현상이 중세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중세의 사제들, 요즘 말로 한 목사들이 성경을 그들이 읽을 때 성경을 자신들의 밥벌이 대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세 1000년 가까이 기독교가 엄청난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예수님 시절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를 할 때 좀 안타까운 청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들이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고 교회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모임에 참석하는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청년부 활동을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임자를 만나면 여지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또 그러다가 영 임자를 못 찾으면 또 떠나요. 그래서 어디 딴 교회 더 이쁜 자매 어디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딴 교회를 갑니다. 이런 목적과 이 동기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참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논산 훈련소, 저희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데가 이제 논산인데, 논산 훈련소에 가면 이제 이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오잖아요. 머리 다 빡빡 깎고, 그리고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들로 하여금 와서 면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죠. 그럼 이제 그때 뭐 치킨도 싸갖고 오고 뭐 바리바리 싸갖고 딱 오죠. 연병장에는 정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다 머리를 똑같이 깎고 다 같은 제복을 입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희한하게 몇째 줄에 누구? 자기 아들은 다 기억한대요. 프랑스에서 어떤 시험을 했냐면 이 베이비들을 다섯 명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녹음을 우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엄마에게 그 소리를 들려준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엄마들이 자기 베이비의 목소리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 기적이 일어난대요. 다 알아듣는데요. 예. 내가 정말 무엇에 애정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왜 이 성경을 읽느냐,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엉뚱한 곳에 인도하기도 하고 바른 곳에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오늘 무엇을 찾아서 오늘 예배당에 왔느냐? 여러분 중에는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 삶의 문제를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많은 갈등과 혹은 갈증과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핵심을 붙들지 못하면, 아니 어쩌면 그러한 문제들이 바로 이 핵심을 여러분들이 붙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것인지도 몰라요. 저는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나냐면 그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그분을 다시 생각하라고, 그분께 다시 돌아오라고, 그분으로 다시 먹고 마시는 그 행복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저에게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라고 그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토픽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좋아하는 설교의 토픽, 축복, 할렐루야, 그죠? 뭐 은혜 받는 거, 축복, 그 다음에 형통하는 거, 내 삶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촥 갈 수 있는, 예? 그런, 또 하나 삶이 어려우니까 위로받는 거, 그죠? 이런 그 토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딴 교회 갈 때는 그런 토픽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밖에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요구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설교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정말 귀가 솔깃하는 그런 토픽을 두고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달라고 요구를 할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생이 무엇인지,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내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질문합니다.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소리로 창조. 그분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격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긴 거예요. 없던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소리는 인간의 소리와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내 영이 깨이게 돼 있어요. 잠자던 내 영이 깨이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라, 일어나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깨는 방법, 일어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소리,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인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며 내 안에 참 안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눈물의 여왕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영을 보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기도 하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내 본질인 영혼에게 참 생명을 던져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질인 영이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설교하고 예수를 설교할 때와 그 이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지혜 그런 것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요, 설교자도 설교하고 나면 굉장히 허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나서는요 굉장히 참 정말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팠을 때 예수님이 주신 그 기적의 떡을 먹고 얼마나 환호했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떡을 먹인 이유는 진짜 떡인 너희들의 본질이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나야. 내가 메시아야. 나야. 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12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지금 떠나가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바로 그 우리의 본질을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싫어해요. 식상하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묻든지 왜 예수님을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미 영적으로 수준이 많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 위에 있는 더 고상한 지식으로 나에게 깨우침을 주거나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목사님의 수준을 조금 높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성경에 더 고상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안 했을 겁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이면 당대의 석학입니다. 그가 섭렵하지 않은 학문이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그야말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알았던 모든 철학과 모든 수사학과 당대의 최고의 지식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처음에는 해로 여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가 아니고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해로 여긴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것보다 더 고귀한 지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도 거의 자기의 유언 같은 말씀, 베드로 후서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십시오. 베드로가 부탁했던 건 뭐냐면 더 많이 예수를 파라는 거예요. 예수를 파고 그 더 깊이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앞에 달려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 성경인데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코 식상한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를 참석하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뭔가 내 삶의 보탬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듣고자 하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나에게 요즘 감동이 없는 시절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라도 내가 좀 눈물을 찔끔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여왕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 그룹들 모임들에 가면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사는 비결, 비법,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가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인생을 사는 지혜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느냐? 이 말씀이 왜 떠올랐냐면 여러분 누구 만나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오늘 오셨습니까? 이 질문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본질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이 주는 행복과 그분이 주는 그 기쁨,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다른 레벨의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그때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게 뭐였습니까? 알사탕 하나? 그죠? 눈깔 사탕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물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까? 그죠? 그게 청소년 시절이 되니까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됩디까? 아니겠죠? 그죠? 쾌락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쾌락 위에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정신적인 기쁨, 뭐 사랑도 차원이 있어서 뭐 플라토닉 러브래나? 그러면서 육체적인 그 사랑보다는 정신적인 사랑이 더 또 고퀄리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 지겨워진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벌써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나 깨우지 말라, 나 내비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예수에 관한 말씀, 예수의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다른 요소로 믿음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예수께 나가야 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얻으러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누구도 생명이 여기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보기 때문에, 고집 피우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못 믿고 계신 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유일한,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신 분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사모합시다. 늘 예수를 바라봅시다. 세상 즐거움과 행복, 세상 것이 아닌 예수의 것,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인생에 날개가 달립니다. 할렐루야. 날개 달고 싶지 않으세요? 전 날개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이디오피아에 가는데 5월 달에 제가 가면은 분교를 한 군데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분교를 가는 데가 7시간 걸린대요. 근데 비포장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 뭐냐 그랬더니 5월 달쯤에 비행장이 하나가 완공이 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괜찮겠다, 왕복 14시간이니까, 그리고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나이 연세 드신 분들도 좀 가기 때문에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행장이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아주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14시간을 30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14시간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아무리 젊은 저라도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날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여러분, 비행기 날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신답니다. 자, 우리 그 날개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신명기 32장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날개 위에다가 그들을 올려놓고 그들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 되신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날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아버지가 업고 나르신다는 거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날개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 날개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 예수 잘 믿으면 문제가 더 많이 생기니까, 사탄이 더 많이 공격하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더 생겨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실 거예요.

0: 그죠? 저도 하나 갖고 있어요. 하나가 아니죠, 저는. 하여튼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날개를 믿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그 날개로 그 인생을 업어서 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날개를, 하나님의 날개를 다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더 빨리 가세요. 주님이 더 힘있게 일하세요. 내가 뛰는 것보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더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잘 믿읍시다. 기도의 사람들이 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고 다음 주에 기쁨의 간증을 갖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트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역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UBM 치료지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뱀이 듣고 바로, 자, 우리 1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첫째 날에 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지금 이 광야가 어느 광야? 시내 광야라고 했어요. 보면 지금 기준이 뭐냐면요, 이집트 땅에서 나온 바로 그 날을 지금 시작 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그렇게 계산하면 너무 쉽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유월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니산월 14일. 그러면 언제 지금 나오는 거예요? 15일 날 나오는 거예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자, 14일 밤에 유월절, 그 밤에 문설주에,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나니까 모든 이들이 어떻게 이제 그 바르지 않은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나가 이랬단 말이에요. 빨리 나가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이튿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며칠이에요, 그러면? 1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니산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자, 저 제목 봤죠? 제목 출애굽 1년. 출애굽이 시작되어는 그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일 날 어디? 고센 땅. 람셋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여기 12장 39절부터 쭉 보면, 출애굽기 12장 39절부터 쭉 보면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에돔이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에담인가요? 거기에서 묵고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옮겨진 데가 어디냐면 비아이론, 홍해 앞바다. 거기에 도착을 했단 말이죠. 도착을 해서 지금 여기에 1월 중순 출애굽기 14장, 한 절이 아니라 14장 전체를 봐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전술을 제가 쓰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도착을 해서 진을 쳤는데, 이집트 군대가 안 되겠다 그리고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중순경에, 이 날은 중순이라고 잡았던 이거는요, 거리상 어느 정도 정확한 날짜를 잡을 수가 없어서. 근데 왜 중순이라고 잡았냐, 15일 날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1월 말쯤, 중순 어느 어간쯤, 그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적지를 않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제 바다를, 중순에 출애굽기 14장에 넘어왔어요. 넘어온 다음에 신광야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기 신의 광야가 아니라 이거는 신광야예요. 신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아, 먹을 거 없다는 거죠. 이제 또 금방 뭘 봤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마른 땅을 건너왔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죠? 한 달밖에. 15일 날, 1월 15일 날 나왔고, 2월 15일 날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먹을 거 없다고, 고기 없다고, 막 이제 불평불만들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6장 1절에 보면 만나를 주시고, 그다음에 12월 말이에요. 2월 말 르비딤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신광야를 떠나라 이래가지고 떠나서 르비딤까지 왔단 말이에요. 르비딤 광야에서, 르비딤 바위에서 반석을 치죠. 그래서 물을 먹었어요. 그날 거기에 보면 17장 1절이 그 얘기고요.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17장 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 전쟁을 하면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팔이 아파서 내렸어. 아, 이게 어떻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렸어. 그랬더니 저, 그래서 누가 도와요? 아론과 훌이 돕잖아요. 그 얘기가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로 이동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동을 했어요. 3월 1일 이제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거는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전에도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막 약속을 줄 건데, 이거를 할 건데, 니네들이 지킬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걸 들고 백성에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키겠나이다. 이게 19장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거. 이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때 안 지킨 거예요. 예. 이게 안 지킨 거라고요. 여기 나오죠. 이제 20장에서 40장까지 쭉 이야기가, 아, 25장부터는 저기 뭐죠? 성막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성막 얘기가 나오다가 금송아지 사건이 그 전에 있었어요. 성막 이후에 있어요. 성막 중간에 있거든요. 32장인가요? 33장인가요? 그때 금송아지 그 사건이 나온다고요. 그러고 나서 40장 끝장이죠. 40장 딱 끝머리에 가서 성막이 어떻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봉헌식이 이제, 네, 40장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곧그달 첫날에 뭐라 그래요? 성막이 세워지니라. 둘째 달, 아까 저 제목에 출애굽 제2년 차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둘째 달이에요. 그리고 첫째 달 첫째 날, 이게 지금 어디였어요? 계속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예요.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에 와 있으면서 계속 이게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1월 1일 날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보면 40장 30절, 34절 보면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아멘이었죠. 그 다음 연결되어진 게 우리 어저께까지 보았던 레위기였어요. 그럼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아까 장소 나오죠? 시내 광야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계속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법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성막. 그 전에 출애굽. 그죠? 출애굽해서 뭐 중간 다 떼고 지금 시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으면 됐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왜요? 그 성막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 거하실까요? 아니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거룩해지셨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하시면서. 그러면 빨리 가야지. 약속의 땅으로. 그죠? 아멘. 빨리 가야 돼요. 자, 이제 민수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디예요? 장소가 지금? 제 계속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 민수기가 민수기의 뜻이 뭐예요? 수 세는 거잖아요. 수. 넘버.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백성이 얼마인지 니네 저게 뭐에 그 뭐죠? 저 어떤 집단에 어떻게 있을 건지, 그리고 니네가 무슨 너네 지파 르우벤 지파는 무엇을 하고 유다 지파는 무엇을 하고 뭐 저기 뭐지? 고아 자손은 뭘 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계속 숫자를 센다니까요. 그래서 민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제목은 뭐다? 벨미드바르. 광야다. 우리 헬라의 이렇게 사상은요, 무엇인가를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상은 그곳에서 무엇을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그거를 놓고 저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레위기는 뭐였어요? 레위에게 말하다. 이게 레위기였잖아요. 근데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오늘은요, 민수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시작하면서 저기 뭐지? 베미드바르를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광야에서 이제 1월 네. 이게 두 번째 해예요. 우리 첫 번째 해에 1월 14일이 뭐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무서주에 발랐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지켜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고 났는데 지금 1월 14일이 딱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냐면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가면 유월절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키고 있다. 근데 여기를 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유월절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이 유월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듬해에 가서나 유월절을 지켜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언제? 한달 후. 한달 후에 두 번째 유월절 이래서 그 1월 14일 날못 드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유월절이 있다. 아,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세심하지 않으세요? 그게 이제 9장에 나오고요. 자, 이제 오늘 거예요. 오늘 1장 첫 번째 인구조사. 뭐 르우벤 지파는 얼마고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이고 갓 지파는 얼마고 뭐 므낫세 지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따로 분리되어져서 계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2 지파예요. 어느 지파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자, 여기에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 여기 장정이라고 적어놨어요. 남자의 숫자를 적은 거예요. 계수한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저기 계수 안한 거예요. 그게 4월 10 1장 46절까지 쭉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다가 나와요. 1장 전체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이게 몇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라고 해서 그 말도 나오고요. 그 말이 두 번이 나와요. 그래서 1장 전체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저기 계수하라가 14번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내 광야를 어느 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얼만큼 머물러 있었을까? 자, 아까 1년 차에 딱 보면 3월 15일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월 20, 그 이듬해에 2월 20일 날 떠난대요. 그러면 1년이 됐을까 안 됐을까? 며칠 모자라는 1년이 된 거예요. 이제 베미드바르 우리 이렇게 볼게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자, 1장 1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베미드바르 우리 그래도 히브리어를 조금 보고 가죠. 네.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다? 광야이다. 그런데 지금 베미드바르는 그 광야 안에서. 광야는 와, 어려워. 뭔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올해에는 베미드바르는 말씀이 있는 곳, 교회가 말씀이 있는 곳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이 있는 곳이고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베미드바르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보면 3번에 계수하라. 세우 에트 로시. 네. 로시가 뭐예요? 머리죠. 이게 직역을 하면은요, 이거는 계수하라라는 얘기거든요. 뭐 할지니라라고 계수할지니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로시는 직역을 하면 머리를 들어 올려라 그 얘기거든요. 자, 이제 왜이 말을 썼을까요? 우리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죠? 아까 출애굽 얘기했잖아요. 노예들은 이렇게 고개 뻣뻣 쳐다보지 들고 일어나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해. 이랬다가 쭈그리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노예들은. 근데 그곳에서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고개 숙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놔두세요. 아니, 머리를 들어라. 내가 너희를 세겠다. 1장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 수와 함께 모든 남자들 그들의 머리 수대로 계수하라. 여기에 보면 그냥 아까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그들을요 그냥 통틀어서 하나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족 단위로 이렇게 보지도 않으셨어요. 집안별로 또 보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너는 너희가 아니라 그룹으로 너희가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고 나아갈 자들이다. 광야 가운데 광야가 뭐라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 자신이 내 말이 있는 그곳을 걸어가고 싸워 나가야 할 자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머리를 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머리 드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엉뚱뚱하게 어깨도 딱 펴시고요. 가슴 딱 내미시고요. 딱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그렇게 부름받은 자라니까요.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내 스스로를 막 찍어 누르지 마십시오. 제가 잘하는 게 아이 제가요 뭐 아이 뭐 이러고 하거든요.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또내 의대로 또아 이러면 그건 또 교만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실 때 주님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십시오. 특히 영적 전쟁할 때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야의 이름을 들고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을 때 무엇을 들고 걷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뼈와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창이고 칼입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 두기네요. 전투하는 공동체다. 우리는요 룰루랄라 손뼉치고 먹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두 번째 나온 게 지금 영적 무장이라고 나왔어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우리 계수하는데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면서 뭐라 기준이 있었잖아요. 어린아이 갓난아기부터 뭐 저기 뭐지 80, 90까지 세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20살 이상 보호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내 싸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노인들 80, 90이 넘었어요. 싸울 능력이 그러니까 이 영적 분별은 되는데요. 육신적으로 이 뭐라고 할까요? 체력, 전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외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신체 능력이 아니라 영적 에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이 있는 20대, 30대, 40대 진짜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 나이는 90, 100이야. 그런데요, 어린아이인데도요, 이제 10살밖에 안 되고, 이제 7살밖에 안된 얘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있는 20, 30, 40대에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있다니까요. 이런 아이들의 기도와 이런 아이들의 이, 그 뭐죠? 저 찬양은요, 진짜 그 찬양은요, 못 말려요. 그거를 듣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이 깨어져. 마찬가지. 80이 넘고 육신적으로, 정말 70, 80, 90이 넘은 그 어르신들의 기도와 중보 이게 20, 30, 40대에 영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 20대부터 20살부터 50살까지 싸움에 나갈 그리고 제사하는 나이는 몇 살부터죠? 레위기에 제사 30세부터예요. 예. 네. 그 뭐죠? 구별이 기준이 달라. 자, 그렇게 봤습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광야에서의 영적 무장.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가운데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이 영, 여기에 우리가 선포해야지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해요. 우리가 우리끼리니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까십하는 거 절대 불평불만하는 거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다. 우리 주님은 이기셨어. 아멘이시죠?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그냥 왜 그냥 숟가락 하나 얹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니까요. 왜요? 우리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막에 주님의 그 성막 안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 베미드바르에 와서 그냥 내 열심으로 내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뭘로? 말씀이 있는 곳 그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한테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넘어지는 것 같고 아직도 쓰러지는 것 같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순간순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발딱 일어나야죠. 천천히 일어나지 마시고요. 그냥 확 용수철 그냥 잡았다가 탁 놓으면 그냥 확 튕기잖아요. 그렇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야 때문에. 그 이름 예수야. 그 이름 부르네. 예수야의 이름을 부르면서 튕겨져 올라오십시오. 나 아닌 것 같아. 나 왜 이래? 막 이러면 이럴 때 막 고개 들고 나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십니까? 왜 이러지?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나쏘 하시라고요. 고개를 들으시라고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베미드바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으십시오. 예수야가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상태입니다.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수했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머리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나올까요? 이제 아까 뭐 동쪽 편에 뭐 누가 서라? 유다 지파부터 서고 뭐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서쪽에는 누가 서고 막 그래요. 그죠? 남쪽에 누구누구누구 떠던던던 세 지파 서고 북쪽에 뭐 이렇게 서고 그러라고요. 그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고 하시거든요. 전쟁의 진을 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이동할 때 아니 이동할 때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맨 가운데 뭐가 있어요? 법궤가. 법궤가 맨 먼저 가죠? 법궤가 맨 먼저 가고요. 중간에 이제 성막의 순서대로 이제 고아자손이 뭐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천막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널반을 들고 가고 그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을 치고 있을 때는 성막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동할 때 뭐가 제일 먼저 나간다고요? 법궤의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무엇을 중심이냐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행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뭘 중심해야 한다고요? 무엇이 먼저여야 된다고요? 말씀이 먼저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자, 아까 금방 불기둥 얘기했어요. 불기둥이 움직여 다닐까요? 아니면 서 있을까요? 불기둥은 서 있어요. 구름기둥은 움직일까요? 서 있을까요? 구름기둥은 움직입니다. 인도할 때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머물고 싶다고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거를 나만 볼까요? 모든 사람이 볼까요? 모든 사람이 봐요. 나는 봤는데 그래서 가려고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이 안 일어나. 아니거든. 너 잘못 봤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못 본 거라니까요. 진짜로. 자기 판단에 자기가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공동체 안에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보여주세요. 정말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를 두고 그것을 두고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같은 마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 그거밖에 안 돼. 막히는 거죠. 이제 네. 자, 그랬고 또 하나 민수기에 보면 금방 불평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엄청나게 나온다니까요. 가지고 이제 뭐 잘못했다고 딱 엎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열어주셨다가 또 그냥 잘 나가고 있으면 또 불평 불만이 나오고 막 그러면 또 아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아 진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불평 불만이 그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죠? 욕심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가지고 불평하죠. 나중에는요. 아, 먹는 거 가지고 불평하면 참 사람이 조금 쫓아내 보이잖아요. 네, 쫓아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불평 불만이 뭔지 아세요? 모세 권위에 대한 너만 리더냐? 그 이제 좀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아니 너무 먹는 것만 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건 좀 쫓아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예욕이죠. 먹고 살기 바쁘면요 명예욕이지도 않아요. 열두 정탐꾼을 보냈던 그곳이 가데스 바네야. 아 이쁘다 왔다 여기 가데스 바네야. 거길 가가지고 열두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고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에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내가 메뚜기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혹시 있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저기 있네요. 네,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워요. 그죠? 가데스 바네아 실라울 레카가요. 민수기 13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미 들으신 후에요. 그렇게 말한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했지? 그래, 그대로 네가 말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어저께까지 본 말씀 뭐가 있었죠? 베하르? 베오코타이가 있었죠? 베하르에서는 뭔 얘기했어요? 안식년과 희년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땅의 회복과 종들의 자유를 주시겠다. 회복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배후꽃 타이에서는 무슨 얘기하셨어요? 내 규례를 순종하면, 지키면, 지키고 따르면 축복하겠다. 그런데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 질병부터 시작해서 가난과 전쟁과 그거 하시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위한 저주를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저주하겠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1세대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2세대들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몇명 차이 나지도 않게. 기억이 안 나요. 60만, 그쵸? 그만큼 돼요. 한 200, 200몇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요, 1세대, 우리가 1세대와 2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이의 1세대, 2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옛생각, 옛습성, 옛것들, 나의 겉사람, 이게 1세대예요. 이게 죽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1세대를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셨냐? 아니요. 나의 나됨 있잖아요. 나의 나. 악한 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악한 자, 나의 나 되려고 하는 그 나, 그건 1세대예요. 그래서 죽어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2세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 새로운 자아예요. 나의 나됨에 대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자아가 살아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 자아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광야라는 이야기예요. 레위기에서 뭐였죠?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러면 지금 민수기에서는, 자, 이제 우리가 거룩하라 이거 외웠잖아요. 민수기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외워야 될까? 이게 9주 동안 이야기할 거예요. 요거 기억 잘. 약속을 땅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예, 가는 거예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라 이거예요. 통과해야 약속의 땅을 들어가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광야를 통과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우리 9주 동안 이렇게 딱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 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 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컴먼 월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 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영광선교회 이명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10전 8기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질병 주님 앞에 사실은 그래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제가 병원에서 그때는 그게 465장 찬송이었는데 4절까지 천사의 음성으로 나한테 쭉 찬송화가 내려와가지고 내 영혼이 따라 부르는데 눈물이 난 잘 울지 않는 사람인데 너무 감격스러워갖고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누워서 입도 안 열고 속으로 따라 불렀는데 왜 이 찬송을 내가 따라 부르게 해주시는가 그랬더니 맨 끝에 4절에 보니까

0: 계시네. 그것만인 줄 알았어요. 하하, 내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뜻이로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두고두고 내가 그 찬송을 드라이브 하면서도 부르고, 또 자려고 할때 지금도 그걸 계속으로 불러보면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임 목사는, 옛날 임 목사는 죽어야 된다. 임 목사가 죽어야 내가 산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살려면 죽어야 된다. 아, 그런데 이게 죽었다 또 살아났다 죽었다. 그걸 내가 느껴요. 질병에 대해서 공포를 버리십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게 서양 속담인데, 실패 안 해본 사람은 성공 못 합니다. 성공해도 그 성공이 자기가 안 돼요.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나중에 그 성공이 내 성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실패를 무엇으로 잡수느냐? 보약으로 잡수자. 보약으로. 그렇게 살다간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선배들이고 링컨 대통령이고. 알죠, 여러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몇 가지씩 교훈을 하나씩 캐치하는데 그거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놀라운 정말로 지식의 근. 그리고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 내가 걱정이 생기면은 아휴 어떡하다 나는 이렇게 이래 뭐가 이래가지고 나한테 걱정이 왔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에브리바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걱정이 있어요. 그것이 뭐 종류가 다르다 뿐이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얘기해봤자 그 사람도 걱정이 있으니까 또 무르돼가고 더 골치 아픈 거야 서로. 그래서 수다장이만 돼버려. 알아도 주지 않아. 거기다 또 한술 더 떠갖고 아그 사람이 그래 흉 보고 다니는 거야.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해결해 주세요.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런 거 상담하는 분,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제는 뭐, 천국 가셨겠지. 근데 이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유명한 분이 필 박사가 지나간다니까 어떤 청년이 달려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저좀 상담 좀 받으시겠어요? 그래, 해보자고 상담을 하는데, 뭐, 걱정거리가 뭐, 이거저거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휴, 이래 걱정이 끊임없이 나한테 따라다니지 모르겠어요. 좀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걱정 없이 살까요? 그러면 간단하네. 저기 바라보이는 공원 묘지 있지? 거기 가서 누워있게나. 공원 묘지에 가 있는 사람 빼놓고는 걱정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다. 우리 남편이 이러고 저러고 속을 썩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쪽 남편은 더한 거야, 또. 얘 말도 말어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수다다. 여자들 우물가에 앉아갖고 서로 그냥 그러고 주책들을 떨게 되는 거야. 응? 오늘 여러분, 걱정이 없는 데는 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럼 왜 걱정거리가 우리한테 다가오느냐? 여기서 우리가 다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과 믿음으로, 믿음 가지고 말씀 속에서 이겨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 뭐, 걱정 있어봐야 몇년 가겠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지. 그동안에 남한테 하나님의 영광이나 안 가려야겠지? 더 많이 또 축복을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또 축복이 빨리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발버둥 칠 필요는 또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 줄 사람한테 주게 돼 있고, 너는 요것만 가지라면 요것만 가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가장 불행한 사람, 소경 바디메오를 항상 묵상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풍부하고,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너무나 눈이 반짝반짝해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집집마다 한번, 내가 여러분 집에 안 가봤지만 냉장고 딱 여니까 어떻게 돼 있을까?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는 집 한번 손들어 봐 여기. 오름 올리는 데 보니까는 1년 넘은 음식들이 꽉차 있는 집도 있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 당시 냉장고도 없었지만은 쌓아놓을 만한 음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헬렌 켈러는 어릴 때 내염을 알아가지고 장님 되고 귀머거리 되고 봉오리 되고요. 그죠? 남아있는 건 감각밖에 없는데 그 유명한 설리반이라고는 집념이 강하고 선한 선생님이 이 장애자를 붙잡고 거기서 가능성을 뽑아내는데 보니까 문학적인 소질이 풍부한 소녀예요. 그 아이한테다 손가락 감각을 통해서 하늘이 푸다는 거 가르쳐주고 꽃이 어떻다는 거 가르쳐주고 문학가가 돼버렸어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이런 장애자 문학가가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다할수 있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헬렌 켈러 여사의 글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단 한 시간만이라도 내가 눈을 떴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시간만 눈을 떴다가 다시 감더라도 한 시간만 눈을 떴으면 좋겠다. 한 시간만 하나님이 내 눈을 떠주신다면 얼마나 내가 감사할까? 저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있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정말로 가망성이 없는 나를 이렇게 귀하게 길러주신 설리반 선생님 얼굴을 그 눈빛을 내가 한 번만 봤으면 정말로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한 시간만 눈을 떠도 감사하겠다고 하는 아,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있는데 여러분은 한 시간만 눈 뜨고 있습니까? 잠 주무실 때 빼놓고는 다 눈 뜨고 있지. 그 눈 떠갖고서는 좋은 걸 보는 게 아니야. 또 뭐 쓸데없는 허용덩어리가 돼가지고는 어찌고 저찌고. 여러분 행복합시다. 바디메어가 뭘 잘했어요? 자기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벗어났어요. 누구를 향하면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나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이 있는지 난 잘 모르지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없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계시니까 문제없다. 정말 믿으십니까? 하 그러고 이제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아니야 달로 아이 사람들이 뭐가 웅성웅성 하고 지금 거지 받으며 귀는 열려 있으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우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지나갑니까? 좀 적선 좀 하셔. 아이고 좀 가만히 있어. 지금 예수 선생님이 지나간단 말이야. 아이고 예수 선생님이 지나간단 말을 듣자마자 귀가 더 그냥 꽉 열려가지고 어? 예수 선생님이 지나가셔? 그러면 내가 이 기회다 기회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바디메어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막 외치기 시작하는. 그 당시에 거지가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지금도 거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도 그때는 거지가 더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거지는 언제나 많아. 또 장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이 바디메어가 성경에 이렇게 올라간 것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참 총명이 있는 거야. 총명.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기 보니까 47절에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뭐라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는 한 절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을 한 번만 했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사람들은요 인심이 참 고약해요. 이 불쌍하고 볼품없는 이 거지 받으면 항상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이 시끄러 인마 잔잔해 인마 잠잠해 인마 뭐 이렇게 떠들어 떠들기는 그분은 너한테 돈 주려고 하는 분 아니야. 아이 시끄러 적선이 나오면 가만히 좀 조용히 적선하지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와서 구박만 한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말기고 구박하고 어? 길을 죽이고 막 그러는데 더 소리 질러 더. 사탄이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런 기도가 응답되니? 어저께도 했잖아. 오늘도 했잖아. 근데 왜 응답 안 돼? 그만둬 그거. 사탄이가 밤낮으로 속삭속삭합니다. 속지 마세요. 바디메어는 끝까지 끈질긴 인내를 가지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냐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모르는 척 걸어. 왜 그냥 걸어가셨을까요? 한마디 다윗에서 예수야 할 때 벌써 예수님은 먼 발치에서부터 바디메어를 다 알아보신 분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알죠? 나다넬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걸 다 미리 아셨다고 먼 데서 기도하셨는데 그걸 다 아신 분이에요. 처음에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얼마큼 굳센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응답도 빨리빨리 주실 때가 있지만은 정말로 중대하고 귀한 기도응답은요 오래 걸립니다. 왜? 귀할수록 오래오래 다져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그릇을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견고한가. 오히려 까꾸로 막 꾸꾸로 될 때가 있어요. 결국은 얼마쯤 외치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막 핍박하고 막 방해하고 막 그러는데도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외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딱 멈췄다. 여기 바디메어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해와 달을 멈춘 사람이 하나 있죠. 기도로. 누굽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이거 해가 짧아서 안 되겠다 해서 태양아 거기 머무르고 다 너는 아이언 골짜기에 그냥 나오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그랬더니 해와 달이 멈췄다. 그것이요 지금 컴퓨터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루가 더 길어진 거 나타내. 23시간하고 몇, 이것이 전부 다 증거가 됐어요. 진짜로 해와 달이 멈췄어요. 어떻게 멈춘 줄 압니까? 지구에 이거 있죠. 지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23.5도인가요? 그것이 지축. 지축을 약간 움직여. 약간 움직여 놓으면 한 동네가 하루가 길어져요. 지구를 누가 잡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확실한 믿음은 해와 달을 멈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어가 외치는 그 외침은 예수님의 발걸음 멈췄다. 누가 더 큰 믿음이야? 여호수아가 더 큰 믿음이야? 바디메어가 더 큰 믿음이야?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의 믿음이 더 크게 느껴집니까?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 누구야?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해와 달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을 발걸음을 멈추게 한 바디메온 믿음이 더 큰 거야. 여러분도 진영을 가지고 나가라 이 말이야. 뭐 조금 해보다가 아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네.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방정 맞게 자기 혼자서 막 그냥 공식을 만들어 갖고 이러지 말라 이 말이야. 소경 바디메온은 가능성을 향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갔다 이게.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불행하게 느껴져도 우리 주님 앞에 상달만 딱 되면 그날로 해결해버려. 할렐루야. 그날이든 하여튼 그 시간부터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해. 양하고 돼지를 갖다가 시궁창에 나갔다가 탁 집어던졌대요. 양 한 마리하고 돼지 한 마리 집어던지니까는 양은 그냥 거기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막 치는데 돼지는 대굴대굴 굴더래 거기서. 그것이 다른 거야. 같은 불행 속에 빠졌는데도 양은 나오려고 막 양과 같은 사람은요.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장님으로 평생 살다는 안 되겠습니다. 눈 떠갖고 나도 사람 살듯이 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디메온데. 아유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에휴 이게 좋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또 눈이 장님이니까 돈도 주지 뭐. 그냥 죽었어. 내가 눈 떠버리면 또 누가 뭐 돈 주나. 뭐 눈 뜬다는 확신도 없지만은 이런 병신 같은 인간이 돼지. 돼지는 뭐 때문에 있는지 알아요? 8월 추석날 잡혀 잡수시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독일에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가 있었죠. 유태인들을 학살시킬 때. 그 히틀러가 그랬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몇 사람 있는 가운데 누가 있냐면 유태인 외과 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동지가 다 죽어서 다 죽었는데 강제 노동을 시킬 때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땅을 파는 거예요. 파면은 거기서 유리 조각이 나와요. 유리 조각이 나오면 그걸 갖다 이렇게 갈아갖고 나는 꼭 나가서 나는 다시금 의사로 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유리 조각을 갖다 살짝 갖고 와가지고 맨날 면도질 하는 거예요. 다른 거기 죄수 아닌 죄수들이지만은 그 사람은 수염이 이만큼 덥석해가지고 수염 깎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맨날 절벽만 하니까 그냥 퍽퍽 죽어넘어지는데 이 외과에서는 항상 여기 반짝반짝하게 맨날 닦고 있더니 이 사람만 살아나왔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코리덴 북녀사. 믿음이 굉장한 사람. 이 사람의 책을 내가 여러 번 읽었는데 폴란드 여자예요. 자기 가족들이 다 끌려갔어요 거기. 유태인 한 사람을 갖다 벽장에다가 감춰놨다가 들켜가지고 다 끌려갔는데 자기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언니가 베티라는 언니도 굶어 영양부족으로 다 돌아가셨는데 이 코리덴 북녀사 근데 거기 끌려 들어갈 때 요만한 성경책 하나를 갖다 고무줄에다 매가지고 여기다 목에다 하나 걸고 그 다음에는 바이라민 종합 바이라민 한 병을 딱 끈에 이렇게 목을 매가지고 또 하나 걸고 두 개를 딱 걸고 들어가서 나는 꼭 살아나온다는 확신을 가져서 할렐루야 큰일 나게 되네. 몸검사할 때는요 어떻게 욕을 해서 다 갖다 감춰놓고 한 3년간 거기 있는 동안에 아버님 언니 다 돌아가셨어. 영양부족으로. 이 사람은 바이타민을 여러 개 꺼내서 하루에 몇 알씩 먹어요. 그게요 한 달도 못 갈 한 병인데 요만한 거 하나님께서 계속 넣어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근데 그 세 식구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언니하고 아버님은 천당 가시고 자기는 살아남아갖고 복음 전해야겠다는. 원래는 시계 기술자였는데 이 사람이 바이람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먹어. 다음날 보면 또 있어. 한 병 가지고 3년을 먹었어. 하나님이 계속 넣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서류가 잘못돼가지고 이 사람이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는 시계 공장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바이람을 계속 넣어주신 거 하나님 증거하라. 그러니까 이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어느 나라 가라. 가방 하나 딱 들고 복음 전파로요 전 세계를 90몇 살까지 복음 전파다가 가셨는데 그 가서서 그 아우슈비츠 거기에 그 감옥에서 거기서 바이라민을 하나님이 계속 늘려주는 바람에 다 영양부족으로 돌아갔지만은 자기만 살아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헨델이 유명한 메시아곡을 작곡해가지고 지금도 유명한 음악가지만은 빚더미에 앉아있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밤새 울면서 기도하다가 공중의 천사들의 막 노래소리가 밤새껏 들리는 거야. 얼마나 그 노래소리가 은혜스러운지 밤새. 그래가지고선 그냥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하다가 영안이 열리면서 막 천사의 노래소리를 들어갔고 아침에 눈 떠서 보니까 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음악가니까 그대로 천사들의 그 노래소리를 베낀 것이 메시아라는 곡인데 그 노래를 듣는 사람마다 다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앉지를 못해요. 어떤 나라에 가서 이 메시아 곡을 연주해도요 그 나라 왕들이요 딱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유명한 메시아 곡 작곡가로서 헨델이 오고 오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1급 예? 음악가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고난을 여러분이 보약으로 잡수세요. 보약으로 알고 잡수세요. 할렐루야. 속세계는 식과 이승으로 인해서 내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멋지게 나보다 더 멋진 사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소리만 잘 지르는 게 아니요. 예수님 없어서 그러면 오라고 해라. 갑자기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니까요. 사람들의 인심이 싹 바뀌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조용해 이러는 사람이 야야야 주님이 오라고 부르신다 일어나 가자 하 그래가지고 생긴다는 게 그냥 막 아마 두 다리는 성했던가 봐. 응? 뛰어갔어요. 뛰어가는데 보니까 뭐가 거치장스러워? 빨리 가고 싶은데 뭐가 겉옷이 말이죠 무거워. 이 사람의 총재산이야 그게 그래도 겉옷이라는 게 뭐 누더기 같은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이 무거운 겉옷을 들고 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 얘라 그냥 포기를 달해 포기. 주님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막 달려간 거야. 얼마나 급하면 겉옷을 벗어 던졌겠어. 예수님 앞에 재빠르게 달려가는 용기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 그래가지고 주님이 앞에 딱 달려간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아니 뭐 묻지 않아도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도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꼭 그러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때 야 진주아 집사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니 너 왜 이렇게 밤잠 안 자고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니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말하라고 이렇게 이런 것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뭐 에휴 우리가 맘만 먹고 있어도 아신다는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바디메어가 무슨 마음 갖고 나온 거 다 아시지만은 또박또박 고백하는 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눈 만졌다는 말씀도 없고 뭐 기도해 주신 말씀도 없고 그냥 가래. 벌써 뛰어나올 때에 다 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절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전진하는 용기를 가지고 빠르게 주님 앞에 확실하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만 드리면 빠르든지 늦든지 다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악마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어요 한 번은. 왜냐하면 악마 하나가 너무 나이가 많아갖고 이제는 은퇴하게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늙은 악마가 뭐라느냐 하면 나는 이제 그만 좀 일을 하고 은퇴하려는데 젊은 악마들더러 말이지 내가 가진 도구 중에서 아주 좋은 도구 하나 팔 테니까 자네들이 이거 안 사가겠나. 그게 뭡니까? 실망이라고 하는 도구야. 요거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왔는지 몰라. 이 도구가 최고로 지옥으로 많이 사람을 데려온 도구야. 그러니까 보통 값으로는 안 팔어. 아, 부르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팔겠다는 거야. 그래, 젊은 악마들이 돈이 없어. 그렇게 많은 걸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만 그건 안 팔리고 있다네. 오늘 여러분 보세요. 가디나의, 예? 아니, 가스스테이션 주인하는 그 여자분이 분신 자살을 하고 또 누군가 목매달아 자살하고 맨 자살 저 지지난주에 어떤 남자분이 우리에게 잠깐 들렸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가 불안한 거 좀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뭐 남자분이 불안하다는 게 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아, 뭐 별건 아니고요. 얘기 좀 해보세요. 해봐야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바로 옆방에서요. 그저껜가 저 혼자 사는 남자가 자살을 했어요. 어머나, 그래서요. 그래서 막 냄새가 콸콸 나는 바람에 매니저한테 얘기했더니 갔더니 구더기가 막 끓더래. 그러면 그분의 신문에 왜안 났을까요? 아유, 신문에 나는 건 조금밖에 없어요. 큰변 났어, 이거. 이게 악마가 실망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지금 잡아간다고요. 응? 여러분, 실망을 왜 합니까? 두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왜 실망합니까? 열 손가락인데 왜 실망합니까? 그렇죠? 바디메오가 다 살았는데, 바디메오는 눈 뜨는 축복만 받은 사람이야. 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았기 때문에, 겉옷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육안이 열리면서 뭐까지 열려? 용안도 열려. 용안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천국 사람. 그 사람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났겠죠. 나이 많아서. 천국, 세상을 떠날 때,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바디메오 어디가 있을까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얘기해 보세요. 바디메오야, 그날에 너 얼마나 신났니? 눈만 떴냐?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예수님, 아, 또 가만히 있었겠어? 막, 내눈뜬 예수님 믿으라 믿으라 하고 다니면서 상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야. 끈기와 결실만이 무엇인데 해낼 수 있다. 606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매덕균을 죽이는 아주 좋은 약이죠. 그렇죠? 이것을, 세균학자인 폴 에리히라고 하는 유명한 세균학자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많은 매덕 걸린 사람들을 고쳤는데, 왜 606인지 아시죠, 여러분? 실험실에서 1909년 8월 31일 날 이것을 발표하게 됐는데, 그 전에 7년 전부터 지하실에 들어가서 세균, 매덕균을 죽이는 무슨 약이었겠냐. 검사를 한대, 번번이 실패하는 거야. 얼마큼 실패했냐. 기나긴 7년 동안에요. 605번을 실패했어. 얼마나 끈질긴지 알겠습니까? 600은 고사하고 100번만 실패해도 다 도망갈 판인데, 605번을 실패해도 또한번더 했다는 거예요. 더 했더니 606번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약의 이름을 606이라고 친 거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영국의 처칠 수상 알죠? 그 사람은요, 공부를 되게 못해가지고 대학교에서 맨날 꽁치만 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의지는 아무도 못 따라가요. 그 사람의 표가 뭔지 아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결코. 영어로 말하면 네버 기브업, 네버, 네버, 네버, 네버, 네버. 그 의지 때문에 그 사람은 유명한 정치가로 영국을 살렸어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1: 지금까지 세계연구선교회 임영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례 플래너 조 마리아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먼 미래를 위한 퓨처 플래너 조 마리아입니다. 이 무더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건강에 안 좋다. 이거는 누구든지 어느 분이든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잖아. 그렇죠. 물론 스트레스가 생겨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다 이렇게 놓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은 일이 걱정 안 해도 돼야 되는 이런 작은 일이 닥치면 막 걱정을 하다가 더 그거보다 더 큰 걱정이 몰려올 때는 내가 언제 작은 걱정 속에 걱정을 했지 이런 게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그 장례식을 이제 갑자기 치르게 됐다.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에 어떤 그 어려웠던

그리고 서로 또 이렇게 존중하고 또 서로 공감적인 이해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그 행복한 그런 행사 계획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식탁에서 가족들과의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할 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대화를 하시는 가족분들은 거의 아마 없으십니다. 이제 주로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거나 또 부모님들께서 양로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신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저부터도 이제 어머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양로원에 계셨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런 묘지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장례식 절차, 장례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막상 이제 일을 닥치고 나니 어머니께서는 이제 이런 절대로 이제 나는 화장은 하기 싫다. 이제 화장하면 내가 이제 두번 죽는 것 같으니까 이제 화장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항상 이제 살아생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도 자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 딱 돌아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아, 이럴 때 묘지라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묘지에 대한 많은 어떤 애착이라든가 묘지를 정말 구입을 해서 매장을 이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가장 안 좋은, 이제 가장 안 좋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 LA 내가 거주하는, 제가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타주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살아생전에 함께 모시고 있어야 되고 함께 이렇게 자주 찾아뵀어야 됐는데 그런 기회가 저는 없었던 거죠. 비행기 타고 이제 병원으로 가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죠. 아, 조금 살아계실 때, 물론 이제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이제 그 양로원을 요양원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그참그 환경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 이제 물컵에다가도 이제 이름을 일일이 다 써가지고 이제 그 물컵으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 컵으로 스티로폼 컵으로 이제 물을 드셔야 됐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모시지도 않으면서 이런 그런 어머님이 계신 이런 환경을 탓할 수는 없었고요. 또 식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환자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건강한 음식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맛도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이제 영양의 그런 그걸 다 계산을 해서 이제 뭐 맛있는 이제 나름대로의 이런 영양가가 높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이제 이런 음식 프로그램을 이제 맞춰서 이제 음식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어느덧 내 나이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아파트에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또 내가 홀로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못 일어나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참 우리의 그 삶이라는 게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먼 훗날 아주 늦게 언젠가는 내가 죽을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또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랬을 때에는 이제 그 많은 정신적인 혼돈이라든가 또 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남은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받아야 될 그런 정신적인 고통과 또 경제적인 이런 다양한 매장을 해야 될 것인지 화장을 해야 될 것인지 또 납골당을 화장을 또 이제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데 과연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또그 납골당을 또 어디에다가 사야 되는지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다 결정을 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힘들죠. 그래서 이제 장의사에서 이제 유족분들,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한 80%, 90% 준비가 안돼 있는 가족일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어떤 분노라든가 화도 많이 나고요. 이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정말 아이디어가 없는 분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감당해야 될 이런 엄청난 비용들을 뭐한 3만 불을 갑자기 3만 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며 이제 거의 많이 이제 많은 분들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허탈감도 있고 또 정말 불만족스럽고 또 아주 슬픈 데다가 더 이제 그런 처리해야 되는 많은 상황들이 정말 기분 나쁘게 이제 이 장례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 속에서도 슬퍼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럴까요? 정말 슬퍼할 수도 없는 다양한 이런 일들이 곳곳에 요소요소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그 묘지에서 이제 그 묘지에 이제 장의사에서 서비스가 끝나고 이제 하관식을 하려고 이제 묘지에 오면은 묘지에서는 이제 그 witness fee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서비스가 하루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대형 묘지 같은 묘지 측에서는 뭐 하루에 뭐 많게는 40에서 50 케이스 또20 케이스, 20 패밀리 이렇게 굉장히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윈네스 피를 내시는 가족들은 빨리 달려와서 얼른 이렇게 일을 해주는데 그 윈네스 피를 이제 아깝다기보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이제 뭐 400불 이렇게 뭐 낼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죠. 돈이 정말 저부터도 이제 어머니 묘지 사드리고 싶었는데 묘지를 사드릴 수 있는 이런 형 있는데 사실은 바디 도네이션도 수십 장 여러분 사인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거 다 읽어보신 분 거의 없으실걸요?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영어도 모르는데 그거를 다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읽어보고 이제 사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바디 도네이션 그러면 이제 뭐 심장이나 뭐 이제 막 비행기 띄워서 얼른 이제 그 우리 그 장기 기증을 이제 하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장기를 이제 도네이션을 하면 되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그 오랫동안 약 드시면서 막 100살 넘게 뭐 103살 이렇게 되시면 그분들이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시는 약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병을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열심히 챙겨서 잡수셔야 되는 이런 그런 약이 있잖아요.

0: 그러면은 그런 거약 이름 같은 것도 다 이제 꼼꼼하게 이제 적어 놓고 이제 제가 이제 저를 예를 들면 이제 어디 병에 이제 아파서 내가 이제 이런 이러한 약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내 장기를 도네이션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그분들이 제 장기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렇게 장기 기증이라든가 이제 시신 도네이션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하시는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뭐 6 weeks 있다가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는데 이제 뭐 체중이 많이 나가면은 또쓸 수가 없고 이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다시 가족들이 모시고 와서 이제 장례식을 이제 치렀던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 내가 장기 도네이션이다든가 바디 도네이션을 하면 100%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물론 이제 가족이 없거나 장례식도 필요 없고 올 사람도 없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런 그 필드에서 직접 이제 사례를 이제 많이 지켜보면은 혼자 사시는 분일수록 인간관계 굉장히 좋으시고요. 오히려 부부가 있거나 자녀들이 많거나 이런 분들 장례식보다 더 많은 분들, 친구분들, 또 사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커뮤니티 리더들도 많이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지막 이런 장례식 할때다 이제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뭐, 아, 죽으면 뭐알게 뭐야. 내가 뭐 그냥 아무렇게나 뭐 그냥 바다에 뿌려.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많은 이제 어떤 분은 굉장히 그 유명하신 한인 분이신데요. 그분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사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셔가지고 이제 대대로 이제 몇대 이제 증손이셨나 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대로 이제 그 집안에 그게 이제 있습니다. 그 우리가 물건처럼 뭐그 밸류가 얼마 나간다 이제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분들의 그 패밀리 그런 풍습이라든가 그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그 집안의 그 풍습 또 어르신 조상님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가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풍습으로 마지막 이제 뭐 증조할아버지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런 어떤 역사 같은 이런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 패밀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나 이제 그 사랑하는 분들의 그 가족들한테 우리가 이제 미리 건강할 때그 사후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우리가 건강에도 이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생전에 잘 살다가 이야기도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막 이제 병원에 아파서 들어가면은 뭐막 코에다가 뭐 옥시전 달고 뭐 입에다가 뭐 호흡기 달고 이러면은 말을 할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미리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을 걸.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있을 때 하시는 이런 죽음 준비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존엄성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배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그 정신적인 그 고통을 이제 감소시켜 주는 거죠. 물론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정말 작은 비용으로 모든 것들을 뭐 예전에 어떤 분은 이제 묘지도 700불에 사놓고 또 묘지에 들어가는 거뭐 비석 200불에 사놓고 뭐땅 오프닝 클로징 뭐 이런 거 250불 뭐 엄청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싹 이런 거를 패키지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벌써 93세, 93세신데요. 굉장히 건강하세요. 물론 뭐 운전 다 하고 다니시고 뭐 묘지도 뭐 57년인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정말 그런 분들 보면은 와, 정말 그 옛날에 이분들은 정말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프로퍼리 뭐 집이라든가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을 그때 벌써 50년 전에 이제 그걸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러시는데 이제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그 조부모님들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대대로 다 이런 거를 내리 이렇게 배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부모님들을 대하는 이런 에티켓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면에서도 이런 대화를 저도 뭐 우리 아들 굉장히 질색팔색을 하고 뭐 이야기도 못 꺼내게 했지만 이제 직업상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하면서 저 자신부터도 이렇게 아 죽으면은 뭐가 무슨 소용인데 죽으면 이제 미리 이거를 죽기 전에 다 이렇게 선행도 베풀어야지 그게 이제 대대로 이렇게 축복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이런 자녀들에게 이러한 부모님인 70세, 80대 대신 우리 부모님인 나 자체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더 모르죠. 특히 또 이제 미국에서는 같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3대, 4대 이렇게 다 같이 살지 않잖아요. 뭐 자녀들도 이제 다 크면 나가서 살기 때문에 정말 그 어쩌다가 저나 자녀분들이 오면은 아마 여러분들을 하던 일다 스탑시키고 오 그리고 엄청 반가워 그러고 이제 막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그 회장님께서 중요한 그 미팅 그런 미팅 중에 이제 따님이 전화 오시니까 전화를 주니까 얼른 이제 다 회의도 스탑을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물론 이제 인간적이신 그런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많은 그 어떤 약점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저는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로서 당당하게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과정 중에서도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했고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거는 부모로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묘지 준비, 이런 장례에 관한 이런 준비가 없이 돌아가실 때에는 잘 사는 자녀들일지라도 사실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시면 정말 바쁘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나가는 자녀분들 두신 그 부모님들은 특히 이제 스스로 더 이런 죽음 준비 더잘 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의사 선생님들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제 병원에서 그런 스케줄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케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있어가지고 부모님 그 장례식 못하신 선생님도 실제로 있었고요. 또 어떤 수술 그 시간 뭐 1년 전에 다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없고 또그 선생님만이 이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종종 이제 자주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부모님께서는 이제 아드님, 며느님이 다 이제 굉장히 바쁘신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당신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 바쁜 아이들에게 하나도 신경 쓰고 쉽게 하지가 않으신 거죠. 이렇게 부담을 주기가 싫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그런 준비를 해 놓으신 분들은 정말 노후에도 걱정 없고 또 우리가 적어도 죽을 때까지 죽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준비도 안돼 있고 또 이제 요즘에는 또 화장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거 화장하면 화장 비용 뭐 얼마나 가겠어? 그냥 그때 가서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바쁜 아이들의 그런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준비 없었을 때에는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복잡한 그런 과정들을 다 이제 아이들이 또 아이들이 출장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출장 다녀올 때까지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에 자녀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어떤 케이스는 아주 추운 겨울에 비행기가 못 떴어요. 한국에서 여기 미국의 LA에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계획이나 이게 사람의 그 우리의 그삶 속에서 어떤 이런 시간과 이런 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우리가 정말 그 스트레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스트레스 생길 일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해소를 시키고 미리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 모든 것은 이제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좋은 일이고 또 좋은 일도 나쁘게 생각하면은 이제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들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I'm okay.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말이 통하는 그런 친구분들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고 여름에 팥빙수라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그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제 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그 시간을 보내는 것도 지금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웃게 하는,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스스로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고 또 이렇게 실천해 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내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행복한 한주 되시기를 기도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장례 설계사 조마려와 함께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987-0736, 310 지역 987-073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비전 복음 방송을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독일 국민에게 배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내가 서독에 가서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쓰고 또 두 가지의 노동을 하여 꼬박꼬박 저축을 해온 일을 어떻게 알고 대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독일 국민들의 근면함과 소박함 그리고 정직함을 높이 칭찬하면서 우리 국민도 세계 인류 국가를 세우려면 그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먼저 어느 누구도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을 게르만 민족에게 배우자고 외쳤습니다. 6년 동안의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이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닥치는 대로 일하는 것을 직접 내 눈으로 보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가정집은 물론 상점에 유리창을 닦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신문 배달까지 하는 것을 매일 볼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나는 독일 사람들이 또 길거리에서 성냥 한 개비로 6, 7명이 모여 담뱃불을 붙이는 광경도 자주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집안에서나 바깥에서 신문이나 책을 읽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토록 물질과 시간을 아끼는 국민이라는 것을 독일에 가기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그런 일을 배우고 싶었고 또 부러워하였습니다. 나는 검소한 생활을 하는 독일 사람들에게 배워 비싼 영국산 비옷이나 독일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사지 않고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만 사서 쓰면서 지냈습니다. 그 무렵 독일 국민들이 자랑하던 구룬딕 스테레오 라디오는 하도 인기가 있어서 애국인 광부 거의 모두 사서 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자주 오는 영국이어서 런던 포그라는 레인코트가 인기를 보고 있어서 즐겨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광부 중에서 상당수가 이 라디오와 비옷을 사서 쓰고 있었습니다. 내가 독일에 살면서 독일 국민에게 배운 또 한 가지는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낸 상품을 애용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는 생활 태도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애국적인 정책을, 경제인은 경제 건설에, 근로자는 기계와 씨름하면서 밤을 새우며 지성인은 재기 곧 거듭 일어서는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나는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 국민이 문명의 그늘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뒤지고 있었던가를 서독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어프랑스 전세계를 탄 우리 광부들은 수세식 화장실 사용법도 몰라서 서서 대변을 누웠는가 하면 화장지를 빼 쓸 줄 몰라서 신문지로 뒤를 닦기도 하였습니다. 또 광산에서 식료품을 골라 먹지 못하여 걸린 기생충 때문에 노동청과 보건소에서 주는 해충약을 먹고 지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똘똘 뭉친 독일 국민은 20세기에 들어서서 두 번 큰 세계 대전에서 이웃나라들의 연합군에 패망하였으나 곧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단결의 힘에 의해서였습니다. 1914년 8월에 일어난 제1차 대전에서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토만 제국과 동맹하였고 영국은 프랑스, 러시아와 기타 20개국과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미국은 1917년 4월 2일 독일의 잠수함 무차별 공격에 맞서서 영국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를 점령한 히틀러는 덴마크,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를 점령하고 영국을 공격하였습니다. 유럽 서부에서는 중립국 스웨덴과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를 점령하였으며 동부에서는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서부 폴란드를 점령하고 로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지지국으로 참전시켰습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55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5: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느긋한 휴일 아침, 마침 갓 배달된 신문의 사설을 꼼꼼히 시간을 내서 읽어보는 것도 아 여유구나 라고 느껴지는 한 장면일 테고요. 매일 밤 펼치긴 하는데 한 장 넘기기 어려웠던 그 스탠드 위에 놓여져 있는 책, 언제부터였는지 모릅니다. 꽤 오래된 그 책을 좀 마음먹고 읽어보는 그런 시간도 괜찮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기사인데 꼭 시에 관계되는 것들은 아니어서 또 길이가 조금 있어서 모아뒀던 네 다시 한번 꺼내보고 싶은 그런 기사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행 한번 다녀오면 진짜 친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 네,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 등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말이라고 하죠. 평소에는 잘 맞던 친구도 여행을 함께 갔을 때 예상치 못한 갈등을 겪으면서 아, 이런 애였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죠. 뭐 소비 습관도 그렇고 수면 패턴, 일정을 짜는 스타일, 청결 기준까지 정말 세세하게 잘 드러나지 않던 생활 습관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그 순간 같이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입니다. 네, 미국의 여행 관련 전문 매체들이 소개하고 있는 친구와 여행 전 미리 얘기해둬야 할 에티켓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이죠. 네,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는 것 바로 예산입니다. 관광지 어디로 갈 것이냐가 아니라고 하네요. 뭐 숙소 수준부터 식당, 쇼핑, 액티비티에 이르기까지 돈을 쓰는 기준이 다르면 네, 갈등이 생기기 쉽겠죠. AAA는 여행 전에 하루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식사비는 어떻게 나눌지 정도는 미리 정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 그리고 술을 마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여행할 경우에는 아 이게 조금 또 애매해지죠. 무조건 더치페이를 하는 방식이 오히려 불만을 만들 수 있다고도 지적하는데요. 식사에 큰 의의를 두지 않는 소식과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여행하는 미식가 사이에서도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비용, 특히 먹는 것과 관련한 돈은 자칫하면 의상하기도 쉽습니다. 꼭 정리를 하고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속 같이 다녀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릴 것. 네,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일정 중에 일부는 따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네요.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좀 쉬고 싶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박물관에 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맞추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둘 다 피곤해집니다. 혼자 산책하는 시간에 미리 정해두니까 아주 좋았고 서로 또 좋은 경험들을 공유하게 됐다라고 여행 커뮤니티에 글을 많이 올린다고 하네요. 특히 수면 패턴이 맞지 않는 친구들, 어떤 사람은 아침형, 어떤 사람은 저녁형, 아침은 꼭 먹어야, 나는 아침 절대 못 먹어. 이런 경우에는 특히 각자의 시간을 꼭 따로 정할 것. 네, 이어지는 부분일 텐데요. 세 번째, 수면 스타일. 네,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사실 따질 부분이 많습니다. 잘 때 시원해야 잘 수 있다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에어컨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또 조명 사용 습관도요. 어두워야 잠 잘 수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미등을 켜놓는 사람. 네, 정말 따져야 될 게 많겠죠. 자, 네 번째, 시간 약속. 생각보다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여행지에서는 특히 시간 감각이 조금 느슨해지기 쉽죠. 하지만 그 핑계를 대면서 계속 늦는다면 결국 다른 사람들의 여행 시간까지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게 바로 이거라고 하네요. 특히 투어나 기차, 항공편이 포함된 일정에는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가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친구의 물건을 당연하게 쓰지 말 것. 네, 여행 중에 의외로 자주 생기는 갈등이 바로 개인용품 문제라고 합니다. 면도기, 화장품, 선크림, 충전기, 세면도구. 나 이거 깜빡 잊어버린. 네 게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마음으로 자꾸 쓰는데 상대방이 오케이 오케이 하다 보면은 그걸 무디게 느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쓰다 보면 결국 상대방은 언젠가 마음을 닫고 맙니다. 네, 전문가들은 여행 전에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고 개인 위생용품은 꼭 각자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혼자 있고 싶다 이런 말에 상처받지 않기. 네, 여행 중에는 평소보다 훨씬 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잠시 혼자 있고 싶을 수 있겠지요. 이를 어떤 관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적절한 거리 두기, 앞서도 잠깐 뭐 혼자 있는 시간을 따로 일부러 두는 것. 이게 여행 후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게 만든다라고 하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여행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쿨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맛집 탐방을 좋아할 수 있고 누군가는 꼭 쇼핑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수영장 선베드에서 책을 읽는 것, 이게 바로 휴가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와 좋은 여행 파트너는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죠. 네, 실제로 해외여행 커뮤니티에는요, 친구로서는 최고지만 여행은 따로 간다 이런 이야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행은 우정보다는 어떤 생활 습관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행 전에 어디 갈까 보다는 어떻게 여행할까가 먼저여야 될 거고요. 친구와의 여행이 우정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좋은 추억이 되기 위해서는 배려만큼 중요한 것, 솔직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물론 미리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0: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2: 네, 아마존의 화물기 프라임 에어가 어제 마이애미에서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서 차량과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현지 시간 어제 오후 2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착륙한 아마존의 화물기가 활주로를 빠른 속도로 지나쳐 나가면서 인근에 있는 트럭 등 여러 대의 차량과 충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 항공기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보잉 767-300 화물기였습니다. 이 항공기는 착륙 도중 활주로를 벗어나 인근에 있던 트럭 두 대와 충돌한 뒤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일대에서 짙은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고, 사고 직후 마이애미 공항의 모든 활주로와 유도로가 폐쇄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 마이애미 공항에 전면적인 그라운드 스탑, 즉 활주로 폐쇄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 편의 항공기가 취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마이애미 소방국은 여러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인명피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한편 아마존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0대 이상의 화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존이 항공기를 직접 운항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은 화물기를 운영은 하지만 운항은 다른 항공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형태 왜곡이 적은 새로운 지도를 각 나라들이 선택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미국은 이에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반대한 이유는 미국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도에서 실제보다 면적이 크게 그려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투표에서는 이 결의안이 찬성 164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통과됐습니다. 지구는 둥그스름한 3차원 물체이기 때문에 구면에 가까운 지구 표면을 평평한 2차원 평면의 지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면적이나 거리 그리고 형태 등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의 왜곡이 수학적으로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그린란드나 러시아, 유럽, 특히 미국 등은 실제보다 크게 표시되고 남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중남미 등은 작게 표시돼서 현실을 왜곡한다라는 지적이 늘 있어 왔습니다. 한 예로 그린란드의 실제 면적은 216만 평방킬로미터로 아프리카의 14분의 1에 불과하지만 현 지도에는 거의 맞먹는 크기인 것처럼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의 공동 발의 국가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는 그 새로운 지도를 사용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1: 요즘 영화에서 또 넷플릭스나 여러 OTT를 통한 미드라고 하죠. 미국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 니콜 키드먼, 네, 자주 보게 됩니다. 아주 다양한 역할에서 또 찰떡 있게 연기를 소화해내는 그런 니콜 키드먼 나오면 일단은 보게 돼요. 웬만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젊을 때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모습, 나이가 들어서도 물론 나이 먹은 티는 납니다. 분명히. 하지만 어떤 그 신비스러움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자, 니콜 키드먼이 올해 59이 됐군요. 작년에 무려 19년 동안 결혼생활에 함께 이어온 컨트리 가수 키드 어번과 결혼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혼자인 거죠. 그 이전에도 2001년에 배우 톰 크루즈와 첫 결혼을 했고 10년 만에 결혼생활을 끝낸 바 있습니다. 지금 18, 15살 두 딸을 둔 니콜 키드먼, 예순을 앞뒀지만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네, 최근에 영국 보그지가 9월호 표지 인물로 바로 배우 니콜 키드먼을 내세웠고요. 표지 기사의 제목은 굴하지 않는 니콜 키드먼이었습니다. 네, 사실 첫 결혼도 그렇고 이번에 끝냈다는 19년의 결혼 생활 결코 짧지 않은, 그래서 그 상실감이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무게감일 겁니다. 하지만 이 잡지에 따르면은요, 기사에 따르면 니콜 키드먼이 보낸 여름은 쓸쓸한가는 거리가 멀었다고 하죠. 물론 배우라서 여유가 있어서 가능한 얘기긴 하겠지만 스페인의 그 유명한 이비자라는 도시에서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또 영국 글래스턴베리에서는 음악 축제 무대에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윔블던 테니스 경기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많았는데 테니스를 좋아하나 봐요. 이 공이 튀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기사를 쓴 윌스라는 기자가 특히 인상 깊게 본 대목은요. 니콜 키드먼이 자신의 위상을 대하는 담담함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출연진 명단이나 포스터 이름 순서에서 자신이 몇 번째에 놓이는지 조금도 신경 쓰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꼭 주연이 아니더라도 예, 조연 같은 역할, 잠깐의 어떤 등장신이 많진 않아도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연기라는 니콜 키드먼이었습니다. 즉 기자는 니콜 키드먼은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는 태도가 참 좋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최근에는 자신의 일만큼이나 남의 작품을 감상한 일에 열중했다라고 니콜 키드먼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런던 연극 무대에도 깊이 빠져 있으며 언젠가 그곳 무대에 다시 서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혼 결정에 대해서 복잡하게 따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니콜 키드먼. 자신은 감정을 중심에 두고 마음에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물은 뒤에 한번 해보자 이런 결정을 내린다라고 얘기했던 인터뷰가 고스란히 실려 있습니다. 네, 많은 여성들이 이 시기 50대, 60대 삶의 중심에 놓였던 무언가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니콜 키드먼처럼 결혼 생활일 수도 있고요, 오래 쌓은 경력일 수도 있겠죠. 또 아이를 키우느라 집에 머물렀던 시간 그 자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녀가 집을 갑자기 떠나면서 중심이 텅 비워지는 그런 느낌. 또 배우자와 갈라서는 형태로도 그 중심은 어느 날 끝을 맺게 됩니다. 중심이 사라진다는 거 분명 슬픈 일이죠.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절반 이상이 50살에 이를 무렵 이혼, 사별, 실직, 부모 간병, 뭐 다자란 자녀의 독립, 또 폐경이 되면서 여성으로서의 상실감 등등등.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런 것들을 겪고 잘 털어낸 여성일수록 결국 더 행복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중년은 위기가 아니라 번데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뜻이겠죠. 자, 먼저 어떤 상실이든 겪어야 된다면, 네, 억지로 건너뛰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오래 지켜온 중심이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허전함, 너무나 자연스러운 애도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실로 인한 고통이나 허전함, 무력감 등이 내가 너무 나약해서가 아닌가라는 그런 반문은 접어두시는 게 좋다고요. 물론 이런 감정이 아무리 노력해도 잦아들지 않고 오래 이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역시 중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명 통계는 50대, 60대 이 시기가 결국 끝이 아님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에 내용과 조금 연결지어서 생각해 봄직합니다. 정말 5, 60대 중년에게 찾아오는 상실감 가운데 가장 큰 것, 이거는 뭐 여자 남자 관계없이요. 자녀들이 독립한 뒤에 찾아오는 허전함일 겁니다. 오래도록 헌신적으로 살아온 부부에게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균열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지만 막상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서로가 전혀 다른 삶을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갈등을 담은 한 독자의 편지가 워싱턴 포스트의 상담 칼럼니스트 캐롤린에게 전해졌는데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오랫동안 한적한 시골

0: 활동들,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느낀다고 하지요. 홀로 문을 여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문을 열고 딛는 한 걸음이 새로운 인연과 활력의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하더니

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4: 카페보넨?
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5: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8: 오, 진짜 통 크네요.
7: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8: 단체 주문도 되나요?
7: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노동절 연휴 기간까지
4: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16년 9월 7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동절입니다. 그리고 노동절 연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보내고 계십니까? 곳곳에는 또 비로 피해를 본 지역도 있습니다. 소식 정리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0: 먼저 네팔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산악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1300명 넘게 숨지고 55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네팔은 대참사 13일째를 맞아서 국가 애도의 날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수색 구조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참사로 인한 인명피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티베트 지역 사망자 수는 44명이 늘었다라고 현지 시각 6일 현재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팔 재난청은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6일 기준 6일 현재 최소 1341명, 실종자는 499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팔과 중국의 인명피해를 합하면 이번 대홍수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384명, 실종자는 5515명입니다. 이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 국민 9명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열흘 넘게 고립됐던 생존자들이 잇따라 구조되면서 기적적인 생환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팔 곳곳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네팔 정부는 대홍수 발생 13일째인 7일, 현지 시각 7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사망한 뒤 13일 동안 고인을 위한 의식을 치르는 전통을 고려해서 대홍수 발생 13일째 7일을 애도의 날로 지정한 것입니다. 네팔은 인구 80%가 힌두교를 믿는 힌두교 중심 국가입니다. 따라서 7일 네팔 전역의 정부기관, 해외주재 네팔 대사관, 외교공관 조기가 개항됐습니다. 기적같은 생존자 구조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 한국긴급구호대가 사흘째 터널 수색에 나섰습니다. 긴급구호대는 바타르 부대에서 헬기 3대에 나눠 타고 수색지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어댐 인근 지역을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네팔 시간으로 오후 3시 전에는 수색을 마치고 긴급구호대가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은 그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수색이 끝났다라면서 자세한 브리핑은 아직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부 변동사항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호대 운영사항과 수색활동을 현재 정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구호대는 수색에서 여러 방향으로 터널 진입을 시도하면서 추가 생존자를 찾을 계획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팔에서 연락이 끊긴 한국 기업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수색은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꾸린 현지 대응팀이 줄곧 맡고 있습니다. 헬기를 통한 영상 촬영으로 시작된 실종 직원 9명의 수색 작전은 이제 지상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아예 사고 현장에 진입한 현지인 셰르파 40여 명과 수색견들은 파워하우스와 사무동을 중심으로 조를 나누어 위어댐 상부와 하류를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은 조별로 한 명씩 현지 전담 직원을 배치해 시시각각 수색 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상대적으로 이륙 허가가 수월한 드론을 상시 띄워 숙소동과 강 하류 지역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헬기 한 대와 열화상 탐지기를 갖춘 드론 두 대를 투입했는데 추가로 확보한 한 대도 언제든 투입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2주가 다 되도록 생사를 모르는 실종 직원 가족들은 유무선상으로 수색 상황을 전달받고 있는 중입니다. 두 회사 직원 가족들은 공통적으로 연락이 끊긴 직원들이 터널 공사 현장에 있을 확률은 낮다며 산악수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길어지면서 기업들도 장기화 국면에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네팔 대홍수 참사 13일째 구조당국은 터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터널 자체는 멀쩡하지만 지상 입구가 수백 톤의 토사에 가로막힌 사상 초유의 매몰 속에서 교본조차 없는 극한의 수색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YTN 연결해 봅니다.
1: 이번 참사가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이유는 수력발전소 터널 자체는 무너지지 않고 멀쩡한데 외부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홍수가 쓸고 가면서 지상에 있던 터널 입구가 수백 톤의 토사에 파묻혀 순식간에 지하 깊은 곳으로 꺼져 버렸습니다.
2: This set of disaster response, these rescues are completely different to anything we've ever experienced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re dealing with tunnels that are all not collapsed.
1: 이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입구를 찾는 것부터 거대한 난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터널 내부로 일단 진입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장애물들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엄청난 토사 충격으로 터널 안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대한 환기 시설마저 꺾인 채 굴곡진 곳에 한꺼번에 쌓였습니다. 외부 공기 유입이 원천 차단된 칠흑 같은 지하 암흑 속에서 구조대원들은 산소 부족이라는 극한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 엔지니어와 전문가 500여 명이 디지털 단톡방까지 동원해 실시간 설계도를 공유하며 길을 뚫고 있습니다. 다행히 참사 열흘 만에 지하 225m 깊이 터널 속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기적적으로 생활하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색 작업은 어느덧 생존 골든타임의 마지막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궂은 날씨에 불어난 강물이 터널 입구를 위협하고 헬기 착륙장까지 침식하면서 구조 시계는 더 촉박해졌습니다.
3: 네팔군 당국은 그 산악 지역에 대한 위험성, 지금 몬순 시즌이어서 기반이 약해지고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이에 따라 구조당국은 공기와 물이 남아있을 잠재적 생존 공간인 이른바 골디락스 구역을 타격하며 수색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노동절 아침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몽골에서 발생한 대홍수 사태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4: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2: 213-381-2424 213-381-2424
1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새로운 미국 영토라고 표시한 지도를 트루스 소셜 자신의 SNS에 세 번째 어제 빠올렸습니다. 이 지도에는 호르무즈 해협 부분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 위에 새로운 미국 영토 New USA Territory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과 지난달 23일에도 똑같은 지도를 올렸던 바 있습니다. 이 지도에 나오는 새로운 미국의 영토라는 표현이 포괄적으로 미국이 통제하는 영역에 호르무즈 해협이 새로 추가된다는 주장을 가리키는 것인지, 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진짜로 편입하겠다는 것인지, 또는 구체적으로 미국 준수라는 말로 번역되는 법적인 의미의 미 연방 직할 영토로 공식 편입하겠다는 뜻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렸던 한 행사에서 우리가 이란을 패배시키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머지않아 내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지난 2일에는 이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통제하에 장악했으니 호르무즈 해협이란 이름을 트럼프 해협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몇 시간 뒤에 트럼프 해협 개명 제안을 진담으로 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냥 해본 소리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월 2차 임기를 시작한 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리적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한다고 몇 차례 선언한 바 있습니다. 취임 직후에는 멕시코만을 아메리칸만으로 이름을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AP통신이 멕시코만 표기를 고수하자 소속 기자의 백악관 출입 행사 출입을 막기도 했었습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도에 있는 호수 온타리오 호 이름을 아메리카 호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이 지난 4개월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고난이도의 지뢰 제거 작업을 은밀히 수행해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군이 네이비실 소속 수중 파괴 요원들과 무인 수상정, 소해용 특수 수중 드론을 작전에 투입했으며 주로 야간을 틈탄 위험천만한 임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기뢰 제거는 평시에도 수개월에 걸리는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전문 소해함이 해역을 갈지자로 훑으며 기뢰 위치를 파악하고 계류 케이블을 자른 뒤 수면으로 떠오르는 기뢰를 원거리에서 타격해 파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군은 전시에 그것도 폭이 좁아 물살이 세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작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작전 중 이란의 공격에 노출된 위험도 컸고 이란군이 부유식, 부착식, 계류식, 해저 설치식 등 다양한 유형의 기뢰를 보유한 만큼 유형에 따라 제거 방법도 달라야 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미군은 고무보트로 소규모 팀으로 움직였고 고해상도 측방 탐지, 소나 등을 탑재한 공용 무인 수상정, 수중 드론으로 이란이 수중과 해저에 살포한 기뢰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첨단 장비 덕분에 기뢰 위치를 특정해도 해군 폭발물 처리반이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 기뢰에 접근해 폭발물을 설치하는 가장 위험한 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기뢰가 무력화됩니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기뢰 수는 몇 개 정도라는 것입니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국의 시폭스나 미군의 신형 아처피시 등 소해용 로봇 수중 드론으로 자폭 파괴했을 수도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채텀하우스의 니티알 라프 연구원은 기뢰 제거는 극도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수중에서 불발탄을 직접 폭파해 제거하는 작전을 함께 수행한 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은 지난주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가 모두 제거됐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은 놀라워했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이성 코넬 대만 안보 모니터 기뢰 전문가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는 알기 어렵다며 미 해군이 일부 기뢰를 놓쳤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이란이 기뢰를 다시 부설하려 하는 것도 확실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란이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한 마함 기뢰 수천발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뢰는 여러 기종이 있는데 또 중국산 모델을 개량한 기뢰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병목 항로에서 기뢰는 존재 위험만으로도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이란의 이런 불확실성은 유용한 카드이자 해운업계에는 심리적으로나 보험료 상승 같은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기뢰 폭발로 피해를 본 선박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란은 지난주 최소 두 척의 배가 촉뢰했다고 보도했고 이란군 대변인은 오만 연안 근처에 기뢰를 추가 설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지원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새로운 통제 구역을 발표하겠다며 통제권 사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 백악관이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자원 투입을 또 압박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이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며 자원 투입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자원 전개를 기다린다는 발언에 이은 강한 압박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도 이란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미군이 호르무즈를 방어하겠지만 다른 나라의 군사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 I think as you look forward, other nations will come and work with us in this endeavor. Certainly, trade for the world is important. Shouldn't be just a United States responsibility.
1: 군사 공격으로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무력화하고 있지만 핵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후퇴한 전망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루 평균 900만 배럴이 넘는 원유가 통과하고 있고 몇 달 안에 휘발유 값이 내릴 거라며 미국의 통제를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해협은 완전히 봉쇄돼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일대에 새로운 통제구역을 곧 발표하고 진입 선박을 모두 제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만과 논의해온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통학로 지도도 며칠 안에 서명할 거라며 이란의 통제권 사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어떤 방식과 수준으로 참여할지 우리 정부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네, 들으신 대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동맹국과 우방국의 조속한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 수송을 지원하는 미군 활동이 필수적이라면서 군사 자산 지원 등 다른 국가들의 동참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많은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데 물론 이를 위해서는 미군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란은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미 해군은 그 싸움에서 이겨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지원 작전이 새로운 뉴노멀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오늘 현재는 그렇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다보면 다른 국가들도 와서 이 노력에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세계 무역은 중요하다며 이것이 미국만의 책임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많은 다른 국가들이 우리에게 연락해왔다며 그들은 우리와 협력하고 싶어하고 도움이 되고 싶어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외에 현재 관여하고 있는 다른 군사 자산은 영내에서도 그런 자산들이 들어오길 바란다며 조속히 그렇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동 박 동맹국과 우방국에도 군사적 기여 확대를 기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문제를 놓고 미국이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요구해온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기여 확대 방안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엄 파네타 전 미 국방부 장관이 이란 전쟁이 6개월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던 그는 영국의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졌고 종전을 위한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이 전쟁은 해결되지 않은 채 6개월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번 전쟁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중동에서 또 다른 실패한 전쟁이 될 수순을 밟고 있어 종식되지 않는 전쟁이 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군은 국방부와 지휘체계가 엄청나게 혼란해 책임자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시기에 전쟁에 나가고 있다며 이란이든 다른 적대국이든 그들은 현재 미국이 군사 역량을 실제로 발휘할 능력에 약점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은 중국, 러시아, 북한, 테러리즘, 그리고 이란에서 온다며 주요 적대국에 우리가 약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파네타전 장관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직후 3월 이미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전쟁을 확대할지 아니면 실패라는 인식을 무릅쓰고 단순히 물러나 승리를 선언할지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여전히 같은 처지라면서 그는 스스로 자신을 가둬버렸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파네타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한 전쟁을 인정하거나 미국과 이란이 주기적 공방을 지속하는 교착상태를 인정하는 선택지가 있는데 이는 모든 당사자가 두려워했던 결과, 즉 중동 내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장악해 이란의 가장 위험한 지렛대인 해협 통제권을 제거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파네타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교착 상태에서 승리한 것처럼 가식적 게임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승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의 태도에 극적 변화가 생겨 미국의 최우선 당면 목표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라는 점을 명확히 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임박했다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는 식의 그릇된 주장을 반복해 신뢰성을 스스로 실추했다며 그는 어떤 위협도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남부에서 결혼식이 열리던 주택이 폭격을 받아 민간인 사상자를 낸 사고가 인근 군사시설을 겨냥한 미군 폭탄이 표적을 빗나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국방부가 이 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1일 이란의 남부 해안도시 쿠에스타크의 통신단지를 표적으로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이 단지는 민간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란군이 일부 군사작전에 활용하는 것으로 미군은 판단했습니다. 작전 내용을 아는 소식통은 미 해군 전투기가 이곳을 향해 투하한 6발의 폭탄 가운데 5발은 목표 지점에 명중했지만 한 발은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확인한 영상에 따르면 결혼식이 열리고 있던 주택은 표적 시설이 된 시설에서 약 440피트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 130미터 정도입니다. 이란 당국은 이번 폭발로 여성 2명과 4세, 16세 아동 등 최소 4명이 숨졌고 90명 이상이 다쳤다고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주택이 의도적인 공격 대상이었거나 다른 표적과 혼동됐을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에스타크에서 당시 공격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해당 통신단지 한 곳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당국은 방공미사일이 공중에서 추락해 이번 참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지만 무기 전문가 등은 이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팀 호킨스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미군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달리 결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미군 공습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미군과 상선을 상대로 위협 수위를 높인 데 대응해 이뤄진 일련의 보복 공습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은행을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이란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집 단속은 잘 못하고 있었다라는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위장회사와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국의 달러 결제망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활용하는 수법은 미국 은행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대신 위장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홍콩이나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위장회사를 세운 뒤 미국은행과 환거래 계약을 맺고 있는 현지 금융기관을 이용해 자금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위장회사와 환전업체를 복잡하게 연결하는 수법으로 실제 거래 주체를 감출 경우 최종적으로 환거래 결제를 처리하는 미국은행도 이를 알지 못한 채 거래를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집트 국영은행 방크 미스르의 아랍에미레이트 지점이 이란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도운 것으로도 지목됐습니다.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방크미스르 아랍에미레이트 지점은 2024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이란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103개 업체를 위해 약 18억 달러를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방크미스르 아랍에미레이트 지점이 미국 금융기관의 환거래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재무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은행을 거쳐 이동한 이란 관련 자금이 약 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 금융기관에 이란 관련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도 이란의 달러 결제에 이용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무부는 방크미스로 아랍에미레이트 지점에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대신 미국은행의 환거래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외국은행을 완전히 차단할 경우 해당 은행이 사실상 존립하기 어려워질 뿐만이 아니라 국제 금융 시스템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행 입장에서는 환거래 서비스는 수수료뿐 아니라 예금을 통한 자금 조달 등 수익 제공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은행을 처벌할 경우 미국 금융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속을 강화하면 각국이 중국 위안화 등 대체 수단을 찾게 되면서 달러 지배력이 약화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편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지난 주말 탄도미사일 여러 발로 미군 항공모함 한 척과 구축함 한 척을 공격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아동 살해 군대인 미 해군에 속한 이들 군함은 이란 선박을 방해해 왔으며 해상 봉쇄에도 가담했다며 이들은 피해를 본 뒤에 추가 공격이 두려워 분쟁 지역에서 퇴각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그간 거짓된 오만과 허황된 주장으로 중동에서 위세를 부리던 침략자는 오늘 피격을 공식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적의 전략적 패배를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혁명 수비대의 공세적 전력을 방증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권의 침략적이고 적대적 행위가 계속되면 이란 군대의 괴멸적 대응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 외교부는 또 유럽에서도

0: 는 키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하기도 했습니다. 쿠슈너는 젤렌스키 대통령 앞에서 3자 회담 재개를 희망한다며 이 같은 대화가 미국이 러시아 입장을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입장을 러시아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사자가 직접 대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생산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번에 위코프 특사 등이 푸틴 대통령에게 제시한 종전안이 지난해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때 다뤄진 내용과는 어떻게 달라진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미국 대표단을 접견한 것이 평화를 향한 작은 한 걸음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2: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2: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3: 화로로 간다.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3: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7: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8: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7: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네팔 대용수 사건, 사태, 사고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꾸 몽골 대용수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수한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국민 여론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파병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할 경우 비전투 분야에 국한될 것이란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이란 반응도 따져봐야 해서 한국 정부의 고심 굉장히 깊은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1: 베트남전을 제외하면 그간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은 비전투 임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레바논의 평화유지 임무를 맡은 동명부대나 남수단 재건 지원의 한빛부대,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아크부대가 대표적입니다. 소말리아 해역에 투입된 청해부대의 경우 전투함이 파병됐지만 국가 간 전쟁이 아닌 해적 소탕과 상선 보호 등으로 임무가 제한됐습니다. 또 지난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동리 다산부대 역시 미군의 대테러 작전 시기였지만 공병, 의료 지원이 주를 이뤘고 2004년 전쟁

0: 전쟁이 끝난 뒤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 역시 평화 재건 임무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이란의 충돌 양상은 과거와 다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해상 위주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어 기존처럼 재건이나 의료, 평화 유지처럼 우리 국민과 동맹국인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국제사회, 그러니까 미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0: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비전투 분야 파병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폭발물, 기뢰 제거반이나 잠수함을 식별할 수 있는 PA 초계기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비전투 지원이라 해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2: 아무리 후방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미사일이나 또는 드론 이런 것들이 와서 함정이나 어떤 시설물들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방어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해서 가야 된다.
0: 특히 미국의 요청과 이란 측의 반발이 맞물려 있는 만큼 파병 결정 전후 외교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미국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비롯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향해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란 취지의 공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란이 내놓은 공개 메시지 한글로 내놨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콕 집어서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신호를 받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다라는 한국 정부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SNS에 직접 한글로 작성한 입장문을 올리고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 가능성을 견지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며 양국의 오랜 우호 관계를 짚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현재 이란 국민이 미국의 침략적 행위에 맞서 자위하고 있으며 여성과 어린이를 상대로 한 미국의 전쟁 범죄에 의해 단호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파병 검토 가능성을 겨냥했습니다. 또 이어서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바가이 대변인은 주권과 책임을 가진 어떤 국가도 미국의 압력과 협박에 굴복해 위대한 이란 국민을 상대로 한 침략 행위와 끔찍한 범죄에 공모할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이 이렇게 한글로 직접 올린 게시물에는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사진도 함께 게시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조속한 회복,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을 포함해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관련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이란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란의 반발은 예상됐던 일인 만큼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란의 공개적인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파병 압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해 중동산 원유를 대규모로 수입하는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한국을 꼭 집어 거론하면서 이란과 관련한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는 주장을 반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도 다른 국가들도 와서 이 노력에 우리와 함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동맹국들의 조속한 군사 자산 지원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물론 이뿐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개혁 개헌 문제 여기에 호르무즈 문제까지 호르무즈 파병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선 후보자 이를 놓고도 지지율 하락 요인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선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기 내각 인선에 이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입니다.
4: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의원. 현역 의원 불패 관행에도 갑질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결국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이어 탕평 인사의 일환으로 발탁됐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고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이틀 만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5: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숙고와 고심 끝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뼈아픈 인사 참사를 겪으며 청와대는 검증 시스템 정비를 약속했지만 지난달 발표된 개각 인선에서도 부실 검증 논란은 다시 점화됐습니다. 가장 큰 잡음이 나오는 곳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에 이어 과거 제약사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번지고 있고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비례대표 겸직 문제와 함께 과거 노동당 시절 비선 조직 의혹까지 불거지며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여당에서도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좀 더 엄밀하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6: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증 단위를 좀 한번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들어요.
4: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각으로 쇄신을 노렸지만 잇따르는 도덕성 논란에 국정 동력 확보라는 당초 취지마저 빛이 바래는 모양새입니다. 본격적인 청문회 전국을 앞두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경찰이 차남 특혜 편입 의혹 등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던 현재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착수 1년 만에 핵심 피의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입니다.
7: 경찰이 13가지 의혹으로 입건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만입니다. 영장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의원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 차남의 중소기업 특혜 채용 의혹과 숭실대 편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선 뇌물이 오간 것으로 봤습니다. 편입 요건을 채우는 동안 차남이 받은 월급 등 6,700만 원을 뇌물가액으로 특정했습니다. 김 의원이 신라레저에서 받은 후원금, 대한항공이 제공한 호텔 숙박권도 뇌물로 봤습니다. 무소속 강선호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도 묵인해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김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기국회 회기에 돌입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앞서 구속된 강선호 의원은 영장 신청으로부터 20일 만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실제 구속까지는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이번엔 북한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녀의 참관 아래 두 번째 5천톤급 구축함 강건호를 통해 취역했습니다. 해군 핵 무장화를 강조한 김정은 위원장은 8개월 뒤 중요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핵 추진 잠수함을 공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YTN입니다.
8: 북한이 신형 구축함 강건호를 동해 원산항에 띄웠습니다. 지난 6월 서해 함대에 인도한 최현호에 이어 두 번째 5,000톤급 구축함을 실전 배치한 겁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참석한 취역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9: 강군호의 취역은 부국 강병의 강렬한 열망과 포부를 안고 완강히 추진하는 당 중앙의 원양 함대 건설 의지와 해군 현대화애로의 멈춤없는 진보를 과시하는.
8: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강건호를 동해에 띄웠다는 사실을 특히 부각했습니다. 동해는 교전 상대 측의 전투함이 상시적으로 출몰하는 등 국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는 장소라고 주장한 건데 한미일 해상합동훈련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들로부터 주권을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려면 해군을 핵 무장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8개월 뒤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육성으로 예고했습니다.
10: 우리는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하여 지금 중요한 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8개월 후에 다시금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8: 북한이 구체적 시점을 못 박은 건 이례적인데 김 위원장은 중요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 중심 태평양 동해 수역 구도를 재편할 구상을 세우고 있다는 관측 속 일각에선 지난해 3월 선체 일부를 공개한 핵추진 잠수함 완성체를 내보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11: 잠수함 탄도탄 그 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미사일을 공개하는 등 새로운 대형 전략 자산을 공개해서 외교 군사적인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겠다.
8: 동해의 새 해군기지 완공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아직 한미 위성 정찰 시스템이 포착하지 못한 이상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평가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3: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6: 카페보넨?
1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18: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9: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20: 오, 진짜 통 크네요.
19: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20: 단체 주문도 되나요?
19: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 군이 에콰도르 인근 해상에서 마약을 밀수하는 선박에 연료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선은 여러 척을 파괴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인용한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해상 연료 공급 플랫폼으로 사용된 선박을 차단한 네 번째 사례입니다. 해군 샌안토니오급 상륙 수송함에서 출격한 헬리콥터들이 연료 공급선과 동행하던 선박들을 공격해 격침시켰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연료 공급선 성원원들은 작전 현장 근처에 있던 에콰도르 정부 관계자들에게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미군의 이런 중남미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남부사령부는 에콰도르 기반 마약 밀매 카르텔 로스 초네로스가 이번 연료 공급전을 벌였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중남미 해역에서 마약 테러를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뉴욕타임즈 분석에 따르면 이 작전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미군은 해당 지역에서 마약 밀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68차례 공격해 227명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땅입니다. 미국 땅을 놓고 또 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명 바꾸기에 지금 꽂혀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이 뉴멕시코주로 옮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뉴멕시코주 지도를 게시했습니다. 지도에는 뉴멕시코라는 지명 중 멕시코에 붉은색 X 표시가 그려졌고 그 아래에는 아메리카라고 새로 표기됐습니다. 뉴멕시코주의 명칭을 뉴아메리카로 바꾸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게시물에서 많은 사람이 최악의 부정선거 지역 중 하나인 뉴멕시코 이름을 뉴아메리카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며 훨씬 더 품격 있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멕시코는 1948년 미국과 멕시코 전쟁이 끝난 뒤 대부분 미국 영토로 편입됐고 1912년 미국의 47번째 주가 됐습니다. 다만 뉴멕시코라는 명칭 자체는 스페인 식민지 시설부터 사용되었던 스페인어 누에보 메히코에서 유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미국 내외의 지명을 잇따라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임 직후에는 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또 온타리오호 명칭을 아메리카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미셸 루안 그리셈 뉴멕시코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 게시물에 대해서 뉴멕시코의 이름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며 미국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 이름이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화물기 프라임에어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차량과 연쇄 충돌한 사고가 어제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착륙한 화물기가 활주로를 빠른 속도로 지나쳐갔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아마존 항공기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샌후안 국제공항을 출발한 보잉 767-300 화물기라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트럭 두 대와 충돌했습니다. 충돌 이후 항공기는 화염에 휩싸였으며 일대에는 짙은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도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멕시코주 테마스칼 싱고 지역에서 열린 종교 축제 도중 화약 물질이 폭발해 10명이 숨지고 64명이 다쳤습니다. 테마스칼 싱고 한 성당에서 열린 수호 축제 불꽃놀이를 관람하기 위해 주민 수백 명이 대기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사제 두 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7일 월요일이자 노동절 당일인 오늘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비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불면증, 중풍, 불임, 어지러움증, 두통, 이명, 만성기침, 위장장애와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계절과 관계없이 연중 앓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럴 경우 항원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음식으로 인한 알레르기라면 제외 식사를 하여 문제의 음식을 스크리닝을 해야 합니다. 항원을 알면 그것을 피할 수 있고 천식과 같은 병들은 항원을 피하는 것이 치료보다 더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지나 꽃가루, 애완동물의 털 또는 찬바람과 같은 모든 알러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양방에서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약을 사용하는데 코막힘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지만 부작용이 많습니다. 또 혈관 수축제도 처방되는데 스테로이드에 비해 부작용은 적지만 오래 사용하면 추가적으로 약물성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만성비염 환자분들을 보면은 급성비염과 흡사한 증상이 반복되면서 축농증, 비중격 만곡증으로 병이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 만성비염은 코안에 살점이 두꺼워져서 냄새를 잘 못 맡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치료가 안 되시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또 코 맹맹이 소리가 나기도 하고 목소리가 변성이 오기도 하며 대부분 수면 장애를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어려서 감기로 코가 막혀 이쪽 저쪽으로 누우면서 잠을 설친 적이 있죠. 그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수면 장애가 오고 섭취하는 산소 양도 감소하여 몸이 전반적인 컨디션이 나빠집니다. 공부하는 어린이들 경우에는 집중력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비염 치료에 중국 한나라 때의 유명한 이학자 장준경 선생님이 쓰신 상한론에 나오는 방제 소청룡탕과 옥평풍산을 합방하고 거기에 환자마다 맞춤형으로 병이 상태에 따라서 질 좋은 한약재를 가감하여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마다 모두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3: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기념 특가.
2: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3: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2: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4: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5: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4: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5: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4: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 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3: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7: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3: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7: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8: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9: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8: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9: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핏스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8: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9: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9월 7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비 시원하셨습니까? 네, 시원하기도 했는데 네, 많은 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열대 폭풍으로 약화된 이 말이 폭풍 영향으로 주말 동안 남가주 지역에 꾸준한 비 그리고 거센 파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LA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 비가 내렸었죠. 기상청은 이 폭풍 아직 물러가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열대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된 마리에서 비롯된 비구름이 오늘 아침까지 LA 카운티 일대에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일부 지역에는 비가 계속될 것이라고 국립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뇌우가 발생할 확률도 10%로 예보했습니다. 이 열대성 폭풍 마리는 앞으로 며칠 동안 뉴멕시코를 향해서 서서히 이동하면서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폭풍은 계속해서 남쪽에서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를 만들어내면서 남가주 해안가에 지속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벤츄라 카운티에는 어젯밤 최대 8피트에 달하는 거센 파도와 홍수주의보가 발효됐고 이 홍수주의보 아직 유효합니다. 또 남가주 해안가에 이보다 더 큰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해수면 부근에서 익사사고 위험성이 커졌다고 경고하고 이안류가 광범위하고 매우 강하게 발생해 수영객들이나 서퍼들을 바다 쪽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동안 구조대원들은 수십 건의 구조활동을 벌였으며 뉴포트비치에서는 한 서퍼가 파도에 휩쓸려가는지 방파제를 넘는 아찔한 사고에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높은 파도와 함께 며칠 동안은 다시 홍수주의보, 높은 파도주의보 수준에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더위도 찾아옵니다. 동쪽에서 고기압 등이 확장, 고기압선이 확장해 오면서 수요일까지 많은 지역에서 보통에서 높은 수준의 무더위, 폭염 위험이 예상되며 한때 90도에서 100도까지 낮 최고 기온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극도로 습한 날씨까지 겹쳐지면서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높게 느껴질 것이며 이번 폭염과 무더위는 금요일쯤 내려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0: 이 무더위 온다고 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비 올 확률도 있지만 낮 최고 기온이 오늘 낮 88도까지 올라갑니다. LA 카운티 지역이고요. 그리고 내일 94도, 수요일 95도로 정점을 찍은 뒤에 금요일 80도 후반대로 이제 평년의 기온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1도, 내일과 모레 화요일과 수요일 97도까지 낮 최고 기온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우드랜드 힐즈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 낮 최고 기온 97도를 찍은 뒤에 금요일부터 기온은 점차 내려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허리케인 마리가 남가주 지역에 비와 돌풍, 거센 파도를 뿌리면서 주말 동안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해 교통 차질이 빚어진 곳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알케디아에서는 여러 교통신호등이 작동을 멈췄고 경찰서마저 정전되면서 일반 업무용 전화, 비긴급 전화 회선이 불통돼 민원실이 일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긴급 전화 911은 정상 가동됐지만 인근 몬로비아 경찰서가 비상 전화를 대신 받아 알케디아 경찰에게 지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며 알케디아 경찰은 임시 비상 연락처를 개설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전은 남가주 지역에 비와 뇌우가 쏟아지면서 발생했으며 허리케인 자체는 해상에 머물고 있지만 비와 강풍, 위험한 파도 등 직간접적인 영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기상 악화로 인해 전력 공급 중단 건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밝혔고 남가주 5만여 제곱마일의 공급 구역 내에서 44건의 정전이 집계됐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에디슨사는 기상 악화에 대비해 사전에 서비스 전역에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뒀고 기온 하강, 습도 증가로 인해서 LA와 오렌지, 벤츄라 카운티에 내려졌던 공공안전 사전 정전 경보를 해제한다라고도 오늘 오전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1,400여 가구가 사전 정전 경보 구역에 남아있지만 이 중 실제로 정전된 가구는 4가구에 불과했다라고 에디슨 측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벌몬 에비뉴와 멜버른 에비뉴 교차로 로스펠리스 지역이죠. 한인타운 인근입니다. 벌몬 에비뉴와 멜버른 교차로 인근에서 대형 가로수가 쓰러져 주차돼 있던 차량 여러 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두 대가 완전히 박살났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부상자 한 명을 양호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쓰러진 나무와 파편들이 도로를 가로막으면서 교통 큰 혼잡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또 주민들은 몇 달 만에 내린 비로 도로가 미끄러워진 상태에서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된 마리 영향으로 남가주 해안가에 거대한 파도 그리고 만조가 겹치면서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폭풍이 해상에 머물렀음에도 롱비치 일대에서는 거센 파도가 방파제를 넘쳐 도로와 주택가까지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과 복구 인력들이 긴급 빗물 퍼내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현장 주민들은 어제 오후부터 너울성 파도가 거세져 배수구가 모래에 막히면서 주택 차고 안까지 물에 차올랐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서진 보드 조각, 보드 파편들이 날아드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라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롱비치 소방당국은 장비를 동원해 고인물을 빼내는 한편 오늘 아침까지 유실된 해안 모래 방파제 재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말리부 지역에서는 낙뢰 위험과 침수로 인해서 일부 해변이 폐쇄됐고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를 달리던 차량들이 덮치는 파도에 물 세례를 맞는 등 남가주 전역에서 폭우, 강풍, 정전, 교통사고 계속 잇따랐습니다. 일단 기상당국은 내일 밤까지 높은 파도주의보를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해안가 접근 절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 상태입니다. 이 밖의 사건 사고 소식은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일요일 심야시간 콤프턴 인근 지역에서 규모 3.2위 지진이 발생해 남캘리포니아 일대 여러 카운티가 흔들렸습니다. 이번 지진은 자정 15분 전 콤프턴 남남동쪽 약 2.5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진앙의 깊이는 약 8마일로 측정되었습니다. 지진 관측 지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샌디에이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전역에서 북쪽의 유니버설 시티부터 남쪽의 세너티, 동쪽의 뮤리에타, 서쪽의 허모사 비치에 이르기까지 약한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다행히 부상이나 주요 재산 피해는 즉각 보고되지 않았으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비상관리국은 지진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언제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베이스라인 로드 인근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 관련 사고가 발생해 양방향 차선이 통제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오전 1시 직전 동행 순찰 차선과 2개 차선 및 서행 차선 등이 잔해로 막혔으며 노면에 오일이 유출되는 사고도 함께 보고되었습니다. 대형 트럭 운전자는 부상 상태가 알려지지 않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당국은 사고 수습을 위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해당 구간의 차선 통제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롱비치 위글리 지구의 메트로 철로에서 신원 미상의 보행자가 뺑소니 차량에 치인 뒤 메트로 열차에 또다시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토요일 밤 9시 무렵 롱비치 불바드와 동쪽 23번 스트리트 인근 선로에 쓰러져 있는 성인 보행자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보행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예비 조사 결과 남쪽 방향으로 향하던 신원 미상의 차량이 도로에 있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으며 이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메트로 경전철에 다시 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달아난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착의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주말 동안 헌팅턴 비치에서 미니바이크를 난폭하게 운전한 아이들과 관련해 부모들이 경찰에 잇따라 체포되었습니다. 헌팅턴 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토요일 대규모 미니바이크 무리의 난폭 운전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지 못한 아이 두 명을 붙잡았으며 아이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무모한 운전을 묵인한 혐의로 어머니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아이가 미니바이크를 타고 현장에 나타나 해당 아동의 아버지도 미성년자 비행조장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다른 어린 라이더 두 명은 티켓을 끊고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미니바이크를 타다 넘어진 남성 한 명도 난폭 운전과 면허 정지 상태 운전 혐의로 구속되고 다수의 바이크가 압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아이들의 단순한 장난으로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위험한 운전은 심각한 부상이나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요일 뉴포트비치 56번가 인근에서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방파제 위로 넘어갔던 서퍼가 다행히 부상 없이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뉴포트비치 구조대가 공개한 영상에는 지켜보던 시민들의 걱정 속에 파도가 서퍼를 뾰족한 바위 위로 덮치는 아찔한 순간이 담겼으며 해당 서퍼는 잠시 방파제 위에 일어선 뒤 두 번째 파도가 들이닥치기 전 바다로 뛰어내렸고 잠시 후 구조대원이 바다로 뛰어들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뉴포트비치 구조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면서도 현재의 해류가 매우 위험하므로 해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아찔한 사고는 허리케인 마리의 영향으로 남캘리포니아 해안가에 5피트에서 10피트에 달하는 거센 파도가 일어나는 등 특별히 위험한 해상 상황 속에서 발생했으며 노동절 연휴 기간까지 지역 전반에 걸쳐 위험한 파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화요일 저녁까지 이 지역에 고파도 및 해안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고 거친 파도가 칠 때 특히 위험할 수 있는 방파제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의 높은 파도 주의보에 따르면 위험한 파도 상황으로 인해 입수를 자제하고 인근의 구조대원이 상주하는 망루 근처에 머물러야 하며 방파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바위에 올라가지 말고 지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하고 물이 찬 도로 등 수심을 알 수 없는 곳은 운전해서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거센 파도를 타기 위해 수많은 서퍼들이 해변으로 몰려든 가운데 일요일 저녁에는 뇌우가 지역 전역을 통과하면서 말리부 해변들이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출신의 한 부부가 3살짜리 아이를 태운 채 캘리포니아 해안가 마을에서 경찰의 추격을 받다 체포되었습니다. 산타크루즈 카운티 카피톨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늦은 밤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아큐라 세단을 정차시키려 했으나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고 고속 질주와 역주행을 하며 위험한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안전을 고려해 인근 아프토스 지역에서 일단 추격을 중단했으나 잠시 후 리오델마르의 시스케이프 리조트 인근에서 해당 차량을 다시 발견하고 두 번째 추적에 나섰습니다. 차량은 히든비치 카운티 공원 근처 해변으로 진입한 뒤 멈춰 섰으며 41세의 남성 운전자가 경찰의 하명 명령에 불응하며 대치하다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는 3살 아이가 타고 있었으며 아이의 어머니인 38세 여성도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아버지인 운전자는 중범죄 도주, 음주운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산타크루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어머니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별도의 혐의로 구금되었습니다. 추격 과정에서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아 아동복지국으로 인계되었으며 경찰은 유관기관들의 신속한 공조 덕분에 위험한 상황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책봇 라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토렌스의 한 콘도 단지 입주민들이 주택 소유자 협회로부터 $49,000, 가구당 $49,000 HOA 특별 분담금을 부과받아 역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요새 이 HOA 관련 소식 자주 전해드리는데요. 49,000달러 너무 많아요. 499세대로 구성된 해당 단지 소유주 스티브 왕 씨는 포디엄 재구축, 배관 교체, 엘리베이터 수리 등 대규모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 같은 비용이 청구됐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근 샌클레멘테 한 콘도 단지에서도 $25,000 규모의 긴급 지붕 보수 분담금으로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유사한 HOA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솟는 보험료와 캘리포니아 새로운 발코니 점검법 등으로 인해서 특별 분담금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일부 협회들이 모호한 법 규정을 악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맞서 토렌스 입주민들은 이미 소송을 제기하고 협회 이사진 해임 절차에 돌입했으며 전문가들은 연간 재정 공시를 꼼꼼히 살피고 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반상회죠. 예, 주민회의 한다라고 그러면 참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디즈니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에서 $50,000 규모 합의가 이뤄지면서 유튜브 TV와 디렉TV 스트림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이번 소송은 디즈니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스트리밍 라이브 유료 TV 가격을 인상하고 자체 상품 가격을 높여 시장 전체 물가를 부풀렸다는 혐의로 제기됐고 디즈니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유튜브 TV와 디렉TV 스트림 원고 측과 부분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보상 대상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 사이 유튜브 TV나 디렉티비 스트림 구독을 구매한 가입자들로 한정되며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푸보 TV 구독자들은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튜브 TV, 디렉티비 유료 가입해서 멤버십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디즈니 소송에 함께해서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9월 이번 달까지입니다.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자들에게는 고유 아이디가 포함된 안내문이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생됩니다. 때문에 스팸 이메일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또 위험하죠. 디즈니에서 보내는 스팸 메일이 스팸통에 들어있다라고 해도 그걸 또 잘못 클릭했는데 사기 사이트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꼼꼼하게 잘 확인해보고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승인을 위한 법원 심문은 2027년 1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어서 실제 보상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 한인상권이 있습니다. 이 한인상권에 한국을 상징하는 명칭이 붙은 도로가 들어섰습니다. 주 칠레 한국대사관은 산티아고 레콜레타고 파트로나토 지역 일부 구간이 한국의 거리로 명명돼 현지에서 공식 선포식이 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국의 거리는 2022년 한국과 칠레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지정된 서울의 거리에 이어서 칠레에서 한국 관련 명칭이 공식 부여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파트로나토는 한국 식당과 마트가 밀집한 산티아고의 대표적 상업지구이자 칠레 한인 동포 사회의 경제 생활 중심지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0: 네.
11: 수영도?
10: 그럼요.
1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3: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모닝뉴스 함께하겠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 포컬 데이터가 실시한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33%로 조사됐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 상황 그리고 생활비에 대한 불만입니다. 응답자 약 3분의 2는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도 57%에 달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자리, 경제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3%로 한 달 만에 약 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관세정책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캐나다산 상품 일부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서 등록 유권자 56%가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 공화당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대거 연사로 나서면서 선거 지원에 총력전을 펼칩니다. 악시오스가 입수한 연사 명단에 따르면 이번 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는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밤 모두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은 둘째 날 밤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이외에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 토드 블렌치 법무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스캇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메멧 오즈 공공의료보험서비스센터 센터장도 연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전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연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바라소 상원 원내 총무,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원내 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도 연사로 나섭니다. 다만 최근 유권자 투표 자격 법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존 슌 상원 원내 대표는 연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테드 크루즈, 존 허스테드, 데이브 맥코믹 상원의원과 브랜던 길, 브라이언 잭, 마이크 롤러, 제이슨 스미스, 라이언 맥켄지 하원의원도 연설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공화당이 대선이 아닌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화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지지층을 결집해 11월 중간선거 투표 참여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중간선거 최대 이슈 중 하나, 뭐 이슈가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가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인프라 핵심인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NBC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베이 몽키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9%가 거주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데이터센터의 우호적인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57%로 찬성보다 많았습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발은 막대한 전력과 물 사용량, 공공요금 상승 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아이오와주 뷰캐넌 카운티에서는 올해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63%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곳입니다. 미주리주 대법원이 공화당이 유리하도록 한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해 이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라고 지난주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공화당이 장악한 미주리주 의회와 마이크 키오 주지사는 민주당이 우세한 캔자스시티 제5선거구를 분할, 공화당 우세지역과 섞는 새 선거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주리주 하원 선거구 중에서 공화당 우세 선거구를 6석에서 7석으로 늘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입법 효력을 정지시키고 주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3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주민청원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미주리주 정부는 예비선거 당일인 지난달 4일에서야 선거구 획정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고, 각 당의 예비선거는 새 선거구에 따라서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법원에서 이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중간선거에 집중하고 있지요. 공화당 전당대회에 이틀 연속 연사로 나서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충돌, 전쟁을 사소한 일로 규정하면서 확전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현장 교전 수위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죠. 통제 가능한 전쟁이다라는 백악관의 계산 철저하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써 전쟁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이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YTN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사태를 애써 축소하는 핵심 배경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정치적 계산에 있습니다. 선거 직전 유가가 폭등하고 전쟁 공포가 확산하면 정권에 치명적인 만큼 전쟁이란 단어 자체를 강하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2: Well, I'll tell you what, a lot of people don't call it a war. I call it a military conflict because it's small potatoes for us. It's not a big thing.
1: 하지만 사소한 충돌이라던 백악관도 사태가 언제 끝날지조차 장담하지 못하며 통제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 When you ask when will this end, you're asking me a question like when will the Iranians stop shooting at ships? I think the reality is I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question. You would have to ask the Iranians.
1: 상황이 꼬이는 이유는 확전을 꺼리는 백악관의 정치적 계산과 상대를 힘으로 짓눌러 도발을 막겠다는 현장의 군사 논리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군은 이란이 추가 도발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두 척이 당하면 세 척을 부순다는 가혹한 응징

0: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결국 통제 가능한 작은 전쟁이란 워싱턴의 환상이 절대 밀릴 수 없다는 냉혹한 보복의 현실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 지지 슈퍼팩이 최근 격전지로 떠오른 텍사스주 상원 선거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폴리티코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슈퍼팩 마가는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텍사스주 상원의원 후보 선거 유세에 무려 $1,000,000를 지원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마가 슈퍼팩이 올해 중간선거 본선거 유세에 거액을 지출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슈퍼팩에 10억 달러가량이 모감됐으며 이번 중간선거에 4, 5억 달러를 쏟아부을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확인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달러 환율을 문제 삼으면서 양국 간의 관세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캐나다 달러의 불균형은 용납할 수 없다며 수년 동안 그래왔지만 이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화폐 단위 달러입니다. 현재 환율은 1달러당 1.38 캐나다 달러입니다. 양국 모두 외환시장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 통화의 불균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캐나다 달러가 미 달러와 대비 약세를 보이는 최근 흐름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비트코인 연계 블록체인이 3억 2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해킹당해 디지털 자산 보안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다 신속한 거래를 위해 고안된 블록체인 리퀴드 네트워크는 리퀴드 연합 지갑에 보관 중인 4,200개 비트코인 중 약 4,000개가 도난당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리퀴드 네트워크는 범인이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발견한 뒤에 자금을 옮기고 수수료를 받은 뒤 돌려주는 이른바 화이트햇 해커를 자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모든 새로운 거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네트워크 활동이 복구되도록 문제 해결에 적극 회원사들도 협력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쿠바에서도 중국 자본의 힘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 자동차들이 거리를 심심치 않게 돌아다니고 있고 중국 관광객들도 쿠바에서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나 공습 쿠바에서 이뤄지고 있다라는 차이나 머니가 미국이 빠져나간 뒤 차이나 머니가 쿠바에 계속 속속 들어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국 자동차 업체 제규어 랜드로버가 향후 2년간 최대 4,000개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인도 타타 모터스 소유의 제규어 랜드로버는 정규직과 경영진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조직 단순화, 효율성 개선,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학생들의 과제 부정 행위가 확산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AI 사용을 적발하기보다는 학생이 실제로 배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쪽으로 평가 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학 교수와 교사들이 과제 평가 방식을 다시 설계하고 AI를 수업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또 LA 통합교육과 뉴욕 통합교육과는 또 정반대 길로 가고 있는 거죠. LA와 뉴욕 같은 경우에는 AI 사용을 교실에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볼티모어 대학교 예를 들면은 글쓰기 프로그램 책임자 레이첼 젤리니는 AI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 과제가 급증하자 학생이 구글 문서에서 글을 쓰고 수정한 과정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사실상 학생을 감시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보고 올해는 글쓰기 과정을 전면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에게 연구 논문이나 사업 제안서 같은 최종 결과물만 내도록 하는 대신 챗봇과 나눈 대화 기록, 손으로 작성한 개요,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설명하는 영상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볼티모어 대학교에서는 AI를 아예 수업에 활용하기도 할 예정입니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를 확인하는 쪽으로 평가 방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어느 게 정답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최고 과학자가 AI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0: 해서 업계 전반의 개발 속도 조절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OpenAI는 별도 보고서에서 연구 가속화를 내세우면서 방어 체계 구축을 위한 AI 연구 필요성을 함께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최대 은행인 UBS가 신입 사원 채용 요건으로 AI 숙련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UBS는 2027년 글로벌 뱅킹 그리고 글로벌 마켓 부문에서 일하려는 졸업생과 인턴들에게 AI를 활용해 성과와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새 요건은 2.1학점 이상 성적에 학사학위 등 기존의 채용 요건에 추가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러시아산 금 수입을 금지하면서 홍콩이 러시아산 금의 주요 수입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홍콩의 무역 통계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홍콩의 러시아산 금 수입 규모는 사상 최대인 약 100톤으로 작년 기간의 3배에 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3: 카페보넨?
2: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2: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2: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6: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7: 오, 진짜 통 크네요.
6: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7: 단체 주문도 되나요?
6: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8: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6: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8: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6: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0: 모닝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1300명 넘게 숨지고 55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네팔은 대참사 13일째를 맞아 국가 애도의 날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티베트 사망자 수가 43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5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은 사망자 최소 1341명, 실종자 4996명으로 밝혔습니다. 때문에 네팔과 중국의 인명피해를 모두 합하면 이번 대홍수 참사로 인한 사망자 1384명, 실종자 5515명입니다. 열흘 넘게 고립됐던 생존자들이 잇따라 구조되면서 기적적인 생환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팔 곳곳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 발생 13일째인 7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네팔은 인구 80%가 힌두교를 믿는 힌두교 국가입니다. 힌두교에서 사망한 뒤 13일 동안 고인을 위한 의식을 치르는 전통을 고려해 7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한 것입니다.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되면서 전국에는 네팔과 중국의 티베트 지역에는 조기가 걸릴 예정입니다. 한편 네팔 정부는 대홍수 당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 해외 긴급구조대 도보 수석에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 관계자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한국인 연락 두절자 가족들이 관심을 가진 지역에서 수색을 할 수 있게 협조하겠다라는 네팔의 입장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수색을 위해 네팔군과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중이라며 현장 여건을 고려할 때 수색은 내일쯤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이 그려진 지도를 제시하면서 그들의 가족이 수색하길 원하는 곳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속 대응팀 관계자는 한국과 네팔 외교 장관 회담에서 네팔 측이 한국인 연락 두절자 가족들의 요청사항을 전격 수용하면서 수색에 협조하기로 했다며 현장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그에 따라 우리가 기대하는 수색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네팔군은 위험하다라면서 도보 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수색은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꾸린 현지 대응팀이 줄곧 맡고 있습니다. 헬기를 통한 영상 촬영으로 시작된 실종 직원 9명 수색 작전은 이제 지상으로 확대되게 됐습니다. 아예 사고 현장에 진입한 현지인 셸파 40여 명과 수색견들은 파워하우스와 사무동을 중심으로 조를 나누어 위어댐 상부와 하류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은 조별로 한 명씩 현지 전담 직원을 배치해 시시각각 수색 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드론을 상시로 띄워 숙소동과 강 하류 지역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 직원 가족들은 공통적으로 연락이 끊긴 직원들이 터널 공사 현장에 있을 확률은 낮다며 산악수색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팔 대홍수가 참사 발생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구조당국은 터널 수색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긴급구호팀들은 일단 도보 수색을 시작을 했고 시작할 예정이고 네팔 구조당국은 터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터널 자체는 멀쩡하지만 지상 입구가 수백 톤의 토사에 완전히 가로막힌 사상 초유의 매몰 속에서 교본조차 없는 극한의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YTN입니다.
1: 이번 참사가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이유는 수력발전소 터널 자체는 무너지지 않고 멀쩡한데 외부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홍수가 쓸고 가면서 지상에 있던 터널 입구가 수백 톤의 토사에 파묻혀 순식간에 지하 깊은 곳으로 꺼져버렸습니다.
2: This set of disaster response, these rescues are completely different to anything we've ever experienced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re dealing with tunnels that are all not collapsed.
1: 이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입구를 찾는 것부터 거대한 난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터널 내부로 일단 진입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장애물들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엄청난 토사 충격으로 터널 안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대한 환기 시설마저 꺾인 채 굴곡진 곳에 한꺼번에 쌓였습니다. 외부 공기 유입이 원천 차단된 칠흑 같은 지하 암흑 속에서 구조대원들은 산소 부족이라는 극한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 엔지니어와 전문가 500여 명이 디지털 단톡방까지 동원해 실시간 설계도를 공유하며 길을 뚫고 있습니다. 다행히 참사 열흘 만에 지하 225m 깊이 터널 속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기적적으로 생활하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색 작업은 어느덧 생존 골든타임의 마지막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궂은 날씨에 불어난 강물이 터널 입구를 위협하고 헬기 착륙장까지 침식하면서 구조 시계는 더 촉박해졌습니다.
3: 네팔군 당국은 그 산악 지역에 대한 위험성, 지금 몬순 시즌이어서 기반이 약해지고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이에 따라 구조당국은 공기와 물이 남아있을 잠재적 생존 공간인 이른바 골디락스 구역을 타격하며 수색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새로운 미국 영토라고 표시한 지도를 SNS에 세 번째로 올렸습니다. 이 지도에는 호르무즈 해협 부분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고 그 위에 새로운 미국 영토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달 18일과 23일에도 똑같은 지도를 올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냥 던져본 소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작년 1월 2차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리적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한다고 몇 차례 선언했던 바 있어서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군이 4개월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고난도의 지뢰 제거 작전을 은밀히 수행해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군이 네이비실 소속 수중 파괴 요원들과 수인 수상정, 소해용 특수 수중 드론을 작전에 투입했고 주로 야간을 틈탄 위험천만한 임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이 지난주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가 모두 제거됐다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은 이런 어려운 기뢰 제거 작전을 이렇게 빨리 했다? 라면서 전문가들이 매우 놀라워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안보 모니터 기뢰 전문가 이상 코넬 부국장은 뭘 믿어야 할지 어렵다며 미 해군이 일부 기뢰를 놓쳤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이란이 기뢰를 다시 부설하려는 것도 확실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병목 항로에서 기뢰는 존재 위험만으로도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이란의 이런 불확실성은 유용한 카드이자 해운업계에는 심리적으로나 보험료 상승 같은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기뢰를 다 제거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보험사 측은 전혀 믿지 않고 있죠. 기뢰 폭발로 피해를 본 선박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란 매체에서는 지난주 최소 두 척의 배가 촉뢰했다고 보도했고 이란군 대변인도 오만 연안 근처에 기뢰를 추가 설치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해운업계가 모든 기뢰를 제거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매우 회의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했던 미 해군 출신 빌 햄블릿 대령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란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카드가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세계의 해협을 위협할 수 있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지렛대다라고 해설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이 모든 기뢰가 제거됐다는 사실을 일일이 증명할 필요가 없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운항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신뢰만 쌓으면 되지만 30척 중 한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이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지원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새로운 통제구역을 발표하겠다며 통제권 사수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백악관이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자원 투입을 또 압박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이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며 자원 투입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자원 전개를 기다린다는 발언에 이은 강한 압박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도 이란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미군이 호르무즈를 방어하겠지만 다른 나라의 군사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5: I think as you look forward, other nations will come and work with us in this endeavor. Certainly, trade for the world is important. Shouldn't be just a United States responsibility.
4: 군사 공격으로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무력화하고 있지만 핵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후퇴한 전망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루 평균 900만 배럴이 넘는 원유가 통과하고 있고 몇 달 안에 휘발유 값이 내릴 거라며 미국의 통제를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해협은 완전히 봉쇄돼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일대에 새로운 통제 구역을 곧 발표하고 진입 선박을 모두 제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만과 논의해온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통학로 지도도 며칠 안에 서명할 거라며 이란의 통제권 사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어떤 방식과 수준으로 참여할지 우리 정부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6: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7: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6: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7: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6: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8: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 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 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10: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9: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10: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9: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11: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12: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11: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12: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핏스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11: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12: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3: 어, 김 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14: 흑염소 블루투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블루투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블루투 한방 미스터 방을 찾아가.
15: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 회복의 끝판왕. 블루초 한방 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 스포츠. 자, 일단 한국 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이 선임이 됐죠. 임시 모레노 감독이 내년 초 아시안컵까지 일단 임시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첫 경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스페인 출신 감독에게 어느 정도 깜짝 발탁 필연적인데, 과연 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 그리고 다 무너져갔던 한국 축구, 임시 감독이 맡아 모레노 감독 스페인 출신이죠. 어떻게 한국 축구를 기틀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아시안컵까지만 하고 또 다른 감독을 찾아야 될지 중요한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16: 모레노 임시 감독의 출사표는 한마디로 발보단 행동입니다.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약속하진 않겠지만 경기장에서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보여줘야 하는 건 이번 달과 다음 달 국내에서 치르는 4경기와 11월 2경기를 포함한 A매치 6경기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스페인 출신 감독에겐 선수 선발을 위한 시간이 부족합니다. 해외파는 물론 K리그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축구협회에서 건네받아 분석 중입니다.
17: K리그 선수들도 좀 언급을 하면서 김천 상무팀이라는 특수성도 좀 알고 계신 분이 저희에겐 굉장히 좀 신선함으로 다가왔고
16: 아시안게임 기간과 겹쳐 깜짝 발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기혁과 엄지성, 양현준, 배준호 등 주요 멤버들의 합류가 불가능해 그동안 태극마크와 거리가 있던 서울 정승원과 전북 이승우를 뽑을지 정도가 관심입니다. 다만 6경기 결과에 운명이 달린 모레노 감독으로선 기존 월드컵 멤버 중심으로 A매치를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17: 11월 27일 이후에 아시안컵까지의 연장은 오롯이 대한축구협회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6경기를 정말 뭐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아시안컵까지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6: 모레노 감독 계약기간은 11월 27일까지 아시안컵까지 갈 수 있을지는 6경기 결과에 달려있는 만큼 필연적인 깜짝 발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안정의 무게를 둘 전망입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0: 9월 7일 월요일 그리고 오늘 노동절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일부 지역에 또 비 소나기 예보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8: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9: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8: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9: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20: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1: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20: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2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23: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24: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25: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23: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25: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오랜만에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러우 전쟁부터 짧게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사가 며칠 전 러시아로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서 어제는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나서 이 종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어제 키우를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종전안을 논의했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는 우리는 모스크바에서 진전을 이룬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키우로 가져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진전이 있다라고 포장하려는 사실상 립서비스일 뿐이고 실제로 당장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돌파구는 만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러시아 쪽에서 제안했다라는 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러시아 측은 현재 교착 상태에 놓인 동부 돈바스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을 끝내자는 중재를 하러 온 미국 특사들에게 한다는 말이 우리가 지금 안 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돈바스를 당장 무력으로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엄포성 얘기를 특사들에게 한 겁니다. 자, 이에 질서라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을 분할하자라는 러시아 측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역시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두 나라는 미국 특사들의 방문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산발적인 무력 공격을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러시아군은 흑해를 통과하는 우크라이나 화물선을 공격했고 또 오데사 지역의 우크라이나 군 군수센터 두 곳을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최대 정유시설 중에 하나인 랴잔 정유공장을 공격하는 등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들과 만나면서도 공격을 양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러우 전쟁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는 돌파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래된 친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특사로 출동했습니다만은 사실 전쟁 종식 돌파구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라는 게 현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란 전쟁을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최근 며칠 사이에 다시 상당히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금의 핵심 전장은 호르무즈 해협과 그리고 유조선입니다.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종전 MOU가 깨지면서 미국의 해상 봉쇄와 이란의 보복 공격이 반복되는 장기 소모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란은 미국의 무인 군함을 공격했다라며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이를 즉각 부인하면서 완전한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란이 이제 미국 군함 자체를 직접 공격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이란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미국은 강한 경제전쟁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란의 석유 수출 차단. 둘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통제 강화. 셋째, 강력한 금융과 경제 제재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란 경제에 치명적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란이 당장 항복할 상황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란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조짐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점 앞으로의 전망 시나리오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로서 앞으로 전망이 시나리오는 세 가지가 유력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장기적인 교착 상태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계속 압박하지만 이란도 항복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미군과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형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상태가 당장 해결되지 못하고 몇 달간 더 지속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인데 자칫하면 사실상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되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협상 재개입니다.
이란이 제재 완화와 호르무즈 통행 문제를 놓고 미국과 타협할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가능성이 뭐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란도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 것만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란이 어떤 명분을 찾아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사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면적인 확전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군 함정이나 항공모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로 큰 피해를 입거나 미군 사망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에 미국이 이란 본토에 훨씬 강력한 공격을 가하고 이란도 또 주변국에 있는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등의 대규모 보복을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어떤 의도적인 전면전보다는 오판이나 또는 보복의 보복, 보복의 재보복, 이렇게 연쇄적으로 전쟁 규모가 커지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듯 작은 판단이 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파병을 하면 어떤 점이 예상되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자, 일단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을 보내더라도 전투 병력은 아니고 폭발물과 기뢰 제거 병력 그리고 해상 초계기, 군수 지원함 등의 장비를 보내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실제로 파병을 하기는 한다면 군사적 효과 자체보다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 효과가 훨씬 클 전망입니다. 효과라고 표현하니까 뭐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긍정적, 부정적,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 입장과 이란 쪽의 입장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미국 쪽 입장을 보면 미국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파병은, 즉 한국의 참가는 단순히 배한 척이나 초계기 한 대가 추가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미국은 호르무즈에서 국제적인 해상 연합을 만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한국까지 참여하게 되면 미국은 자, 봐라. 이란 문제는 미국과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라 국제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다국적 작전이다. 라는 논리를 훨씬 강하게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특히 이 무역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란 쪽 입장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한국의 파병을 미국이 쌍수 들고 환영하는 것과는 달리 이란은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게 가장 주목해야 하는 위험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란 측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대이란 군사 활동에 참여하면 이를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단순히 한국 선박 보호야, 우리 한국 선박만 보호하러 가는 거야라고 설명하더라도 이란은 무슨 소리 하냐,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지원하는 행위다 라면서 한국은 이제부터 적대국이다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 군함이 미국 군함과 함께 호위 활동을 하거나 이란의 기뢰 제거를 지원해주거나 또는 이란 선박의 이동을 차단한다라면 사실상 대이란 군사작전의 한 부분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파병하더라도 어떤 임무를 맡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파병 시 예상되는 그럼 한국군의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감시나 정찰 임무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이란과의 대립 가능성은 다행히 크게 높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감시 임무나 정찰 임무. 그리고 한국 선박 및 민간 선박 호위 임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만 해도 그나마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과 같은 임무입니다. 미군이 주도하는 기뢰 제거 등의 임무를 할 경우 이란과 매우 위험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뢰 제거는 단순한 선박 보호가 아니라 호르무즈를 사실상 군사적으로 개방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이란이 기뢰 제거 작업을 민간 선박 보호 작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란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뢰 제거 작업을 하는 상황을 공격할 수도 있고 이란이 또 그렇게 되면 한국도 직접적인 군사 충돌 당사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발더 나아가 이란 군함에 대한 공격 등 전투에 직접 참가하게 되면 이는 사실상 참전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는 이란과의 전쟁을 벌이는 당사국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 파병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거론되는 군수 지원함 같은 전력은 전투 임무보다는 감시, 지원, 그리고 항행 안전 쪽으로 설계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국내법과 한반도의 방위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한국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행 한번 다녀오면 진짜 친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 네,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 등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말이라고 하죠. 평소에는 잘 맞던 친구도 여행을 함께 갔을 때 예상치 못한 갈등을 겪으면서 아, 이런 애였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죠. 뭐 소비 습관도 그렇고 수면 패턴, 일정을 짜는 스타일, 청결 기준까지 정말 세세하게 잘 드러나지 않던 생활 습관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그 순간 같이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입니다. 네, 미국의 여행 관련 전문 매체들이 소개하고 있는 친구와 여행 전 미리 얘기해둬야 할 에티켓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이죠. 네,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는 것 바로 예산입니다. 관광지 어디로 갈 것이냐가 아니라고 하네요. 뭐 숙소 수준부터 식당, 쇼핑, 액티비티에 이르기까지 돈을 쓰는 기준이 다르면 네, 갈등이 생기기 쉽겠죠. 트리플A는 여행 전에 하루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식사비는 어떻게 나눌지 정도는 미리 정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 그리고 술을 마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여행할 경우에는 아, 이게 조금 또 애매해지죠. 무조건 더치페이를 하는 방식이 오히려 불만을 만들 수 있다고도 지적하는데요. 식사에 큰 의의를 두지 않는 소식가,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여행하는 미식가 사이에서도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비용, 특히 먹는 것과 관련한 돈은 꼭 정리를 하고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속 같이 다녀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릴 것. 네,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일정 중에 일부는 따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네요.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좀 쉬고 싶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박물관에 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맞추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둘다 피곤해집니다. 혼자 산책하는 시간을 미리 정해두니까 아주 좋았고, 서로 또 좋은 경험들을 공유하게 됐다라고 여행 커뮤니티에 글을 많이 올린다고 하네요. 특히 수면 패턴이 맞지 않는 친구들, 어떤 사람은 아침형, 어떤 사람은 저녁형, 아침은 꼭 먹어야, 나는 아침 절대 못 먹어. 이런 경우에는 특히 각자의 시간을 꼭 따로 정할 것. 네, 이어지는 부분일 텐데요. 세 번째, 수면 스타일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좀더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사실 따질 부분이 많습니다. 잘때 시원해야 잘수 있다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에어컨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또 조명 사용 습관도요. 어두워야 잠잘수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미등을 켜놓는 사람. 정말 따져야 될게 많겠죠. 자, 네 번째, 시간 약속. 생각보다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여행지에서는 특히 시간 감각이 조금 느슨해지기 쉽죠. 하지만 그 핑계를 대면서 계속 늦는다면 결국 다른 사람들의 여행 시간까지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게 바로 이거라고 하네요. 특히 투어나 기차, 항공편이 포함된 일정에는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가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친구의 물건을 당연하게 쓰지 말 것. 네, 여행 중에 의외로 자주 생기는 갈등이 바로 개인용품 문제라고 합니다. 면도기, 화장품, 선크림, 충전기, 세면도구 자꾸 쓰는데 상대방이 오케이 오케이 하다 보면은 그걸 무디게 느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쓰다 보면 결국 상대방은 언젠가 마음을 닫고 맙니다. 네, 전문가들은 여행 전에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고 개인위생용품은 꼭 각자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혼자 있고 싶다 이런 말에 상처받지 않기. 네, 여행 중에는 평소보다 훨씬 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잠시 혼자 있고 싶을 수 있겠지요. 이를 어떤 관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적절한 거리 두기, 앞서도 잠깐 뭐 혼자 있는 시간을 따로 일부러 두는 것. 이게 여행 후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게 만든다라고 하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여행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쿨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맛집 탐방을 좋아할 수 있고, 누군가는 꼭 쇼핑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수영장 선베드에서 책을 읽는 것, 아, 이게 바로 휴가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와 좋은 여행 파트너는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죠. 자, 여행은 우정보다는 어떤 생활 습관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행 전에 어디 갈까보다는 어떻게 여행할까가 먼저여야 될 거고요. 친구와의 여행이 우정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좋은 추억이 되기 위해서는 배려만큼 중요한 것,
솔직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물론 미리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완전한 로봇 택시, 이 사이버 캡을 야심차게 공개했습니다만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습니다. 도로에 등장하고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연방교통당국이 곧장 안전성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자체 안전 인증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 발 앞서 똑같이 운전대가 없는 로봇 택시를 내놓은 아마존의 죽스는 안전기준 예외 적용을 승인받은 상태다라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방정부의 규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사실 테슬라의 이번 사이버캡 이벤트는 소문난 잔치에 그쳤다라는 평가입니다. 공개 행사는 초대장을 받은 극소수만 참석할 수 있었고 또 온라인 생중계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일론 머스크는 얼굴을 내비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 운영 데이터나 향후 서비스 확대 계획을 비롯한 자세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서 혹시나가 역시나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도 크게 밀렸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북미 박스오피스 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9억 달러의 흥행 수입을 달성했습니다. 박스오피스에 따르면 스파이더맨 4의 북미 누적 흥행 수입은 지난 주말 기준 9억 363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개봉 후 단 36일 만에 이룬 성과

0: 888-941-3311 우메캔.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6: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7: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8: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213-388-7979, 213-388-7979.
7: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0: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0: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 부에나팍 로스코 호텔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0: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0: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골프도 즐기고
1: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0: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 888-847-3098 888-847-3098.
2: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3: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2: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4: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주입니다. 오늘은 SBA 심플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BA 심플론은 연방정부에서 개런티하는 융자로 수입 증명 없이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게는 2만에서 최대 25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자금의 사용 범위는 비즈니스 운영자금, 장비 구입, 그리고 비즈니스 구입 융자도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은 시민권자이셔야 하며 크레딧은 680점 이상은 되셔야 합니다. 이자는 프라임 플러스 1%로 시작 가능하고 10년에 나누어 갚으심으로 페이먼 부담이 적습니다. 비즈니스를 2년 이상 운영하셨고 매상은 좋은데 인컴 증명이 어려우신 경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0: 융자 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차차차.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1: 네. 어, 너무 좋아. 차차차.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같은 느낌이지만 오늘은 특별한 휴일.
0: 그렇죠.
1: 바로 노동절입니다.
0: 네. 누구세요?
1: 저 탱자미역입니다.
0: 그렇죠.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죠. 왜 남자가 쫙쫙 그래갖고.
1: 네.
0: 여러분의 기분 좋은 휴일을 함께 만드는 DJ 후련이 한원입니다. 다들 오늘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푹 쉬고 계신가요?
1: 아우 맞아요. 1년 내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각자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달려온 우리 모두를 위해 네. 준비된 선물 같은 날.
0: 그렇죠.
1: 오늘만큼은 마음속에 일 걱정 내일 걱정 다 접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0: 들으시는 분 중에 남들 다 쉬는데 왜 나는 오늘 아직도 일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 땀방울과 노고 덕분에 우리 세상이 또 오늘도 차질 없이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그 수고를 200% 더 정성껏 챙겨드리도록 했습니다.
1: 네, 오늘은 레이버데이 스페셜로 우리 후니 씨와 함께 2시간 꼭 채워드릴게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당신 더 쉼 없이 응원받아라. 오늘 노동절 스페셜 출발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하루는 오롯이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서로를 다독이는 시간으로 한번 꾸며볼 예정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노동자 특별기의 탱자 후니와 함께하는 휴일의 선물 우리가 아는 이 곡으로 응? 우리 함께하는 지금이 낙원이야.
0: 오늘이 바로 낙원 아니겠습니까?
1: 아, 네. 우리 낙원으로 가볼까요? 오빠 나도 데리고 와.
0: 출발.
1: 뭐 타고 가?
0: 싸이와
1: 이재훈이 부릅니다.
0: 낙원.

0: It's all about you.
1: 아, 좋다, 오빠.
2: 근데 이 노래는 조금 네. 이상해요.
1: 왜요?
2: 그 밥은 내가 할게, 쌀만 씻어놔 나라는 그 가사가 있거든요. 네. 여행을 간 거잖아요.
1: 아니 여기에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밥은 할게, 쌀만 네가 담궈. 그
2: 아, 그 무슨 가사 처음에 하면 밥은 내가 할게, 쌀은 네가 담궈 나 그러잖아요. 저는 이걸 들을 때마다
1: 그런 가사가 다른 노래도 있는데.
2: 어, 그래 어디? 그걸 그러면 너무 오마주한 있어. 건가?
1: 예.
2: 아 근데 저는 그건 모르겠고 이 노래를 딱 들을 때 아니 막 낙원이라는 게 남자가 여자랑 지금 여행을 가서 너와 함께하는 여기가 우리 낙원이야 막 이건데.
1: 근데 실상은 밥하고 뭐 그러니까, 가야
2: 그런데 밥은 내가 할 테니까 야 쌀은 네가 씻어놔. 그게 다 하는 거잖아 여자가.
1: 어 그지 그지.
2: 남자 버튼만 띵 누르면 되는 건데.
1: 어 그지 그지.
2: 나 이걸 보면서 저는 워낙 여자를
1: 얄밉다.
2: 리스펙트하는 남자니까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로맨티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 노래가 안 맞더라.
1: 안 맞더라.
2: 쌀도 내가 씻을게, 너는 저기 쉬고 있어.
1: 어, 이렇게 나와야지. 바꿔 불러자.
2: 어, 그랬든 이 노래 들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저는. 아니 낙원 가자 타 이래가지고 둘이 어디론가 떠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 길이 막혀가지고
2: 가스비도 오르고. 안 가는 게 좋아요. 이런
1: 집에서
2: 솔직히
1: 집에서 뒹굴자.
2: 집에서 방콕 있잖아, 방콕. 우리 영원한 휴양지 방콕.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많이 분들이 떠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번도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1: 어, 많이 가셨대요. 네, 벌써 이제 돌아오는 분도 계실 테고.
2: 그러니까요. 슬슬. 돌아오신 분도 있고 또 하루 이틀 더 연장해서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아무튼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이라면 어둠 잘 푸시고 또 언제 현실로 돌아올 때 됐죠 이제 슬슬.
1: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빠른 거야 주말은.
2: 맞아. 주말 너무 빨라요.
1: 오늘 월요일이지만 그래도 네. 휴일입니다.
2: 좋습니다.
1: 노동하신 분들을 위한 날이에요.
2: 맞아요.
1: 소풍 어렸을 때 자주 가셨어요?
2: 소풍이요?
1: 네.
2: 소풍을 어떻게 자주 가요? 1년에 한 번 가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1: 아니 저희 아버님은
2: 네.
1: 일요일마다 그렇게 가족 소풍을 갔어요. 항상.
2: 그게 표현을 소풍이라고 하셨어요 진짜로?
1: 네.
2: 얘들아 소풍 가자 이렇게?
1: 네.
2: 와, 진짜
1: 항상 일요일마다
2: 멋있...
1: 갔어요.
2: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 드릴 때마다 네. 느끼는 건데 네. 미혁씨는 진짜 아버님 어머님 정말 못생기죠.
1: 한씨
2: 한씨. 우리 아버지는 한씨시잖아요.
1: 네.
2: 근데 왜 아니야? 전혀 달라요.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1: 아니,
2: 없어요.
1: 아니 근데 어렸을 때요 와. 저만 빼고 가는 게 훈이 씨가 왜 다섯 살 때 네. 그때 허참 씨랑 또 UFO를
2: 네.
1: 본 얘기 기억이 안 난다고.
2: 뭐 네, 네, 네.
1: 저도 네 살인가 다섯 살 때 거예요.
2: 뭘까요?
1: 자는데 뭐가 후다닥다고 휘리릭 나가요. 온 집안이 저만 빼고 전 그 대전에
2: 에이,
1: 살았잖아요.
2: 네.
1: 저만 빼고 서울 창경원을 간 거예요.
2: 아예 혼자 남기고?
1: 아니 저는 유모 언니랑 있고.
2: 아 역시 야 재벌이 시대.
1: 아니 유모 언니 있고 밥한 언니 따로 있고 그랬죠.
2: 어, 야,
1: 저희 어머니가 일을 하셔서.
2: 마당 쏘시는 분 다 돌쇠 아. 따로 있고, 야 또 자가 용자는 김씨 아저씨 따로 있고, 야 아니. 역시 우리 한미옥 씨 재벌이었어요 여러분.
1: 아니 자기네 아우. 집이 재벌인 것 같은데.
2: 아, 대단하다. 그래서 유모랑 네. 미옥 씨 어린 아이를 남겨놓고 가족들이.
1: 저만 빼고.
2: 그것도 동네도 아니고 저 멀리 창경원까지.
1: 어 서울까지.
2: 와 대박이다.
1: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2: 근데 몰랐단 말이에요?
1: 어렸을 때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보니까 사진으로 기린 앞에서 사진 찍고
2: 진짜 배신감이다.
1: 지들끼리,
2: 사진 보고 안 건 진짜 배신감이다.
1: 그래서 그때는 그게 내, 너무 이렇게 정말 서글프고.
2: 아니 그럼 죄송한데 질문이 네. 어쨌든 네. 눈을 떴을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리고 하루 종일 걸렸을 거 아니에요.
1: 그쵸.
2: 하루 종일 가족이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게 뭐 뭐라고 했어요?
1: 아니 그러니까 뭐지? 왜 나만 있지? 이랬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고 이씨 창경원 같구나.
2: 아니 왜 가장 막내를 버리고 그랬을까?
1: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네. 언니 오빠 다 어리니까 네. 감당하기 힘드니까 저를 놓고 간 거예요.
2: 야, 너무 극현실적이시다.
1: 그래요? 아니
2: 어?
1: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그게 기분 나쁘고 좀 서운했는데 아,
2: 막내를 버리고 갔어.
1: 그 사진을 보면 아 이렇게 가족이 함께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냈던 게 너무너무 아유.
2: 근데 거기 미욕심 빠져 있잖아요. 그
1: 그래도
2: 사진에.
1: 너무 좋아 그걸 보는 그거 게.
2: 주세요. 제가 합성을 넣어드릴게요.
1: 네, 나 합성을 좀
2: 합성을
1: 넣어줘요.
2: 넣어드릴게요.
1: 아,
2: 와 재밌다
1: 소품.
2: 그거. 그런 일이 있구나 집에서.
1: 근데 어렸을 때인데 네 살 때인데도 후다닥닥 엄마의 그 치마 바람이 슉 지나가는 게 싸했어. 이 뭐지?
2: 웃겨.
1: 어디 갔다들? 응?
2: 그때 만약 깨갖고 어디가 그래서 어떡할 뻔했어.
1: 어디가 했을 거야? 우고 울었겠죠.
2: 근데 자 자.
1: 그리고 휙 도망가는 거야. 아,
2: 그래도 유모님이 또 괜찮으셨나 봐요.
1: 그 유모 언니가
2: 보통은
1: 너무,
2: 그럼 네. 유모님을 같이 모시고 대동해서 가지 않나? 차라리.
1: 근데 그 유모 언니가 너무 웃긴 게요.
2: 네.
1: 그 언니는 저 보고 네가 밥하면 50원 줄게 이래서 제가
2: 진짜요?
1: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야. 밥을 했어요.
2: 야, 그분은 진짜 창조 경제다. 창조 경제. 잠깐만 본인이 돈을 받는 집안의 마지막 막내에게 돈을 주면서 일을 시켜. 야, 대단한 분인데 그분.
1: 우와. 아니 그리고 제가 밥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네. 언니하고 밥하는 거 배우고 그랬거든요.
2: 아니 나이 차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1: 많이 났죠. 저희 언니는 우와. 바로 두 살 위인데 네. 저희 언니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시집 갈 때까지 밥을 한 번도 안 해봤고
2: 아, 완전 그냥 네.
1: 저는 50원 공주로. 받으면서 밥을 많이 해봤거든요.
2: 진짜 아 미옥씨 책 한 권 쓰세요. 그럴까요? 내가 봤을 때 책 네. 쓰면은 잘 팔릴 것 같아요.
1: 아 별의별 게 다 있어.
2: 어, 그러니까. 어 그래요. 근데 요새 아까 뭐 서너 네 살 하셨는데 응. 요새 애들은 우리 때랑 완전 다른 거 아시죠?
1: 왜요?
2: 얼마나 똑똑한데요. 세 살 네 살 아까 뭐 저한테도 네 살이 어떻게 기억해 이러잖아요. 우리 네. 뭐 네 살 지금 우리 버려지고 갔잖아요. 네. 창경원 가는데도 네. 요새 애들은 네 살이면 자기 할 말 다 하고요.
1: 네. 어, 똑똑하더라.
2: 컴퓨터를 어르신보다 잘해요. 지들이 앉아서 게임을 한다니까요.
1: 아 그러니까.
2: 진짜 똑똑해.
1: 그래서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아 앞으로.
2: 아니 근데 나는 딴 거 모르겠고 그 창경원이 근데 잠 그리고 간 가셨어요 나중에?
1: 저요?
2: 창경원을 가족들이랑. 아니 평생 못 가셨어요 어릴 때는?
1: 못 갔나 창경원 갔나 안 갔나
2: 아 슬퍼 어.
1: 기억도 안 나.
2: 창경원이 나중에 이름 바뀌었잖아요.
1: 뭘로 바뀌었죠?
2: 그게 서울대공원 저거다 이제 저걸로 바뀐 거 아니에요?
1: 어린이 대공원도 못 가본 것 같아.
2: 어.
1: 나 불쌍하네요.
2: 어. 근데 더 웃긴 건 가족분은 다 갔어.
1: 근데 남한 어.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 갔지롱.
2: 에이 그건 커서잖아요.
1: 그래도요 어? 뒤늦게 가는 거 어디야?
2: 달라요. 달라.
1: 어디 가고 싶어요?
2: 저요?
1: 네.
2: 그녀가 있는 곳?
1: 아, 야. 저는 네. 동굴을 좋아해요.
2: 아.
1: 동굴.
2: 우리 생각하는 터널 동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1: 터널. 응. 캐반.
2: 그걸 어떻게 가요?
1: 여기 캘리포니아에 지하 그렇게 갈 데가 많더라고요. 여기 미첼 캐반이라고.
2: 아니, 바닷가 말고도 진짜 동굴. 산에 동굴이 있어요?
1: 석회암 그 종유석 동굴 같은 거.
2: 그거 가면 뭐 해요?
1: 동굴 구경 투어.
2: 아, 시원하잖아요. 보구나.
1: 응. 그리고 자연의 신비를 보는 거잖아.
2: 저는 그거는 와 근데 되게 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어딘지. 네. 멀어요?
1: 스코어파크에도 크리스탈 아니, 케이브 멀다. 있고.
2: 멀다. 거기 너무 멀고요.
1: 아 조금 가까운 건 어디 있냐면 네. 15번 타고 라스베가스 가는 길 15번 네네. 타고 가다가 40번 어. 이스트로 가다 보면 네. 미첼 카반이라고 있어요.
2: 미첼.
1: 미첼이 아니고 미첼.
2: 알았어요. 어. 미첼 카반.
1: 미첼이라는 분이 발견을 했대요. 어. 거기가 모하비 사막 끝자락에 있거든요.
2: 네.
1: 그 뜨거운 사막 고온 아래 네. 수만 년의 시간이 빚어낸 환상적인 석회암 종유석과 석순들이 막
2: 아 석순도 있구나 거기
1: 거기 들어가면 시원하면서 시원하죠. 껌껌하니까 손 꼭 붙잡고
2: 그 가면은 뭐 투어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1: 어, 20불이더라고 어. 입장료가
2: 동굴 좋죠.
1: 거기 가려고 찾아봤더니 어, 문 가야... 닫았어.
2: 어 뭐야 못 가요.
1: 요즘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하면서 언제 문 열을 때 가고 싶어요.
2: 어. 저는 한국에서 어딘지 모르는데 산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1: 어? 어.
2: 그더니 동굴을 갔는데 그게 식당이었어요.
1: 아, 이름이 뭐더라?
2: 아, 식당이었어요. 큰 동굴은 아니고 응. 작은 동굴인데 그 동굴을 그냥 식당으로 하는 거에서
1: 응.
2: 옆에 동굴 개운물이 흘러요.
1: 응.
2: 근데 그게 엄청 차갑고 깨끗하잖아요.
1: 와.
2: 냉장고가 없어요 거기는. 거기다가 술이랑 음료를 다 꽂아놓고
1: 어머나.
2: 그냥 그 평상에 앉아서 거기서 꺼내 먹는 거예요.
1: 한국에?
2: 한국에.
1: 오, 좀...
2: 거기서 그 그때가 복날 여름이라 가지고요.
1: 응.
2: 뭐 그때 아마 닭 백숙이었나 뭐 그런 걸 시켜준 것 같은데 하여튼 엄청 시원하고 그냥.
1: 아.
2: 그 어디지 찾아봐야 돼요. 동굴 안에 식당.
1: 와,
2: 저 그거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1: 와.
2: 산을 막 타고 올라갔어요.
1: 지금도 있으려나?
2: 그게 한 10년, 15년 전이니까 아직 있지 않을까 보겠네요.
1: 한국 가면 좀 가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가을 맞아서 한국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2: 아, 날씨 풀리니까 갈 수만 하죠.
1: 가서 이제 좋은 데 있으면 좀 차차차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렸을 때의 소풍지는 어디였나요? 추억의 그 장소를 떠올리시면서.
2: 네.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죠?
1: 뭐요? 갑자기?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자려고 누웠는데
2: 이거 너무 와닿지 않아요?
1: 어.
2: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녀가 떠오르고
1: 네. 아이오아의
2: 갑자기

0: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1: 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영양의 유한건강생활.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용자외길 36년 용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용자.
0: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제공을 함께하십니다.
1: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금옥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2: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5: 213-383-3838 213-383-3838

탱자 뮤직 극장 노동절 스페셜 후니 오빠와 바닷가 그리고 어느 노동절

0: 여보, 오늘 노동절인데 옛날 생각 안 나요?
1: 탱자, 옛날이라니. 우리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말이야.
0: 아우, 느끼해 정말. 아니, 뭐 왜 그러는 거야 진짜.
1: 왔어요.
0: 아, 글쎄 말이에요. 그 내가 한인타운 작고 좁은 가게에서 밤낮 없이 일할 때 그땐 주급으로 겨우 뭐 300불 받아가지고 방 한 칸 렌트비 500불 600불 겨우 메꾸며 살았잖아요.
1: 그렇지.
0: 하루하루 버티는 게 어찌나 팍팍하고 서럽던지.
1: 아휴, 말도 마요. 나 그때 거래처 배달 직원으로 그 가게 들락날락할 때 내 탱자씨 보면 그냥 항상 핏기 없는 얼굴로 그냥 상자 이렇게 옮기고 있더라고. 그대가 갈 때마다 그냥 쭈뼛거리면서 내가 뭘 했는지 기억나요?
0: 올 때마다 안 사도 되는 음료수를 하나 그냥 슬쩍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똑같은 말만 했잖아요. 응?
1: 뭐라고 했겠어? 뭐라고 했어? 탱자씨, 밥은 먹었어? 밥은 먹고 이래요?
0: 아, 정말.
1: 근데 내가 진짜 걱정돼서 그랬다니까.
0: 아, 내가 바빠서 아직 못 먹었어요 하면 훈이 오빠가 오지랖 넓게.
1: 에이, 그 사람 밥 먹을 일 하는 건데 그 일하려고 태어났어요? 좀 챙겨 먹고 해요.
0: 아, 그러면서 잔소리를.
1: 에이, 다 사랑하니까 그랬지.
0: 그러더니 어느 날 노동절 연휴 바로 전날이었나 후린 씨가 가게 문을 빼꼼 열고 들어왔잖아요.
1: 내가 그때 말이야, 와, 한 일주일 됐나? 일주일부터 대사 연습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요? 그거 막 침 삼키면 내가 물어봤지. 탱자 씨, 이번 노동절 혹시 이래요? 아니면 안 쉬어요?
0: 아, 노동절인데 쉬어야죠. 그러니까 후린 오빠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응?
1: 그럼 우리 바닷가나 구경 갈까?
0: 진짜.
1: 그 우리 그때 첫 데이트였나?
0: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바닷가로 그냥 마구 갔잖아. 기억나? 바닷가의 그 추억. 아.
1: 생각난다.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
0: 아, 기억나다 마다. 후니 씨가 타고 온 그 정말 다 죽어가던 그 중고차.
1: 그 똥차기 또 해 그거.
0: 아니, 바닷가 가기도 전에 도로 한복판에서 차에서 그냥 김이 모락모락.
1: 맞아.
0: 길에 서버렸잖아.
1: 그랬지.
0: 후니 씨는 당황해서 본인 열고 땀 뻘뻘 흘리고 나는 옆에서 그냥 시원한 바닷바람은커녕 매연니 냄새만 푹푹 맡고.
1: 아이 참. 아이 그래도 내가 그 라디에이터에 물 쫙 붓고.
0: 응.
1: 근데 겨우 어쨌든 바닷가에 쫙 모시고 갔잖아. 근데 또 뭐야, 막상 바닷가 가니까 주머니에 돈이 그때 10불인가? 야, 내가 진짜 탱자씨 그때 진짜 근상을 사주고 싶었거든요.
0: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 앞에 거기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제일 맞아. 싸구려 버거 세트 하나랑 단품 하나 시켰잖아.
1: 하나.
0: 그것도 주머니에서 응? 쿼러까지 그냥 동전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1: 내가 빌렸잖아 자기한테. 아,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진짜 좀 미안하다, 부끄럽다.
0: 아, 아니에요. 돈도 없어서 바람 부는 벤치에 둘이 딱 붙어앉아서 햄버거를 나눠 먹는데 하, 이상하게 그 짠 바닷바람 속에서 먹는 그 버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고. 후니 씨가 햄버거 세트에 나온 그 프렌치 프라이를 다 나한테 몰아주면서 탱자 씨
1: 말 먹으라 다 먹어요.
0: 근데 아, 이 사람 돈도 진짜 없는 사람인데 마음은 진짜 따뜻한 사람이구나 싶었지.
1: 근데 그때 우리 탱자 씨가 그랬잖아. 바다를 쫙 보면서 어머, 미국 가서 고생만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숨통이 트는 것 같아요 오빠, 그랬잖아 나한테.
0: 그랬어.
1: 내가 마음이 그때 찡해가지고 이 여자구나. 내가 딴 건 몰라도 이 여자만큼 밥 안 굶기고 진짜 내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랬던 거 아니야 내가.
0: 아, 정말?
1: 그럼.

0: 세월 참 빠르다. 그 수줍던 호니 오빠랑 우리 결국 결혼에 꼴이 나고 애들 낳고 티격태격 싸우다 보니까 어? 벌써 이렇게 중년이 됐네.
1: 그러게 말이야. 아, 그때는 주고 300불 하나 쩔쩔 매면서 그냥 매달 멘트비도 걱정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세월 흘러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오늘 또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노동절이 돼버렸고요.
0: 몇 번째야 도대체 이 노동절이. 솔직히 이젠 노동절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바닷가 가자고 뭐 이렇게 설레지도 않지만 집에서 아이고 내 허리야 아유 무릎이야 이러면서 소파에 누워 푹 쉬는 게 최고다 이런 나이가 됐네 우리가.
1: 그렇죠. 그래도 우리 탱자씨 나한테는 매년 쳐다오는 이 노동절이 그래도 참 뜻깊어요. 우리가 타향에서 얼마나 치열하고 바쁘게 살았는지 그 고단함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감싸놨는지를 또 한번 떠오르게 되니까.
0: 맞아요. 치열하게 일하고 서럽게 살아가던 시절에 나한테 밥은 먹었어요? 응?
1: 내가 뭐지? 못써?
0: 못써? 이렇게 따뜻하게 물어봐준 훈이가 있어서 긴 세월 버틸 수 있었어요. 아, 여러분도 옛날 청춘 시절 힘들었지만 뜨거웠던 그 시절의 추억 하나쯤 꺼내보고 계시지 않을까.
1: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타향 미국 땅에서 땀 흘려 일해온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옆에서 힘이 돼준 소중한 사람에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고 따뜻하게 손잡아주더니 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여보 오늘 저녁엔 그 똥차 타고 가던 바닷가는 못 가더라도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갑시다. 이번엔 오. 내가 쏠게.
1: 오 탱자씨가 쏜다고? 그럼 나 오늘 작정하고 벨트 풀고 갈비 먹으러 간다잉.
0: 어 진짜? 정말 오늘만큼은 마음도 몸도 근심 내려놓고 편안하게 맛있는 거 드시면서 쉬어가는 그런 노동절 되세요.
1: 네 지금까지 탱자훈이었습니다.
0: 오빠

0: 좋다 오빠.
1: 이런 바닷가를 가보신 적이 있어요?
0: 어 그럼요.
1: 아니,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남자분이 식으로? 이렇게 딱
0: 그럼요.
1: 가자 그래서.
0: 어 그럼. 어, 차, 어? 그런 것도 없어요?
1: 아 있죠. 어. 당연히 있죠.
0: 여보 가자.
1: 아, 근데 응. 사실 그 바닷가라는 게요. 네. 저는 이제 한국은 아니고 여기서니까 네. 그 물에 들어간 건 아니고 네. 그 앞에서 이제 번파이어에서 장작불 피우고
0: 오, 너무 좋죠.
1: 이렇게 그 마시멜로 하고
0: 굽고
1: 거기서 이렇게 괜히 또 밤에 깜깜한 바닷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네, 네. 그걸 가만히 바다를 보면 무서워요.
0: 아 무서워 물이. 아, 물이 무섭고
1: 그럴 때 여성분에게 살짝 무서운 얘기를 쫙 계속 해주는 거예요.
0: 오빠 무서워.
1: 그러면 얘가 은근슬쩍 다 호감이 있으면 다 붙어요. 다 붙어요.
0: 다 뭐, 붙어.
1: 그 때문에 그냥
0: 정말. 우리 옛날에는 네. 바닷가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1: 많이 가셨죠? 뭐.
0: 조개 껍질 먹고.
1: 아, 그거는 아 옛날에는 단체지 단체.
0: 아니 옛날에는 왜 진짜 기타 치고 그렇게 노래했어요.
1: 맞아 단체로 가서 이렇게 저도 뭐.
0: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외우던 노래 가사가 많은데 요즘은 뭐 노래방에서 하도 불러버릇해서
1: 가사를 모르죠.
0: 가사를 잘 외우는 게 없더라고요 다들.
1: 그리고 이제 누가 기타 들고 와도 할 노래가 쳐줘. 없어. 진짜 할 노래가 없어. 요새 무슨
0: 맞아 진짜.
1: 진짜 나는 개똥벌 그 이후로 그 이후로 통기타로 할 만한 노래가 없어요. 뭐 할 거야. 이게 안 돼 안 돼.
0: 아 그렇다. 네,
1: 요새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게임들 해요.
0: 무슨 게임이에요? 네? 무슨 게임이에요?
1: 뭐니 뭐니 해도 왕 게임이지.
0: 369.
1: 에헤이 순진하게 또.
0: 그거 말고 왕 게임이 왕 있어요? 게임. 뭐예요?
1: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0: 진짜 몰라요. 왕 게임이 뭐야?
1: 킹 게임 왕 게임 모르세요?
0: 몰라요.
1: 오마이갓.
0: 알려줘.
1: 진짜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0: 네.
1: 카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뭐 젓가락 그냥 젓가락 막 먹다 보면 젓가락들 있잖아요. 네. 빨대도 괜찮고 그중에 네. 표시를 합니다.
0: 킹을
1: 표시해도 되고 왕 써도 되고 K만 써도 돼요.
0: 누구처럼 왕을 여기 손에
1: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리고는 숫자를 씁니다. 다른 거에는 그러니까 다섯 명이면 네. 1, 2, 3, 4, K 여섯 명이면 1, 2, 3, 4, 5, K 세 명이면 안 하죠. 근데 1, 2, K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는 잘 섞어서 한 명씩 돌아와서 착 뽑아.
0: 아, 그래서.
1: 그리고는 뽑았는데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자기만 봐야 돼요. 알려주면 안 돼. 근데 그 중에 K를 뽑은 사람이 있죠. 그럼 누가 왕이야? 누가 왕이야? 그러면 내가 왕일세.
0: 오.
1: 그러면 이 왕이 숫자 두 개를 부릅니다. 1번하고 5번. 나와서 춤춰. 그러면 1번하고 5번이 나와서 누가야? 그럼 1번하고 5번 나와서 춤추고. 막 1번, 3번 커플 댄스 춰. 근데 막 남자 둘이 걸려.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0: 아 진짜?
1: 되게 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야릇하게 바꾸는.
0: 야릇하게.
1: 약간 좀 밤이 무르익고 뭔가 모닥불이 바닥닥 바닥닥 칠 때쯤이면 1번 2번 뽀뽀해.
0: 아.
1: 그러니까 뺨에
0: 뺨에.
1: 근데
0: 입이어머 돼.
1: 아니 근데 남자끼리 이게 진짜 많아요. 사실 그 재미거든.
0: 아 그렇구나. 네,
1: 아는 형이랑 동생 둘이서 서로 안 해.
0: 이거 언제부터 유행했어?
1: 이거요?
0: 난 이거 왜 하지도 못했네.
1: 이게 미국에서 저 고등학교 때부터 있던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이거 30년 넘은 건데. 근데 네. 한국에도 있어요. 왕게임이라고. 왕입니다요. 뭐 이렇게 하는데 다들 변형이 돼 있죠. 이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0: 새로운 거 눈 뜨셨네. 이거 진짜
1: 난
0: 재밌어요.
1: 아파트 게임.
0: 그건 뭐예요? 3층 2층 이거?
1: 어.
0: 1, 2, 3, 4 이거.
1: 그 재밌더라.
0: 아, 너무 너무 옛날 스타일이고. 어,
1: 그래? 재밌는데.
0: 그거면 완전 그거 아니야.
1: 그 수건 돌리기.
0: 그 뛰어요 그럼?
1: 예, 우리 진짜
0: 뛰어요 그거를.
1: 신나게 놀았다. 뒤에 야. 수건 돌리기 해가지고.
0: 야, 수건 돌리기 진짜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1: 그, 운동도 되고 좋지 뭐.
0: 그거는 안 하셨어요?
1: 뭐요?
0: 내 별명 되는 거 뭐야?
1: 뭐요?
0: 곰발바다, 새발바다 뭐 있잖아 그런 거.
1: 곰발바다, 새발바다, 새발바다, 곰발바다.
0: 어,
1: 어, 어 했죠. 어, 많이 했죠.
0: 딱 그 정도까지만 하셨구나.
1: 어, 어.
0: 그거 넘어서 왕게임을 안 하셨구나.
1: 아, 둘이 할 수 있는 게임.
0: 둘이?
1: 곰발바닥, 새발바닥, 새발바닥, 곰발바닥. 이거 재미가 없잖아요.
0: 둘이서는
1: 둘이 할 수 있는 게임은 뭐가 좋을까? 팔씨름, 씨름하자 이런 거. 팔씨름하다가 막 딴 씨름까지 해.
0: 아, 좋았어. 용초.
1: 그분이 차차차.
0: 1번 깨워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 양행의 유한 건강생활.
0: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에겐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환 박사님 제공을 함께하십니다.
0: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213-388-7979, 213-388-7979.
4: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미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용 변호사 그룹 유한건강생활 금강안경검안과 디바 마사지 체어의 헬스코리아 브라현주 이용자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1: 네. 아, 지금 뭐 네. 지금 노동절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노동의 대가는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달콤하죠.
1: 아 그래요?
0: 응. 우리는
1: 어? 제가 예상했던 거 다른 답을 주셔서
0: 뭔데요? 노동의 약간, 의미
1: 아니 의미가 아니라 네. 대가
0: 노동의 대가는 네. 돈
1: 그렇죠.
0: 그리고 보람
1: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네. 그 행사 같은 거를 하시면 네. 페이를 원래 받잖아요. 뭐 네. 굳이 뭐 천불이죠. 예를 들면 어? 페이를 받아야 되는데 페이 대신에 어. 다른 걸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0: 뭘로 받아요?
1: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뭐 그림을 주는 데가 있고 아. 수석을 주는 데가 있고 아. 막 이런 식으로
0: 뭐 그것도 뭔가 대가네.
1: 그 값어치는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 말에는 네. 굉장한 값어치 있는 걸 주시는 네, 거지만 네, 네, 네. 사실 그걸 어떻게 알아?
0: 그렇죠.
1: 진품명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그런 걸로 물건들을 받으신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0: 아니 저희 어머니도 네. 옛날에 그 이웃집에 돈을 꿔줬는데 그 집에서 그림을 들고 오셨어요. 근데 그거 어? 지금 뭐 팔지도 못하고
1: 왜 파시죠 왜요?
0: 팔, 어디 뭐 이렇게 뭐 파는 그런 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아, 그림 좋아요?
0: 뭐 근데
1: 받으시면 좋으면 됐지.
0: 그럼 사진 찍어서 어디 보냈는데 네. 뭐 이렇게 무슨 대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거 파는데 알아요?
1: 미국이에요 아니면 한국이요?
0: 한국이요.
1: 한국은 제가 모르죠. 근데 뭐 어디 화랑이라든가 네. 아니면 TV쇼 진품 명품 나가보세요. 그 옛날에 거기서 나왔던 거 알죠?
0: 뭐요?
1: 노비 문서 나온 거.
0: 어머 정말.
1: 어떤 할아버님이 우리 선조께서 갖고 계신 거라면서 두루마리 있는 거를 그래서 막 띵띵띵 하면서 쟀는데 네. 자기는 굉장한 그 집안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으신 분이에요.
0: 네.
1: 근데 노비 문서였어.
0: 어머나. 노비면 어때요?
1: 근데 하여튼
0: 왕이 되게... 있으면 노비도 있는 거지 뭐. 어?
1: 근데 우리 한씨는
0: 한씨는 양반이지.
1: 그럴 일이 없잖아요.
0: 그치 그치.
1: 배고프진 않았지.
0: 아 그렇구나.
1: 이리 오너라.
0: 오, 너무 어울려.
1: 우리 그랬지.
0: 아니 근데 그 얘기 왜 하셨어요?
1: 네?
0: 그 얘기 왜 하셨어요?
1: 아니 그 아시는 분이 그런 걸 받아갖고 저한테 한번 보여준 분이 있는데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네. 죄송합니다. 그냥 네. 비방용이지만 네. 쓰레기를 받아오셨다고 해서 아니 이걸 왜 받아오냐고 도대체.
0: 아,
1: 근데 그걸 주더래요.
0: 그렇게 그래서. 노동하고서 남의 집 가서 무슨 일 도와주고 노동하고서 김치 받아오고 막
1: 그러니까 그 얼마 김치다 무슨 막 시금치 볶음 이런 그런 거예요.
0: 물물교환
1: 갈비라도 갖고 와야지.
0: 얼마나 좋아 물물교환. 응? 그리고 내가 무슨 일 있어 거기서 도와주고.
1: 아 그거는 뭐 옛날 그런 미풍양속이에요.
0: 네.
1: 그건 좋은데 정당한 그런 노동의 대가는 좀 네.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0: 아.
1: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뭐 양말 얘기는 뭐예요 이거?
0: 아 이게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네. 어떤 남자분이 있는데요.
1: 이게 말이 되는 숫자예요?
0: 어, 파커 씨. 이분이 파커. 전직 소방관이자 응급구조사인데요.
1: 네. 이름이 데릴 파커네?
0: 응 데릴 파커.
1: 이분은 과장 차장 못해 그냥 데릴만 하는 거야? 데릴 파커. 네.
0: 어, 세계 기네스북 기록 갱신에 도전했어요.
1: 뭐 이런 걸 기네스북으로 해.
0: 양말 모으는 걸로.
1: 이게 기네스북 있는 게 더 신기하다.
0: 아니 별거 다 있다니까. 우와, 양말 자기도 뭐 하나 할 수 있어.
1: 그거, 나도 모르는 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0: 있을 수. 나만 잘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지.
1: 뭐가 있을까?
0: 근데 이분이 2천 켤레의 양말을 모았어요.
1: 2천 켤레면?
0: 어.
1: 4,000개잖아 4,000개
0: 우리 무슨 이렇게 뭐야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뭐 양말 세트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1: 옛날에 했죠.
0: 네. 그래서
1: 아 그걸 모은 거예요?
0: 어버이날 선물 하나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매년 뭐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양말 선물이 쏟아지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거예요.
1: 아 이분이 받은 선물이 양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0: 네, 네. 맨날 양말만 받은 거야.
1: 자기가 산 게 아니라
0: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야, 산더미처럼
1: 대박이다.
0: 쌓인 거야. 그래가지고 아예 하는 김에
1: 가자 도전해
0: 모아라. 기네스북 도전해보자.
1: 아니 근데 주변 분들이 되게 웃기네.
0: 근데
1: 양말을
0: 왜요?
1: 그렇게 많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야 양말을 줘 양말 줘. 팝콘치 생일인데 뭐 사주지? 아 그냥 양말입니다 양말 이거잖아. 얼마나 그러니까, 많이 받았으면.
0: 근데 양말 보니까 거기 정말 의미 있는 양말도 있고 양말도 진짜
1: 양말
0: 가지가지더라.
1: 의미 있는 게 뭐가 있어요?
0: 아니 어떤 병원에서 받은 건데 거기에는 심장 박동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1: 아 삐삐
0: 그림. 응. 거기에 삐삐 하는 거기에 카트가 딱 있어가지고
1: 네.
0: 어떤 뭐 의미 있는 그런 이벤트에서 받은 건데 근데 이게 세계에서 양말 많이 모으기 기록으로 2025년에 1531컬레를 모은 전직 뉴스 앵커 짐 도노반 씨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1: 네.
0: 이제 이거를 정식으로 올 연말까지 마저 다 모으고 연말에 정식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아, 그럼 이분은 아직 신청을 안 하신
0: 안
1: 거구나.
0: 이미 뭐 깬 거지 뭐.
1: 본인이 보니까 그전 기록이 1530개니 나는 이미 깼다.
0: 이미 2000개는 없어. 그러니까 뉴스에 났죠.
1: 아니 네. 1500 갖고 있는 사람도 웃기지만은 2000결례를 갖고
0: 아니 별게 다 있지? 네? 별게 다 있어요.
1: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넣었지?
0: 기네스 북 신기록이 양말 많이 모으기.
1: 집에 양말 몇 개 정도 있으세요?
0: 저는 저도 많은 것 같아.
1: 근데 여성분은 양말 잘 안 신지 않나요?
0: 안 신죠.
1: 양말보다는 맨발 아니면 스타킹이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아니 그렇기도 한데 네. 이제는 양말을 신어야 될 것 같아.
1: 왜요?
0: 발 시려. 벌써 발 시려.
1: 그러면은 스타킹 신었어요. 그 팬티 스타킹 따뜻하다고 들었어요. 우린 입어본 적이 없지. 근데 얘기 들었어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0: 팬티를 모아볼까. 팬티도 깨대는 것 같은데.
1: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쉽지 네. 않을걸요.
0: 왜요?
1: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0: 왜요? 팬티 모는 거?
1: 예?
0: 팬티.
1: 팬티 모는 거.
0: 몇 한번 찾아볼까? 몇 개나 갖고 있나?
1: 아니 그 정도. 할만 도전할 만큼 꽤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0: 근데 팬티는 누군가에게 주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네. 이 세계 기록을 달성한 이후에 지역 주민들에게 기부받은 새 양말들은 모두 지역 내 노숙인 쉼터에 전달하시겠다고 그래요.
1: 아 달성하고.
0: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너무 많으면 또 안 좋아.
1: 아 근데 이분은 정말 계획이 다 있네. 이미 넘었지만 나는 연말까지 네. 모았다가 기네스 신청하고 등록되면 네. 이거를 기부하겠다.
0: 네.
1: 야,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이건 해볼 만한데? 솔직히 말이 그렇지 2천 개 모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0: 아, 근데 너무 모으는 거는 아, 나는 이건 싫어. 난 짐이 많은 거 너무 싫어.
1: 근데 저 궁금해. 2천 개 중에 몇 개가 본인이 정말 신은 거고 몇 개가 새 거일까요?
0: 새 거만 말하겠죠? 자기
1: 거요?
0: 신는 것도 몇 개 안 개 돼 있죠.
1: 그런가?
0: 뭐 만약에 모은다면 뭘 모으실라나? 우리
1: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우표 안 모으셨어요?
0: 맞다.
1: 모으셨죠. 그때는 우표가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맞아. 이거 모아두면 어마어마한 돈 자산인다고 그랬고
0: 네. 우표 수집가 있었는데.
1: 저 진짜 수집 많이 했어요.
0: 어디 있어 다?
1: 내 말이 한국 집에 아마 우리 형이 갖고 있을라나?
0: 한국에 형이 계세요?
1: 형이 있는데
0: 아, 나도
1: 약간 유니콘 같은 존재.
0: 중국의 그 등소평 우표 그 희귀 우표 이런 거를 샀는데 중국 같은 데. 그 지금 어디 있을 거야?
1: 아,
0: 어디 팔아?
1: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진품 가품도 보고 뒤에 뭐 도장이 있냐 없냐 다 따지잖아. 그러니까 그 분명히 저 지금 들으신 분, 맞다 나도 있는데 이런 분도
0: 그러니까,
1: 계실 거야.
0: 그거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저
1: 동전이랑
0: 팔아야 되는데.
1: 동전이랑 우표랑 모은 게 있었거든요. 아, 그거 어디 갔지? 부클렛?
0: 진짜.
1: 그거 꽤 되지 않을까요?
0: 아, 이것저것 진짜 빨리 짐 정리하고 좀 가볍게 살아야 되는데.
1: 저좀 훨훨 날고 싶어. 아, 너무 막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0: 아, 무거워. 가볍게.
1: 쓸데없는 거는 난 모았어.
0: 그냥 주변에 누가 원하는 사람 그냥 줘버리고 그냥 가볍게.
1: 그 캐시 남는 거 있으면 주세요. 무겁게 묶게 하지
0: 마시고. 그럴 줄 알았어.
1: 캐시 남는 거 좀 주세요.
0: 아유, 정말.
1: 아, 근데 양말 모으는 거. 여러분들도 혹시 모으는 거 뭐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0: 네. 뭐 모으실까? 사람을 모으는 사람도 있을 테고.
1: 자, 이제 저도 좀 모으지 말고 좀 버려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블루가 함께하는 블루와 엘튼 존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0: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0: 이렇게 속여 소화하시는구나.
1: 너무 좋은 노래죠.
0: 너무 좋죠.
1: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0: 네. 대형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 대형사고 전문이에요?
0: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1: 사고
0: 그룹.
1: 쳤어. 네. 네.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0: LA코리아 타운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에겐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융자백일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뉴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리빙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각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환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0: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4: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5: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4: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5: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4: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5: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4: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4: 골프도 즐기고
5: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4: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5: 888-847-3098 888-847-3098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슈퍼마켓에서 나와 차 열쇠를 찾았다. 주머니에는 없어서 다시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서 토마토와 감자, 어? 그 선반을 모두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갑자기 나는 그걸 차 안에 놓고 내릴 수도 있고, 어? 차가 도난당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빠르게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어? 차는 사라지고 없었다. 머리가 하얗게 됐다. 정신을 차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처한 상황을 얘기하고 차량 종류, 차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열쇠를 차 안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마누라님께 야단 맞을까봐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 여보, 열쇠를 차에 두고 내렸는데 아유, 차를 도둑 맞았어요. 긴 침묵이 흐르더니 마누라가 큰 소리로 말했다.
1: 내가 미용실 갈 때 차로 당신을 태워서 슈퍼마켓 내려쳤잖아, 이 바보야.
0: 그래? 아, 그렇구나. 난 다행이라 생각하고 안심하며 말했다. 그래. 그럼 나 데리러 언제 올게? 그러자 마누라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1: 그럴 수 없어, 영감탱이야. 나 지금 차 도둑놈으로 몰려서 경찰서에 잡혀와 있거든.
0: 어휴, 어디야? 어디 경찰서야, 어디야? 어떡하지?
2: 아우, 정말 정신 차려. 아우,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옛날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요, 와이프 두고 내려.
3: 그러죠.
2: 그리고 그냥 출발해가지고.
3: 이사 갈 때 남편 가는 경우도 있었대요.
2: 네. 아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3: 근데 꼭 보면은 버림받는 건 남편이에요. 어디서 여자를 두고 내렸다는 얘기 들죠?
2: 아니, 여자 놓고 갔어요?
3: 진짜요?
2: 뉴욕에서. 거기 가든 스테이트라고요.
3: 아, 와이프를 두고 내리셨다고?
2: 응, 거기는 한국처럼 다음 엑시시 너무 멀어서. 엄청 그분 진짜 엄청 혼났죠, 그 남편. 잘 쉬어야 건방증이 줄어듭니다.
3: 그렇죠.
2: 편안한 휴식.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함께 하시는데요. 이지영 변호사 그룹, 이왕 건강생활,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브라현주 용자, 법무사 권도환 박사님과 함께 하셨고요.
3: 네, 잠시 김수철의 정신차려 들으시면서 저희는 1부 마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7: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
9: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니
1: 차차차.
2: 안 되겠다.
0: 너무 좋아 너무 좋아.
2: 시키지 마세요.
0: 너무 좋아 너무 좋아.
2: 아, 원래 2부의 남자 후리후리 할미 자리인데 이거 1부부터 같이 하니까
0: 네,
2: 재밌긴 한데.
0: 네, 오늘 노동절 스페셜.
2: 네, 노동절 스페셜 노동을 더 하고 있는.
0: 그러니까. 땡큐 땡큐. 네?
2: 노동절이 그런 거였구나.
0: 그럼요.
2: 노동을 더 하는 노동절.
0: 오늘 레이버데이 스페셜 네. 노동절 스페셜로 우리 후니 씨가 1, 2부 꽉 채워서 함께 해 주고 계세요.
2: 근데 생각해 보니까 노동절이 있잖아요. 네. 이거 노동하시는 우리 노동인들을 위한 노동절인데.
0: 네, 노동자들을
2: 왜,
0: 위한.
2: 왜 저건 없지?
0: 뭐요?
2: 대표절 막 이런 거?
0: 대표절?
2: CEO 날 아, 이런 거 왜 없어?
0: 있을 거예요.
2: 관리의 날, 보스의 날.
0: 근데 이제 할리데이는 아니지.
2: 아, 그러니까 그러나 할리데이 해줘야죠.
0: 미스터 프레지던트 데이.
2: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헷갈리면 안 되고 그냥 뭐 CEO 데이 예를 들면.
0: 아, 그쵸.
2: 아니면 보스 데이. 좋다.
0: 보스들도
2: 보스
0: 너무 힘들 거야.
2: 그럼요. 솔직히.
0: 월급 줄라면 진짜.
2: 그거 난 그것도 인정해준다고 봐요.
0: 사장님 더 큰 수고 많으십니다.
2: 자, 근데 노동절 그럼 우리가 또 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0: 그쵸.
2: 근데 오늘은 아, 뭐 우리가 어떻게 일을 더 잘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0: 네.
2: 야 내가 회사에서 요때만큼은 정말 행복하다.
0: 어, 일할 만 날 때.
2: 일할 만 난다. 또는 아, 내가 오늘 진짜 때려치다 더러워서
0: 아우, 진짜
2: 이런 거 수천 번 수만 번 우리 되새기지 않습니까?
0: 썼다가 매일 사표를 써가지고
2: 썼다가.
0: 갖고 다니는 분.
2: 그 예전에 전영록 형님께서
0: 네.
2: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아. 쓰다가 틀리면
0: 지우개로 지워야 되니까.
2: 우리는 사표라고 그러잖아요. 쓰다가 쓰다가 다시 달라지면 지우개로 지워야 된다고. 자 아무튼 그치. 자 요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0: 네.
2: 미국과 한국의 직장인을 설문해봤습니다.
0: 어머 다르겠죠?
2: 다르죠.
0: 문화가 다르니까.
2: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서 미국 직장인과 한국 직장인을 같이 동시에 한번 네. 여러분께 순위를 매겨보도록 할 텐데.
0: 네.
2: 자 일단 기분 좋은 것부터 갈까요?
0: 네.
2: 야 회사를 다니면서 야 우리 회사 좋다. 그냥 회사 다닐만하다 얼쑤 느끼는 탑10 먼저 알아보도록
0: 어머,
2: 하겠습니다.
0: 어머 언제예요?
2: 자 미국 직장에서 미국 직장이 마음에 들 때 10위. 동료들과 관계가 좋을 때.
0: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동료가 보고 싶어서라도 출근하는 게 얼마나 가볍겠어.
2: 그리고 미국에서 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대부분 미국 직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동료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라는 개념 별로. 그냥 일하는 정말 같은 코워커일 뿐이지
0: 네.
2: 프렌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아.
2: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 에이, 존슨? 미스터 존슨? 너 점심 먹을래? 너 이거 먹을래? 막 이렇게 챙겨주는 게 나오면 어? 이것 봐? 나랑 이제 친구가 생기나? 약간 이런 게 생기죠.
0: 그치.
2: 그러면서 뭔가 저 사람과 나는 통한다. 라는 게 시작될 때 직장 동료 생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회사가 다닐만하다.
0: 내가 그래 방송국 오는 게 좋잖아. 후니씨 보러.
2: 미국 많이 드시네요. 전 좀 기다려볼게요. 하지만 한국 직장인들은 아 우리 직장 좋아요. 다닐만합니다. 하고 시비가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적성에 맞을 때.
0: 아.
2: 그리고 재밌을 때.
0: 아.
2: 이게 10위밖에 안 돼요, 근데.
0: 어, 그럼 뭘까? 나 더 궁금하네, 앞으로가.
2: 그러니까,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받는다? 이거는 최고죠. 사실은
0: 그쵸?
2: 최고죠.
0: 정말.
2: 네. 근데 정말 내가 하기 정말 싫은 건 못할 것 같아요.
0: 그쵸, 그쵸. 그쵸? 적성에 맞는 일하면서 그걸로 밥 먹고 밥 벌어먹고 살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겠어요?
2: 그럼요. 자, 9위 가볼게요. 회사가 네. 좋을 때 9위. 미국 회사는요, 근무 시간에 대한 또는 장소에 대한 유연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자택근무를 한다든가 아침에 나는 8시에 출근 안 하고 난 10시에 네. 출근할게 대신에
0: 네.
2: 8시에 퇴근할게 뭐 이렇게 유연하게
0: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목요일 금요일은 자택근무
2: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어떤 뭐 자녀를 키우는 분이 뭐 9시까지 애를 학교 데려다 줘야 돼 근데 우리 회사가 9시까지 출근이야
0: 네.
2: 그럼 힘들잖아요
0: 네.
2: 그럼 난 9시에 애를 데려다 주고 10시까지 출근할게요 대신에 나는 6시에 퇴근 안 하고 7시까지 있을게요 이렇게 유연 근무제
0: 유연성이 있는 게 좋아
2: 너무 좋거든요 이제 한국 회사도 많이 따라가고 있긴 한데
0: 아,
2: 어쨌든 한국 분들은 9위가 팀 분위기와 근무 환경이 좋을 때가 회사에 다닐 맛이 난다라고 합니다
0: 네.
2: 팀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다녔던 한국 공기업 있어요.
0: 네.
2: 관공기업.
0: 어.
2: 사람들이 오면 장례식장이라고 그랬어요.
0: 왜?
2: 정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0: 다 검은
2: 옷 입고 타타타타타타 타자기 소리랑 딱딱딱딱딱 이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러다 누가 그러잖아요. 누군가의 책상에 전화가 오잖아. 못 받아요. 조용한데 헬로 걔나요? 이런 나오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들려요. 얘가 무슨 일 하는지.
0: 그러면 안 되지.
2: 막 숨 막히더라고요. 너무 숨 막혀.
0: 아니 여기 구글 그런 오피스
2: 네.
0: 가보셨어요?
2: 아 구글 놀러는 가봤어요.
0: 야 점심도 너무 잘 나오고
2: 아 최고죠.
0: 안에 오피스도 너무 창의적이고 야 살고 싶더라고 거기서.
2: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약간 그게 약간 그죠 네. 유연성을 많이 해주니까. 네.
0: 하긴 뭐 구글은 최고의 회사니까 뭐.
2: 그럼 나중에 19위를 만들어야지. 자 8위 미국은 회사의 복지가 좋을 때. 아, 회사 복지 뭐 보험, 건강보험 주고 그러면 이제 좀 나가지 싶을 때도 아유 사장님 제가 좀 더 다녀야죠. 우리 애가 아직 그쵸. 필요한데.
0: 그 특히 건강보험 때문에. 건강보험.
2: 미국은
0: 그만두지.
2: 또 얼마나 이 그저 의료보험비가 비싸니까. 네. 근데 한국 직장인들은 8위가 내가 회사와 같이 성장한다고 느낄 때. 아, 내가 지금 발전하고 있느냐.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얼마만큼 달라졌느냐. 아. 근데 만약 하늘 일도 똑같고 직급도 똑같고 연봉 똑같다. 야, 그러면 한국 분들은 굉장히 슬퍼진다고 하는 거죠.
0: 아, 그렇죠. 네,
2: 좋습니다. 7위가 그렇게 회사가 좋을 때 7위입니다. 어, 한숨 쉬지 마세요. 좋은 얘기예요 지금. 네. 7위. 미국은 좋은 상사를 만났을 때 아, 7위 회사 좋아. 약간 상사가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이런 거. 아,
0: 그냥 나를 리드해주는.
2: 그렇죠. 그냥 그리고, 나의 어? 서포트가 돼주는 거죠.
0: 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닮고 싶은 그런 상사.
2: 그렇죠. 롤모델이 돼주는. 어. 근데 한국 직장에서는 내가 하는 일에 성취감을 느낄 때 회사 다닐 맛이 난다는 7위가 됐습니다.
0: 네.
2: 아, 역시 성취감. 아, 역시.
0: 있어야 돼, 성취감.
2: 자네가 있어야 우리 회사가 돌네. 딱 이런 얘기 들으면 으쓱하지.
0: 그렇지, 그렇지.
2: 아, 너만한 애가 없다, 역시. 야, 이건 네가 최고다. 이러면 그냥 그렇죠. 뭐 약간 이런 거 우쭐거리는. 그런 맛에 또 회사를
0: 그래서 다니죠. 최고의 보스는요. 네. 이 사람한테 가서 야 자기 없으면 우리 회사 안 돌아가. 그리고 저 사람한테 가서 야 기부장 자네가 있어서 우리 회사가 돌아가지. 아우 큰일 나겠어 자네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2: 그것도 한 1, 2년 가고 나면요.
0: 다 알아 뻥인 거.
2: 아, 뻥이 아니고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를 보여주셔. 쇼미더머니.
0: 아 그렇구나.
2: 말로만 내가 오른팔이야.
0: 너무 또 키워주면 또
2: 또 너무 그러면 또 스포일 적당히. 됩니다. 네, 적당히. 자 6위 회사 갈 맛 나는 6위 미국은 승진이 되고 성장이 보일 때. 근데 한국 분들은 야근 적고 워라벨이 지켜질 때. 아,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비슷한데 미국은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승진이 되냐 그런 거를 이제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러면 내 승진도 막 올라가고 막 내가 계속 성장하는구나. 그러면 회사 다닐 맛이 나는 게 6인데 네. 한국은 일단 야근을 덜 하고
0: 네.
2: 회사와 나의 생활 라이프가 월라벨이 좀 지켜질 때 아, 이 회사는 내가 다닐 만하구나.
0: 월라벨이 뭐예요?
2: 그거 모르세요?
0: 네, 나 진짜 뒤떨어졌나 봐.
2: 월라벨이 워가 워크고 라가 라이프예요. 워크하고 라이프하게 그 밸런스가
0: 밸런스.
2: 맞는다. 일하고 라이프가 월라벨. 일 때문에 자기 라이프가 확 줄어들어도 싫고 그런 거 있잖아요. 워라벨.
0: 아 워라벨이라고요?
2: 네, 워라벨을 표현을 콩글리시예요. 콩글리시
0: 이게.
2: 팅커벨 같은 겁니다.
0: 어머나 워라벨. 네,
2: 워라벨. 네, 그걸 중요시하는 게 이제 한국 분들이었고 네. 5위는요. 미국은 회사가 나를 믿고 나에게 자율성을 줄 때 이거 네가 알아서 해봐. 딱 이런 회사를 다닐 만한 거야.
0: 네.
2: Trust. 너 trust. 근데 한국은 회사가 안정적일 때. 회사가 안정적일 때 믿음이 된다. 그래서 미국 분들이 이제 자기를 트러스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한국 분들은 회사가 안정적이라고 느낄 때. 그게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할 회사가 아니구나. 절대 이 회사는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분들은 조금 한국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잖아요.
0: 아 그렇죠. 네.
2: 속된 말로 이제 뭐 철밥이라는 표현을
0: 철밥통.
2: 네, 철밥통을 좀 회사가 안 망하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상위권이 중요하거든요. 미국 회사를 다닐 만할 때 미국 사람들은 4위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다. 단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뭔가 사회적 의미가 있다.
0: 네.
2: 나에게 행복을 준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나옵니다.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할 때.
0: 아, 이게 사위라면 한국 사람들은
2: 한국 사람들은 팀워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그게 10위였거든요.
0: 그렇죠.
2: 한국 분들은 좋은 동료 일할 때 이게 더 4위까지 되는 거예요.
0: 한국 사람들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근데 솔직히 한국 회사는 진짜 할만 나는 게 이거예요.
0: 맞아.
2: 하루 종일 너무 힘들 때도 딱 누나 오늘 힘들어. 약간 한잔 할까?
0: 아!
2: 이거 있잖아.
0: 그 맛에 이래 진짜.
2: 소주 한잔 하면서 그냥 그냥 하면 그냥 또 풀리는 거야. 또 사는 거죠.
0: 맞아. 네,
2: 그런
0: 그 맛에.
2: 재미. 맞아. 그 맛이 다니는 겁니다, 진짜. 자, 3위. 회사 다닐만 나는 3위. 미국은요. 내가 월급을 그래도 잘 받고 있다.
0: 아, 중요하죠. 머니 해도 뭐냐.
2: 그렇죠. 머니 해도 뭐냐. 아이 뭐 회사가 아무리 좋은 뭐해. 남들 다 똥똥 나만 뭐 한 달에 1000불 받고 이러면 뭐 시합니다. 자, 한국은 이제 나와요. 좋은 상사를 만났을 때가 3위예요. 아까 말씀하신 롤모델 같은
0: 그니까
2: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배울 만한 점이 있는 좋은 사사를 만나는 게 3위까지 됩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확실히 한국은 팀워크야. 그죠?
0: 그렇죠.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
2: 사람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자 2위 미국에서는요 나의 고용이 안정적일 때 아까 한국은 나왔죠 철밥통. 이제 미국은 2위가 됩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0: 네.
2: 한국 직장은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내 성과에 맞는 보상 페이가 될 때
0: 그렇죠. 네. 성과에 맞는 보상
2: 중요하지. 월급이 뭐 안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일 많이 하는데
0: 이런 만큼
2: 나는 똑같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 가끔 그 있잖아 시니어리티를 따지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10년 전에 입사했고 예. 이분은 3년 전에 입사했어요. 예. 누가 봐도 3년 입사 이 사람 일을 더 잘하고 더 많은 걸 해. 예. 근데 저 사람 10년 됐어. 예. 그 사람의 월급이 더 많아. 직장 직급도 높아. 예. 이러면 그 회사는 미래가 없죠. 그죠? 인정하시죠? 아닌가요?
0: 모르겠네.
2: 아니요?
0: 아니 근데 네. 어디 회사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
2: 월급 루팡.
0: 근데 제가 무슨 강의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도 회사에 필요하다는 거야.
2: 왜요?
0: 왜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른대요.
2: 아 모른다는 거요? 아직까지 미스테리야.
0: 아니
2: 이 사람이 무슨 카드인지 몰라.
0: 그러다가
2: 야, 이거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다.
0: 아니 진짜 오늘 경영학 박사님이 네. 얼마 전에 네.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2: 어딘가에 써먹을
0: 그런
2: 있다.
0: 사람도 그거지.
2: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뭔가 이 사람이 있는 거지.
0: 어느 날 갑자기 그치, 위기 시에
2: 맞아,
0: 그 사람이
2: 엄청난 뭐 협상가라든가 예를 들면 그렇죠.
0: 그러니까 아 왜 쟤는 일하네. 아 나만 억울하게 두 배로 일하는데 이러지 말라고 그러시죠.
2: 그쵸. 아 근데 그렇다 그 사람이 거기 있는 이유가 또 있겠지.
0: 네.
2: 맞아요. 아 그거 좋은 얘기입니다. 네. 자 대망의 1위 두구두구두구 미국 회사에서 미국 분들이 느끼는 나 직장 달릴만하다 1위는 아까 말했던 워라벨. 미국 분들이 이게 제일 중요해. 워크 라이프 밸런스.
0: 아 워라벨.
2: 네, 일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더 중요해요. 나 퇴근하면 전화 안 받을 거야. 회사 연락하지 마. 이메일 안 받아.
0: 네.
2: 나 휴가 갈 거야. 건들지 마. 나 위켄드 가족들과 있을 거야. 건들지 마. 나 취미생활 6시 퇴근하고 해야 돼. 운동 가야 돼. 건들지 마. 이게 직장 행복 1위.
0: 아,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
2: 그렇죠. 회식 웃기시네. 이거죠.
0: 아이가
2: 막 패밀리맨 딱 이러면 끝인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가족 중심이에요.
2: 가족 중심 자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자기 개인주의라고 하는데 개인이면서 가족 중심이죠.
0: 네. 네. 요즘 젊은이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2: 맞아요. 진짜
0: 한국인들도?
2: 많이 한국분도 많이 바뀌었죠.
0: 네.
2: 그런데 대망의 한국 직장인의 회사 행복도 1위는 무엇일까요?
0: 뭘까?
2: 내가 한 만큼 제대로 돈으로 인정받을 때. 빠바밤.
0: 인정받을 때.
2: 야, 인사평가에서 제대로. 아,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0: 성과에 걸맞는.
2: 내가 한 거 최소한 내가 했다 인정해주고. 최소한 그에 맞는 월급 보너스 좀 주고.
0: 네.
2: 이게 한국 직장인들은 무조건 1위랍니다.
0: 아,
2: 이걸
0: 그렇구나.
2: 받을 때 내가 야 내가 이 회사 잘 다니고 있구나. 만족도. 이거 없으면 땡.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0: 인정해주는 게
2: 인정해줘야 돼. 인정,
0: 수고했어.
2: 인정받지 않으면 일 못합니다.
0: 그래요. 아랫사람들이 네. 돈 벌어주는 거예요. CEO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2: 그분이 이제 관리는 하겠지만.
0: 나 돈 벌어주는 사람들한테 잘해줘야지. 인정해주고.
2: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윗분들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윗분들이 보는 언제든 달려가고. 저 진짜 옛날에
0: 무조건 달려갈 거야.
2: 저 진짜 슬픈 얘기 많아요.
0: 진짜?
2: 데이트하고 있는데 딱 여자분이랑 처음으로 2차 딱 술 마시고 있는데 첫 잔 까서 한 잔 주고 받고 짠 했는데 전화해서 나오래.
0: 무조건 갔어?
2: 갔어요. 여자분 버리고.
0: 가야지 뭐 어떻게 해.
2: 가서 또 이 노래 불렀습니다. 그래서 승진했죠. 박상철이 부릅니다.
0: 무조건.

0: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신나네요.
1: 이 노래를 어? 진짜 그 지금 직장 상사 뭐 회식할 때 많이들 부르시잖아요.
0: 아, 그렇죠.
1: 저는 이거 여자친구한테 한번 부른 적이 있거든요. 여자친구한테 예. 썸 타는 여자 썸녀한테 너무 좋아하던데.
0: 다들 좋아하지 뭐. 무조건 달려오자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1: 좋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 이렇게 무조건 달려와 주세요.
0: 나도 은희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와 줄 거야.
1: 괜찮습니다.
0: 아, 말로만.
1: 저는 부를 수가 없어요.
0: 아 네. 네. 굿모닝 차차차.
1: 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헤어 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위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1: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14: 213-383-3838 213-383-3838.

0: 굿모닝 차차차. 순매남 후니씨가 준비한
1: 레이블데이 특집입니다. 아이씨, 오늘 사폈어?
0: 어? 사피네. 관두자 관둬. 때려쳐.
1: 때려쳐. 아, 그거 아세요?
0: 뭐요?
1: 여성분이 결혼하기 전에 네. 남자분한테 듣고 싶은 말 중에 이게 있대요.
0: 뭐요?
1: 때려쳐. 너 내가 너 보게 살릴게.
0: 어.
1: 그 말을 네. 들었을 때 그렇게 상대가 섹시해
0: 좋았어.
1: 보인다고.
0: 어. 내가 얼마 전 어떤 남자 만났는데요.
1: 야, 나왔다. 네, 근데 근데 뭐래요?
0: 그분이 아, 미옥 씨. 어. 아우.
1: 뭐. 뭐.
0: 방송 안 하고 돼요? 쉬어도 돼요 이러더라고.
1: 근데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혹시 상대 아니, 방송사 사장님이신가? 아니,
0: 두 번째 만났는데 네.
1: 아,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줘. 정확하게.
0: 아,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1: 일하지 말라고?
0: 편히 쉴 수 있다고. 자기가 먹여 살린다는 식으로 나한테 뻑었나 봐. 두 번밖에 안 만났는데.
1: 근데 그분이 그런 경제력은 좀 있으셨고?
0: 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바빠 근데.
1: 아니 근데 그분이 본인이 그 약간 네. 어필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0: 그 어필 하신 거죠.
1: 나는 경제력 있다.
0: 그런
1: 거지. 보여준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0: 모르지. 근데 너무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어 못 만나고 있어.
1: 아니 근데 그 정도 바쁘시면
0: 일하느라 바빠.
1: 경제력 있긴 있으시다.
0: 아니 그 주말에는 또 내가 또 계획이 또 있으니까 지난주에도 밥 먹자 그랬는데.
1: 아니 그럼 좀 만나 보세요.
0: 글쎄요,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
1: 아니면 제가 형님이랑 오시면 안 돼요? 아, 형. 야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그냥 네. 에이씨 사표 써봐요. 라고 때려치고 싶은 순간. 뭐 맨날이지 뭐. 자 10위 갑니다.
0: 네.
1: 미국 회사는요 회사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를 때.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0: 그치?
1: 회사는 이런 걸 나는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0: 진짜.
1: 요거 진짜 중요하죠. 한국 회사는요 네. 아무리 열심히라도 인정받지 못할 때. 요게 정확해요. 왜냐면 아까 1위였잖아요 행복지수. 네.
0: 예.
1: 이게 되면 1위. 이게 안 되면 꼴 정말 싫은 거야. 자 그런데 9위 갑니다. 미국 회사에서 회사 때려치고 싶을 때. 회사가 불안할 때. 야 요거 회사 이 회사 오래 갈 수 있을까?
0: 그치.
1: 이 회사 못 가면 어떻게 망하면 어떡하지? 요거 9위고요. 한국 회사는 이거 내가 원한 거 아닌데. 나는 분명히 마케팅 부서로 입사했는데
0: 네.
1: 왜 내가 커피를 타고 있지? 왜 내가 배송을 하고 내가 창고 정리하고 있지?
0: 네.
1: 이거 정말 열받습니다.
0: 그러면서 사장이 그러는 거야.
1: 뭐라고요?
0: 우리 다 가족 같은 회사잖아.
1: 야,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가족 같은 걸 네. 발음 잘해야 됩니다.
0: 가족 같은.
1: 네.
0: 어디다가
1: 뭐야? 액센트를 두냐에 따라서
0: 우리 가족 같은 회사. 가족 같은 회사.
1: 네, 네. 가족 같은. 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8위였고요. 아 정말 짜증났죠. 아 이제 8위입니다. 9위였고요. 8위 미국은 burnout,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으면.
0: 번아웃 오면 정말 힘들어요. 여기 네. 빠져나오기가.
1: 근데 직장인 조사 4명 중 한 명이 번아웃이래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럴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럴 것 같아. 근데 요게 이제 8위고 그만두고 싶을 때 한국 직장인들은
0: 네.
1: 아유 이 회사 있어봤자 그냥 뻔하다. 5년 뒤나 지금
0: 미래가 희망이 안 보일 때.
1: 네. 지금 옆에 과장, 차장. 만년 과장, 네. 만년 차장, 10년째, 15년째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네. 답이 없죠. 저 인간이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
0: 그치, 저 인간.
1: 저 인간이 안 빠지면 앞에 똥차가 빠져야 새차가 나가지.
0: 아, 어떡해.
1: 이런 거 있거든요.
0: 네.
1: 아니, 그런 얘기 많잖아요. 자, 7위입니다. 미국 회사는 이게 7위밖에 안 된다고? 월급이 불만족스러울 때.
0: 아, 그치.
1: Hey, you, this only? 페이 미 모어.
0: 그러니까 나 이거 갖고 세상에 내가 지금 이거밖에 안 돼?
1: 그럴 때 그만두고 이제 7위밖에 안 됩니다. 한국 문화는요 회사 문화가 나랑 안 맞을 때.
0: 안 맞을 때.
1: 아.
0: 그렇죠.
1: 요 문화 차이를 느껴본 적이 있으실까요?
0: 회사 문화가
1: 저는 진짜 좀, 있어요.
0: 뭔지요?
1: 아 정말 안 맞더라고요. 진짜 싫었어요.
0: 아까 그 장례식 갔다는 회사?
1: 아니야 그거는. 그리고는 제가 바꿨어요. 그걸 제가 바꿨는데
0: 네.
1: 딴 데는 진짜 큰 회사였거든요.
0: 네?
1: 근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그 분들 하나하나에
0: 네.
1: 그 지금 와서 생각하면
0: 네.
1: 제가 지금 회사를 좀 되게 많이 옮기다 했어요. 술자리에서 친구들, 동생들이나 친구들, 선배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0: 네.
1: 야, 너 과거 중에서 어느 회사가 제일
0: 아니 몇 번이나 옮겨 다녔어?
1: 저 되게 많이 회사 옮겼어요.
0: 10번?
1: 제 인생을 다 털면 더 될걸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다녀봤는데 네. 이 회사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저는. 근데 되게 큰 회사고 누구한테 다 아는 회사예요. 근데 저한테 너무 안 맞았어. 그 문화가 저한테 너무 안 맞은 거예요.
0: 어떻게?
1: 네?
0: 거기 너무 막 권위적이었어?
1: 권위적 플러스 그냥 한국 사람들인데 완벽한 6시에 퇴근할게요. 입사한 첫날 보통 6시에 10시? 퇴근이거든요. 6시 퇴근이거든요. 밤 12시 첫날.
0: 말도 안 돼.
1: 둘째 날 몇 시에 할게요? 11시 반.
0: 말도 안 돼.
1: 진짜. 셋째 날 12시 반.
0: 그걸 왜 했어요? 못 나와?
1: 못 나와.
0: 왜?
1: 내 위상상 안 나가.
0: 미쳤구나.
1: 근데 이 회사는 그 팀에서 제가 중간 매니저 같은 거잖아요 밑에. 네, 네. 이 사람 안 가면 저 못 가. 내 위가 안 가면 못 가.
0: 그러니까
1: 간다는 것 자체를 보내줄 생각을 안 해준 거예요.
0: 네.
1: 근데 저는 첫날 와서 할 게 뭐가 있어 할 게 거의 없잖아요.
0: 아 말도 안 돼.
1: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할 게 없어갖고 왜냐면 제가
0: 그런데 걸, 11시까지 있어야 돼?
1: 아니 할 게 왜 다 했는데 할 게 없어.
0: 상사가 안 가니까.
1: 그래갖고 제가 애들 오는 제가 회사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네. 신입 사원들 자료를 제가 만들어줬어 아예 네. 할 게 없어갖고 그리고 그 그 아. 뭐지 사비라고 SAP 네. 그 네. 하는 ERP 시스템 있거든요. 그거 저 가르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짜증났어요.

0: 아니 무슨 노예도 아니고 무슨 그러니까. 회사에서 11시 반 12시까지 잡아두고
1: 첫날
0: 있어?
1: 첫 주에 12시? 제일 빨리 가는
0: 라이프가 중요한데 그러면 건강 되치고 그 직원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1: 저 옆에 팀의 여자분이 저보다 두 살이나 세 살 어린 노처녀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분이 집이 바로 옆이에요. 근데 다음날 오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난 또 남의 친구 집에서 잤나? 우리 친구 집에서 회사에서 밤샌 거야. 근데 그분이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그래. 근데 그걸 회사에서 뭐라고 안 하고 오히려 그래 수고했어 이러고 끝나요. 아, 야, 여긴 아니다.
0: 그럼 일의 효율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 칭찬할 일이 아니야. 그 요즘은 일을 요즘은 많이 받아 바뀌었겠지.
1: 아, 그렇게 바뀌었겠죠. 근데 저는 너무 싫었어요.
0: 그거 너무 싫어. 그래서 땡 하면서 퇴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맞아. 못하고 상사 눈치 봐야 되는 게 옛날에 많았어요.
1: 많았죠. 진짜 못 갔죠.
0: 그러니까 그냥 땡 하면 빨리 가 빨리들 가 이렇게 했대요.
1: 맞아요.
0: 뭐,
1: 내가 있든 말든 가라. 갈 사람 가고 할 사람 하고 이거지 뭐. 우리 이렇게 승자를 내죠.
0: 그러니까.
1: 자, 5위 갑니다. 미국에서 때려치고 싶을 때 개인이나 가족 문제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0: 아,
1: 개인의 문제가 있으니까.
0: 네.
1: 한국은요 상사가 무능할 때 또는 책임을 나한테 떠넘길 때
0: 아,
1: 이건 때려쳐야지.
0: 그런 상사 있어.
1: 상사 있죠.
0: 좋은 상사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1: 제일 싫은 상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0: 누구야?
1: 정말 무능력한 근데 아주 그냥 부지런한 상사.
0: 너무 부지런한 상사.
1: 너무 부지런한데 너무 무능력해. 근데 아침에 출근은 혼자 7시 반에 딱 와.
0: 아.
1: 퇴근도 늦게까지 해. 근데 일은 잘 못해. 와 그런 상사 미칩니다 진짜.
0: 너무 힘들죠 그럼. 네.
1: 차라리 게으른 사람이 나아요. 그런 사람들은.
0: 그치 그치.
1: 게으른데 똑똑한 사람이 제일 좋아.
0: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1: 근데 뭐 하여튼 책임 나한테 지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있으면 때려치고 싶죠. 자 4위부터 갑니다. 3위 자, 쭌쭌 미국에서 승진할 기회가 없을 때.
0: 아.
1: 그냥 반복적으로 일할 때.
0: 그렇죠.
1: 네. 근데 이건 한국이랑 똑같네요. 4위. 의미 없는 일이 반복될 때.
0: 아.
1: 이거는 진짜 싫을 것 같아요. 그죠?
0: 그쵸.
1: 오늘도 내일도 쳇바퀴 돌듯이
0: 그냥 하는 거예요.
1: 근데 또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0: 그럼요.
1: 크게 리스크 없이 그냥 늘 하던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0: 네.
1: 제가 봤을 때 미혹시도 이거 아닐 것 같아요. 그죠?
0: 네.
1: 답답해 하실 것
0: 그럼요.
1: 같아요.
0: 그럼요. 새로운 거 뭔가가 있을지.
1: 그러니까요. 자, 고개 4위였고 이제 대망의 3위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때려치고 싶을 때 직속 상사가 그냥 얄미워 꼬집어주고 싶을 때.
0: 아, 직속 상사가 싫을 직속 상사. 때 이게 제일 진짜 힘들겠다.
1: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바로 윗사람인데. 근데 한국은요
0: 네.
1: 과도한 업무랑 나왔죠? 뭐 워라벨의 붕괴.
0: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달라도 직장 생활 힘들게 하는 건 비슷하네요.
1: 진짜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네.
0: 사람과 일 밸런스 중요해.
1: 중요하죠. 자, 2위입니다. 미국은 회사의 리더십이 엉망일 때. 아 이거는 진짜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CEO들이 가끔
0: 네.
1: 저렇게 헛짓거리라고 그러죠. 누가 이렇게 낙하산 CEO 왔을 때 큰 대기업 무슨 막 예를 들면 코카콜라 뭐 아니면 무슨 유명한 무슨 아베크롬비 피치 뭐 이런 데서 CEO가 막 헛짓해가지고
0: 아.
1: 회사가 막 흔들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0: 네.
1: CEO 리스크. 그 얼마 전에 그 맥도날드 우리 대표 CEO가 그 빅바이트면서 먹었을 때 엄청난 조롱되고 어떤 거 그런 것처럼
0: 캡틴이 중요해.
1: 리더십이 엉망인 걸 봤을 때는 아 다 때.

0: 서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출근하기도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1: 서로 간에 약간의 매너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죠? 네. 조금 서로만 지켜주면 좋겠는데.
0: 네.
1: 자, 대망의 1위입니다. 미국에서 1위. 때리고 싶은 1위. 미국인은 Toxic Work Environment. 그러니까 그냥 그 뭐야 회사 말 그대로 회사의 네. 근무 환경이 아주 그냥 위험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짜증나고 막 공정하지도 않고 막 싫은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 한국 1위가 중요합니다.
0: 한국 1위는 뭐예요?
1: 여기서 나오죠. 돈이에요. 돈. 일한 만큼 보상받지. 아까 일한 만큼 보상받을 때가 1등이었잖아요. 행복한 거.
0: 네.
1: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한 게 때려치기 1위야. 야, 그러니까 한국 기업은 한국 문화에서는 둘 다 1위야. 좋을 때도. 돈 받으면 1위. 그만큼 보상 못 받으면 그냥 때려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보상은 제대로 해줘야 된다.
0: 열심히 했는데.
1: 근데 한국 분들이 일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0: 그쵸.
1: 아시잖아요. 한국 분들은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아니, 적당히 하는 사람 없어요. 하면 정말 열심히 잘해.
0: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1: 정말 독특한 민족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정말 같은 바여도 외국 사람보다 너무 잘해. 근데 그걸 인정 못 받으면 또 금방 또 기분 나빠져.
0: 그렇죠.
1: 근데 뭐 그런 거 있어요. 정말 우리 회사가 역대 최고 매출 했다고 막 그러면서 크게 파티를 해. 아니 그 돈을 차라리 우리한테 주지. 안 그래요? 차라리 100불 제가 아는 분이 그랬대요. 네. 회사인데 중소기업이었는데 그분은 역대 최고 매출을 막 난리 사장이 신나갖고 차 바꾸고 신나서 큰 호텔 몇 파티를 막 한 거예요.
0: 네. 그래서 아유, 그 돈으로 우리 보너스나 주지.
1: 그러면서 연말 선물 뭐 준 줄 알아요?
0: 네.
1: 블랭켓. 직원들 전 직원들 블랭켓. 자기 로고 바뀐 블랭켓. 아. 근데 우리 회사는 저희 대기업이었거든요.
0: 네.
1: 파티 안 했어요.
0: 네.
1: 근데 보너스 뭐 2개월 지원봉 이런 거.
0: 아, 그런 게 낫지.
1: 훨 낫죠.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0: 저도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옛날 어떤 회사 다녔는데 연말로 선물로 뭘 줬는데 사람들이 다 욕했어. 뒤에서.
1: 뭔데
0: 뭐였더라? 그런 뭔데 거 비슷해. 블랙이다고 비슷해.
1: 아, 진짜요?
0: 뭐 진짜요.
1: 이런 물컵 이런 거나?
0: 다들 그냥 아, 뭐 이런 걸 주고 그래. 차라리 주지 말지.
1: 주고 욕 먹는 거예요.
0: 주고 욕 먹어요 진짜.
1: 아, 그런 것도 있었다고. 사과 한 박스 받은 회사도 있었어요.
0: 사과. 네. 사과하는구나.
1: 아, 그래서 그런가? 사과 한 박스.
0: 어, 사과 한 박스도 아니, 괜찮지.
1: 아니죠. 명절 때는 좋지. 아. 연말 보너스 대신에 사과 한 박스 주면 기분 나쁘죠.
0: 아, 요즘은 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하다.
1: 그럼요. 요새는 또.
0: 또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서로가 서로의 힘든 걸 알아봐주면서
1: 그럼요.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0: 네. 우리 모든 노동자들 힘냅시다.
1: 네, 힘내시고 지금 10가지를 알아봤는데 행복할 때도 있고 싫을 때도 때려주 다 그래요.
0: 그래요.
1: 행복하게 생각하자고요.
0: 떠날 때는 굿굿바이.
1: 네, 굿굿바이. 화사가 부릅니다.

0: 화사의 굿굿바이 들으셨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네.
0: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위기를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1: 제가 눈이 안 보여.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양의 유한 건강생활.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의 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 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일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1: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213-388-7979 213-388-7979
4: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여기는 AM1650 라디오 서울
1: 1650입니다.
0: 끄모니
1: 차차차. 나도 모르게.
0: 아 너무 좋아. 나는 훈이 씨가 차차차 할 때가 제일 좋아.
1: 다음엔 제 스타일로 해주세요.
0: 네.
1: 차차차. 문은 차차차 이런 거.
0: 오야. 금강안경검안과 유한건강생활 성민산삼 한방병원 헬스코리아 소반식당 브라이언주 유용자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1: 네.
0: 우리가 네. 아까도 그 직장 일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사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제 지구의 마지막 그날이 오면 네. 뭐가 아쉬울 것 같아요? 돈? 뭐 아니잖아요.
1: 아니죠. 전혀.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젊음을 그리워하는 게 돈 때문도 아니고 사실 네. 그렇죠? 그냥 뭔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 젊음을 그리워하는 게
0: 그래요.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못 해본 거에 대한 막 하고 싶은 거.
0: 내가 네.
1: 후회. 아. 제가 옛날에 정말 아는 형님한테 배운 좋은 교훈이 그거예요.
0: 뭐야?
1: 세상 이거 정말 웃자고 한 얘기지만
0: 네.
1: 세상에 아무리 이쁜 여자고 아무리 완벽한 여자도 상대를 만날 것이다. 그죠? 아무리 완벽한 남자도 네. 여자를 찾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저 완벽한 여자가 나를 만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죠? 네. 저 사람도 짝이 필요하니까 네. 어떤 여자가 있더라도 가서 말을 걸어라. 안 하고 후회를 하는 바보가 살지 말아라.
0: 아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네.
1: 그 형님이 그랬어요 진짜.
0: 그냥 무작정 뭐 대쉬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네. 영 아닌데.
1: 영
0: 아닌데. 근데 그분은
1: 아, 상대가 아니라고 남자분이.
0: 남자분이 영 아닌데 그분은 네. 막 다 그냥 찔러보는 거야.
1: 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0: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 걸리는 거지.
1: 아, 그 정도 저는 그게 아니고.
0: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1: 그렇게 막 하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봤을 때 막 아, 저런 여자분을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러지 말고.
0: 그니까. 그 똑같은 얘기야.
1: 근데 막 찌르는 건 아닌데.
0: 아, 막 찌르는 거 아닌데 네, 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네, 네, 바로 네, 네. 그거 같아요.
1: 맞아요. 어.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죠.
0: 아니, 그러니까,
1: 근데 뭐든지. 그분은 그거예요. 된다라는 보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형말은 그 형님은 야 안 하고 못해서 돌아서 평생 후회하지 말고 네. 하고 난 다음에 차라리 차이고 안 되더라도 네. 미련은 남기지 말아라.
0: 아니. 멋있잖아요. 뭔가 세상 뜰 때 아쉬운 거 물어보니까 이렇게 여자로 가네 진짜.
1: 아니 그러니까 그 형님이 그래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0: 형님이 생각났어.
1: 그 형님 생각났는데 그 형님 아직도 지금도 그러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0: 뭐든지 그, 해봐라 도전해봐라.
1: 그러니까, 아, 나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것저것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딱 생각나면 해보고. 그러니까 불법적인거나 네. 사회 악기 영향을 주는 그런 거 말고. 네. 자 내가 그런 거 있잖아. 저 운동 해볼까? 머릿속으로 맨날 해보지 말고 하시라고요. 저 사람 한번 등산 가볼까? 마지막 가지라고 주말에.
0: 아 그게 되냐고.
1: 왜 안 돼요?
0: 몸이 그냥.
1: 아 그거를 평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치. 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0: 그렇지, 그렇지.
1: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다 해야겠다는 생각 들었으면 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네. 사업 아이디어도 떠올랐으면 하라는 거예요.
0: 내가 춤을 배우고 싶어. 춤을 잘 가. 그럼 가는 거야.
1: 가는 거야.
0: 맨날 내일 모레 뭐 이렇게 미루면 언제 배워?
1: 그러면서 시간이 없자. 그러면 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럼 또 그래. 너무 어떻게 꿈까지 꿈이면 하도록 네. 노력을 해야지.
0: 아 그렇구나. 네.
1: 로또가 되고 싶으면 로또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0: 아 맞아.
1: 사지도 않고 로또 되길 바래.
0: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제발 저 복권당 좀 하게 해주세요.
1: 해주세요.
0: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이놈아 복권부터 사고 해.
1: 그러니까 이게 딱 정답이라니까요.
0: 우리 가다가 살까요?
1: 갈까 진짜? 솔깃하네요. 네.
0: 우리 아까 직장 얘기하니까 네. 체계적인 그 아이케아
1: 그 체계적인 그,
0: 그 가구
1: 가구점
0: 네. 그분 잉그바르 캄프라드라는 창업자예요.
1: 그분이 창업자예요?
0: 근데 이분이 네. 정말 수십조 원대의 그 엄청난 자산가인데
1: 그렇겠죠. 네.
0: 그렇게 지독하대요.
1: 왜요?
0: 구두쇠.
1: 아 진짜? 그러니까 가구를 그렇게 파는구먼.
0: 아니 네. 노년이 될 때까지 20년이 넘는 그 낡은 차를 몰고요. 옷은 언제나 벼룩시장에서 사입어.
1: 아직도?
0: 심지어 마시던 티백도 꼭 두 번씩 우려먹는데요.
1: 아니 뭐 티는 그렇다 치고 그건 뭐 아니, 기인이니까.
0: 근데 네.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장이 공개되자 모두가 감동에 빠져버려요.
1: 어떻게 됩니까?
0: 평생 모은 그 막대한 재산을 비영리 재단에 넘겼어요. 그래서 전 세계 가난한 아이들과 또 직원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남긴 거예요. 겉으로는 구두쇠처럼 보였지만 진짜.
1: 아니 죄송합니다만 네. 가족은요?
0: 가족들 그니까 가족은 사람한테 좀
1: 가족은 남기고 한 거야 아니면
0: 아니 그렇게 돈 많아도 그 와이프는 그
1: 근데 만약 와이프는 얼마나 고생하고
0: 와이프도 벼룩시장에서 사입었겠지.
1: 그러니까 와이프는 그 무슨 죄야.
0: 이거는 그 밸런스가 필요해.
1: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돼. 자기 가족도 좀 챙길 줄 알아야지. 아니, 챙기셨겠죠. 챙기셨겠죠. 챙기셨겠기 바래요.
0: 네.
1: 근데 대단하게 대단하다. 그게 말이 그렇지 사실 유언자에게. 단체에다 넘긴다는 게
0: 네,
1: 쉽지 않아요.
0: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1: 정답.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잖아.
0: 해보고서 실수하면 또 거기서 경험으로 또 얻고 성찰하고.
1: 그렇지.
0: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너무나 많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최고의 순간은
1: 언제 오는 거야 그럼?
0: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만두 박사님께서 권도원 박사님이. 네, 네. 봄이 돼야 자연은 봄이 돼야 꽃이 피지만 네. 사람은 네. 꽃을 내가 피워야 봄이 온다.
1: 사람은
0: 내가 꽃을 피워야 봄이 온다.
1: 그러니까 자연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봄이 와서 꽃이 피는데 사람은 내가 꽃을 피워야 봄이 온다. 찾아온다. 멋진 말이네.
0: 나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1: 야.
0: 이러면서 계속 물 주고 그러면서 꽃이 피워야 된다는 거죠.
1: 야. 아니 그래요. 맞는 표현이네.
0: 꽃 피우면서 우리 정말 이렇게 무르익고 가는 거야.
1: 복권 사야 되나 이거? 내 꽃 좀
0: 피워봐.
1: 내 꽃을 피워봐. 좀 복권 되면 할 거 되게 많아요. 진짜 저도
0: 진짜요?
1: 재단에 비영리 재단 남길 것도 있고요. 네. 할 거 많아요.
0: 우리 그럼 뭐든 같이 하자.
1: 많아요.
0: 옆에 딱 붙어가지고.
1: 아니야. 전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0: 네.
1: 돈이라는 게 진짜 네. 별게 아니라고 느꼈던 게 네. 제가 만약에 복권을 내면 어떻게 막 계산을 하잖아요. 머릿속에 다 있어요. 저는 플랜 네. 잡았는데 네. 그중에 뭐 몇백만 불을 제가 지금 해왔던 비즈니스 중에 몇 개가 투자를 하고 싶었어요.
0: 네.
1: 근데 이거를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현실적으로.
0: 네.
1: 별거 아닌 거야. 진짜 별거 아닌 거야. 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만 하면 이 돈 쓰네? 그러니까 그 돈이 별게 아닌 거예요. 씀씀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내가 이 돈을 있을 때 이렇게 쓰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돈이 정말 별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 그렇게 쓰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쓰나?
0: 그치.
1: 지금 내가 100불을 쓰나? 내가 천만 막 억만장자가 돼서 100만 불을 그렇게 쓰나?
0: 그러니까
1: 결국 똑같아. 내가 사는 건 똑같아. 내가 뭐 억만장자라고 뭐 하루에 밥을 10끼를 먹을 거야.
0: 맞아요. 백만장자는 거기에 해당하는 그 무게와 고민이 있고 억만장자는 더한 그
1: 맞아 맞아 맞아.
0: 얼마나 그렇겠어.
1: 밥 한 끼 먹을 때 마음 편하게 먹겠냐고.
0: 진실한 친구 하나 사귈 수 있겠어요?
1: 함부로 여자
0: 때문에?
1: 만나겠어요? 딱 이거 나 돈 떼어 보는 거 아니야?
0: 그치 그치. 안 돼.
1: 누가 와서 인사하면 내 시계 뺏으려는 거 아니야?
0: 내가 거구나. 조금 부족해도 아 좋아요 이런 사람이 진짜지.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
1: 그렇다면 미옥씨에게 기회를 네. 드릴게요.
0: 뭐요?
1: 빌리언어. 네? 밀리언 아닙니다. 빌리언어. 억만장자. 근데 구두쇠야. 지금 아끼야.
0: 네, 네.
1: 집은 좋아. 집은 좋은데 뭐든지 아껴 써야 돼. 화장실 두 번 내려야 되고. 막 그런 거죠. 휴지 막 아껴
0: 두 번 내리는 게 아니라 소변 두 번 넣고 물 내려야 되는 거.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사람 진짜 봤다.
1: 그러니까 그런 구두쇠요.
0: 근데 구두쇠가 아니고 근데 자연 환경 때문에 그러던데.
1: 아니, 그러니까
0: 물 아낀다고.
1: 이분은 그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드는 사람은 근데 빌리언어. 돈이 어마어마하게
0: 많고 나한테도 있다. 너무 인색해?
1: 그러니까
0: 여자한테도 인색해?
1: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0: 그 남자랑?
1: 와이프인데도 네. 절대 뭐 어떻게 쇼핑 못하고 항상 그런 저 시장에서 사 먹고 하루 한 달 용돈이 예를 들어서 막 500불, 1000불이야. 예를 들면. 근데 집안에 먹을 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모르죠. 유산을 발전할지는 몰라.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면 한 달에 그냥 내가 꼬박꼬박 뭐 얼마 되더라도 그냥 타이트하지만 내가 번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 만나요.
0: 난 투자 후자. 무조건
1: 근데 후자. 근데 이 사람 절대 앞으로 잘 될 확률이 없어. 평생 한 달에 5000불밖에 못 벌어. 항상.
0: 어때?
1: 괜찮아요?
0: 둘이 같이 먹고 살면 되지.
1: 괜찮아요? 그게 나요? 이 사람은 유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 내 거 될 수 있는데
0: 어떡할까? 일단 둘 중에 인물 좋은 사람으로
1: 아, 진짜. 인물로 인물. 갑니까 또?
0: 아 인물 말고 또 이제 있잖아요. 뭐요? 여러 가지가
1: 아 그렇지 그렇지 여러 가지 또
0: 잘 맞는
1: 조건이
0: 거
1: 있지.
0: 성격이 잘 맞는 거
1: 그러면 아키아 회장님 별로 안 맞겠다.
0: 음식 취향이 잘 맞는 거 이런 거 중요하다.
1: 그렇지 중요해.
0: 먹는 거 중에
1: 제가 아는 형님이 진짜 제가 본 실제로 본 백인 여성 중에 제일 이쁜 여자를
0: 예.
1: 눈앞에서 봤어요.
0: 예.
1: 정말 이건 모델이야.
0: 예.
1: 사귀더라고요.
0: 어.
1: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형 대단하다. 일주일 있다 헤어졌어요.
0: 왜?
1: 못생겼다. 입맛이 안 맞아서.
0: 아, 그 너무 중요해.
1: 그분은 여자분이 완전 베간 베간 베간이에요.
0: 나 비슷한 남자 완전, 만났어.
1: 완전 끝끝이죠. 그 모델이 있잖아. 아예 진짜 안 먹는 분. 그러니까 남자를 못 먹게 하는데 자기가 안 먹으니까 일주일은 여자가 너무 이쁘게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일주일 제가 못 만나겠더래요. 안 된대.
0: 저도 되게 유명한 스크린 라이러를 만났어요. 산타모니카에 집 있고 뒤에 막 내가 좋아하는 레몬트리 있고 미옥 제가 헤어지자 그러니까 나 이런 말 해도 되나? 미옥 이러면서
1: 미옥,
0: 막
1: 미옥.
0: 어? 재산
1: 진짜? 재산 얘기까지 했다고요?
0: 그거
1: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세요.
0: 재산 반 준다고 막 그러고
1: 렛츠고.
0: 대신 네가 죽으면 네가 죽을 때는 재산 반을 우리 딸한테 딸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랬는데
1: 아 그러면은 일단은 당신한테 줄 테니
0: 아니 자기가 죽으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재산이 있고 그런 프리넙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럴 테니까 막 그 저를 붙잡는데 저는 왜 뭐가 안 맞았냐면 아니 샐러드를 먹어도 드레싱 없이 먹고
1: 그 정도 먹을 수 있죠. 드레싱 없어도
0: 한국 음식 안 먹고
1: 아 그건
0: 매운 거 못 먹고
1: 아~
0: 어? 같이 김치찌개 막 김치 먹고
1: 못
0: 싶은데
1: 먹고.
0: 어.
1: 아~
0: 어우 그러니까 뭐 그거 안 되겠더라.
1: 힘들지 힘들죠 힘들죠 안다.
0: 아 근데 요즘 생각나더라고.
1: 까시고 뭐 샐러드 풀 먹으면 그죠. 근데 고기는 드셨어요?
0: 고기도 안 먹어.
1: 아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0: 근데 딱 하나 먹는 게 있어.
1: 뭐요?
0: 햄버거는 먹어.
1: 어?
0: 햄버거만 먹고 고기는 안 먹어도.
1: 야 그렇다고 우리 햄버거만 먹고 살 순 없잖아.
0: 그러니까 입만 막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1: 와.
0: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응?
1: 이건 좀
0: 된장찌개
1: 심하네.
0: 먹고 막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1: 그러네요.
0: 아 나가가지고 된장찌개 밥이나 비벼 먹어야 되겠다.
1: 그런 추억이 있죠 또.
0: 그래요. 미안해.
1: 야 근데 미옥 미안해. 미옥
0: 내가 미안해.
1: 내 half 줄게요. 햄버거 먹어요.
0: 아우 눈물 난다. 미안해. 나 진짜
1: 눈물 나요?
0: 가슴에 못 박았어. 류가 불러요.
1: My memory.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에게 53년 금강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안경의 유한건강재활
1: 양행입니다. 양행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접 치료합니다. 송민산섬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이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3: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2: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3: 부에나팍 로스쿨 데스 컨츄리클럽에서 열립니다.
2: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3: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2: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2: 골프도 즐기고
3: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2: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3: 888-847-3098 888-847-3098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0: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9: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0: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9: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0: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9: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연애 이젠 잊기로 해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1: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0: 그러니까 헤어지기 싫다. 난 이 노동이 너무 좋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1: 라디오 서울 공식 노동 1호 한미옥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11: 계속 노동 시켜주세요. 나 준비돼 있어.
1: 노동호.
0: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 내일 뵐게요.
0: 네, 안녕.
1: 안녕.
1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4: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5: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5: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6: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5: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5: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8: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9: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8: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9: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8: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9: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8: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아 크랜셔 제주 화로.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아마존 화물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항공기는 착륙 도중 활주로 끝에서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CNN이 관제탑 교신 음성을 분석한 결과 조종사들은 착륙 직전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기는 취항한 지 32년이 된 노후 항공기였습니다. 마이애미 국제공항 활주로에는 이탈사고에 대비한 완충안전구역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화물기인 만큼 승객 피해는 없었으나 탑승한 승무원과 관계자들의 인명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북상 중인 허리케인 마리의 영향으로 남가주 일대에 강한 비가 내린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로스펠리즈 지역에서 대형 나무가 도로 위 차량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일요일 빗길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일어났으며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되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는 현재 태평양에서 북상 중으로 남가주 해안 지역에 강수와 강풍을 동반한 기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폭우나 강풍이 아닌 빗길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나무뿌리가 빗물에 약해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로스펠리즈처럼 수령이 오래된 가로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강수 시 이 같은 낙목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허리케인에 직접 상륙 없이도 주변 기상 영향만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고가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기상당국은 허리케인 마리의 북상이 계속되는 동안 남가주 지역에 추가 강수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운전 중 가로수 인근 도로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붐이 만들어낸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해 미국 유권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방송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동하는 핵심 인프라로 전국 곳곳에 건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설들이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한다는 점입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반발이 특정 정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모두에서 거부감이 확인됐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전력망과 수자원에 대한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기업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5: 한국과 미국이 대미 투자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의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두고 오늘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대미 투자금 가운데 1,000도센토스억 달러를 활용해 대형 원전 8기를 짓자고 제안했으며 한국 정부는 구체적 금액을 확약하는 대신 포괄적 협력 방안을 합의문에 담는 방향으로 협상 중입니다. 한미 전략투자운영위원회는 텍사스 NCR 가스복합 발전소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의결했으며 투자 규모는 도시엔토스 벤티트레 억 달러로 결정됐습니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양국은 이달 DHO 일쯤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6: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협상 중인 한미 양국이 미국의 원전 8기를 짓는 방안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면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유력한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 발전소 프로젝트를 포함해 오는 18일쯤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한국과 미국이 대미 투자 사업의 하나로 미국의 원전 8기를 짓는 방안을 두고 막판 협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가운데 미국 조선업 재건, 마스카 프로젝트 투자금을 제외한 2,000억 달러의 사용처를 두고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미국 원전 건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은 대미 투자금 중 1,200억 달러를 활용해 미국의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정부는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약하기보다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합의문에 담기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미 투자금 2천억 달러의 60%에 달하는 돈을 원전 프로젝트에 묶어버리기보다는 수익성과 사업 조건 등을 따져가며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국은 미국의 원전 8기를 건설한다는 큰 방향의 뜻을 모으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미 투자 관련 심의기구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규모는 미국 측의 증액 요구로 당초 우리 정부가 검토한 198억 달러보다 늘어난 223억 달러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협상을 마무리하면 한미양국은 이르면 오는 18일쯤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8: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9: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8: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9: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0: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4: 태평양에서 북상 중인 허리케인 마리의 영향으로 남가주 일대에 강한 비가 내린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로스펠리즈 지역에서 대형 나무가 도로 위 차량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일요일 빗길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일어났으며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되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는 현재 태평양에서 북상 중으로 남가주 해안 지역에 강수와 강풍을 동반한 기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폭우나 강풍이 아닌 빗길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나무뿌리가 빗물에 약해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로스펠리즈처럼 수령이 오래된 가로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강수 시 이 같은 낙목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허리케인의 직접 상륙 없이도 주변 기상 영향만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고가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기상당국은 허리케인 마리의 북상이 계속되는 동안 남가주 지역에 추가 강수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운전 중 가로수 인근 도로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40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주내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지지 측은 교육과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이 발의안이 오히려 주의 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못 설계된 세금 구조가 기업과 고소득층의 캘리포니아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수 기반이 흔들리면 장기적으로 주 예산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안고 있어 이번 투표 결과가 주 재정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후보자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오히려 한 의원을 향해 수사자료 유출 경위를 밝히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수사 중인 자료가 외부로 흘러나왔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은 제넨셀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규제 당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장관 후보자가 그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청문회 전부터 검증 공방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5: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폭로를 민주당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영길 의원의 실명이 담긴 대화 내용을 추가 공개하며 이른바 오빠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신약 투자 관련 청탁을 받은 의혹을 단순 뇌물을 넘어 주가 조작 공범 가능성까지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 지시로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이 참여하는 전담 대응팀을 꾸려 반격에 나섰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이런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뿐 아니라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통화 내용과 이름이 들어간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6: 민주당은 거세진 공세에 맞서 전담 대응팀까지 꾸려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1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한동훈 의원의 폭로전이 민주당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영길 의원의 실명이 들어간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른바 오빠 카르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겁니다. 제약업체 제넨셀 측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로 최 전 수석이 사무실에 오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송 의원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움직일 거란 대화가 담겼습니다. 브로커 양 씨가 최 전 수석과 직접 소통한 녹취록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양 씨가 최 전 수석을 오빠라고 부르며 신약 관련 투자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4: 오빠 독약 로비를 공익이다 라고 주장하기로 그렇게 우기기로 마음을 정하고 국민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오빠 카르텔을 깨부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13: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한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선 청문위원을 시켜준다면 환영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도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단순 뇌물 의혹을 넘어 주가 조작 공범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15: 실험용지가 먹고 죽은 지약의 부작용을 은폐한 업체를 그것이 청탁이든 민원이든 간에 국회의원이 오빠 한마디에 도와준 것입니다.
13: 민주당도 거세진 공세에 자료 출처 등을 문제 삼아 반격을 모색하며 전면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김민석 당대표 지시로 당 지도부와 대변인단, 법사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16: 김성훈 후보자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또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하나의 어떤 팀이 구성이 돼서 활동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 민주당은 전선 확대를 경계하며 반격의 고삐를 당기는 모습입니다. 다만 한동훈 의원의 추가 폭로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면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7: 1250만 불! 1250만 불!
18: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7: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9: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7: 주 7일 24시간
19: 3237828600 3237828800.
17: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1: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가밤. 이제 건강케어도 다르게
22: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케어로
21: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22: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1: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22: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2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4: 너무너무 좋습니다.
25: 너무 잘 주물러주고
26: 최고예요.
0: 최고예요.
2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4: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 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9월 11일 테러 25주기 추모식을 앞두고 뉴욕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조란만단히 현 뉴욕시장의 추모식 참석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보수 매체 뉴스맥스에 출연해 맘단이 시장의 참석 계획이 불쾌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도계 무슬림인 맘단이 시장이 이슬람 세력의 음모를 지지한다는 주장도 폈는데 뉴욕타임스는 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9월 11일 테러 당시 뉴욕에서 2,700명 넘게 숨진 현장 수습을 진두지휘하며 미국의 시장이라는 찬사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위상이 크게 추락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추모 행사에서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최초 대응 요원들과 함께하며 그날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보수층을 중심으로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불참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진행 중이며 서명자는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25주기 추모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모의 자리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씨가 오늘 서울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를 한 차례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시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업체의 치료제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신속 처리 요청 자체를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관련 공무원들도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검찰이 인정했으나 실제 금품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압 주장을 직접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 급여 논란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아들이 실제 돌봄 업무를 수행했으며 배우자의 월 급여는 약 40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 벌금은 전과 기록에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차량 압류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준비단이 관련 과태료는 이미 납부 완료됐으나 행정기관의 수기관리 과정에서 공부상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번 주 안에 열릴 예정으로 각 의혹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유엔 세계기상기구 WMO가 오늘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와 공기오염이 지구 전체의 건강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산불입니다. 전 세계 산불 발생 건수는 90년대 이후 3배 가까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만 매년 10만 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WMO 소속 과학자 로렌초 레브라도는 산불 연기에 포함된 미세입자가 자동차 매연보다 독성이 강하며 바람을 타고 수 100km 밖까지 퍼진다고 밝혔습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규제 덕분에 산업과 교통 분야의 초미세먼지는 줄었지만 산불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노출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피해 규모가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WMO는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기존 평가 모델보다 최대 93%까지 과소평가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MO는 산불 연기 외에도 지표면 오존과 에어로졸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기온이 오르거나 대기가 정체될 때 축적되는 지표면 오존의 노출이 늘면 수만 명의 조기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레브라도 연구원은 기후변화와 공기질은 분리해서 다룰 수 없으며 한쪽이 나빠지면 다른 쪽도 반드시 나빠진다고 강조했습니다.
5: 네팔에서 연락이 끊긴 한국 기업 직원 9명에 대한 수색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은 각각 현지 대응팀을 꾸려 쉐르파 쿠아렌타 여명과 수색견을 투입했으며 드론과 헬기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일대를 샅샅이 살피고 있습니다. 실종된 지 두디아스 주가 다 되어가도록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터널보다 산악지역 도보 수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네팔에서 연락이 끊긴 우리 기업 직원 9명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터널보다는 이 건설 현장에 대한 도보 수색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수색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꾸린 현지 대응팀이 줄곧 맡고 있습니다. 헬기를 통한 영상 촬영으로 시작된 실종 직원 9명의 수색 작전은 이제 지상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아예 사고 현장에 진입한 현지인 쉐르파 40여 명과 수색견들은 파워하우스와 사무동을 중심으로 조를 나눠 위어댐 상부와 하류 등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은 조별로 한 명씩 현지 전담 직원을 배치해 시시각각 수색 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대적으로 이륙 허가가 수월한 드론을 상시로 띄워 숙소동과 강 하류 지역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헬기 한 대와 여러 상탐지기를 갖춘 드론 두 대를 투입했는데 추가로 확보한 한 대도 언제든 투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2주가 다 되어가도록 생사를 모르는 실종 직원 가족들은 유무선상으로 수색 상황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두 회사 직원 가족들은 공통적으로 연락이 끊긴 직원들이 터널 공사 현장에 있을 확률은 낮다며 산악수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길어지면서 기업들도 장기화 국면에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3: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8: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땀으로 일군 LA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 사랑 미식,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들의 이민의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 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채널 고정해주세요.
7: 라디오 서울 AM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4: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밈 이미지를 대거 게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수십 개의 AI 생성 이미지를 올렸으며 그 내용은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것들이었습니다. 노동절은 미국에서 노동자를 기리는 연방 공휴일로 정치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시기로 활용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AI 생성 콘텐츠를 정치 메시지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AI로 만든 이미지와 영상이 선거 캠페인과 여론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생성 콘텐츠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환경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게시물들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AI 밈의 정치적 활용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위 원고는 원문 정보가 부족해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원문 기사 본문을 붙여넣어 주시면 정확한 내용으로 데스킹하겠습니다. 이란 정부가 한국을 향해 이례적인 공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최근 한국어로 작성된 경고문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하며 이란과의 관계에서 위험한 선택을 할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특정 국가의 언어로 직접 경고문을 작성해 공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번 경고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거나 이란의 핵 협상에 불리한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은 현재 미국과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주변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란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었으나 미국의 제재 이후 교역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란의 동결된 한국 자산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양국 관계의 민감한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한국어 공개 경고는 이란이 한국을 단순한 외교 대상이 아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중국산 채소를 둘러싼 식품 안전 우려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포르말데히드를 뿌린 배추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염색한 상추가 유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상추 잎에 녹색 염료를 뿌려 신선해 보이게 만드는 영상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외관 속임수가 아닙니다. 식품에 허가되지 않은 염료를 사용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며 장기간 섭취 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유통 과정의 감시 공백과 느슨한 단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처벌이나 유통 경로 차단 조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농산물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어 식품 안전 기준의 국제적 검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5: 경찰은 오늘 오전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의원 수사가 막바지 단계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가 끝난 지 불과 4~5 시간 만에 경찰은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이날 오전부터 검토해왔으며 간담회 당시에는 검찰의 정식 접수 전이어서 공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년 가까이 모호한 답변을 되풀이해온 경찰이 수사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보도입니다.
6: 그런데 서울경찰청장의 기자간담회가 끝난 지 불과 4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경찰이 김병기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한 건 적어도 지난 4월부터입니다. 서울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너나 할 것 없이 반년 가까이 거의 마무리 단계란 식의 모호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당일 오전에도 고범석 신임 서울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막바지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9월 초냐 중순이냐 재차 물어도 돌아온 답은 같았습니다. 한 달 안에 사건을 처리하라는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넘길 가능성도 없다고 했지만 신병 처리 여부나 구체적인 계획은 함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4시간 만에 경찰의 신병 처리 방침이 알려졌고 서울청도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1년 가까이 끌어온 신병 처리 판단이 불과 몇 시간 사이 결정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 당일 김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선 것도 공교롭지 않으냐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이전부터 검토해왔고 간담회 당시는 검찰에 정식 접수하기 전이어서 공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막바지란 말만 거듭해온 경찰이 수사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들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0: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불란사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0: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사 안경 검안과.
0: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사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2: 마이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0: 이란 정부가 한국을 향해 이례적인 공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최근 한국어로 작성된 경고문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하며 이란과의 관계에서 위험한 선택을 할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특정 국가의 언어로 직접 경고문을 작성해 공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번 경고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거나 이란의 핵 협상에 불리한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은 현재 미국과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주변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란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었으나 미국의 제재 이후 교역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란에 동결된 한국 자산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양국 관계의 민감한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한국어 공개 경고는 이란이 한국을 단순한 외교 대상이 아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11: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를 또다시 공습해 민간인 12명이 숨졌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공습이 남부마을 여러 곳을 동시에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헤즈볼라 무장세력의 거점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된 희생자 대부분은 민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교전은 가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레바논 국경지대로 전선이 확대된 결과입니다. 레바논 남부 주민들은 반복되는 공습으로 수개월째 대피와 귀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교전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전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은 레바논 남부의 인도주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레바논 내 누적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10: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가 마침내 개통됐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 하산과 북한 라선을 연결하는 이 다리는 수십 년 전부터 논의됐지만 오랫동안 착공조차 되지 못했고 최근 들어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완공까지 이어졌습니다. 개통식에는 러시아 측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북한 역시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닙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약을 공급하고 러시아가 그 대가로 경제 지원과 기술을 제공하는 협력 구조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다리는 그 물자 이동을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양국 간 육상 연결은 노후한 철교 하나에 의존해 왔습니다. 자동차 다리가 추가되면 화물 수송 능력이 크게 늘어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는 그만큼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러시아를 압박하는 가운데 북러 간 물리적 연결이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12: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충돌과 관련해 해외 파병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비전투 분야의 한정한 파병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폭발물 제거반이나 해상 초계기 파견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전투 지원이라도 미사일

0: 과 드론 공격 등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미국의 요청과 이란의 반발이 맞물린 상황이어서 파병 결정 전후 외교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관측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정부가 해외 파병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가운데 이 파병을 결정할 경우 비전투 분야에 국한될 것이란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이란의 반응도 따져봐야 해서 정부의 고심은 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혜은 기자입니다.
2: 베트남전을 제외하면 그간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은 비전투 임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레바논의 평화유지 임무를 맡은 동명부대나 남수단 재건 지원의 한빛부대,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아크부대가 대표적입니다. 소말리아 해역에 투입된 청해부대의 경우 전투함이 파병됐지만 국가 간 전쟁이 아닌 해적 소탕과 상선 보호 등으로 임무가 제한됐습니다. 또 지난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동리 다산부대 역시 미군의 대테러 작전 시기였지만 공병, 의료 지원이 주를 이뤘고 2004년 전쟁이 끝난 뒤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 역시 평화 재건 임무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이란의 충돌 양상은 과거와 다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해상 위주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어 기존처럼 재건이나 의료, 평화 유지처럼 우리 국민과 동맹국인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국제사회, 그러니까 미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2: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비전투 분야 파병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폭발물, 기뢰 제거반이나 잠수함을 식별할 수 있는 PA 초계기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비전투 지원이라 해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4: 아무리 후방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미사일이나 드론 이런 것들이 와서 함정이나 어떤 시설물들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방호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해서 가야 된다.
2: 특히 미국의 요청과 이란 측의 반발이 맞물려 있는 만큼 파병 결정 전후 외교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8: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7: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8: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7: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8: LA 323-734-5656, 노루아 5628-0788.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괴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2: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13: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12: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13: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12: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13: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14: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5: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0: 해발 5,140m 네팔 영토에서 3cm2S만 제곱미터 규모의 빙하가 무너진 대재앙과 관련해 중국 연구팀이 두 달 오전부터 균열이 확대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6월 벤티뉴에비1과 8월 DHC-1 위성 레이더 영상을 비교한 결과 빙하에서 균열 확대가 관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난 발생 4월 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도 해발 5,140m 무스타그 아타산의 제2호 빙하가 무너진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구 온난화를 근본 원인으로 꼽으며 지난 세센타년 동안 칭하이와 티베트 고원의 빙하가 24% 줄었고 소형 빙하 시에때 1000곳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6: 이번 대재앙의 발원지인 네팔 빙하에서 이미 두 달 전부터 균열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난 발생 닷새 뒤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빙하가 무너진 사실도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7: 해발 5,140m 네팔 영토에서 62만 제곱미터 규모의 빙하가 무너지면서 촉발된 대재앙. 중국 연구팀은 이미 두 달 전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9일과 8월 16일 위성 레이더 영상을 비교해보니 빙하에서 균열 확대가 관찰됐다는 겁니다.
18: 레이더의 차분 기술, 它可以计算这两个时间的这个地表的变形, 但它其实是存在这个裂缝的扩张现象.
17: 재난 발생 닷새 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도 빙하가 무너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고 7,546m 무스타그 아타산의 제2호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영상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다만 사람의 접근이 제한된 곳이라 네팔 티베트 접경과 같은 대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19: 本次雪崩发生的地点位于无人区，且距离交通干道较远，未造成人员伤亡及财产损失。
17: 중국 당국은 지구 온난화를 근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 지난 60년 동안 칭하이와 티베트 고원에 있는 빙하가 24%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7천 곳에 달하는 작은 빙하천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20: 快速增温驱动冰冻圈加速消融，冰湖数量增加，面积快速扩张，冰川处于冻已死稳的状态。
17: 반대로 빙하가 녹아서 생긴 호수는 더 늘었다는 건데 비슷한 재난을 유발할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4: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21: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14: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21: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갑작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3: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7233입니다.
1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4: 선택하세요 품질을,
2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26: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3: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26: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2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2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26: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5: 불란서 안경 거만과.
6: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7: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8: 놓치지 마세요.
9: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0: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1: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2: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2: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레이버데이 연휴 잘 쉬고 계시죠? 노동이 인격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있는 힘껏 일하는 행위야말로 훌륭한 인간을 만드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합니다. 고생스러운 경험을 피하면서 훌륭한 인격을 완성하는 사람은 없대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성과 뒤에는 언제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흘린 조용한 땀방울이 있습니다. 오늘 레이버데이는 그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세상을 떠받쳐온 당신의 성실함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올린 수고가 값진 결실로 돌아오는 풍성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네, 노동절 레이버데이라서요. 첫 곡으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Donna Summer 노래였어요. She works hard for the money라는 노래였습니다. 아, 이 노래는요. 그 직장 레스토랑 화장실에서 이렇게 지쳐서 그런 일하는 여성 노동자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디스코 팝 명곡입니다. 노동절 하면 항상 이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예, 여성 노동자의 노고와 존엄성을 응원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멋진 노래죠. 오늘 노동절, 예, 레이버데이와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좀 전에 좀 방송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께 예,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컴퓨터도 아, 오늘 노동절인데 나도 쉬어야 되지 않겠어?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네요. 아, 얘네들도 좀 지쳤나 봐요. 더위 먹었나? 지쳤나? 예,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예, 방송이 좀 흘러갔습니다. 아, 15도 나와야 하고 막 이런데 뭔가 약간 스탑이 되면서 예, 컴퓨터가 뭔가 좀 오작동이 있었어요. 이 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레이버데이에 저는 여러분 만나러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도 많이 듣고요. 또 오늘 뭐 노동절이니까 노동절에 관한 그런 음악을 좀 예, 골라봤습니다. 예, 마음껏 들으면서 즐겨주시는 그런 아, 해피투게더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뭐 AI 정우 씨와 함께하는 인터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AI 정우 씨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로 대화를 끌어갈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예,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이버데이니까 레이버데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오늘의 뭐 인물 또 뭐 건강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도 청해 주세요, 여러분. 사연도 올려주시고요. 아, 그리고 오늘 노동절 데이, 노동절 레이버데이. 저는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상을 공개합니다. 이런 내용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서로 축하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3: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2: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3: 보온 보냉 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 도시락, 전기 보온밥솥, 전기 전골냄비 및 전기 생선구이기, 전기 그릴 등
2: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3: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4: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5: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4: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8: 우와 싸다 정말 싸다.
7: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8: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7: 진짜 감쪽 같네.
8: 역시 벤트웨이야.
7: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8: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 7233합니다.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소피아님, 로라제이님 반갑습니다. 로라제이님 오늘 쉬시는군요. 어유 반가워라. 예, 레이버데이네요. 남이 보지 못한 땀방울이 열매 맺는 건 진리 같아요. 라고 오프닝 멘트에 대한 피드백을 소피아님 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미씨 안녕하세요. 비오는 날에 샹송 되면 해피투게더 애청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네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저는 주말 내내 들었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오는 날의 샹송. 예, 준비할게요. 로라제이님 고맙습니다. 예, 너무너무 반갑네요. 예. 첫 곡 춤춰요, 흔들어요, 아싸 하셨는데 예, 그런가요? 저 뭐 움직였잖아요. 뭐 몸치지만 그래도 음악에 따라서 흥겹게 몸을 조금 움직여봤는데 여러분들도 뭐 까딱까딱 고개도 까딱거리시고 아마 집에 계시는 분들은 노래에 맞춰서 엄청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첫 곡이 아주 신나고 흔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오늘도 일하시는군요. 로라님 응원합니다. 아, 일하면서 들어주시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방하시는 선미님도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에너지 확 끌어당겨 볼까요?

0: 네, 하연우가 불러준 돌덩이였습니다. 역시 좋네요. 아, 긴 여름에 이 뜨거웠던 열기도 어느덧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9월의 바람이 한결 부드럽게 느껴지는 네이버데이 연휴예요. 아, 주말 동안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자면서 빗소리를 듣는데 아, 비가 오는구나, 너무 좋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네, 어제도 굉장히 비가 예,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좀 비에 관한 그런 사건 사고도 있는데요. 아, 미국에서는 흔히 이 레이버데이 노동절 연휴를 여름의 끝이라고들 부릅니다. 이 활기찼던 계절을 보내면서 마음 한구석이 좀 아쉽기도 하지만 뭐 동시에 또 다가올 가을을 좀 준비를 해야겠지요. 예. 가을의 차분함과 결실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수고한 나 자신에게 깊은 휴식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눈빛을 나누는 그런 시간. 예. 오늘 해피투게더는 여러분의 그런 휴식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I 정우와 선미의 이슈 포커스. 자, 오늘 함께해 줄 AI 정우 씨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반가워요.
1: 오늘 선미 씨 밝은 모습 보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오후 햇살이 딱 선미 씨 분위기랑 어울리네요.
0: 고마워요.
1: 날씨도 무난하고 포근한 편이라 드라이브하면서 라디오 틀기 딱 좋은 날이기도 하고요.
0: 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주말에.
1: 오늘 저 사실 이 코너 준비하면서 꽤 설레었어요. 오늘 주제가 노동절이거든요.
0: 그렇죠.
1: Labor Day. 그냥 쉬는 날로만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사실 그 안에 꽤 묵직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역사도 있고, 패션 전통도 있고, 영화도 있고, 명대사의 음악까지. 생각보다 풍성한 날이에요. 오늘 하나씩 같이 풀어보면 좋겠는데요. 서미 씨는 노동절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0: 아, 노동절 하면은 3일간의 황금 연휴? 아, 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서로의 노고를 토닥여주는 날, 노동의 가치와 땀방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일하는 우리들 서로를 좀 토닥여주면서 축하해주면서 그렇게 좀 잘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사실 여름에 끝자락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쉼이잖아요. 이제는 뭐 가을이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노동절에 누릴 수 있는 휴식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우 씨, 오늘 이 주제를 꺼내고 싶었던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1: 사실 노동절을 그냥 달력의 빨간 날로만 보면 좀 아깝거든요. 이 날이 처음 생겼을 때는 진짜 절박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던 사람들이 우리도 쉬어야 한다고 거리로 나섰던 날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무게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도 사실 올해 들어서야 제대로 찾아봤어요.
0: 네?
1: 알고 나니까 이날 입는 옷 하나도 달라 보이더라고요. 전통적으로 이날 이후엔 흰옷을 안 입는다는 미국 패션 문화도 있고. 노동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도 생각보다 묵직한 이야기를 품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다 보면 선미 씨도 이 날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0: 그럴 것 같네요, 정말. 아, 노동절의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럼 먼저 좀 짚어볼까요?
1: 네. 노동절이 처음 공휴일로 인정받기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싸웠는지를 알면 이 날이 그냥 바베큐 파티 날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19세기 말 미국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씩 일했어요.
0: 맞아요.
1: 어린아이들도 공장에서 일했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거리로 나선 게 이날의 시작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주말이나 퇴근 시간 같은 것들.
0: 그렇죠.
1: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0: 그렇네요.
1: LA에서 노동절 주말을 보내면 사람들이 해변으로 몰리잖아요. 산타모니카나 베니스 비치에 돗자리 펴고 느긋하게 쉬는 그 풍경. 사실 그게 가능해진 것 자체가 누군가의 오랜 싸움 덕분이기도 하거든요.
0: 아하.
1: 그래서 저는 이날 쉬면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한 번쯤 내가 지금 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여겨보는 게 좋겠다 싶어요. 서미 씨는 이런 공휴일 뒤에 숨어있는 역사 이야기 평소에 찾아보시는 편인가요?
0: 네. 저는 궁금한 거는 다 찾아보는 편이에요. 예, 역사도 좀 찾아보고 뭔가 뭐 휴일, 이런 연휴, 뭐 특별한 날, 노동절, 레이버 데이, 유래가 어떻게 됐지? 의미가 뭐야? 뭐 이런 거 관련 음악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은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노동절의 역사, AI 정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참 가슴에 묵직하게 다가오는데요. 또 다른 재미있는 뭐 전통도 있다면서요?
1: 그런데 있잖아요.
0: 네.
1: 노동절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패션 이야기예요.
0: 패션.
1: 미국에는 오래된 말이 하나 있어요. 노동절 이후에는 흰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0: 왜일까요?
1: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하죠. 옷 색깔이 공휴일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0: 그러게.
1: 그런데 이게 꽤 깊은 데서 온 이야기예요. 흰옷은 원래 여름 휴양지에서 입던 옷이었어요.
0: 네.
1: 그걸 입을 수 있다는 건 곧 여유가 있다는 신호였고요.
0: 네.
1: 노동절이 지나면 여름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절이니까 그때부터는 흰옷을 접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규칙을 딱 지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요즘은 패션계에서 일부러 이 전통을 비트는 게 트렌드가 되기도 했고요.
0: 아하.
1: 그런데 저는 이 전통이 재미있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옷 한 벌에도 시대의 감각이 담긴다는 거잖아요. 노동절이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계절의 전환을 몸으로 느끼는 날이기도 했던 거예요.
0: 오.
1: 쉬는 날에 입는 옷이 달라지고 그 옷이 달라지는 날이 곧 여름의 마지막이 되는 그런 감각이 저는 꽤 낭만적으로 느껴졌어요.
0: 그런데요. 아, 여름에는 더우니까 주로 뭐 흰색 많이 입게 되는데 이제 여름의 끝자락에서 레이버데이 노동절을 마무리하면서 즐겨 입었던 뭐 흰색 옷들 좀 정리하는 그런 시즌이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오늘 노동절인데 다들 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쉬어야 잘 쉬는 걸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1: 저 사실 이런 날이 되면 꼭 한 번씩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지금 제대로 쉬고 있나? 일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0: 그쵸.
1: 몸은 소파에 있는데 머릿속은 여전히 내일 할 일 목록을 돌리고 있을 때 그게 LA 사시는 분들한테 유독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도시가 워낙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쉬어도 쉬는 게 아닌 느낌. 그런데 노동절 이야기를 찾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절 사람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가 단순히 시간을 달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0: 아하.
1: 그 시간 안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거였잖아요. 가족이랑 밥 먹고 좋아하는 걸 하고 그냥 멍하니 하늘 한번 보고 지금 우리한테 그 시간이 생겼는데 정작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요. 저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잠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요.
0: 아하.
1: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0: 정우 씨가 웃어주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아, 우리 AI 정우 씨도 웃을 줄 아는구나.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응? 예. 그래요. 잘 쉬고 있나? 나는 정말 이거 노동절인데 이거 일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그래 레이버데이 노동절날 즐기러 왔어 이런 또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즐겁죠 일이.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일하는 거라면. 아 근데 워라벨이라는 말 있잖아요 정우 씨. 워라벨. 예. Work life balance. 예. 그러니까 일과 라이프의 이제 밸런스를 좀 균형을 맞춰라라는 말인 것 같은데 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뭐 신체적, 정신적인 휴식, 또 감정적인 휴식 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요. 아 참 난 잘 쉬고 있나? 예, 정우 씨 말대로 요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노동절 하면 또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레이버 데이라는 영화 있지요, 정우 씨.
1: 노동절을 제목으로 내건 영화가 있어요. 케이트 윈슬렛이 나오는 작품인데요.
0: 맞아요, 맞아요.
1: 탈옥수 한 명이 어느 외딴 집에 숨어

0: 완벽한 파이는 완벽한 재료가 아니라 완벽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1: 아, 멋진 말이에요.
0: 직접 번역하면 조금 달라지지만
1: 네.
0: 뜻은 그래요. 정성이 재료보다 먼저라는 거거든요.
1: 아하.
0: OST도 굉장히 잔잔해요. 무거운 음악이 아니라 오후에 창문 열어놓고 듣기 딱 좋은 결의 음악들이에요.
1: 맞아요.
0: 오늘 이 방송 끝나고 검색해보시면 분위기 바뀌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선미 씨는 영화 볼 때 음악이 먼저 귀에 들어오는 편인가요? 예, 아니면 대사가 먼저인가요?
1: 둘 다요. 대사도 좀 많이 나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음악이 조금 좋은 음악이 많이 나오면 음악에도 귀가 쏠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멋진 대사가 나오면 또 그 대사가 또 가슴에 콕 박힐 때가 있거든요. 예, 둘 다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정말 이 레이버데이라는 영화 케이트 윈슬렛이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후보로도 올랐던 그런 작품이에요. 아, 참 좋은 영화 이야기 해줬습니다. 그 프랭크가 그 아델 헨리와 함께 이 파이를 만들면서 나누는 대사 아까 좀 전에 소개를 해줬는데 완벽한 파이는 완벽한 재료가 아니라 완벽한 마음에서 나온다. 멋진 대사예요. 예. 참 영화는 우리에게 그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참 많은 그런 위로도 주고 또 휴식도 주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그 쉼을 느낀다고는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저 벌써 정우 씨하고 함께 이 레이버데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자, 정우 씨. 자,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얘기해 준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실래요?
0: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모은다면 뭐가 될까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쉰다는 게 사실 꽤 용감한 일이라는 거요.
1: 아하.
0: 누군가 오래 싸워서 만들어준 날이고 흰옷을 벗으며 계절을 보내던 감각이 담긴 날이고 영화 속 그 파이 냄새처럼 따뜻한 기억이 스며드는 날이기도 하고요.
1: 아하.
0: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날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잖아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면서 쉬는 거 그게 진짜 쉬는 건 아니니까요.
1: 그쵸.
0: 오늘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요.
1: 아.
0: 오늘 하루만큼은 내일 할 일 목록 잠깐 내려놓고 그냥 지금 이 오후를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라디오 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충분한 날이니까요.
1: 아하.
0: 서민 씨는 오늘 방송 끝나고 어떻게 보내실 것 같아요?
1: 나는 일단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리고 좀 릴렉스하게 좀 산책도 하면서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네요. 아, 정우 씨가 아까 표현해 준 것처럼 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 제 마음에도 콕 박히는 말이었어요. 고마워요, 정우 씨.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0: 오늘 이 시간 동안 노동절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서 저도 좋았어요. 사실 이런 날의 의미를 소리내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꽤 드문 일이거든요. 듣고 계신 분들도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다른 눈으로 이 날을 보셨으면 해요. 거창하게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쉬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잠깐이라도 떠올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날을 만든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인사 같기도 하고요.
1: 아하.
0: 선미 씨 덕분에 저도 오늘 오후를 잘 보낼 것 같네요.
1: 아, 진짜 고마워요, 정우 씨. 오늘도 정우 씨와 함께라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아, 내일 또 만날 수 있겠네요. 정우 씨 고마워요. 안녕.

살아온 OST 중 한 곡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퍼크 뮤지션 알러 거슬리의 빈티지 감성 퍼크 트랙이에요. 그 영화에서요, 1980년대 말 미국 뉴햄프셔 시골 마을의 전원적인 풍경과 세 사람 아델, 프랭크, 헨리가 함께 보내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에 레트로한 감성을 더해주는 곡입니다. 하이웨이 인 더 윈드.

0: 영화 레이버데이 OST 중에 한 곡 들어봤습니다. Highway in the Wind라는 노래였어요. 저는 이 영화의 명대사 중에 이 대사를 꼽습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가치 있는 일이야 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를 선택한 두 사람의 이런 깊은 애정과 감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프랭크는 나에게 20년 동안 받을 수 없었던 사랑을 단 5일 만에 줬어 라는 대사가 나와요. 예, 케이트 윈슬렛이 한 대사인데요. 이혼과 외로움 속에서 피폐해져 있던 아들이 프랭크를 통해 비로소 얻게 된 그런 따뜻한 온기, 삶의 의미를 고백하는 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영화 OST 사운드 트랙은 음악 감독이 럴프 켄트라는 그 음악 감독인데 항상 흐르는 배경 음악이 이렇게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뭔가 특유의 긴장감, 또 클래식 기타와 현악기 선율로 그때그때 분위기를 굉장히 섬세하게 담아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영화 안 보신 분들 뭐 오늘 검색하셔서 이 레이버데이라는 영화 한번 보시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 장례비는요?
2: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3: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수정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4: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5: 99센트부터라고요?
4: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6: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수정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4: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기.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4: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5: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4: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8: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19: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 레이디 카지노, 서울 메디칼 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아,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아,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오늘 던지니스 통계님 오랜만에 인사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신청곡 주셨는데요. 바로 띄워드릴게요. 갈시아의 행복은 참 사소해. 그렇네요. 참 사소한 것에서 행복은 찾아옵니다.

그렇네요. 행복은 참 사소하네요. 아, 이 노래 참 예쁩니다. 감사해요. 던지네 스톤게님께서 청해주신 행복은 참 사소해라는 노래였어요. 아, 그렇네요. 모든 게다 감사한 것뿐이네요. 고맙습니다. 좋은 노래 소개를 해주셔서요. 노동절 연휴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뭐 2박 3일로 여행 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한 명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비 오는데 괜찮을까? 캠핑 갔는데 괜찮을까?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아, 걱정된다고. 뭘 걱정해.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뭐 안전 대비 빵빵하게 하고 그러고 갔을 텐데 뭘 이렇게 걱정하냐 그랬더니 아 그래도 걱정돼 어떡하지 지난번에 뭐 캠핑 갔다가 뭐 다쳤다나요 그래서 친구 걱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여행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뭐또 아니면 집에서 맛있는 거해 먹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뭐 바베큐 파티 아니면 뭐 맛있는 거 준비해서 뭐 갈비라도 구워서 예, 먹던지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 먹더라도 가족과 함께 뭔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잖아요. 예, 잘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쉰다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여행을 다녀와야 꼭 다녀와야 좀 쉬는 것 같아. 뭔가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연휴에는 꼼짝하기 싫어. 어디 간다는 건 고생길이야. 이러면서 아, 나 그런 고생하기 싫어. 가려면 난 평일에 갈 거야. 평일 주말에 갈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는 계십니다. 그래서 연휴는 꼭 피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나는 연휴 때는 안 가는 편이야. 꼼짝 마. 아니면 연휴가 아닌 때 평일 뭐 날짜 골라가지고 그때 여행 계획 잡았어. 이러신 분들. 하지만 또 아쉬우니까 가까운 곳에 또뭐 2시간 거리, 뭐 1시간 거리에 뭐 나들이 정도 다녀온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든지 잘 쉬시는 노정이 레이버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아, 노래 듣기 전에요. 제가 오늘 제가 있잖아요. 이 안나 메리 로버츠 모제스 할머니에 대해서 이게 검색을 하게 됐습니다. 모제스 할머니 아시죠? 모제스 할머니. 그러니까 미국의 민속화가입니다. 70대 독학으로 그림을 시작해서 100세가 넘어서까지 정말 따뜻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아니, 시바타 도요 할머니는 90세에 시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90세에.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따뜻한 시를 많이 써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위안이 되어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모제스 할머니는 70대 독학으로 그림을 시작해서 100세가 넘어서까지 정말 따뜻한 시골 풍경을 그려서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 이젠 나이가 들어서 뭘할수 있겠어. 아, 진짜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나 이거 진짜 넘버 원. 이게 통해서 내가 정말 진짜 멋지게 해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아, 뭔가를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 말이에요. 아, 근데 지금 늦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와, 이 모제스 할머니는 그것도 독학으로 70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0세가 넘어서까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모제스 할머니는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70대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스케치를 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이런 특유의 정감어린 화풍으로 미국 민속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이 됐습니다. 붓을 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평생을 농부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바쁘게 살아오다가 70대에 관절염이 심해졌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수를 많이 놨잖아요. 근데 이 자수 놓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대안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고 뭔가 액티비티하는 그런 성격이셨나 봅니다. 그래서 자수를 놓지 못하게 되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붓을 들기 시작해서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스케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시골 약국 구석에 전시해둔 작품을 뉴욕의 수집가 루이스 칼도가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졌고요. 80세에 뉴욕에서 첫 개인전을 열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70세 전이신가요? 70세 전이신가요? 80세 전이신가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예, 뭔가를 하기에 늦은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할머니를 보니까. 그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아서 원근법이나 이 원근법이나 비율은 다소 서툴지만 19세기 미국 시골의 사계절 풍경, 뭐 추수, 또 단풍, 눈 치우기 등 일상의 소박한 풍경을 따뜻한 색채로 담아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삶이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네, 10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고요. 늦은 때란 없다라는 메시지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참 멋진 할머니죠? 비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모제스 할머니 멋있어요. 존경합니다.

이 노래 사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이 노래 함께 들을 수 있어서 기쁘네요. 이승훈입니다. 비 오는 거리. 다시 내게 돌아와줘.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휴식은 일의 반대말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정비 시간이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자부심을 찾아갑니다. 아, 그렇지만 오늘만큼은요, 일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한 묵직한 자부심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네, 빌리 조엘 노래였습니다. 참 매력 있는 노래예요. 이방인, 나그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The Stranger라는 노래였습니다. 첫 곡으로 들어봤어요. 참 오랜만에 들었네요, 이 노래. 어서 오세요, 켈리님. 반갑습니다. 요즘에 계속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해피 사랑방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너무 반가반가요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켈리님. 켈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회복되시길 바랄게요. 수고 많은 나에게 오늘은 스스로 토닥토닥 해주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것 같아요. 매일의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짜 멋진 내용의 댓글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몸 컨디션 나아지시길 바래요. 라고 소피아 님이 켈리 님께 드리는 위로의 댓글도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노래 한곡더 들어볼까요? 자, 우리는 참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뭐 지금 현재도 ING죠.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편안함 뒤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땀과 노력이 녹아 있다는 거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이 톱니바퀴처럼 맞춰져 오늘을 만든 모든 일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더욱 뜻깊은 오늘입니다. 소피아님 말씀처럼 서로의 노고를 토닥토닥 하면서 따뜻한 그런 온기를 나누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레이버데이와 어울리는 노래죠? 9 to 5. 돌리 파튼이에요.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0: 네, 돌리 파튼 노래였습니다. 9 to 5. 9시까지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침 출근길과 예,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불합리한 처우를 경쾌한 템포로 풀어낸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타자기 소리를 연상하게 하는 뭐 그런 리듬이 특징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Dolly Parton의 9 to 5 함께 들어봤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3: Korean Air.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킹슬릭 213-487-1001 487-1001번.
5: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6: 놓치지 마세요.
7: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조금 혀가 꼬였나요?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1부 시작하면서 로라제이님께서 신청곡을 주셨잖아요. 비오는 날의 샹송 듣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주말 동안 계속 플레이해서 들으셨다고 적어주셨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깜빡 잊은 거예요. 그래서 2부 시간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라제이님 듣고 계시죠? 네, 듣고 계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 듣고요.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임현정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너무 매력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인데 감사히 들어요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선미님 그리고 해피님을 이렇게 만나 소통하고 위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라고 켈리님 댓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로라님께서 청해 주신 곡 들어볼까요? 비오는 날의 샹송. 제목 그대로 비오는 날의 샹송이네요. 너무 좋아요. 메마른 가슴이 이렇게 촉촉히 적셔지는 그런 감성 음악입니다.

비오는 날의 샹송 로라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이 스튜디오에도 비가 막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참 아름답고 은은한 분위기 좋네요. 잘 들어요 로라님,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잘 들었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로라제이님 이렇게 멋진 노래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레이버데이입니다. 연휴의 끝자락이기도 하고요. 오늘 잘 쉬셔야 또 내일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어요.

오늘의 인물은요, 김소월 시인입니다. 김소월 시인은 한국 현대시의 기틀을 다진 시인으로 민요적 가락과 한국 고유의 한의 정서를 시로 승화시켰다는 평입니다. 평안북도 구성에서 태어나셨고요. 어릴 적 아버지가 일본인들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 광산 사업을 하던 외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외롭고 유서 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 오산학교 시절 스승인 시인 김억을 만나 이 시적 재능을 꽃피웠다고 합니다. 스승의 격려로 1920년 잡지 창조에 해외 서산에도 지니다 등을 발표하면서 등단했습니다. 이 베제 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도쿄 오사카상과 이 상과 대학에 진학했지만 이 관동대 지진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했습니다. 이후에 이 고향에서 동아일보 지국을 운영하는 등 그 생계를 도모했지만 경영 난항과 가난, 일제의 압박 속에서 방황하다가 1934년 32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 중 하나로 이 떠나는 님을 위해 진달래꽃을 뿌리는 시가 있죠. 바로 진달래꽃이라는 시입니다. 예, 아 참 이 시 같은 경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뭐 가요 영화 그 노래로도 나왔잖아요. 진달래꽃. 예, 그렇듯이 뭐 진달래꽃,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은 너무나도 유명한 시죠.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라는 시도 있고요. 아, 삼사조 민요조의 가락으로 동심과 평화로운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서정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온이라는 시도 굉장히 유명하죠. 예, 주군이의 이름을 부르는 초온의식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절규를 격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산유화라는 시. 산에 피고 지는 꽃을 통해 존재의 고독과 자연의 순리를 담담하게 담아낸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잔디라는 시도 있지요. 아, 봄날의 들판에서 느껴지는 아련한 슬픔과 상실감을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집으로는 생전에 직접 펴낸 유일한 시집인 진달래꽃, 1925년 작품이죠. 이 시집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그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김소월 시인의 대표적인 진달래꽃 한번 읊어볼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0: 네. 매기의 추억이었습니다. 박인수 씨의 노래였어요. 박인수 님의 매기의 추억 들어봤는데요. 이 김서울 시인과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요. 물론 진달래꽃도 우리의 가곡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노래로 들어봤어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슬플 때나 누군가가 그리울 때 김서울 시인의 시를 찾는 건 아마도 그가 남긴 이런 시어의 그런 언어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남긴 고운 시상들, 표현들, 시어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김서월의 시처럼 좀 잔잔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뭐 신나고 익사이팅하게 뭐 보내는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차분하게 나의 마음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김서월 시인님의 태어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이라서 한번 제가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김서월 시인의 진달래꽃도 좀 읊어봤는데요. 아니 우연찮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였어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제가 시집을 선물을 받았는데 김서울 시인의 시집이었어요. 아니 중학교 때 뭘 알아요 제가. 사춘기 소녀가 김서울님의 이 시 조그만 이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제가 그걸 사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냥 읽게 되는 거죠. 시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접한 시가 김서울의 진달래꽃이었어요. 그 시를 이제 친구랑 같이 막 이렇게 남산도서관에 가서도 갖고 다니면서 같이 읽어보고 그랬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중학교 3학년 때. 예. 아, 좋습니다. 예. 100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그죠? 아, 여전히 정말 우리 가슴을 울리는 여전히 또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시이기도 하잖아요. 진달래꽃. 함께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2: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2: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2: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8-0788.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0: 괴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2: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1: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2: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1: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2: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3: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4: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3: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4: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건방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음악 속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디님. 반갑습니다. 노라제이님, 감사해요.

0: 가디언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11월 주민투표를 앞두고 억만장자 대상 한 시세를 골자로 한 주민 발의안 프로포지션 40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 40은 주내 주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부과해 의료 분야에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진영은 가장 부유한 계층의 이 증세 필요성에 대한 논쟁과는 별개로 이 프로포지션 40은 이 세목과 구조 모두 잘못됐다면서 이 캘리포니아 예산 문제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직접 언급해 워싱턴 정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일요일 공개된 WABC 라디오 더 캐치 라운드 테이블 진행자 존 캐시 마티디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계획을 묻는 질문에 당신의 지지를 받는다면 출마를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일요일 남과주 저녁에 비가 내린 가운데 글렌데일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4,400여 가구와 또 업소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글렌데일 수도 전력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정전은 비가 거세지기 시작한 오후 5시 16분과 5시 18분경 연이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KABC 방송국 글렌데일 스튜디오를 포함해 총 4,400여 고객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정전은 허리케인 마리가 동반한 열대성 수증기로 인해 남가주 일대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노동절 연휴 남가주를 스쳐 지나가는 허리케인 마리의 영향으로 일요일 곳곳에서 정전과 통신 두절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은 알케디아 시입니다. 이날 알케디아 곳곳에 신호등이 동시에 꺼졌고 심지어 알케디아 경찰서 자체가 정전되면서 일반 민원 전화와 업무용 전화가 모두 불통됐습니다. 에디슨 측은 소나기와 천둥 번개, 돌풍이 예보된 만큼 추가 정전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전선이 끊어진 것을 발견하면 최소 100피트 이상 떨어져 911에 신고해야 하며 이 손전등과 배터리, 또 구급상자, 식수, 완충된 휴대폰과 보조 배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막대한 전력과 물 사용의 공공요금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인공지능 인프라의 핵심으로 꼽히는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방송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베이몽키와 함께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9%가 거주지역에 이 데이터센터가 건설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아마존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기가 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이 공항 주변에 있던 차량 여러 대와 충돌했다고 미 CNN 방송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가 최소 5명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화물기는 보잉 767 기종으로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을 출발해 이날 마이애미 국제공항 30번 활주로에 착륙하다 이 활주로를 이탈해 차량들과 충돌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란 전쟁 파병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국이 이란 유조선 세척을 타격하며 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으로 응수했고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개입할 경우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4: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5: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4: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부두 노동자 타미와 부엌에서 일하는 진아라는 젊은 노동자 커플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이버네이에 함께한 Happy Together 이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거뜬하게 예,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자고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3: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2: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3: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보온밥솥, 전기전골냄비 및 전기생선구이기, 전기그릴 등
2: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3: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4: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6: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미드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9: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카페 보넨. 독일어로 커피 원두를 뜻하는 보넨.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카페 보넨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280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 위치한 카페 보넨. 향긋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팔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25년 전통의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가 있습니다. 엄선된 흑염소와 한약재로 달여 원기 회복에 으뜸.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이가 코너. 전화 213-738-7118, 213-738-7118.
2: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네, 약속대로 어제 시원한 단비가 좀 쫙쫙쫙쫙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시원했죠. 그래서 좀 시원하나 보다 했더니 아이고 웬걸, 장마같이 끈끈합니다. 네, 자, 평소라면 월요일입니다. 얼마나 주말에 애쓰셨습니다 해야 될 텐데, 이 월요병과 씨름하면서 시계를 힐끌미끌 봐야 되는 그 시간인데, 오늘은 LA의 햇살마저 좀 천천히 걸어가는 듯한 그런 노동절 연휴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온 여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열심히 땀 흘린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자, 오늘 어쩌면 바닷바람 쐬러 모처럼 만에 가족들과 연인들과 함께 산타모니카로 향하는 프리웨이에 계시던, 또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앞에서 달달한 아이스커피 한 잔 두고 누워있는 거실이든 소파든,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최고의 휴식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만큼은요, 알람도 또 밀린 할 일도 좀 잠시 내려놓으시고 좀 온전히 남은 오후를 즐기시고 쉬어가시면 싶습니다. 9월에 따뜻한 바람과 함께, 자, 라디오는 내 친구 노동절 연휴 순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휴 첫 곡으로 좀 신나는 노래 골라보았습니다. 어떤 노래를 여러분께 선곡해서 위로를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지금 여행 중인 신분은 어차피 라디오와 같이 못하시고 집에 계시거나 오늘도 변함없이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어디 갈 수도 없고 이건 미국에 특히 LA는 야간 열차는 없습니다. 기차가 있긴 한데 한국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야간 열차, 밤 열차를 많이 타죠. 열차는 뭐 완행 열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옛날에 그 밤 열차 타신 분들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마음이라도 좀 훌쩍 기차 여행이라도 떠나는 그런 기분 들게 하셨습니다. 다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한국은 화요일 아침이죠. 지금쯤 통근 버스에 몸을 기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분들이 카톡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묻고 참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자, 연휴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 함께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모든 친구 여러분들은 아마 집에 계시거나 모처럼만의 휴식을 취하시거나 아니면 일하시거나 제가 간간이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리코스터를 하시거나 세탁소를 하시거나 마켓을 운영하시거나 가게에 계속 있어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라디오에 많이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연휴인데 좀 맛있는 점심 좀 드셨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분이 또 사랑하는 남편분이 맛있는 거 좀 사오셨어요? 자 오늘은 2시간 동안 여러분께 편안하게 시원한 좋은 음악들과 함께 모처럼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꾸며가는 그런 2시간 꽉 채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 낮이기도 한데 답답한 것보다는 그래도 시원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캘리포니아의 아주 파란 하늘 꿀맛 같은 레이버데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까 산타모니카 얘기했지만 각종 비치가 있는 공원들에서는 아마 그 바비큐 냄새, LA갈비 냄새 솔솔 나고 아마 기분 좋은 설렘이 가득 찬 그런 오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묵묵히 땀 흘리시면서 온 여러분들께 신나게 즐기시지 못하더라도 오늘은 조금 게으름 피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은 게으름 피실 자격이 100% 있습니다. 네, 허튼 수작이네요. 스트로베리. 우리 통계님 추천곡이네요. 들어봅시다.

네, 우리 통계님 참 선곡이 놀라운 것 같아요. 항상 저도 모르는 그 레퍼토리를 많이 알려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사실 이곳 LA가 아닌 한국에서 이렇게 저희 방송을 거의 매일 오신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뭐 표현이 안 될 정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언제 한번 꼭 뵐 날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통 연휴가 오면 뭐 아무래도 바깥으로 나가셨다 오늘 이제 막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일 것 같고, 어쩌면 차 안에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는 창문을 좀 에어컨 키셨지만 좀 활짝 열고 바깥 시원한 바람, 시원하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스튜디오 굉장히 덥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이제 에어컨이 잘 돌아가는데 오늘은 연휴라서 에어컨이 가동이 안 돼서 저희 스튜디오 안에 조그마한 에어컨이 있는데 조금 부족하긴 해서 제가 헤드폰을 가끔 간혹 벗게 됩니다. 조금 더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흥을 돋구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같은 조금 더운 날은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보다는 조금 분위기 있는 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준비한 노래 첫 곡입니다.

네, 아 이게 음원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MR이라고 그러죠. 반주가 나와버렸어요. 아 그래서 원래 배띠워라라는 노래 홍지윤 양 버전으로 준비했는데 조금 미스가 있었어요. 날씨가 아, 좀 덥고 그래서 휴일이라서 이 친구도 투정을 부리는 것 같아요. 다시 갑니다. 다른 분위기로 왔구나 왔어.

네, 왔구나 왔어. 트롯계에서는 아주 다람쥐라고 평이 나 있는 우리 강혜연의 음성으로 왔구나 왔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새우 좋아하시죠? 저도 새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새우는 사실 뭐 튀겨 먹어도 되고 생새우를 먹는 건 대하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게 새우 볶음밥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종류별로 또 그냥 생으로 먹는 슈림프 칵테일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생선 종류인가요? 아니면 뭐 건감류 정도로 보는데 이 새우가 굉장히 그 아미노산이 그 많아서 단백질도 많고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요 이 새우보다 또 의외의 것들이 훨씬 더 단백질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호박씨 알죠? 특히 미국 TV를 보면 야구 선수들이 호박씨를 이렇게 까먹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껍질을 벗겨서 볶은 호박씨가 새우의 1.5배 정도 들어가 있고 마그네슘과 아연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땅콩 좋아하시죠? 땅콩은 뭐 볶아도 먹고 또 그냥 생으로도 먹고 또 피넛버러, 땅콩바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특히 식빵에 발라먹으면 좋지만 저는 그 리츠크래커에다가 땅콩을 발라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때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좀 어렸을 때는 땅콩바다를 좀 이렇게 숟갈로 그냥 퍼먹는 것도 있었고 요사이는 종류가 많아요. 뭐 크리미 그래서 좀 부드러운 것도 있고 땅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종류별로 많은데 이 볶은 땅콩이 새우에 약 1.2배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소금을 넣지 말고 그냥 볶은 것을 먹으면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가 있고 좋고 의외로 그 여러분 치즈 좋아하시죠? 모짜렐라 치즈가 굉장히 또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 그 육포라고 하죠? 비프 저키 이게 굉장히 또 한 두 배 가까이 단백질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좋은 음식이고 자 듣다 보니까 육포, 땅콩, 치즈 뭐 생각나세요? 시원한 맥주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맥주는 못하지만 이 안주들이 오늘 같은 날 가족들과 모여서 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시원하게 에어컨 켜놓고 맥주 한 잔에 이 안주 드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은 생각이죠? 자, 김희재입니다. 흔들려.

0: 네, 김희재의 흔들려와 함께 좀 신나는 노래, 트로트 노래 한 세 곡 정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4: 바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5: 놓치지 마세요.
6: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뭐 주말에도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어머님 세대라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50년대를 전후해서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 38년생이고 40년생, 또 45년생, 50년생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그 사는 세대 중에 가장 격동기의 인생을 힘들게 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를 거쳤고 또 끝나자마자 해방이 되고 바로 6.25 세대를 거치고 또 우리 힘들었던 그 유신정권의 시대까지 한 3가지 일을 꼼짝없이 젊은 나이서부터 묶여가지고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게 고충을 겪고 뭐 다른 거를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그런 그 환란의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만 해도 뭐 60년에 태어난 거니까 60년 해봐야 그때 4.19, 5.19 혁명이라고 5.16 혁명이라고 하지만 제가 태어날 때서부터니까 70년대도 저는 10살 때니까 사실 격동의 시절을 별로 모르고 오히려 80년대 초반에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이제 광주 시민운동이 생길 그 무렵이고 또 그땐 전 잠깐 미국에 왔었으니까 저는 운이 좋게 많은 거를 이렇게 좀 겪지 않고 살았던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께 정말 가끔 50년대, 60년대 그때 또는 그 전에 유행했던 노래들을 간혹 들려드리긴 하지만 사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가요 무대란 프로라든가 다른 프로를 통해서 제가 경험하고 들은 노래지 당시에 유행했던 히트곡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감동이 덜하진 하지만 아마 어쩌면 지금 그 세대를 사신 분 중에 지금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은 저하고는 또 다른 감정이 있고 또 다른 감동이 있고 또 다른 추억과 모든 것이 묻어있는 한 곡 한 곡의 노래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오늘 한 두세 곡 정도 그 당시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1: 그 얼굴이 보고 싶어요.
0: 네, 추억의 소야곡 남인수입니다.
1: 그리고 떠난 사람, 당신은 가시어도 갈 곳은 있지. 이 몸은 부평처라 갈 곳도 없어.

네, 아이고 남인수 씨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가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뭐 히트곡이 너무 많고 지금 들으신 그 남인수 씨 또 그 다음에 박재홍 씨, 물건 없는 박달재, 손인호 씨, 또 백년설 씨, 또 현인 씨 등등이 그 당시 유행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가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들려드릴 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전영록 씨의 엄마죠. 백설이와 함께합니다. 도라지 만보.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렇게 잘 아주 저희가 이제 샘플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잘 멋있게 만들었던 그 노래 도라지 만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두 곡은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한곡더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백년설입니다. 대지의 항구.

0: 네, 이렇게 해서 세 곡 정도 50년대에서 한 60년대 초반까지 넘나드는 그런 좋아하시는 히트곡 한 세 곡 정도 함께 나눴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5: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4: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5: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8: 우와, 싸다. 정말 싸다.
7: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8: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7: 진짜 감쪽 같네.
8: 역시 벤트웨이야.
7: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8: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네, 시원한 서른도의 음성. 아이고 신나는 노래였습니다. 자, 야외 전축이라고 그래서 그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야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얇은 그 LP 레코드판을 틀 수 있는 야외 전축이었죠. 자, 그런데 말이죠. 비가 왔는데도 제가 얼핏 그 날씨 예보를 좀 보니까 아이고 다음 주가 오늘도 한 90도, 내일은 94도, 수요일은 100도입니다. 목요일까지는 95도로 밤에 화요일이나 수요일은 78도 정도 온대니까 조금은 여러분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지금 4시에서부터 잠깐 소나기가 오고 그 다음에 또 6시에서 7시까지 1시간 정도 저녁에 소나기가 온다고 하니까 소나기라면은 부슬비가 아니고 좀 많이 오는 비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디언 썸머가 벌써 찾아오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굉장히 좀 무더운 날씨를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쪼록 이럴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감기예요. 왜냐하면 실내에 있을 때는 에어컨을 그냥 굉장히 강하게 틀어놓고 있다가 밖에 나가면 더웠다가 또 추웠다가 또 잘 때 더우니까 에어컨 켜고 잘 때도 있고 선풍기 켜고 주무실 때도 있고 하여간 건강에는 조심하고 감기 한번 걸리면 고생이지 않습니까? 제발 조심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오늘은 노동절 연휴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에서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4: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2: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3: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2: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4: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5: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6: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7: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6: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7: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6: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7: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6: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7: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6: 골프도 즐기고
7: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6: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7: 888-847-3098 888-847-3098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2부는 여러분과 함께 꾸며가는 여러분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은요. 오후 4시서부터 또 소나기가 온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찬비가 좀 내려와서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준비한 1부 끝곡입니다. 네, 윤정아의 찬비 보내드리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0: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냉면. 별미 중에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6: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5: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7: 213-388-5600 융자나라.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9: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아이고 오늘 첫 곡으로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함께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을 잘못된 만남으로 폭탄비를 내렸던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이 노래만큼은 뭐 백화점을 가도 그렇고 제가 기억에 그때 동대문 시장을 가도 밤새 이 노래가 나왔었고 뭐 나이트클럽은 물론이고 김건모란 가수가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는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누구보다도 국민 가수로 자리 잡게 된 한 곡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집에 계시는 분들 심심하시면은 제가 또 좋은 놀이거리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취미로 점보고 이러는 거 사주보고 이러는 거 좋아하잖아요. 타로라는 거 아시죠? 이게 그림에서 맞추는 거. 자, 별이 언니의 타로라는 주제로 저희 라디오소울 1905미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좋은 것은 9월 한 달 동안 참여하신 분들께 50불 상당의 소반식당 식사권, 갈비찜이나 은대고조림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새 코너 별이 언니의 타로를 개설했습니다. 자, 마음속에 질문을 떠오르고 버튼을 누르면 78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 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주는 세 장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타로 카드는 1909년 오리지널 라이더 웨이트 덱 원판 그림 그대로고 물론 공짜예요. 무료입니다. 자,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또는 화면에 별이 언니 타로 배너를 누르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한 번 이상 참여하신 분을 추첨해서 10월 1일 날 저희 당첨자 개별 연락도 하고 카카오 채널에 공지하니까 여러분들 아무쪽 재미도 느끼시고 많은 당첨 기회도 누르셔서 오늘 같은 날 적적하실 때 저희 라디오 서울 끝나 라디오는 내 친구 끝나시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잘못된 만남이 그때 90년대 그 댄스 시대를 막을 열었다고 치면 아마도 제 생각에 이 노래가 또 대한민국을 뒤집혔는데 제 생각에 잘못된 만남보다 좀 더 세게 대한민국을 뒤덮였던 댄스곡입니다. 들으시면 와, 오래간만이다 하실 겁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을 이 날개 여린 천사로 뒤덮여서 전국에서 이 날개 여린 천사 댄스 대회가 열릴 정도로 이 특히나 김지연 양이 이렇게 궁뎅이를 옆으로 틀면서 하는 그런 것들. 뭐 거기에 그 래퍼 이상민 씨는 아직도 늠름하게 잘 나와 있고 이 노래만큼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댄스곡 중에 한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 곡이 더 있습니다. 이랬던 우리의 댄스 어떤 그 시장을 아, 이 세 친구가 나오면서 판을 깨버렸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들이 은퇴할 때 가장 많은 우리 여학생 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했던 여러분 어떤 노래인지 혹시 기대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제가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고 음악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댄스계에 또 힙합이란 문화를 처음으로 알려줬던 초대박 노래 바로 이 노래지요.

0: 네, 아이고 바로 이 노래. 자, 지금 세 곡들은 잘못된 만남인 김건모 씨가 우리나라를 댄스 노래로 뒤덮였었고 그 이후로 날개 잃은 천사를 이후로 그 다음에 뭐 H.O.T.도 있었고 그 이후에 등록 잭스키스 뭐 그 다음에 소녀시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그 당시에 젊은 세대를 살았던 분들은 또렷이 기억을 하실 거고 또 H.O.T.의 그 아주 그 이쁜 그 토끼복 같은 걸 입고 캔디 하면서 그 장갑을 꼈던 그런 모습들 또 마지막으로 90년대를 강타하면서 한동안 우리나라의 힙합 문화를 들여오고 독주를 했던 서태지까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자,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 씨는 이제 은퇴를 하고 이준호 씨도 은퇴했지만 우리 양현석 씨는 박진영 씨와 함께 쌍벽을 이루면서 YG 패밀리 또 JYP 또 SM 세 개 회사가 연예계를 댄스계를 아이돌계를 주체하는 마치 삼성과 현대와 대우의 그런 삼국지 같은 그런 삼국시대를 열었던 그런 세상인데 아마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게 팬클럽에 많이들 가입하셨을 것 같고 그 당시에 또 짝꿍들이라는 그런 친구도 있었죠. 참 추억을 전하는 그런 노래들 오늘 연휴를 맞이해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러이수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4: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5: 놓치지 마세요.
6: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7: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방송을 한 지 거의 1년이 넘어가는데 처음으로 좀 여러분께 코너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 그 가수 중에서도 그 몇몇 가수들은 소리를 전공으로 했는데 가수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양지은 씨도 그렇고 신승태 씨도 그렇고 특히나 송소희 씨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에 이렇게 장구를 피스듬히 메고 조금 지금 요새 박서진 씨가 장구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반면에 정통으로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었던 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이은관이란 분이 계십니다. 왔구나 배뱅이가 하시던 그 배뱅이 굿을 즐겨 들리시고 평생을 저희에게 장구를 피스듬히 걸면서 그 타령이나 소리를 읊어주셨던 우리 이은관 씨를 기억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은관 씨가 불렀던 수심과 한 구절 여러분께 함께 나누겠습니다.

كده وحيوني كده وصا ناتي خلقنا

네, 아 들으셨겠지만 저도 노래를 하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음악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반주가 없고 음을 맞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기대야 될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건 약간의 북소리. 아, 참 대단한 우리나라의 소리였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김수철 씨 같은 경우는 남은 인생을 우리나라 국악과 대중음악을 접목시키는데 서편제라는 그 영화 음악을 맡으면서 지금도 모든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심취하고 있는 그런 멋진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그 여자 그 소리 중에서 대표 주자죠. 김영임 씨라고 이상한 이상의 이상한 씨의 와이프 되시는 분인데 특히나 지금 들려드릴 회심곡은 아주 길이가 37분짜리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필요한 부분만 좀 들려드리는데 제가 알기로 이 회심곡이 불교 쪽에서는 수백만 장의 음반을 판매를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유명했던 우리 김영임 씨의 회심곡 잠시 듣겠습니다.

0: 죽은 구사덕담 청성지성 여준일랑 대추전 영감마님 장남한 서방님.
1: 네, 자 이렇게 해서 37분 동안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그 삼태기 메들리를 들으면 그게 한 40분 되는데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반주도 없이 이런 식으로 40분을 가는데 저희 아마 그 매주 우리 저 고선미 씨 해피티게더의 고정으로 나오시는 김영일 씨가 얼마 전에 완창을 했다고 하고 저희 우리 파핀 현준 씨의 그 와이프 되시는 박예리 씨 지난번에 저희 스튜디오 방문해서 인터뷰해 주셨는데 완창이 보통 몇 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저는 그 대중음악은 길어봐야 아름다운 강산이란 노래가 한 7분 정도 됩니다. 가장 긴 것 같고 호텔 캘리포니아가 한 6, 7분 되는데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긴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요새 트로트 가수 신승태 씨도 원래 소리를 전공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승태 씨가 불러준 한 500년 트로트 가수가 아닌 소리자로서 불렀던 한 500년 준비했습니다.

두려움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오백

네, 이 노래도 역시 한 6분 30초 정도 됩니다. 너무 길어서 이 정도만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처음으로 소리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아마 그 우리 소리꾼 중에서 불후의 명곡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가요를 많이 부르는 송소희라는 아주 젊은 친구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송소희의 음성으로 아름다운 나라 준비했습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한 네 사람 정도 수리꾼의 노래를 들어보았고, 특히나 신승태 씨하고 이 우리 송소희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의 그 트로트와 가요를 멋지게 불러주는 그런 가수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소리꾼들의 노래 제가 프로그램 하면서 처음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0: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1: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0: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4: 우와, 싸다. 정말 싸다.
3: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4: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3: 진짜 감쪽 같네.
4: 역시 벤트웨이야.
3: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4: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또 재미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TV, 또 라디오, 또 음악 뭐 이런 프로 중에서 가장 사회를 오래 봤던 그런 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한국에서 우리 이문세 씨가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꽤 오래 했었고, 또 이종환 씨도 밤의 디스크쇼, 또 2시의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뭐 김광한의 2시의 다이얼, 또 김세원의 밤의 플랫폼 등등이 있었는데, 의외로 아침 방송으로 그 여성시대라는 방송에 양희은 씨가 무려 27년 동안을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저 이제 1년 됐으니까 아직 멀었겠죠.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그만큼 아침 시간에 여성들을 굉장히 사로잡았던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에는 아침 방송 라디오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한국의 홈쇼핑이 가장 매출이 많은 시간이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출근하고 나서 그 시간이 가장 집중이고, 한국에서는 의외로 아침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무려 27년이나 여성시대를 하면서 1999년서부터 지금까지 아직 진행형이니까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죠. 자, 그래서 오래간만에 양희은 씨의 노래, 오늘하고 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가을 아침, 오늘 아침 아니었나 싶은데요. 준비했습니다.

네, 양희은 씨의 노래 함께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 중이니까 앞으로 한 4, 50년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탤런트죠. 탤런트면서 예능인 최화정 씨가 27년 6개월 동안을 SBA 대표 장수 프로로 최화정의 파워타임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27년 6개월이면.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요 무대 뭐 그냥 부동이죠. 김동건 씨가 7년은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누적 기간이 약 33년 9개월 거의 34년을 겪어왔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빠라빠빠빠빠빠 송혜 씨. 네, 송혜 씨가 무려 34년 동안 일요일을 지킨 국민 MC. 정말 송혜 씨의 뒤 빈자리를 찾느라고 지금은 남인석 씨가 늠름하게 지키고 있지만 대단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약 36년 4개월, 더 깁니다. 싱글벙글쇼라는 우리 강석 씨와 김혜영과 33년 콤비를 이뤘고 지금은 강석 씨 혼자서 싱글벙글쇼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36년이면요 30살에 시작해도 66년이고 아직도 진행 중이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영예의 탑 1번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팝송을 주는 프로그램이죠. 지금도 매일 저녁 라디오의 상징이죠. MBC. 안녕하세요, 배철수입니다 하는 그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36년 4개월로 가장 길고, 그런가 하면 또 그 콘서트 7080도 배철수 씨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10여 년 이상이 진행됐던 그런 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배철수 씨 앞으로도 더 오래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조금 있다가 4시쯤 지금쯤 비 온다고 그랬는데 비 오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배철수 씨의 노래 빗물 함께 하시죠.

0: 네, 이렇게 해서 한국의 라디오와 TV 장수 MC들의 어떤 상황들을 조금 짚어보았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1: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2: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13: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 레이디 카지노, 서울 메디칼 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14: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나름대로 연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시지 않게 이것저것 준비해 보았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녁에는 약간의 비 소식이 있고 내일서부터 목요일까지는 굉장히 덥다고 하니까 많이들 주의하시고 특히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휴의 마지막 마무리를 편안하게 하시고 연휴에 못 놀러 가셨다고 해 속상하실 게 없는 게 갔다 오신 분들은 피로가 누적돼서 되게 피곤한데 여러분들은 푹 쉬셨으니까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연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즈리 바이올린 연주 남는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냉면. 별미 중의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3: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4: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융자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5: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6: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7: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1: 중국계 미국인인 베라 왕 디자이너인데요. 최근에 7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SNS에 자신의 생일 파티를 공개했는데요. 야, 사진 속 베라 왕 허리 아래로 주름이 잡힌 하얀 홀터넥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이 홀터넥 드레스 아시죠? 뒤에서 보면은 상반신이 거의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보면 뭐 20대로 보입니다. 정말 앞모습도요, 글쎄요, 보정을 조금 했다 쳐도 3, 40대 이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베라왕 1949년 6월생 맞습니다. 네, 패션 잡지 보그의 에디터로 시작해서 랄프 로렌에 합류했고요. 40세에 자신의 브랜드인 VW 베라왕을 만들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 미셸 오바마 등 많은 유명인사가 그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패션계에서 성공한 그는 사실 이 성공뿐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로 70대 후반이라고 믿기 어려운 외모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사는 게 건강을 위한 최고의 해독제다라고 말이죠. 네, 바쁘게 살면 새로운 자극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이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활력을 높이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정말 실제 자신의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면은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감소는 체내 염증을 억제해서 각종 질병의 가능성을 낮추게 됩니다. 노화를 막습니다. 이와 관련한 독일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봐도 평균 연령 64세인 5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스스로 느끼는 나이, 스트레스 수준, 일상활동 수행 능력 등의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스스로가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역시 활동적이라는 사실, 다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게 되는 순간은 뭔가 예전의 나와 다르다고 느껴질 때, 그 가운데 활동성이 줄어드는 것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다시 일을 찾기 어렵다면 운동이라도, 취미 활동이라도 꼭 하셔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팜데저트 쇼핑센터 한복판에서 대낮에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금요일 오전 게이트웨이 드라이브 상업 쇼핑센터 내부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관 대리인들이 현장에서 심각한 외상성 부상을 입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보안관국 중앙살인전담반 형사들이 즉시 현장에 투입됐고 용의자를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팜데저트 거주 65세 한인 여성 추정 비키김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존 제이, 분화 구치소로 이송돼 살인 혐의로 수감됐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가진 분은 중앙살인 전담반 수사관 추하 또는 팜데저트 경찰서 수사관 미트로프에게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 네바다주 블랙록 사막에서 열리는 버닝맨 축제에서 하루 사이에 두 건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버닝맨 프로젝트 주최 측은 지난 토요일 오후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내 밝혔습니다. 이어 같은 날 60대 남성이 캠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두 번째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버닝맨은 매년 수만 명이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카운터컬처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록 사막은 낮 기온이 극도로 높고 의료 접근이 쉽지 않은 오지 환경입니다. 주최 측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며 당국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망 사고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버닝맨은 매년 이 시기 일주일간 진행되며 올해도 수만 명의 참가자가 현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극한 환경 속에서 열리는 대형 야외 행사의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붐이 낳은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해 미국 유권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방송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동하는 핵심 인프라로 전국 곳곳에 건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설들이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한다는 점입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 지역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고 물 부족 지역에서는 수자원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반발이 특정 정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모두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이 지역 주민의 생활비용과 자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파를 넘어 확산되고 있는 셈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 늘리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 재난 발생 약 2마 de Feidas. 주가 지난 가운데 이틀 사이 생존자 4명이 잇따라 구조되는 기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구조된 중국인 노동자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터널 밖을 걸어나왔고 무너진 주택 바닥에서 발견된 세센타 대 네팔 여성도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